0: Can't Stop the Feeling. That was JT, Justin Timberlake.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It's a bone of contention. Mexico and Brazil are arguing over dogs.
0: 논란의 대상입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이 개 문제.

0: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어요. A bone of contention. I love this choice of words. What does it mean, a bone of contention?
1: A bone of contention. So it refers to a specific issue, idea, or problem that's the subject of an ongoing, unresolved argument or disagreement between people, or in this case, countries. You might have also heard, like, I have a bone to pick with you. And that's also a way of saying that, you know, I have a problem with you. We need to clear the air about some sort of issue that we, you know, have an issue with, we have some sort of grievance with.
0: 좀 무서운 말이죠. Hey, I have a bone to pick with you. 나 너한테 따질 거 있어.
1: Yes.
0: 이런 뜻이에요. Have you ever heard this? Has anyone ever said this to you?
1: I hope not. You don't want to
0: Maybe
1: hear,
0: siblings or,
1: you don't want to
0: like best
1: hear this.
0: friends might say this, but if it's someone that's not very close and you hear this, then it can get pretty serious. 그래요. There's a bone to pick with you. I have a bone to pick with you. 이 문장은 일단 알아두시는 건 너무나 유용해요. 그러나 이제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한테 내가 진짜 엄청 화났다? 좀 따져야 되겠어. 이런 의미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기사 속에서 bone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bone of contention입니다. bone of contention 자체가 논란거리라는 뜻인데 영어가 이렇게 재밌어요.
1: Yes.
0: 주제에 따라서 표현을 선택하는 이 기자의 마음. 그러니까 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 그 약간 개들이 좋아하는
1: They love
0: 뼈,
1: bones.
0: 뼈다구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bone이 들어간 표현. bone of contention.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자, 브라질에는 브라질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갈색 개, 일명 카라멜루가 있습니다. 많은 수가 떠돌이 개들이고 일부는 입양돼서 가정견, 반려견으로 길러지고 있기도 한데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견종이 믹스된 역사 때문에 생김새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름처럼 캐러멜 색깔, 약간 이제 갈색 그런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이 국민견을 두고 뜻밖의 브라질과 멕시코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1: The caramel-colored mutts roaming Brazil by the millions may seem unlikely national heroes. Among Brazilians, though, they inspire just as much pride as soccer and samba. Known simply as caramelos for their tan coats, the street dogs are celebrated in Brazilian memes, emblazoned on t-shirts, cited in viral songs, and honored with carnival parade floats. They even starred in a Netflix film last year and nearly made it onto Brazil's currency.
0: 와우, 브라질 전역을 누비는 수백만 마리의 카라멜색 믹스 견들은 국가적 영웅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사람들에게 이들은 축구와 삼바 못지않은 자부심의 원천인데요. 황갈색 털 때문에 간단히 카라멜루라고 불리는 이 길거리 개들은 브라질의 밈에도 등장하고 티셔츠 도안이 되기도 하고요. 유행하는 노래에 언급되고 카니발 퍼레이드의 주역 중 하나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작년에 넷플릭스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브라질 화폐에 들어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와우. Caramelu is very loved in Brazil.
1: I think they're kind of like what we think of as 진돗개.
0: 진돗개 느낌일
1: The
0: 수 있어요.
1: national dogs.
0: 물론 이제 진돗개는 그퓨어 브리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사랑받는 느낌에서는 그 느낌이네요. Okay. So this part it talks about the caramellos known for their tan coats. Do they wear coats?
1: No, they do
0: No.
1: not. But the coat here, they're talking about the natural hairy, fully or furry or woolly covering of an animal.
0: 네, 여기서는 이제 외투가 아니고요. 동물의 털을 또 코트라고 합니다. 아, 그다음에 make it onto Brazil's currency 할 뻔했대요. Let's look at make it onto something.
1: Right. When something makes it onto something, that means that it successfully achieves a spot or a position after putting in an effort or maybe facing competition or meeting certain

0: requirements.
1: Make it onto something은 어디까지 오르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 뭐 퀴즈 쇼가 있다 그러면은 make it onto the next show or the next level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지금 make it onto the currency of Brazil이니까 브라질 화폐에 또 이제 이 개의 모습이 올라갈 뻔했는데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0: But now the authorities in Mexico, another Latin American nation where the unchecked reproduction among strays has similarly resulted in a huge population of tawny dogs, have labeled the caramel stray a Mexican treasure, declaring it a native breed much like the Chihuahua. In Brazil, the designation captured headlines recently and angered Brazilians who say a national icon is being stolen from them. How can they say the Caramello is not Brazilian? Said Luciana Val, 57, the owner of a bouncy toffee-colored rescue called Madá. It's the face of Brazil.
1: 자, 이제 멕시코 당국도 이 개를 멕시코의 보물로 지정을 했는데요. 멕시코 역시 라틴 아메리카의 한 국가로 길거리 개들의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갈색 털을 가진 이 개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곳이고요. 당국은 이 캐러멜 색깔의 길거리 개를 치와와처럼 자국의 토종 품종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 소식이 브라질 언론에 보도되자 브라질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국가적 상징을 멕시코가 뺏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 마다라는 이름의 활기찬 갈색 카라멜로를 구조해서 키우고 있는 57세의 브라질 시민 발레 씨는요. 어떻게 카라멜로가 브라질 개가 아니라고 할수 있냐고요. 얘들은 브라질의 얼굴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A stray dog or a stray cat. 그러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사는 이제 주인이 없는 동물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apturing the headlines. Let's have a look at that expression.
0: When something captures the headlines, it means that it becomes the main story or the center of attention in the news media. So when an event or a person or a topic captures headlines, it means that it dominates newspapers or news websites or television broadcasts and social media feeds.
1: Catch the headlines라는 게 바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다라는 뜻이고요. Catch 대신에 여기서 뭐 capture를 썼는데 다 돼요. 그래서 catch, capture, grab 다 됩니다.
0: Yes.
1: 자, 이어서 가볼까요?
0: Their short, tan fur attracts fewer pests, keeping them cool by reflecting the tropical sun and acts as camouflage against predators, experts say. Their mixed breed also shields them from some genetic diseases, Rosa said. It makes them incredibly resilient. Once shunned and mistreated, these strays today represent Brazilians' own mixed heritage and adaptability. So when the Office of the Environmental Prosecutor in the state of Mexico, the country's most populous, declared the Perro Caramelo a Mexican breed in April, it struck a nerve in Brazil.
1: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의 짧은 황갈색 털은 해충을 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열대지방의 햇볕을 반사해서 체온을 낮춰주고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기는 위장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또 유전학자인 로자는 이제 카라멜루가 믹스견 특유의 혼혈 특성으로 인해서 일부 유전병으로부터도 안전하다며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강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외면받고 학대받던 이 길거리 개들이 이제는 브라질인 자신들만의 어떤 혼혈적 유산과 적응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멕시코주 환경검찰청이 지난 4월에 이 개를 페로 카라멜로로 멕시코 토종견으로 지정했을 때 브라질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 셈입니다. Alright, let's talk about the word camouflage.
0: Yes, camouflage. If you're in the military, you might wear camouflage clothing. So it's the use of materials, coloring, or illumination for concealment. It makes it difficult for animals or objects to be seen by blending into their surroundings.

0: Some people wear camouflage t-shirts or pants just deliberately as a fashion statement, even if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army.
1: It can be a fashion statement. In nature, animals use it to survive.
0: Yes, the chameleon
1: Yes.
0: is known to be excellent at camouflaging itself because it changes color. 자, 캐머플라징이라는 거는요, 보통 이제 동물이 자신의 보호색을 통해서 위장하는 것을 얘기하죠. 군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위장의 의미로. 군복이 다 이제 캐머플라지복인 거죠.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숲속에 들어갔을 때 잘 안 보이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what about to shun something?
1: Right, to shun something. This means to persistently avoid, ignore, or reject someone or something out of caution. It could be also out of dislike or out of social disapproval.
0: Shun 뒤에는 뭐 something이 올 수도 있고요. someone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피하다,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Shun, S-H-U-N. 자, 그 다음에 strike a nerve.
1: Yeah, strike a nerve. You can also say it hit a nerve or it touched a nerve as well. And it means to, when you're mentioning like a subject or bringing up a subject that makes someone incredibly upset, angry, or defensive, or maybe emotional because it connects to a sensitive or painful or deeply personal issue.
0: Strike a nerve. 말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Strike는 치다고요. Nerve는 신경입니다. 신경세포 있는 부분을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겠죠, 몸이. 네, 그런 것처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다, 신경을 건드린다. 말 그대로네요. Strike a nerve.
1: Yes.
0: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민계, 이렇게 생각했던 그 개를 멕시코에서 아예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식 견종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잠깐 우리 개를 지금 멕시코에서 왜 이러면서 그 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셈이 된 겁니다. So this struck a nerve in Brazil. Alright, let's take a break.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1: Yes. So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country that's located in South America? Number one, Chile or Chile. Number two, Mali. Number three, Peru.
0: 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Here's Lisa Ono, Pretty World.

0: 리사 오노 프리티 월드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갈색 개, 그중에서도 특히 브라질에서는 카라멜루라고 불리며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믹스견에 대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갈등 내용을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카라멜루로 통칭되는 이 믹스견은 유전자 조사 결과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 약 300여 개의 품종이 섞인 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일본에서 온 이민자들이 데려온 개들이 조상이라고 하고요. 또 브라질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골에서 기르던 개들이 도시에서 기르던 반려견들과 또 다시 교배되면서 그 영향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카라멜루의 역사가 브라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역사와도 겹쳐 보이면서 이 믹스견이 지금과 같은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 견종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1: Animal welfare advocates in Mexico say caramel strays are just as common there because of a shared history and climate. Mexico's recognition of the caramel dog was most likely inspired by the Brazilian movement to champion these strays, said Claudia Edwards, the Mexico program director of the Humane World for Animals, a nonprofit. Brazil was the first to recognize it, to put it on the map, Edwards said. The Brazilian people should be very proud of that. The caramel stray doesn't have to belong to one nation, she added. It's Latin American.
0: 멕시코의 동물 복지 관계자들은 역사와 기후를 공유하는 탓에 브라질만이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카라멜색 개들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비영리 단체인 Humane World for Animals의 멕시코 프로그램 디렉터인 에드워드스 씨는 멕시코가 이렇게 캐러멜색 개를 공식 인정하게 된 것은 아마도 이 거리의 개들을 옹호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브라질이 이 개를 가장 먼저 인정하고 세상에 널리 알린 나라고 그 다음에 브라질 국민들은 그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들 캐러멜색 길거리 개들이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로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개들은 그냥 라틴 아메리카의 개다라고 말했습니다. Okay, so this article says that Mexico's recognition of this dog mm-hmm. was likely inspired by Brazil mm-hmm. because they champion these strays.
1: Yeah. When you champion something, that means you're vigorously supporting or defending or fighting for some sort of cause. It could be a person. It could be an idea. So when you're championing something, you're not just a passive fan. You're

0: like its public advocate, you're a driving force, and you're like a protector. So you're using your voice, you're using your influence or energy to help this thing or this person or this idea or cause to succeed.
1: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군요.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될 수도 있고요. So Brazil has been championing these stray dogs. And I guess Mexico thought, well, that's great.
0: Yeah.
1: We should do something too.
0: Yeah.
1: 자, 그 다음에는 put someone on the map or put something on the map.
0: That means to make a place or a person or a business or an organization famous, more widely known or prominent.
1: 자, 그래서 지도 위에다가 무언가를 올려놨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 지도 위에 다 이미 있는 나라들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유명하게 만들었다. 세상에 알렸다. 라는 뜻으로 put something on the map 라고 합니다. 자, 카라멜로가 이렇게 브라질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어도 현실은 아직 너무 많은 카라멜로들이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단락 들어보겠습니다.
0: But even as caramel strays have become national mascots, many languish in shelters, said Juliana Carmargo, founder of Ampara, Brazil's largest animal welfare nonprofit. It's still not the first to be chosen for adoption, she said. There are more than 20 million stray dogs in Brazil, according to a global study conducted by a coalition of animal welfare groups. Camargo estimated that more than 90% were caramel. For Camargo, the hope is that highlighting the caramel strays in Brazil and Mexico may convince more people to take one home. It stings a bit because we feel that the caramello is ours, she said, but it's for a good cause.
1: 자, 카라멜로견이 지금처럼 국가적 마스코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개들이 보호소에서 굉장히 힘겹게 지내고 있고요. 브라질 최대 동물복지 비영리단체인 암파라의 설립자인 카마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카라멜로는 여전히 입양 대상 1순위는 아니다. 동물복지단체 연합이 실시한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은 브라질에는 2,000마리 이상의 개들이 거리를 떠도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 중 90% 이상이 카라멜루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카마고 씨는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이들 카라멜색 떠돌이 개들이 지금처럼 부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카라멜루는 우리 브라질 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멕시코의 행동이 좀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목적으로 한 거니까 괜찮다. 자, it stings a bit. 해볼까요?
0: Yeah. You know, when something stings, it could be like from an insect bite. It could be a sharp pain, but it could also be from a harsh comment. So an emotional pain, like the sting of rejection. So if someone's unkind remark sting, it could make you feel upset or it could make you feel annoyed.
1: Bees sting.
0: Yes.
1: And if you get stung by a jellyfish,
0: yes,
1: that can also
0: sting. It could kill you.
1: Well, actually, you're yeah. right. Not just sting.
0: Yeah.
1: Oh, dear. 그래요. 뭔가에 쏘였을 때 우리가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때 this stings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쏘는 거 자체도 그 침도 sting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분 나쁘다는 뜻입니다. That stings 그러면은
0: It's painful. It hurts.
1: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멕시코에서 뭐 이런 발표를 페라 카라멜로라는 어떤 견종을 우리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개를 이렇게 부를게요. 라고 이름을 살짝 다르게 부르잖아요.
0: Yeah.
1: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it stings. 조금 쓰라리고 좀 그래요.
0: They're taking ours away.
1: 그렇다고 해서 이 견종이 뭐 갑자기 뭐 only belongs to Mexico가 되는 건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뭐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카라멜 색깔의 개를 알게 된다는 것은 또 좋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It's for a good cause.
0: Yes. So when something is for a good cause, you're doing something to support a charitable, noble, or beneficial purpose

0: 그다음에 고객들이 이 앨범을 사게 되면은 그 돈을 가수는 일절 받지 않고 전부 다 for a good
1: For
0: cause,
1: good cause.
0: 선한 목적으로 썼어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모금 행사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1: Yep.
0: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article.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 복습해 볼게요. A bone of contention.
1: A bone of contention. So this refers to a specific issue, idea, or problem that is the subject of an ongoing, unresolved argument or disagreement between people.
0: 논란거리, 논쟁점. 예문 볼게요.
1: The distribution of labor is often a bone of contention in a shaky marriage.
0: 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 노동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문제가 종종 논란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So who's gonna do the
1: Yeah.
0: dishes? Who's gonna take out the trash? And things like that. 자, 그다음에 strike a nerve.
1: Strike a nerve. So this means to mention a subject or bring up a topic that makes someone incredibly upset or angry or defensive because it connects to a sensitive or deeply personal issue.
0: 신경을 건드리는 건데요. 특히 좀 아픈 곳, 예민한 곳을 좀 건드렸을 때. 아, that's struck a nerv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예문 보겠습니다.
1: Her innocent joke must have hit a raw nerve because there was an awkward silence at the table.
0: So you said hit in that sentence, and you can
1: Yep.
0: say hit a nerve, strike a nerve. 굉장히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뜻으로 순수한 의미로 조크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아마 좀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았다. 왜냐면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이 흘렀기 때문이다. 네. 자, 그리고 put someone or something on the map.
1: This means to make a place, a person, maybe a business or organization famous, widely known or prominent.
0: 그래요. 알려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알려진다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새로 발견된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에다 추가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 this situation put someone on the map or when it comes to this dog here, we can say that Brazil really put the caramellos on the map.
1: Yeah, now more people know about it. Yeah.
0: Yes. 예문 보겠습니다.
1: Hosting the Winter Olympics really put Pyeongchang on the map for international tourists.
0: 네.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평창이, 전 세계적으로 더잘 알려졌죠. 특히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스팅.
1: Sting. This is talking about a sharp pain, like an insect bite or a harsh comment. And it's talking about like the emotional pain that results from hearing someone's harsh comment or unkind remarks.
0: 감정 얘기할 때는 이제 이게 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단, 화나다, 화난다는 의미고요. 원래는 침이에요. 벌침 같은 그런 침이요. 그래서 이거는 좀그 여담인데 가수 스팅 있잖아요.
1: Yes.
0: 어렸을 때인가 제가 어디서 이런 걸 읽은 것 같아요. 노란색, 검정색 스트라이프가 있는 그런 옷을 입었더니 누군가가 너 너무 벌 같아. B 있잖아요.
1: Yeah.
0: 꿀벌 같아. 해서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본인의 예명을 그다음에 벌에 침이 있으니까 내가 범블비가 되는 건좀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1: It's cute.
0: B보다는 이제
1: He
0: sting으로
1: decided to become
0: 갔다.
1: Sting.
0: 이런 걸 읽었던 것 같아요. 예.
1: 어.
0: Don't quote me on that.
1: Okay.
0: 어쨌든 스팅이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예문 뭐예요, 선생님?
1: Her harsh criticism stung him deeply, even though he tried not to show it.
0: 그의 비판이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It stung him.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죠. For good cause.
1: For a good cause. When something is for a good cause, you're doing something to support a charitable, noble, or beneficial purpose that helps others or improves society.
0: For a good cause는 선한 목적을 위해라는 뜻이죠. 예문 보겠습니다.
1: He spends his Saturdays cleaning up the beach for

0: For a good cause.
1: 토요일이면은 항상 해변 청소를 하는데요. 아주 좋은 목적으로, 좋은 뜻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with Karen's examples. 자, 매일 전해드리는 뉴스 커버리지 뉴욕타임스 기사는요, 저희가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일부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는데요.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방송 내용 게시판 들어오셔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부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Karen, which country is not in South America?
0: The country that's not in South America was number two, Mali.
1: That's in Africa.
0: That's in Africa,
1: 그쵸.
0: yes.
1: 말리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공식 명칭은 The Republic of Mali입니다. 자, 참고로 칠리라고도 하고 칠레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칠레, 남미의 공화국이죠. 수도는 산티아고. 많이들
0: Santiago,
1: 찾으시죠.
0: yeah.
1: 자, 그다음에 페루. 페루 역시 남미 서해안의 공화국이고 수도는 리마가 되겠습니다. It's a very no, which is the long one? Chile is the long country, right?
0: I think so. I always get my
1: Help me
0: South
1: out, Paul.
0: American countries
1: 네, 맞을
0: confused.
1: 겁니다. All right, yes. 칠레는 굉장히 이제 남북으로 길쭉한
0: Yes.
1: 나라죠.
0: Yeah, they're kind of all along
1: The
0: the
1: coast.
0: yes.
1: Yes, 맞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오명수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이태영님은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Let's listen to Daryl Hall and John Oates, You Make My Dreams Come True.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명으로 불리죠. 오늘은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가우디의 작품을 연구하며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대에는 너무나 혁신적이어서 그의 건축은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우디는 나무나 동굴, 파도 같은 자연의 형태를 건축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마치 건축물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도 자연은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작곡가들은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음악으로 담아내며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자연을 공간으로 표현한 가우디, 자연을 음악으로 번역해낸 작곡가들, 그들의 공통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견뎌내 우리 곁에 남았다는 점이죠.

6월 10일 수요일 EBSFM 정규의 클래식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중 1악장 피아노와 리체르 카레 밀로시 카라다 글리치의 기타 야닉 레제 세깅이 지시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우디가 떠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의 역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착공 144년이 되는 가우디 서거 100주년에 맞춰서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이죠. 건축가 생전에 완공을 고사하고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면 자연이 스승이라는 말이 괜한 수사가 아님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제멋대로이고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한 수학과 공학적 계산 위에 세워졌다고 하죠. 가우디의 건축이 그렇듯 클래식 음악 역시 감성만으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아름다운 선율 뒤에는 정교한 구조와 질서가 숨어 있는데요. 치밀한 계산 위에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

마음을 위로하는 클래식 음악. 오늘은 여러분 어떤 곡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듣고 싶은 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요 초대석에 작은 변화가 생겼죠. 조금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부에서부터 특별한 손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6184님,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두 번 갔었는데요. 완공된 모습을 보러 언젠가 다시 갈 거예요. 클래식 들으며 열공 중입니다. 대학교 3학년 편입 후 어제까지 세 과목 시험 보고 이제 또 세 개 남았어요. 건축물이 쌓이는 것처럼 쌓아가는 중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일단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두 번이나 다녀오셨는데 완공된 모습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이야,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세 과목 시험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다짐도 보내주시고 아마 남은 세 과목 잘 보실 것 같습니다. 6184님 파이팅! 자, 이은홍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클클에서 힐링해요. 아, 오늘은 수요 최대석이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수요 최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에게 모두 2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꽤 유명한 음악가로 성장했죠. 특히 둘째 아들 카를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는 당대에는 아버지인 바흐보다 더 큰 명성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의 플루트 협주곡을 준비했습니다. 카를 필리프 엠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협주곡 A장조 중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줄리에트 슈렐의 플루트, 아리반 비크가 지휘하는 오베르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휴대전화 9901번님의 사연입니다. 재작년 8살 터울 둘째 딸을 낳고 육아휴직이던 때 제 생일 축하 부탁드렸던 청취자입니다. 그때 정경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 덕분에 육아로 지치던 날들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복직했고 오랜만에 연차를 내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는 미처 몰랐는데 정경님의 방송이 제 아침에 얼마나 큰 위로와 즐거움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저희 아들 우진이는 아이스하키를 정말 좋아하는데 링크 위를 누구보다 신나게 달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진이 함께 들으면 좋을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신청합니다. 힘차고 경쾌한 리듬이 아이스하키를 향해 씩씩하게 달려가는 우진이 모습과 꼭 닮은 것 같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육아로 지치시던 때 제가 힘을 드렸다면 저도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다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힘든 시간 견뎌내고 복직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정클크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내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다른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부탁도 남겨주셨죠.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진아, 즐겁고 신나게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둘째 딸아이가 커서 응원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 아침을 지켜달라고 하셨는데 힘껏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9901님 오늘 메시지 읽으면서 저도 뭉클한데요. 복직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요청하신 요한 슈트라우스 음악 들어볼까요?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유한 슈트라스 1세의 라데츠 행진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곡명만 적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음악과 함께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수미님, 젊은 날 스페인을 못 가본 게 후회되네요. 지금은 제 건강이 못 갈 지경이 되어서 젊어서 놀아야 하는 게 맞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수미님. 제 생각에는 건강이 다 완치되어서 스페인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얼른 안쾌하시고요. 꼭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김혜영님. 어제 오늘 휴미어서 정클클 라방이라는 호사를 누리네요. 새로운 수요 초대석. 여유가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조금 일찍 시작하는 수요 초대석. 김혜영님, 기대해 주십시오. 김민희님, 넉넉해진 수요 라이브 모두들 기다리겠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들 기다려주시니 행복합니다. 자, 수요일 설레는 만남. 오늘은 어떤 반가운 손님과 함께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홀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클래식계를 이끌고 있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라이브 연주도 청해듣고요.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분은요. 최고의 작곡가이자 마이스트로인 크슈스토프 펜데레츠키로부터 안네 소피 무토의 뒤를 이을 바이올린 여제라고 극찬을 받았던 분입니다. 바이올리스트 백주영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백주영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0: 고맙습니다. 백정 교수님과 최근에 호흡을 여러 번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강은정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0: 자, 그 국제 콩쿠르 심사를 마치고 네. 한국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어떤 콩쿠르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심사를 2주 정도 하고 왔는데요.
0: 네.
1: 이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전에 사실 90년대에도 콩쿠르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새로이 단장을 해서 이제 파운데이션도 바뀌고 주최 측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지금 벌써 뭐 26년이나 됐죠. 매년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돌아가면서 네, 개최되고 있고요. 굉장히 정말 이번에 제가 놀라웠던 것은 바이올린은 피아노는 훨씬 더 인구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요. 네, 바이올린은 이런 큰 국제 콩쿠르에서 이제 DVD 심사라고 해서 이제 그 현지에 가서 경연하기 전에 네, 아무나 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 DVD 심사 라운드가 있는데 보통 뭐 큰 국제 콩쿠르들을 다 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한 150명, 170명 이렇게 지원을 해요.
0: 네.
1: 그런데 저번 작년에 제가 심사했던 서울 국제 콩쿠르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는 정말 유례 없이 250명이나 지원을 해서
0: 와.
1: 그중에 24명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뽑아서 네. 이제 2주 동안 현지에서 경연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캐나다 현지에서 다 하는 거죠.
1: 몬트리올 네, 네.
0: 예, 예. 예. 그러면 250명이면 전 세계에서 다 온
1: 그렇죠. 그래서
0: 분들입니까?
1: 너무 250명이 이제 많으니까 그 DVD 라운드조차도 1차, 2차를 나눠서 했다고 대단하죠. 아, 경쟁이 정말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그 2023년에 최성호와 이수빈이 각각 2위와 3위를 한 콩쿠르 아닙니까?
1: 네, 네.
0: 예. 이 뭐 수상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전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1: 네.
0: 이 한국 클래식계 위상이 교수님 보시기에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까?
1: 뭐 이제 높아진 지 이제 오래됐죠. 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0: 네.
1: 정말 한국 K클래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그 쇼팽 국제 콩쿠르 조성진 씨가 우승한 그게 약간 뭔가 터닝 포인트가
0: 예, 네, 모멘텀이 됐죠.
1: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굉장히 뭐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많았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K 클래식이 이제 정말 전파되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더 위상이 높아진 네, 그런 약간 정말 그야말로 모멘텀이 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약간 오히려 콩쿠르들에서 몇 년 전부터는 한국 아티스트들을 좀 오히려 견제하는 네, 그런 분위기까지가 됐습니다. 위상이 높아지다 못해.
0: 차별 분위기도 있군요.
1: 네, 네. 너무 잘하니까 왜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잘해. 정말 진짜 네, 그런 효과? 네. 역효과.
0: 네. 이번 몬트리올에서도 그랬나요?
1: 사실 이번 몬트리올에서도 네. 제가 살짝 아쉬웠던 저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0: 예.
1: 굉장히 훌륭한 음악가들,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 아티스트들이. 그런데 본선에 진출을 못해서 네,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살짝 견제가 느껴졌었어요. 이번에도. 네. 그래서 뭐 그렇지만 뭐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결과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네 뭐 용기를 잃지 말고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콩쿨 나간 지는 꽤 됐지만 저도 그 콩쿨에서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 정말 좌절감이. 그런데 뭐 이번 콩쿨에서는 심사위원들한테 어차피 달려 있으니까 그걸 잊지 말고 내가 연주를 어떻게 하던 네, 그래서 잘했을 때뭐안 됐을 때도 있고 내 생각에 좀 연주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하니까 네, 그냥 콩쿨은 참가와 그 과정에 훨씬 더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아우, 멋진,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그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던 파이널리스트가 이제는 새로운 유망주로 뽑는 심사위원이 된다. 이제는 심사 많이 다니시잖아요.
1: 네.
0: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뭐, 굉장히 사실 영광스럽고요.
0: 네.
1: 이제 그, 요번에 한국 친구들한테 제가 용기를 주자면, 저도 90년대 몬트리올 콩쿠르에 사실 제일 처음 나갔던 국제 콩쿠르였어요.
0: 그래요.
1: 예, 근데 제가 2차 예선까지는 올라갔는데, 예, 그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이널에는 진출을 못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참그 이후로 뭐 굉장히 많은 입상과 뭐 우승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첫 번째 나갔던 국제 콩쿠르에 다시 이번에 뭐 몇십 년 만에 다시 가서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아 그래도 내가 좀 성장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뿌듯함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그때, 지금, 요번에도 그렇고, 여기 전통이 호스트 패밀리들이, 이제 여기 콩쿠르를 후원하시는 호스트 패밀리들이

0: 참가자들을 이렇게 가정에서 돌봐주시면서 콩쿨 참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옛날에 호스트 패밀리 되게 있었는데 막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정말 세월 격세 지감을 느끼면서 네 그래도 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와, 이 추억에 빠져있는 또 이번 그때의 그림을 그려주셔서 저희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이 서울대 임용됐을 때 정말 우리 클래식계에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29, 20대의 나이였는데 서울대학교 최연소 교수 임용이었어요. 2005년도죠. 요즘에야 이제 30대 초반 교수 임용도 적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엔 교수님 임용으로 뭔가 또이 모멘텀이 한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파격 아니었습니까?
0: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20대가, 그리고 이제 제가 한참 활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던 때여가지고, 갑자기 오게 돼서, 굉장히 뭔가 약간, 그러니까 최연소도 연소지만, 약간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20대 사람이 갑자기 학교를 오는 게. 그런데 저 이후에 사실 지금 20대 임용되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죠? 파이어니어처럼 뭔가 약간 길을 하나 뚫어 놓은 것 같아요.
1: 선봉장이 되셨죠?
0: 네, 뭐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정말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적이 몇년 불과 전이었으니까, 네, 왜냐면 제가 박사과정을 좀 하다가 이제 중간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고요, 아주 그냥 에너지 넘치고 활력 있는 네 그런 지금 30대 교수님들, 20대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30대 교수님들 다 그런, 학생들의 못지않은 활력과 에너지로, 네, 그렇게, 후학과 함께 숨쉬면서, 예, 네, 생활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약간 조금, 뭐라 해야지, 조금 사실 부담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좀 많이 받기는 했어요. 예, 근데 뭐 이제는 네, 많은 젊은 분들이 오시고 이제 한국의 그 교수 활동과 연주 활동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선봉자였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네.
1: 김혜영님,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가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견제를 받다니,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0: 네.
1: 시체 말이지만 국뽕이 차오르네요. 최연소 서울대 교수님이라니 멋져요.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인제는 아니에요.
1: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0: 아, 네, 많이 흘렀습니다.
1: 제가 앞서 크리스토프 펜데레츠키 언급을 좀 했었는데, 펜데레츠키는 폴란드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또 현대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분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분께 교수님이 여제라는 소리를 듣는 건, 기분이 어떠신가요?
0: 아, 뭐, 너무 영광이죠, 정말. 그리고 사실, 그, 펜데레츠키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그 어려운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을 이제 작곡가 선생님 앞에서 연주를 한번 해 보이는 약간, 뭐, 콘서트라기보다 연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공연 전에 선생님께 한번 뭔가 이렇게 작곡가가 계시니까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좀 조언도 받고, 이렇게 여쭤볼 좀 질문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십사 했던 거였는데, 너무 걱정하면서 이제 연주를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곡이. 근데 의외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조금 약간 그때는 얼떨떨 하기도 하고, 네, 그냥 뭐 정말 기쁘기도 하고, 너무 영광이었죠. 그래서, 인정을 해주시는 만큼 계속 꾸준히, 점점 더 발전하는 바이올리스트로.
1: 아, 그렇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벌써 20년 넘게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계신데, 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내가 20대 때, 내가 혹은 10대 때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교육을 또 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0: 사실 그때 이제 이 시대가 너무너무 정말 진짜 너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런데 한 코로나 전에 한 2012년, 13년 이때부터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활성화가 갑자기 확 되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뭐 SNS, 뭐 유튜브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누구나 영상을 올리고 누구나 자기 거를 홍보하고 이런 게 일상화가 되고.

0: 뭐 해봤자 유튜브 없었으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1: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뭐 비디오 찾아보고, 네, 뭐 저기 DVD라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거기서 배우고 뭐 레코딩 듣고 참고하고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를 냈을까 이제 굉장히 탐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제가 배우는 은사님들, 스승님들, 그 당시 선생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 미디어 노출이 너무 쉽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음반을 찾아서 이거를 이분들과 이딱 듣고 또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듣고 이렇게 이런 슬로우 프로세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듣다가 아, 별로야. 그래서 다른 사람 또 듣고
1: 바로 넘길 수 있죠.
0: 바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이런 클래식의 그런 컨셉, 클래식의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철학 이거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학생들 탓도 아닌 게 그냥 지금 너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 20대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게 너무나 다르지 않았나. 그런데 그 제가 또 이제 라떼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고 그좀 강경하게 얘기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온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그치만 그래도 클래식의 약간 본질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 음악의 본질을 항상 생각하고 잃지 않도록 네, 그렇게 최대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1: 예, 저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교수님 지금 서울대에서 교육하시는 것도 그렇고, 생각은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설사 나한테 안 맞고 지루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거나 했을 때는 좀 끝까지 시간을 들여서 보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0: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끝까지 보다 보면 요만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초적인 그런 자극이나 말초적인 뭔가 감동이나 이런 것만 보다 보면 저희가 어쨌든 이런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클래식은 진짜 오랜 시간에 천천히 발전되어 온 네, 그런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너무 그리고 사실 제가 저희도 이제 아이 둘이 엄마니까 그게 뇌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계속 빨리빨리 빨리 딴거 넘기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끝까지 좀 잘 경청하고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금방금방 정말 핸드폰만 있으면 어떤 콘텐츠든 어떤 음반이든 바로 접할 수 있는 건 너무 유용한 사실 정말 너무 유용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그래도 본인들한테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1: 인내를 통한 이 클래식 본질을 탐구했으면 좋겠다.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 가장 보람된 부분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0: 가장 보람될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것 다 연결되는데요. 선생님 말씀이 너무 다른 모든 정보의 진짜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가슴 깊이 저희가 배울 때는 그야말로 라떼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 말씀은 그냥 하늘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1: 맞아요.
0: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최대한 그걸 해보려고 어떻게든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 정보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제 얘기를 듣다가도 또 아니야, 또 이런 것 같아. 사실 뭐 예술에서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학생일 때는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최대한 믿고 그대로 제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실천해서 발전하는 학생이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네, 굉장히 보람되고 또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을 하던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를 정말 깨닫고 있는 친구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볼때또 보람되죠.
1: 잘 알겠습니다. 자, 김양섭님, 후황양성의 길에 계신 백지영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하트 보내셨고요. 김민혜님, 공감합니다. 하나의 테이프. CD 수십 번씩 들으며 음을 익히던 그때가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0: 아, 길러낸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명을 꼽긴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참이 제자는 기특하고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분 있을까요?
1: 아, 기특해야만 기억에 남는다.
0: 아, 아닙니다. 기특하지 않아도 기억에 남으면 좋습니다.
1: 글쎄요, 국제 콩쿠르에 나가서,
0: 네.
1: 그래도 열심히 해서, 결선에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뭐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실망을 당연히 안할 수는 없죠. 그래도, 자기가 이 콩쿠르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 또 다음, 뭐, 오디션이건, 뭐, 시기시험이건, 콩쿨이건 간에 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이렇게 용기 있게, 네, 그렇게 얘기해줬던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용기도 있고, 좌절에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런, 그런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기억에 남네요.
0: 아,
1: 네.
0: 정말 수많은 또 제자분들이 아마 우승을 했을 텐데, 우승을 한 제자분 언급이 아니라, 이 떨어졌지만 도전을 하고 용기를 낸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말씀에 또 울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라이브를 청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첫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아, 네. 오늘 제가 첫 곡으로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아, 이 오전에 또 낭만적인 곡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1: 네. 네, 오전에 조금 듣기 좋으실 것 같아서.
0: 네, 고맙습니다. 두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라마이노프의 걸작으로 꼽히는 보칼리제는 14개의 가곡을 모은 작품집 마지막에 수록된 곡입니다. 보칼리제는 원래 가사 없이 아, 오 같은 하나의 모음으로만 노래하는 발성 연습곡을 뜻하는 말인데요. 라마이노프는 이 단순한 형식 속에 깊은 서정성과 아름다운 선율을 담아 한 편의 예술 가곡을 탄생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래 성악곡으로 작곡됐지만 오늘날에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비롯해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며 널리 사랑받고 있는 명곡이 됐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라마이노프의 보칼리제 작품으로 34의 14.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피아니스트 강은정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라마이로프의 보컬리제 작품으로 34의 14, 백주영의 바이올린, 강은정의 피아노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주영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경님, 회사에서 오전에 소방 테스트 한다고 사이렌을 자꾸 울려서 귀에 뭐라도 꽂아두고 틀었다가 세상에 최고기 나오네요. 선곡 감사합니다.
1: 너무 다행인데요.
0: 와, 김민경님,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최고를 저희가 틀자마자 교수님 보컬리즈를 연주해 주셨어요. 4562님, 백정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자로서, 연주자로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3357님, 클래식의 본질과 슬로우 프로세스에 대한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클래식 음악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와우, 라이브 연주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커티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그때 시절 국제적인 음악 교육을 경험하셨어요. 이 뛰어난 재능만큼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1: 커티스 유학 가기 전에 네. 제가 나름 한국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네. 네, 좀 이렇게 많이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네. 평을 받고 또 커티스가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소수 정예고 합격하면 전액 장학생이기 때문에 한 1년에 뭐 많이 뽑아봤자 바이올린 많이 뽑으면 5명 정도 뽑아요. 그래서 뭐 몇백 명이 이제 응시를 하지만 그래서 붙은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뭐 자랑스럽고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딱 입학을 하니까 제가 그냥 뭐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리고 뭐 한 평균보다 조금 더 잘하는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은 넓고 잘하는 친구들은 많구나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실감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0: 10년째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뭐 실력을 유지는 했겠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냥 현상 유지는 퇴보잖아요. 네, 발전을 해야 하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그런 자극이 되는 환경에 제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커티스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 예를 들면 너무 잘 아시는 힐러리 한와 제가 그냥 같이 학교 다녔어요. 네.
1: 그래요.
0: 근데 그때는 저도 10대였고 그 친구도 저보다 몇 살, 한두 살 어린데 그 친구도 10대, 저희 뭐 그는 중학생, 저는 고등학생 이런. 예. 그래서 지금처럼 뭐 엄청난 슈퍼스타 아직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그런 뭔가 이런 워크 에틱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너무 이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거. 그냥 생활하면서 일상에서 항상 보는 거죠, 뭐 그런 친구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제가 놓여져서 또 감사하게도 점점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됐고, 자극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 알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0: 네. 네.
1: 한국에서 이제 탑티어로 가신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
0: 그러니까 저 같은 친구들이 다 모인 곳인 거죠. 그래서 네, 다 그냥
1: 네.
0: 네.
1: 각 나라에서.
0: 그렇죠. 네. 미국 친구들도 있었고. 네.
1: 또그 얘기를 해서 좀 힐러리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모습.
0: 네, 사실 커티스에서도 모두가 다 연습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잘 하니까
1: 네.
0: 또 성향들이 다 다르니 그냥 뭐 나는 이렇게 잘 해서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좋은 음악 하면 살 거야 이런 친구들 그래도 연습을 해야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에요. 그 커티스를 다니려면. 그렇지만 국제 콩쿠르를 준비하고 또는 뭐 엄청난 뭐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든지 뭐 시카고 심포니 이런 빅5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오디션 준비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뭐 치열하게 다들 살죠.
1: 예, 방금 콩쿠르 언급해 주셨는데요. 커티스 음악 재학 시절에 시빌리우스, 파가니니, 롱티본 유명 국제 콩쿠르를 차례로 또 석권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 스승이 바이올린의 거장 아전 로잔드였는데요. 로잔드에게 받은 가르침 물어봐도 될까요?
0: 네,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이제 정말 로잔 선생님이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1: 소리.
0: 네, 너만의 소리를 발굴을 해서 국제 콩쿠르를 나가면 뭐 사실 테크닉과 이런 건다 되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너만의 소리, 개성과 그다음에 저의 캐릭터가 담긴 고유의 소리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가르침인 것 같고요. 뭐 너무 이제 저희 전경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로 하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악기로서 낼수 있는 목소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추구를 하는 거, 그거가 가장 큰 가르침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90몇 살까지 사시면서 굉장히 연주 활동을 늦게까지 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매일매일 그 왼손 오른손 이렇게 유지를 하시려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걸 그냥 옆에서 보면서 그냥 저절로 배우는 거죠. 저도 계속 저렇게 유지를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네. 네.
1: 잘 알겠습니다.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교수와 함께하는 수요 초대석 더 많은 이야기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1부 끝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장조 작품으로 12의 1종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피아니스트 이진상의 현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수요 초대석 오늘은 바이올린 여제 백주영 서울대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가 집안에서 성장하셨고 어려서부터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음악가의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내가 평생 음악가로 살아야 하나 이런 깊은 고민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있었습니다.
0: 있었습니까?
1: 네, 그래서 제가 음악을 만약에 안 했더라면은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가 됐을 겁니다.
0: 닥터.
1: 네.
0: 와, 공부도 네. 잘하셨군요.
1: 공부도 못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너무 제가 어렸을 네. 때부터 그 사람 인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바이올린이 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으로 하는 일들을 참 제가 좀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왜 어렸을 때는 인체에 관심이 많아도 사실 이제 좀 이렇게 좀 징그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수술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0: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었다가 의료계에 뺏길 뻔했습니다.
1: 아니
0: 의료계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클래식계에는 백주영은 뺏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네. 이제 의사도 되고 싶었는데 막 그런 고민도 좀 하신 적이
1: 있으신가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도 저희 좀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외국어 고등학교 아시죠?
0: 네.
1: 그거를 또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어학도 조금 잘해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의대를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너 연습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연습하기 싫어서 그런가 한번 돌아보면서 네, 또 그냥 고등학교는 예고를 서울예고 갔고 거기서 이제 예고에서 조금 바이올린을 더 잘하게 되다 보니까 또 막 이제 커티스도 갔고 그래서 커티스 졸업하고 줄리아드 졸업하면서 또 한 번 내가 평생 음악가로 살아야 하나?
0: 그때도 왔어요?
1: 네, 그때도 굉장히 네, 왜냐면 제가 2년을 조금 일찍 졸업한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그러니까 다 대학 졸업한 나이에 제가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그러니까 약간 막막한 거죠. 아쉽지만 이제 음악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국제 콩쿠르 다 했고 다 했는데도 이거를 내가 그리고 사실은 그때 줄리아드 다닐 때 IMF가 왔어요. 그래서 네. 이게 생계도 걱정도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내 평생을 정말 반 이상을 하루에도 3분의 2 이상을 음악과 함께 하고 있는데 당장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조금 이때까지 공부한 거 연습하는 걸 반만 공부해도 충분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사실 그때는 좀 했습니다. 살짝 슬럼프도 왔었고 네 그랬는데

0: 어떤 국제 콩쿠르를 나가면서 또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까지 음악에 네, 몸을 담고 있네요.
1: 아,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연습 시간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4562님이 보내주셨네요. 혹시 연주자로서 연습 루틴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연습이 잘안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0: 아, 제가 이 지금 연습 루틴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이렇게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몇 시간 딱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1: 네.
0: 왜냐면 너무 잘 아시지만 뭐 제가 수업도 해야 되고 사실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1: 이런 인간적인
0: 아이도
1: 모습까지. 와우.
0: 예, 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연주의 준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악보도 준비해야 되고
1: 네.
0: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리고 이런 방송에도 나와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일정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9 to 6라고 하죠. 회사에 가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연습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참 진짜 짜투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음반 작업이 이제 또 다가온다. 그러면 그냥 새벽에 예, 연습을 뭐한 10시부터 시작해서 뭐 새벽 2, 3시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수 있어서 네, 커피와 함께 그래서 그 루틴적인 정말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딱 정해놓고 연습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저 사실 파워 제이거든요. 근데
1: 네.
0: 그런 연습 너무 좋겠는데 그게
1: 역건상 지금. 네.
0: 불가능하니까 네, 되는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으로 하고요. 뭐 저만의 루틴이 있다면 정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모르겠어요. 피아노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바이올린은 물 마시듯이 스케일을 꼭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이 얼마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도 스케일을 꼭 해야 된다. 네, 그거 제가 스케일과 그다음에 간단한 에튜드 연습곡이라도 꼭 하고 지금은 어리고 젊으니까 몰라요. 근데 네, 참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근육도 아무래도 저희도 운동 선수들처럼 조금씩 어쨌든 노화와 퇴화가 조금씩은 되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케일 정말 필수. 그래서 그게 저만의 뭐 연습 루틴이라면 루틴이고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네, 규칙이라면 규칙이고요. 연습이 잘안될 때는 사실 잘안될 때는 어렸을 때는 막 이제 짜증도 내고 하면서 계속 해보고 했는데
1: 네.
0: 이제는 그냥 조금 잠깐 쉬고 머리 식히고 조금 스트레칭도 하고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또 머리 뭐 그때 바이올린 곡이 아닌 피아노 곡이나 심포니 이런 거좀 듣고 머리 좀 식히고 그리고 다시 또 가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다시 또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 아, 이 긍정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인상적인 건 교수님 바로 곡 연습을 하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은 반드시 스케일 한 후에 들어간다.
0: 네.
1: 아, 잘 알겠습니다. 자, 2022년에 이자이 무반주 소나타 6곡 전곡 앨범 발매를 하셨습니다. 백주영에게 이자이는 특별한 음악가로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0: 이자이의 선생님에게 저희 로다 선생님이 배우셨어요. 이자이 선생님, 이자이의 제자에게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약간 제가 손녀 느낌. 그래서 네, 좀 전수 받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자면. 그래서 그리고 사실 2022년에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제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전공 연주를 해왔거든요, 이자이를. 그래서 제가 가장 뭐랄까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이자이가 뭐 바흐 다 아시다시피 바흐도 6곡을 무반주 곡을 바이올린을 위해서 작곡을 했는데 이자이가 바흐를 너무 사랑하고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본인이 또 무반주 곡 6곡을 작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흐가 뭐 바이올린에 있어서 구약성서 같은 그런 느낌이다 하면 이자이는 약간 신약성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네, 저는 종교 전문 그런 종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구약 신약 다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따라가려고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가인 것 같아요.

0: 디자인은 저뿐만 아니라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있어서.
1: 네, 알겠습니다. 인상적입니다. 구약 성서는 바흐, 신약 성서는 이자이다.
0: 그렇게 전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도 한곡 가져오셨어요. 곡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0: 네, 제가 즐겨 연주하는 곡이긴 한데요. 네, 디니쿠, 루마니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디니쿠의 호라 스타카토라는 곡입니다.
1: 네.
0: 호라는 루마니아 전통 춤인데
1: 예.
0: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면서 우리나라 강강술래처럼 이렇게 공동체의 화합과 막 즐거운 축제를 상징하는 그런 춤이라고 하고요. 이 스타카토는 바이올린 테크닉 중에서 활용하는 테크닉 중에서 조금 어려운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잘 하고 하는 테크닉이어서
1: 네.
0: 네, 이 곡을 즐겨 연주하거든요, 제가.
1: 네.
0: 네, 그래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자, 2022년 9월 예술의 잔당에서 있었던 연주 실황입니다. 디니쿠의 호라 스타카토, 백주영의 바이올린, 김태영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브라바! 리니크의 호라스타카토, 백종의 바이올린 김태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영역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프의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도 밝히셨지만, 둘째 아이 출산 이후에 오히려 연주에 더욱더 몰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 네. 아니, 그, 아이가 하나하고 둘별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한 명만 키울 때는, 이 아이가 하나니까, 제가 거기 온 신경이 다 쓰여서, 너무 사실,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도 힘든 점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쁘니까 좀 미안한 것도 많고. 그런데 두 명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은 더 없지만. 그래서, 뭐그 맥락에서 봤을 때, 점점 저의 음악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냥 이제는 어떠한 기회이든 어떠한 시간이건 어떤 연주건 간에 너무 감사하게 그냥 내가 연주할 수 있음에 그리고 음악을 할수 있음에 너무 정말 그냥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잘 아시지만 모든 연주나

0: 모든 공연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
1: 그럼요.
0: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내가 뭐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준비가 돼도 뭐 이런저런 게 삐그덕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또 이제 그냥 태생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잖아요, 음악가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점들이 없을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음악하는 순간이 너무너무너무 귀중하고 네, 또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 저희 두 아이들한테도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만큼 그래도 좀 아이들이 나중에 아 그래도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느라고 나만 많은 시간을 못 보냈나 보다 자랑스러운 생각을 들수 있게끔 또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1: 네.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 여러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교육자 말씀하신 대로 또두 아이의 엄마, 또 연주자. 그렇게 되면 이게 잘 구분을 밸런스를 맞추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머니가 된 이후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까요?
0: 음악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정말 제가 음악을 할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 사실 음악가 자녀 분들이 음악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어 그게 그래서 굉장히 아, 내 아이들은 절대 못 시킬 것 같아 이랬는데 참 그렇게 재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안 시켰어요 근데 못 시켰어요 근데 참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이런 재능이라는 게 저는 워낙 뭐 음악가들 다 많은 음악가들이 어렸을 때부터 특히 바이올린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니까 그냥 항상 이제 기억 나는 순간들은 다 항상 바이올린과 함께 했고 항상 음악 안에 있어서 그냥 이걸 그냥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아 사실 굉장히 내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특별한 재주를 그래도 어쨌든 내가 받은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사명을 좀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 저기 어머니?
0: 그래서
1: 네.
0: 아 이런 음악적 재능과 이런 음악적 탤런트 요새 너무 많으니까 네 그냥 아또또 있네 뭐 이렇게 좀 당연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정말 하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고 그거를 잘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라이브 곡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연주해 주실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번에는 까미유 생상스 프랑스 작곡가죠. 예, 아주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요.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입니다.
1: 알겠습니다. 두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시면 제가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상스는 19세기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티의 뛰어난 기교와 우아한 연주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는 사라사테의 화려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도록 쓰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의 작품이지만 스페인 출신의 사라사테를 위해 쓴 곡인 만큼 곳곳에서 스페인 무곡을 연상시키는 정열적인 리듬과 색채가 살아있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백주영의 바이올린, 강은정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브라바! 생상세 소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백지영의 바이올린, 강은정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교수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와, 김예리님, 아기 이유식 먹이며 정크크를 틀었어요. 밤만 보면 소리를 지르면서 팡팡 의자를 치는 아기인데 깊은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만히 듣네요. 빠른 템포의 멜로디에서 느껴지는 깊은 울림에 엄마도 감동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인주님, 와, 시원시원하고 쨍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생생소드 론도 연주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녹음이 아니라 라이브입니다. 제니 러브스 뮤직님,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서 정말 멋집니다. 힘차고 선명한 소리, 거침없는 바이올린 카리스마와 동시에 부드러운 현의 떨림, 환상적입니다. 오선영님, 너무 시원시원 힘있는 소리 너무 좋아요.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리는 듯요. 감사해요. 역시 음악의 힘이 느껴집니다. 안지호님, 아름다운 선율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작년 11월에 대구에서 네. 하셨던 브람스
1: 네.
0: 다녀왔거든요.
1: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0: 근데 그때도 느끼고 오늘도 느끼는 건데
1: 네.
0: 첼로 소리가 나네요.
1: 아휴,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아리스트한테는. 네, 아니, 감사합니다.
0: 저는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어쩜 그렇게 깊은 울림이 나시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으나 바이올린인가 첼로인가.
1: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로자넌 선생님께서 네. 항상 너만의 소리를 이렇게 발굴, 개발해야 한다라는 그런 항상 제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

0: 소리는 첼로인가요, 오늘부터?
1: 오늘부터?
0: 네.
1: 네. 아니, 저는 또좀 연주자로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연주를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쉴틈 있잖아요.
0: 네.
1: 그때 딱 팔을 거쳐주시고,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딱 조절한 그
0: 네.
1: 모습이 어찌나 카리스마가
0: 아,
1: 있는지.
0: 정말. 아, 제가 지금 소매가 이래가지고 비디오로 다 보시니까
1: 네.
0: 너무 이게 너무 펄럭거릴까 봐 죄송해서 최대한 그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조신하게.
1: 자, 우리
0: 네.
1: 피아니스트 강은정 선생님. 예, 제가 갑자기 말을 걸어서 깜짝 놀라셨는데, 연주 잘 들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와, 두곡 이어서 너무 또 다른 컬러를 이 피아니스트도 보여주셔서 감상 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은정님, 두분 연주 너무너무 훌륭하고 대단하세요. 예술의 전당 공연 부탁드려요. 혹시 계획 없으신지 자연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앞두고 계신 연주 일정 좀 알려주세요.
0: 네, 사실 제가 당장 다음 주 목요일 날,
1: 아하.
0: 네, 예술 전당은 아니고, 로데 아트센터라는,
1: 네.
0: 네, 서초동의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1: 네.
0: 네, 그 공연장에서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1: 네.
0: 4개를 둘다 연주합니다.
1: 와우.
0: 그래서,
1: 정확히 날짜와 시간
0: 네,
1: 좀 알려주세요. 6월?
0: 6월 18일이고요.
1: 6월 18일?
0: 네, 저녁 7시 반에,
1: 7시 반.
0: 네, 비발디 4개,
1: 네.
0: 피아졸라의 4개, 둘다 연주합니다. 오케스트라하고,
1: 네.
0: 네.
1: 로데 아트센터에서 연주를 합니다. 티켓 오픈은 되어 있겠죠?
0: 아, 물론이죠.
1: 네. 여러분 참고하시고,
0: 네.
1: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가면은 백주영의 비발디와 피아졸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자, 교수님 스스로가 음악 영재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영재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뭔지 조언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0: 사실 제가 저는 조금 영재 어렸을 때 피아노를 할까 말할까 좀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막 정말 지금의 영재처럼 진짜 한 여섯 일곱 살 때부터 정말 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는
1: 그래요.
0: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부터 조금 그때 사실 지금 보면 그들도 어린 나이죠, 그렇죠? 11살, 11살. 그런데 바이올린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잘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소위 영재, 천재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대기만성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재 친구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 너무 잘하고 진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주신 그런 엄청난 재능,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이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재가 많냐, 이것도 궁금해해요, 정말로.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머리가 좋은 거야? 아니면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탤런트가 많은 거야? 근데 제가 저는 너무 주위에 많으니까 생각 못 했다가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또 어머님들의 노력도 있을 거고, 네, 뒷바라지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저희는 굉장히 교육열이 높잖아요. 그래서 영재 너무 좋은데, 그 영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 저희가 무대에 서고 이러면서 당연히 무대에 여러 번 서봐야 되고 연주도 많이 해봐야지 또그잘 성장할 수 있죠, 음악가로서. 그런데 지금 정경님도 아시겠지만 무대에서 스테이지 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무대에 서면 그런 정말 희열감, 이렇게 나의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과의 교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짜릿한 그런 희열감을 느끼고, 또 그래서 전 계속 무대에 서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게 당연히 이 영재분들도 느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를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학구적인 면도 잃지 않는,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뭐 장영주나 힐러리안도 마찬가지고요. 다 영재 천재였죠?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을 때는 학구적인 면을 정말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구심, 탐구, 참구심. 그래서 그런 걸 잃지 않고 이렇게 항상 정진해 나간다면은, 네, 영재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재가 어쨌든 좋은 예술가로 성장을 해야 하니까. 네, 그랬을 때 이런 대중적 인기, 그리고 나의 그 무대에서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것과 함께, 네, 그런 항상 음악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런 것과 같이 이루어지면은, 네, 부모님들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실 거고요. 네, 그거를 같이 꼭 병행했으면
1: 아,
0: 좋겠어요. 네.
1: 알겠습니다. 이 영재분들이 무대에서 서는 희열감으로 인해서 행여나 학구적인 부분, 아카데믹한 부분을 놓치실까봐 아주 강조를 해
0: 네.
1: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최대석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함께합니다. 오늘

0: 함께 했는데요. 저는 지금 교수님 두곡 연주에 아직도 심장이 뜁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훌륭한 연주, 또 아름다운 연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오전에,
1: 네.
0: 이 오전에,
1: 네.
0: 리허설부터 해주셔서 연주까지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또 같이 협연해주신 피아니스트 강은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또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1: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0: 앞으로
1: 영광이었습니다.
0: 연주 활동도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초대해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두분 보내드리면서 외제 의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6번 2장조 작품으로 27, 백주영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겠습니다.

외제니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6번 2장조 작품으로 27 백주영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는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도대체 알수 없던 그곡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이 곡의 원래 제목은 헤어인데요. 19세기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빌 헬미가 바이올린 줄 가운데 쥐선만으로 이 곡을 편곡해 연주해서 이 제목으로 불리게 됐죠. 보기 드립니다. 1번 비탈리, 샤콘누 쥐단조, 2번 바흐, 쥐선상의 아리아.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첼로의 모차르트로 불리는 보케리니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중 3악장 론도, 지현왕의 첼로 카메라타 짤체부키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보케리니 첼로 협주곡 B플랫장 조정 3악장 론도, 지아낭의 첼로, 카메라타 짤츠부르크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박연희님, 우와! 이건 알아요. 2번, 쥐선상의 아리아, 도전. 보내주셨네요. 8483 쓰시는 분, 정경님, 클래식 좋지만 아직 낯선 새싹 청취자입니다. 오늘 바이올린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율 하나하나에 엄청 많은 감정이 느껴지네요. 퀴즈 정답은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2번 바흐의 쥐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퀴즈 정답 곡 들어볼까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디장조, 바흐 작품으로 1068종 에어, 쥐선상의 아리아.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텐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아이비키의 기업은행 챔버에서 있을 테너 김건우 리사이틀 도니제티의 광채 공연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6월 19일 금요일에 있을 공연입니다. 피아니스트 함수연이 리스트 초절 기교 연습곡 전곡 리사이틀을 개최합니다. 6월 14일 일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엘렌 메르시에와 다니엘 로자코비치 듀오 리사이틀이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계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계의 클래식 클래식 끝곡으로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요코 아리안네의 트럼펫, 마르쿠 히에타 하루의 오르간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A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꾼 100년을 꼽으라고 한다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물리적 삶의 많은 영역이 근본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기등, 사진기, 기차, 모터, 전화기, 무선통신, 자동차, 영화, 라디오, 플라스틱, 녹음기, 화학 비료, 합성 섬유, 세탁기.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 전례 없는 변화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수학이 있었다. 증기기관을 설계하고 전기를 이해하고 통신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수학적 언어였다. 수학자 송용진 교수의 책 문명의 뼈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은 천재 수학자 존 내시의 삶을 다룬 영화죠.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 OST에서 제임스 호너의 음악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칼레이도스코프 오브 매스매틱스 띄워드렸어요. 뭔가 이첫 곡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들면서 새로운 발견의 순간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설렘과 흥분과 막 이런 것들이 차오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문장카페 다산초당에서 펴낸 책입니다. 송용진 교수의 문명의 뼈대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수학자시고요. 이 송용진 교수 오늘 북카페 2부 초대석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이 문명의 뼈대, 수학입니다. 제가 지금 책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두툼한 책입니다. 이책 안에 진짜 유명한 수학자들의 이름이 발의 체일만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학사를 집대성한 듯한 이런 책, 저로서는 거의 처음 읽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와 집중력으로 수학사를 쫙 이렇게 관통한 책은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까지 쭉 이르러서 이 지구의 수학사를 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과학기술이 완전히 대폭발하듯이 많이 성장을 해서 발견과 발명이 잇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었던 100년을 다룬 그 부분이었어요. 거기에도 수학이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몫이 아니라 거의 구조적인 뼈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7179 쓰시는 카페이님 들으시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 그 과도기를 살던 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가늠도 안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뭐 사물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론, 개념, 이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처음 등장하면서 완전히 뒤집히는 이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역사를 오늘 따라갈 예정입니다. 카페이님들 좋아하는 수학자 누구 있나요? 이런 질문. 너무 낯설죠? 저도 처음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수학자가 누구지? 일단 수학자의 목록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것부터 좀 짚어야 했는데, 우리가 수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규모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이를테면 뉴턴도 수학자입니다. 네. 수학과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의 구분이 없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두고 있지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음악과도 하나로 이어지기도 하고, 피타고라스 이런 분들 생각나시죠? 오일러의 한붓 그리기. 요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카페인님들, 그 쾨이스베르크 다리, 그 다리를 한 번씩만 통과하면서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이제 오일러가 해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왜안 되는지 설명을 했던 거죠. 요런 것들. 아무튼 새록새록한 그 기억들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좀 재미나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민혁님, 오랜만에 정시에 들어왔어요. 이 기쁨. 모두 모두 반가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시에 딱, 12시에 딱, 이렇게 본방 함께 하시는 기쁨.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태형님, 근무 중이라 제 방을 들어야 하지만 어제 저녁으로 물회를 먹은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반디에 켰습니다. 저 말고도 물회 드신 분 많으시죠? 크크크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무리하는 시인들이 물회하는 시인들이 돼서, 네. 어제 한참 우리 웃었죠. 아, 그리고, 그래서 진짜 물회 드셨어요. 어제, 아유, 우리의 그, 뭐랄까, 시간이 항상 우리 일상부터,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사각지대에 두었던 것들까지 다 아우르는 재미난 우리의 시 놀이터이기도 한데요. 화요일이. 근데 어제는, 그 군데군데 잊을만 하면 물회 사연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늘곰님이 그래서 결국 기어이 물회 에디션도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회하는 시인들 이미지가 어제 탄생을 했는데, 이게 무리하는 시인들의 혹시 또 그것을 너무 제가 또 시심을 이렇게 재미로 또 덮어버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시인분들 오시면 물회하는 시인들 이미지 보라에 띄워드릴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시죠. 아,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그리고 뮤즈의 스타라이트까지 두곡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수학자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물론 좀 빠르게 검색하면 또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짜 깊이 있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인호님, 미적분을 발전시킨 라이프니치가 떠오르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작가님 오시면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이 교수님 오시면, 문명의 뼈대 이 책에서도 이 미적분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 뉴턴과 또 베르누이까지 이어진, 저도 지금이 가장 수학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난 얼마 안된 지금이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 너무 많은 수학자들의 삶을 한 번에 알아버려서 그것이 용광로처럼 제 안에서 막 뒤섞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섞이면 섞이는 대로 이 상태가 지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서우님은 기하학의 기틀을 만든 유클리드요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게 우리 카페인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름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8341 쓰시는 카페인님과 2789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 조선, 우리 한국의 이 수학의 역사를 쫙 이제 훑어주셨는데요. 8341 쓰시는 카페인님, 대부분 수학자들이 만능학자들이죠. 우리의 수학자도 많답니다.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표적인 수학자 최석정을 비롯하여 홍정하, 이상혁 등등이요 라고 하셨고요. 2789 쓰시는 카페이님도 조선의 수학자 최석정이요. 파스칼도 해결 못한 마방진을 풀어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학자입니다. 이두분 사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최석정이라는 이 수학자, 이 문명의 뼈대 안에 이렇게 그 그림으로 남아있는 그 초상까지 같이 있으면서 깊게 이 지면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 마방진, 파스칼도 해결 못한 마방진을 풀어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학자의 역사. 여기 보면 이제 유럽과 또 이슬람과 그리고 동아시아 쪽과 이렇게 수학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역사가 조금 독립적으로 이제 발달을 해왔다면, 그 중에서도 한국은 또 나름의 독립적인 방식으로 중국으로부터 탈피해서 또 우리 것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세종대왕 때 폭발했고요. 예,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동민님, 저도 오랜만에 생방 신고합니다. 고은님 목소리에서 여름 햇살 느낌이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뭐 일부러 봄 목소리, 여름, 겨울 목소리 따로 내진 않지만, 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목소리 안에서 이 계절감을 읽어내실 수 있는 카페인님들의 그 센스랄까? 그 아주 섬세한 감각이랄까? 이런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동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선영님. 택배 도착 알림이 왔어요 하시면서, 지난주 초대석 오셨던 문정희 시인의 시집 선물이 도착했나 봐요. 선물해 주기로 한그 친구를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딱 제때 도착해서 기쁨이 더하네요. 친구 미순이가 문정희 시인님의 시들로 어두운 터널을 외롭지 않게 따뜻한 동반자가 이 책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통과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 제때 정말 이 시집이 이 주인을 찾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잘 받으시고 또 친구분께 잘 전달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타심이죠.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이타적인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가 만큼이나 오래된 논쟁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기적이죠. 내 몸과 내 것이 중요하고 나의 영역을 따지고 경계를 만들고 뺏고 싸우고 인류는 그렇게 진화해 왔고 오늘날 개인이 보이는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성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기심이 팽배한 인간 사회에서 이타적 인간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 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쓰고 심지어 생명을 던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까닭은 무엇일까? 남을 돕기 위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희생하는 행동과 심성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이론이 친족 이타주의와 호혜성 이타주의 이론입니다. 친족 이타주의는 생물학자인 윌리엄 해밀턴이 제기한 이론으로 혈연을 돕는 것이 내 유전자의 번성을 돕는다는 관점으로 이타적 행위를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부모 자식 간의 헌신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하지만 가족이 아닌 타인을 향한 이타심을 설명하기엔 부족하죠. 로버트 트리버치의 호혜성 이타주의는 그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보답을 기대하며 남을 돕는 쪽으로 사회성이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일종의 계약 이타주의인 셈이죠. 이 경우 친척일 필요도 없고 같은 집단에 속할 필요도 없지만 평생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는 관계라면 도움을 받고 난 다음 보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호혜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에게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이타적 행위를 그 행위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유전자 입장에서 보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유전자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며 유전자는 자신을 최대한 복제해내는 것이 목표여서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는 유전자의 이기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나 이타적 행동은 인간이라는 종 자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동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기도 하고 보살피기도 하니까요. 내가 아닌 존재를 향한 이타심은 나와 유전자를 공유한 개체로 제한되지는 않고 나와 연결된 것들로 확장됩니다. 그것이 나의 평판을 위해서인지 나의 유전자를 위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 보답을 바라는 것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이중적 존재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어쩐지 위안이 됩니다.

1817 쓰시는 카페이님이, 아니, 와, 오늘 선곡 진짜 뮤지에 이어서 콜드플레이라뇨? 라고 하셨는데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이 또 눈물 버튼이라고 1카 듣고 나니 눈물 참기가 더 힘드네요 하시면서 이승현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우시는 것은 괜찮죠. 음악 듣고 그리고 또글 듣고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현님 그 눈물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박준영님은 이타적이다라는 이타심 이번 주 주제가 울림이 크네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의도가 있는 선행은 과연 이타적인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게 결국 나만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선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일카 통해서도 이타심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종교에서도 경구들이 많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 또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엉켜 있다, 다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사실 정확히 구분되는 존재도 아닌 거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이어져 갑니다. 이타심으로 얘기하는 일간 카페인 내일도 모레도 남아 있으니까요. 또 기억해 주시고요. 우제의 마음은 마음대로 듣고 이제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이번 주에는 싱긋에서 펴낸 책입니다. 30년 차 스포츠 기자가 전하는 스포츠와 음악 이야기입니다.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현장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죠. 이 야구, 구단마다 또 선수들마다 등장곡이 있기도 하고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무대에서 그 의상만큼이나 또 화제가 되는 것이 또 음악, 어떤 곡을 선택하는가 이기도 했잖아요. 이 책에는 39편의 그 사람과 음악 이야기, 스포츠 현장에서 만난 음악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요. 퀸의 노래 39에 대한 오마주의 의미로 39편 수록했고요. 그 중에 한 장면 바로 만나보시죠.

필리핀 복싱 영웅이자 세계 최초로 8 체급을 석권한 매니 파키아오는 2011년 5월 8일 미국의 KO왕 셰인 모슬리를 상대로 복싱의 본고장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복싱기구 웰터급 타이틀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루었다.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한 매니 파키아오와 46승 중 무려 39 KO승을 기록한 무쇠 주먹 셰인 모슬리의 승부는 용호 상박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매니 파키아오는 아시아의 호랑이답게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입장곡과 함께

링에 올랐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평소 매니 파키아오가 등장 음악으로 자주 선곡하는 노래였지만 이날은 더욱 특별했다. 복싱이나 UFC에서 선수들이 링에 입장할 때 대부분 녹음본을 사용하지만 이날은 노래를 부른 가수가 직접 등장해 라이브로 불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1980년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서바이버의 지미 제이미슨이 마이크를 들고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열창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기타 리프가 흐르면서부터 관중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전광판에 매니 파키아오의 모습이 잠시 비친 뒤 지미 제이미슨이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내 매니 파키아오가 지미 제이미슨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링으로 올라왔다. 영화 로키3의 주제곡으로 너무나 유명한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미국의 록그룹 서바이버가 1982년 발표한 음악이다. 로키3의 폭발적인 흥행과 함께 이 노래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다. 발매 당시 빌보드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을 대표하는 팝송으로 흔히 들을 수 있었다. 로키 시리즈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론은 원래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를 쓰고 싶어 했지만 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서바이버에게 곡을 의뢰해 만들었다고 한다. 복싱 음악으로 출발했지만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복싱이나 격투기 음악을 넘어 모든 스포츠에서 사랑받는 노래였다.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셰인 빅토리노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듣고 타격에 임했다. 뉴욕 매치의 존 버그를 비롯해 이 노래를 등장곡으로 선택한 타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 전 긴장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전주 부분과 더욱 강해지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는 가사. 한번 들으면 누구나 기억하는 친근한 멜로디로 스포츠 현장에서 유난히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다. 2011년 라이브로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들으며 링에 올랐던 매니 파키아오는 KO왕 셰인 모슬리를 상대로 3회 한 차례 다운을 뺏는 등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두었다. 중량급 최고의 선수가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서바이벌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띄워드렸습니다. 이옥현님 갑자기 계단을 막 빠르게 뛰어 올라가고 싶고 세상아 덤벼라 하고 싶으시다고. 네, 음악의 힘이 이렇습니다. 스포츠 기자 한성윤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 현장으로 가볼게요.

2024 파리올림픽 최고의 순간은 경기장이 아니라 에펠탑 위에서 연출되었다. 성화가 열기구를 통해 파리 상공으로 날아가는 순간, 익숙한 멜로디의 전주와 함께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화면은 이내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비추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올림픽 상징 오륜 마크가 선명한 에펠탑 위에서 캐나다 출신 가수 셀린 디옹이 등장했다. 셀린 디옹은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으며 무려 2억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한 이 시대의 디바였다. 사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별 후 거식증을 앓기도 했고 몸이 굳는 희귀병, 강직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올림픽 무대에서 전설적인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장면은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셀린 디옹 본인에게는 인간 승리 그 자체였고 캐나다 국적인 셀린 디옹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투입한 프랑스의 선택도 훌륭했다. 국내에서도 500만이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셀린 디옹의 올림픽 개막식 영상에는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사랑의 찬가는 사실 에디트 피아프가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 만든 노래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인생 역정을 반영한 작품이다. 에디트 피아프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어린아이부터 거리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 프랑스어로 참새라는 뜻을 지닌 피아프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지어준 별명이었다. 타고난 목소리에 삶의 이력이 더해지면서 그녀의 노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에디트 피아프는 음악적으로 성공했지만 딸이

22살에 세상을 떠났고 가장 사랑했던 남자를 비행기 사고로 잃는 등 평생 불행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 그녀의 연인이자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마르셀 세르당은 뉴욕 공연 중이던 에디트 피아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비행기를 탔지만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 숨지고 말았다. 에디트 피아프는 큰 충격을 받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마르셀 세르당을 생각하며 쓴 가사와 함께 사랑의 찬가를 완성했다. 연인에게 바치는 진혼곡이자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슬픔을 가사에 담았고 애절한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녀의 감정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 깊이 전달되어 사랑을 노래한 영원한 명곡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 위에 파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나는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영원함이 있을 거예요. 에디트 피아프는 사고로 숨진 연인을 떠올리며 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사랑의 찬가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가 되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띄워드렸습니다. 한성윤 기자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 굉장히 흥미롭죠? 이책 내일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진님 지금 병원 두곳 방문하시는 길에 또 지금 제 목소리 듣고 힘을 얻는다고 감사해요 하고 사연 주셨는데요. 지금 친정 아버지도 너무 아프시고 또 남동생도 지금 아프고 한 상황. 혜진님이 정말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카페 방송이 힘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다니 너무너무 다행스럽고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회복하시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수학자 송용진 교수 문명의 뼈대 들고 와 계실 겁니다.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우리는 왜 수학을 알아야 할까요? 수학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 문명의 근간이자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수학.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류를 지탱해온 수학의 역사,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송용진 교수님, 인하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학생들 가르쳐 오셨고요. 오랫동안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으로 일했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쓴 책으로는 수학은 우주로 흐른다, 영재의 법칙, 수학의 숲을 걷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1: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느라고 아주 쉽게 왔습니다. 예, 거리도 멀지 않고요.
0: 네. 예. 오늘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우리 1부에서부터 좋아하는 수학자 이름을 막 대면서 그렇게 지금 2부를 기다렸거든요. 예,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수학 올림피아드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 얘기를 좀 한국은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제가 수학 올림피아드를 올해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이제 그 고등학생들의 수학 경연 대회인데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수학을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 6명이 참가하고요. 약 네. 110개국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110개국 중에서 이제 중국, 미국, 러시아와 함께 이제 최강국 대열에 속해 있고요. 뭐 우리가 2012년, 17년 이렇게 두 번 1등을 한 적도 있고 지금 뭐 최근에 거의 뭐 1, 2, 3등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와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네. 지리적으로나 인구적으로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성적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각국의 이제 관계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가 보면은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뛰어난 재능, 네. 또 교육열, 또 이제 저희가 대한수학회에서 이제 구성한 지난 30년 동안 구성해온 여러 가지 영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해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지난해인가 AI가 금메달 땄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1: 예,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제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7월에 열리는데요. 네. 이제 작년에 호주에서 열렸고 그 전해에는 영국에서 열렸는데 그 두 해 연속 이제 유수한 이제 AI 회사들이 그 같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일명 AIMO라고 해서 AI 네. 매스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이제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글과 오픈 AI가 공동으로 이제 42점 만점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맞추지 못하고 다섯 문제를 맞춰서 35점을 이제 맞았다고 발표를 했고 네. 또 그 35점이라는 점수는 마침 이제 금메달 카트라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그 AI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네.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곧 이제 인간의 능력을 앞설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학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푸는 이제 수학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수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제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또 다르 존재하죠.
0: 지금 많은 카페인 분들이 수포자 고백을 하시는데 이것은 네. 학습하는 수학의
1: 맞습니다.
0: 그 안에서만
1: 사실은 이제 수학이 아주 분명한 두 개의 모습을 갖고 네. 있는데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연구하는 수학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의 방편으로서의

0: 학습하는 수학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가끔 이제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AI와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학습하는 수학의 영역은 아무래도 굉장히 AI가 거의 접근했다고 보고 또곧 인간의 능력을 앞설 것이 예상이 되는 반면에 연구하는 수학은 약간 좀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연구하는 수학 내에서도 이제 이제 수학자들이 꼭 필요한 어떤 간단한 부분을 증명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때 동원했던 아이디어들을 AI들이 찾아준다든가 아니면 좋은 참고 문헌을 찾아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AI가 이제 수학자들의 수학 연구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조금 거리가 있고 다만 이제 수학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학문 분야가 사실은 이제 AI와 동행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도 그럴 것인데 아마도 수학은 그중에서도 다른 학문보다 오히려 조금 더 AI가 어려움을 느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은 수학에서 이제 어려운 개념들을 동원하고 또 어려운 이론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데 AI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일단 좀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수학자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완전히 계산에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든가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제 수학자들이 동원하는 개념들이 사실 모호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에게 정확한 개념을 입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학의 상당 분야, 예를 들어서 뭐한 7, 80% 정도의 분야는 뭐 가까운 미래에 AI가 인간보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I가 모든 수학자들이 하는 모든 수학을 앞서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 이 AI의 등장 자체도 현대 수학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일부러 보는 게 맞다라고 하신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책 문명의 뼈대 읽어오면서 이 수학사 흐름을 쫙 잡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1부에서도 살짝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이 수학자들의 이름이 진짜 발에 채일 만큼 이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책을 기획하고 쓰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0: 예, 제가 사실은 좀 수학자이지만 저는 사실 이제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전문적인 수학자이고요. 제 직업은 이제 수학 연구를 하는 것인데 좀 그런 한편에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뭐 약간 인문학적인 쪽에 소질이 있었고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 종교 등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년쯤 전에 자발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수학사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게 됐고, 사실 그전에도 수학사라는 과목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학교에서도 이제 수학 전공에서 수학사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표준적인 좀 교과서적인 그러한 이제 참고 문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학사에 관련된 책들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만 해도 수십 종류이고요. 또뭐 영문판 버전만 해도 아마 수십 종류가 있을 텐데, 그 대부분이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용이 좀 오류가 많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거나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스스로 좀 좋은 참고 서적이 될수 있는 책을 쓰고 싶고.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수학 사책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실제로 수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수학과 좀더 친근해지도록 또 수학을 좀더잘 이해하도록 하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됐고요. 실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한 1년에 한 번, 한 권씩 정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일환으로, 그 책들은 사실은 한 20년 동안 계속 구상해 왔던 책들이고, 그 책들이 다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 책은 이제 수학사에 대한 책인데요. 이제 수학에서는 특별히 수학사, 수학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1: 어떻게 수학과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0: 수학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는 좀 그렇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던

0: 것 같습니다.
1: 네, 좋아하는 과목이었던 거예요?
0: 예.
1: 가장?
0: 그러니까 자신이 있고 수학을 하면 좀 즐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랬던 건 사실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수학을 전공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1: 네.
0: 이제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계열별 모집이라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어떤 전공을 택할까 하다가 이제 수학을 정하게 됐는데, 뭐그 사연은 좀뭐다 얘기하자면 너무
1: 네.
0: 길지만, 여하튼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학부 과정에서 만난 수학은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좀 높이 평가해가지고 엄청 진도도 빨리 나가고 또 어려운 교재로 강의를 해주시고
1: 네.
0: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좀 오히려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내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분야만 공부하면 되고 하니까, 대학원 입학한 이후부터는 수학이 굉장히 즐겁고 편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1: 네. 아, 이책 읽는 내내 수학에 대한 그 교수님의 애정이 막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읽는 독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이책 이야기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골라오셨나요?
0: 예, 청산의 살리라는 그 가곡입니다. 제가 아주
1: 네.
0: 좋아하는
1: 오,
0: 가곡입니다. 예.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인수의 청산을 살리라 이렇게 듣고 왔고요. 이 교수님 아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김은정님이, 문명의 뼈대, 이책 읽으면 수학적인 사고가 좀 생길까요?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답 정하시고 보내는 이 마음이 뭔지도 아시겠죠?
1: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네.
1: 수학은 사실은 이제 학문으로서의 수학과 공부하는 수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습하는 수학.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사실은 학문으로서의 수학에 대한 역사를 다룬 책인데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수학이 다 연관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수학이라는 과목 혹은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좀더 친밀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이것을 통해서 길러지진 않겠죠.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사실 약간의 약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수학 공부라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사실 힘들죠. 또 수학이 어렵고 또 수학은 많은 시간을 소진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잘하기 어렵고
0: 네.
1: 또 그것이 이제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학을 대하다 보니까 수학은 조금 어렵고 딱딱하고 좀, 뭐 그런 이제 그런 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 수학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하고 오묘하고 재미있는
0: 네.
1: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수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문명의 발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현대 사회의 어떤 과학의 역할이라든가 또 미래 사회에 우리가 맞이할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과학이 가져올 여러 가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우리는 왜 수학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0: 네.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 수학이 탑을 쌓듯이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온 유일한 학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 축적에 딱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중심을 맞추신 게좀 인상적이었거든요.
1: 예, 이공계 학문 중에서 아마도 이제 수학사라는 과목, 그렇게
0: 네.
1: 역사를 전공 과목으로 넣은 그런 전공은 아마 수학밖에 없을 텐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수학은 이제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 핵심은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다는 게 있지 않고요. 수학은 그 학문의 특성이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찾은 것들을 쌓으면서 계속 수학의 지식은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
0: 네.
1: 전에 지식을 통해서 그 다음 지식을 얻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해왔고 또 2000년 전에 진실, 1000년 전에 수학자들이 찾은 진실이 지금도 진실이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수학이 발전해 왔는지를 봄으로써 쳐다봄으로써 현재의 수학의 가치, 역할,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수학이라는 과목은 꼭 오랫동안 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1000년 전 기준, 500년 전
0: 네.
1: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지식인들, 그러니까 뭐 철학이나 뭐 신학이나 이런 법학이나 이런 일부를 제외한 좀 자연과학적인 지식, 세상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에게는 수학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고, 그럼 모든 수학자들이 그런 그 수학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것의 결과로 현재 수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수학은 수학사를 봄으로써 좀더잘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뿐 아니라 수학사를 봄으로써 수학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
0: 네.
1: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런 수학의 어려운 점과 딱딱한 점, 이런 것들.

0: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이 책을 보면서 아, 예전에 우리 이렇게 현재 우리 수학이 있기까지 많은 수학자들 또 많은
1: 네.
0: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또 실제로 많은 문명에서 수학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학자들을 응원해주고 또 수학자들을 존중해주고 이러면서 수학이 발전해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독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한 상당히 많은 수, 대다수가 수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선뜻 책을 고르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 이런
1: 네.
0: 것들이 독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1: 여기 정말 많은 수학자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책을 쓰면서 더, 좀더 눈에 들어오는, 특히 좀 애정하는, 영향을 많이 받은 수학자가 누구일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저는 이제 뭐 수학자들은 다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1: 네.
0: 또다 중요한 분이고 그렇지만 제 전공 위상수학을 이제 창조하신 포앵카레 수학자를 가장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데요. 그
1: 네.
0: 외에도 이제 현대 수학의 근간이 된 집합론을 만든 칸토 또 힐버트 이런 이제 현대 수학의 아버지에 가까운 그런 분들 또 이제 리만, 코시 같은 이제 그 조금 이전의 수학자들
1: 네.
0: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수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저희가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수학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둘다 젊은 나이에 죽은 천재적인 수학자인데요.
1: 네.
0: 한 명이 갈로하고요.
1: 네.
0: 또 하나가 이제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청년인데요. 두 분이 다 20대 죽었는데 그 천재성과 그 어떤 현대 수학에 미친 영향은 아주 지극히 크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분들 말고도 뭐 엄청 많은 이제 공헌을 한 유명한 뭐 수학자들은 뭐한 몇십 명 되겠죠. 뭐 가우스, 오일러 뭐 등등 많은 수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대표하는 어떤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수학의
1: 네.
0: 발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문화, 그 문명, 그 주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위대한 수학자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 네.
0: 그 정도의 수학자가 그 정도의 업적을 낼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학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책에도 지금도 이제 발견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어떤 수학의 핵심적인 내용 대부분은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
0: 저는
1: 쓰셨어요.
0: 좀 그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외계인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1: 네.
0: 그들이 갖고 있는 수학과 우리의 수학이 동일할 것이다. 다만 수준 차이가 날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은 저희가 문명의 뼈대라는 그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좀 인문학적인 이제 느낌을 나도록 책 제목을 정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1: 네.
0: 하나는 이제 실제로 어떤 문명끼리의 수준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잣대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두 문명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또 사실은 문명이 발달하는데 어떤 뼈대 혹은 중심
1: 네.
0: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점에서 근데 그것은 보면 어떤 일부의 수학자들이 만든 어떤 그런 어떤 진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핵심 정신은 사실은 진리 탐구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세상의 섭리, 우주의 섭리, 또 심지어는 신의 섭리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수학의 발견은 수학의 어떤 진리는 우리가 찾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자, 9230 쓰시는 카페이님, 수학은 우주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아름다운 언어라고 들었어요. 언제나 관심이 많지만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오랜 외사랑의 학문입니다. 수학의 역사에 관한 책 읽으면서 좀더 가까워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그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와서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일지도 얘기 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그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수학사를 통해서 수학이 인류 문명에 어떻게 기여하고 다른 학문들과 연결됐는지 궁금해서 꼭이 책을 읽어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보면 정말

0: 수학이 진짜 뼈대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렇죠.
1: 하여튼 그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학자이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다, 뭐 수학이 재미있다, 오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수학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떠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학을 대하면 당연히 수학이 좋아지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수학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은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그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원래가 그러니까 수학과 좀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수학을 좀 호의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학을 대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호의적인 관심 없이는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학사가 됐든 뭐가 됐든 수학의 모습을 좀더 호의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엄학용님은 가끔 이런 생각하신대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오랜 과거로 간다면 수학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이요. 근데 진짜 이 책에 보면 이분들은 미래에서 온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책이 워낙 많은데, 예, 학용님도 지금 과거로 가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시점으로 가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1: 예, 그 수학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몇 개의 그 어떤 화두랄까? 중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호입니다, 기호. 네,
0: 기호.
1: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한 건한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300년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600년 전 사람 혹은 1000년 전 사람에게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0: 거의 AI의 등장 수준인
1: 맞습니다.
0: 거죠.
1: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에 어떤 수학사에 보는 거에서 관점 세 가지를 쓴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학의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진리탐구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각 문명이 수학과 문명을 발전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결국 포용이다.
0: 포용.
1: 그래서 이제 포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명 발전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랜 이제 과거에 이제 한 2000년 전에 수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 이후에 바그다드라든가 그 이후에 뭐 파리, 뭐 뉴욕 현재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문명의 중심을 이룬 중요한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종교에 대한 인종에 대한 그런 포용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
1: 예,
0: 열어두고 있는
1: 맞습니다. 결국
0: 곳이다.
1: 배타적인 감정, 배타적인 사회는 결국 문명 발전의 그 어떤 저해가 되겠죠.
0: 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예, 그 롱롱 타임이라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인데요. 린다 론스타트가 불렀습니다.
0: 네,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문명의 뼈들을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7179 쓰시는 카페인님이 수학자셔서 그런지 말씀에 나머지가 없고 딱 떨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수학자의 화법인가요?
1: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0: 지금 아 그리고 목소리가 아까 대학생 같다라고 하신 카페인님 사연도 있어서 네, 이렇게 지금 너무 반갑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금 카페인분들이 어떤 감동 같은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 최연서님은 수학을 논하며 포용을 얘기하는 순간을 경험하네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셨는데 이 포용이 정말 핵심인 거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
1: 맞습니다.
0: 예, 그 알렉산, 없는데.
1: 예,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이제 300년 정도까지 600년 정도 굉장히 문명의 중심이자 과학의 중심지였는데,
0: 네.
1: 소위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기독교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수학자들을 탄압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수학과 과학의 어떤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런 건 이제 다른 문명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20세기에도 그 한 70, 80년 동안 유럽의 수학과 과학의 중심지였던 독일이 나치가 들어오면서 그 배타적인 어떤 내용을 품고 있죠. 나치는. 반 유태, 네. 반 외국인. 그쵸.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독일의 위대한 어떤 과학

0: 반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인고의 세월이 길잖아요.
1: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거나
0: 네.
1: 어려운 문제들, 어떤 어려운 이론들을 이해할 때 보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답으로 표현이 되거나 간단한 식으로 표현되거나
0: 네.
1: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0: 그쵸.
1: 그 정답을 찾기 전까지는 엄청 아름다 암흑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낌 받는데 우리가 답을 찾고 나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답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어떤 수학의 발견의 어떤 희열이랄까? 또 수학이 갖고 있는 본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까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1: 예, 제가 그 그림의 소질이 없어서요. 정사면체를 그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정사면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전공하는 유상수학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가장 완전체적인 3차원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사면체는 좋은 게그각 면에다가 뭔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모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다면체는, 정다면체는 사실은, 정다면체는 사실 5가지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0: 네.
1: 가장 간단한 형태가 정사면체인데요. 정사면체는 우리 유상수학자들이 공통으로 아마 제일 좋아하는 기하적인 물건일 겁니다.
0: 그렇군요. 위상수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 정사면체 에디션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이책 안에 있는 그 수학사의 중요한 굵직한 장면들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 부분도 살짝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3차, 4차 방정식 해법을 찾는 과정. 이건 거의 드라마요. 뭐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로 하면 이게 몇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진짜 흥미진진하던데요.
1: 예, 1500년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이탈리아가 유럽의 가장 선진국이었고요.
0: 네.
1: 그곳에서 이제 아마도 아라비아로부터 전달된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법이 뭐지? 하실 텐데, 그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데요. 그건
0: 네.
1: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법이죠. 그런 것과 같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나? 이런 걸
0: 네.
1: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결국 찾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책에 소개한 대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카르다노하고 타르탈리아의 어떤 경쟁과 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서로 시기와 모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0: 막 라인이 있고, 예,
1: 네네네네.
0: 스승과 제자의
1: 네.
0: 관계가 있고.
1: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카르다노와 그 제자 페라리에 의해서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이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
0: 네.
1: 다음에 이제 수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이제 다시 이제 5차 방정식의 일반화를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19세기 초반에 몇 명의 수학자, 특히나 유명한 아벨 또 갈로아, 아까 말씀드린 갈로아 이런 청년들에 의해서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 즉 일반화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방정식을 찾는 이제 어떤 게임, 그런 것들은 이제 19세기 초반에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만약에 그 5차 이상에서도 있다면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6차, 7차 이렇게.
1: 예, 그렇죠. 근데
0: 네.
1: 아마 근데 5차 이상이 있었다면은 그 이전에 발견됐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아마도 없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 없다는
0: 네.
1: 걸 증명하게 되죠.
0: 그렇군요. 이게 지금 3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1000년 넘게 이렇게 난제로 묶여 있었던 거.
1: 맞습니다. 예.
0: 이게 이렇게 봉인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예요. 뭐
1: 네.
0: 웬만하면 뭐 100년 이상, 그리고 뭐 1000년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 페르마의 정리 풀어낸 1994년에 그 앤드루 와이스 이 얘기를 살짝 하시면서, 이한 개인의 어떤 그 역량으로 풀어낸 게 아니라, 예, 그 이후에 새롭게 또 발견된 어떤 이론들,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푸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연결하신 부분도, 진짜 수학의 축적의 학문이구나를 또 느끼게 만들었던.
1: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세기 후반에 끝날 무렵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풀린 것은 사실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에

0: 갑자기 발표된 것이었는데,
1: 네.
0: 그건 왜 그러냐면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었지만 이제 못 풀던 것인데, 재밌는 거는 그걸 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해법을 보면,
1: 네.
0: 그 바로 그 사람이 해법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이론들, 그러니까 한몇 년, 바로 불과 몇년 전에 나온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푼 거거든요. 그
1: 네.
0: 본인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제를 생각했을 텐데, 그것 외에도 이제 그 사람이 푼 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시무라 타니야마 추측이라는 걸 증명한 것인데, 시무라 타니야마 추측을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걸또 다른 사람이 증명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 네.
0: 사람이 한 건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수학사가 왜 중요한지, 수학사들의 협업이 왜 중요한지, 수학자들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지를 잘 설명하는 중요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1: 리만 가스로 남아있잖아요. 그쵸?
0: 네.
1: 네,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카페인. 네, 열려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예, 이번에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신청하겠습니다.
1: 네, 좋아하는 곡인
0: 예,
1: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정사면체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변지영님, 우리 집 중3 아들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자가 꿈입니다 하셨어요. 어떤 얘기 해주시고
1: 예,
0: 싶으세요?
1: 수학자는 약간 되기가 어려서 그렇지 되면 너무나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직업군으로 치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생각이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이제 수학자로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예, 그러니까 수학의 핵심은 자유로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자의 활동, 또 수학자의 연구 내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유로움, 자유,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수학 밖에 있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실은 이제 수학자들 많이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어떤 학문의 특징, 수학자들 활동의 특징은 그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0: 약간 암흑 속에서 길을 내는 느낌인 거예요?
1: 그거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사고하고 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풀고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선택해서 풀면 되고 또
0: 그쵸.
1: 뭐 많이 풀 필요도 없고 뭐 이렇죠. 그야말로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직업이랄까? 뭐 그런
0: 네,
1: 것이 있습니다.
0: 게으르게, 이런 것은 정말 예상 밖의
1: 네.
0: 것이긴 한데, 네, 흥미롭습니다. 아, 이 책에서 수학 역사에서 정말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 이렇게 한다면 이제, 미적분학의 탄생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미적분학을 진짜 오랜만에 다시 여기서 만났습니다. 네.
1: 네. 미적분학은 뭐 실제 실용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뭐 미적분학이 없으면 현대 수학은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외계인도 미적분학을 언젠간 발견했을 것이고 그 발견한 시기가 그 문명의 어떤 우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0: 네.
1: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에 발견했잖아요. 그건
0: 그
1: 뭘
0: 얘기도 또
1: 의미하냐면 아까 제가
0: 흥미롭더라고요.
1: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발견될 만큼 문명 혹은 과학 혹은 수학이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0: 네.
1: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죠.
0: 그리고 좀 스타일이 대조적이어서 재밌기도 했어요. 뉴턴은 그 이미 미적분학을 이제 본인 이제 물리학 연구에 쓰면서도 이게 수학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는 크게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신 것 같고.
1: 예, 그 뉴턴은 당시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어떤 분야의 뭐 창시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0: 네.
1: 다만 이제 스타일의 차이로 볼 때는 뉴턴은 좀더 실용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 대표적인 게 천문학이죠. 혹은
0: 네.
1: 이제 광학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라이프니츠는 그거보다 좀더 이론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좀더 그런 면에서 수학, 그러니까 미적분학이 갖고 있는 수학의 본질적인 가치,
0: 네.
1: 그런 것들을 좀더 뉴턴보다는 빨리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는 사실 라이프니츠의 기호이거든요. 그래서 뉴턴은 좀더 라이프니츠보다 일찍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미적분학에 진짜 기여한 사람은 오히려 뭐 라이프니츠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0: 네. 그런 다음 또 베르누이
1: 예. 베르누이
0: 사람들이 또
1: 형제와 그 가문이 또 미적분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했죠.
0: 이렇게 무슨 거의 그 계주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계속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학문이 발전을 해오고 이 책에서 지금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지만 진리 탐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현대에 들어서도 이 진리 탐구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약간 잊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맞습니다. 제가 진리 탐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500년 전까지 중국의 수학 과학의 수준이 유럽보다 앞서 있었는데
0: 네.
1: 그 직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유럽이 발전하면서 뒤지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배경을 보면 결국 유럽은 진리 탐구라는 정신의 바탕을 두고 수학 과학을 연구한 반면에 중국은 실용적인 가치에만 두고 이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게 무슨
0: 네.
1: 뜻이냐면 진리 탐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지식이 축적이 되고 또 쓸모 없어 보이는 연구도 하게 되고
0: 그렇죠.
1: 또 쓸모없어 보이는 이론을 정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조차

0: 또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진리탐구 정신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고, 그 외에도 뭐
1: 네.
0: 세균의 발견, 화학식의 발견, 뭐 등등 많은 서양이 이룬 어떤 과학적인 발견들은 사실은 진리탐구를 원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섭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다가 발견된 것이지, 뭐 당장 돈이 되는 것, 아니면 경제, 뭐 무기를 만드는데,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데 쓰는 과학만 중시해 가지고는 발견될 수 없는 진리들을
1: 그쵸.
0: 한 거고요. 근데 그런 정신이 현대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그 안타깝게도 그 과학과 기술을 좀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기술은 좀더 응용적인 거 하지만 과학은 좀더 원리 탐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선진국을 빨리 따라가느라고 좀 그랬겠지만,
1: 네.
0: 진리 탐구 그 자체, 그러니까 무슨 이걸 해서 어디에 쓸모가 있어요? 이런 질문 좀안 하고
1: 그쵸.
0: 좀 과학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책 읽으면서 또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책 보면 약간 희망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좀 인기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난제들을 다 이제 풀고 이렇게 발전해 온 것처럼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예, 그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우리의 직업을 뺏지 않을까, 또 전문직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AI들이 결국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공상과학적인 상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더 사람들이 편해지고,
1: 네.
0: 사실은 뭐 뭐랄까요,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과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엄청난 충격을 느끼는 건 사실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고,
1: 그쵸.
0: 아니면 뭐 전등이 발견이 되고, 아니면 녹음이 발견이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복사기만 해도 복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 외에도 뭐 인터넷, 뭐 이렇게 하는 전파 방송 등등
1: 네.
0: 많은 이제 과학적인 발견. 또 최근에는 예를 들자면 제가 잘 드는 비율이지만, 이제 온라인 상거래가 막 시작이 될때 엄청 그 일반 이제 상공인들은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뭐 일부 뭐 피해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1: 네.
0: 것처럼 우리가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직업적인 것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바뀌겠지만, 그것이 인류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이고 경제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오늘 김옥진님이 교수님 말씀 너무 좋아서 중학생 딸과 다시 들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변지영님 그리고 7179 쓰시는 카페인님 9908 쓰시는 카페인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0: 예,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1: 우리 다음 책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Above and Beyond 1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 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서 실종됐던 셰르파 가이드 6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팔인 가이드 나와 셰르파, 그는 지난 5월 29일 에베레스트 해발 약 7500m 지점에서 하산하던 도중에 실종

수용됐는데요. 당시 등반 시즌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어서 이 수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현지에서는 그가 사망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답니다.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준비하던 실종 6일째인 지난 6월 4일 베이스캠프 인근 빙하에서 그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상 방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점, 외국인 등반객이었다면 달리 대처했을 거라는 점을 들어서요. 전문가들도 가족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산업에서 셰르파들이 감수하는 위험 그리고 구조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네팔리 팝, 네팔의 팝계를 호령하는 82년부터 시작된 커리어의 주인공 네팔 아티스트 나빈 케이 바다라이 그의 2010년 발표곡 딘 호스야라트 낮이나 밤이나 전해드렸습니다. 이뭐 화이트 스트라이프스 이후에 두 번째로 듣는 아주 미니멀한 드러밍이 꽤나 마음에 드는데 오늘 기사는 좋은 소식이죠. 이 목숨을 잃은

뻔한 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기사는 뭐 팩트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주장입니다. 가족들의 주장, 그리고 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 그 셰르파들이 얼마나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종종 조각조각 뉴스를 통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축적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 강도 높은 노동, 목숨 걸고 노동하는 직업군이다라는 인식이 충분히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가 발견된 상황을 보니까 환경정화팀이 베이스캠프 근처에서 환경정화, 이것도 논란이 많았죠. 그 하도 이 등반 산업이 붐이 일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기사 헤드라인을 본 것 같습니다. 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등반객들 남기고 간 쓰레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담 환경 정화팀이 있나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들이 그 시즌이 지났는데도 그냥 루틴하게 청소 작업을, 정화 작업을 하다가 이를 그를 발견했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뭐 나머지 얼마나 어떤 강도로 얼마나 이 수색 작업을 펼쳤는지는 기사에 밝혀진 바가 없어서, 아무튼 동상과 탈수 증세로 끈질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서 구조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과자 한 봉지와 얼음을 녹여서 수분을 섭취하며 거의 일주일 동안 버텼는데요. 크레바스, 그 빙하 사이에 그 낭떠러지 빠지면 거의 큰일 나는 크레바스에 빠졌다가, 아무래도 좀 일반인이 아니었기에 다행히 그가 크레바스를 탈출해서, 이 사람, 적어도 그 환경정화팀이 이 활동하고 있는 반경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뭐, 이, 그가 고용된 이 업체와 당국의 공식 항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또 언론들도 보도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구조 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붐빈 시즌 중 하나였대요. 1,000명의 등반자들이 산에 올랐고,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통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셰르파들이 먼저 올라갔거나 같이 갔더라도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7108님. 예. 언성 히로, 뭐 이런 표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뭐 사진 찍고 세계적인 명성으로 또 등반 알피니스트로 이름을 알린 그런 사람들이 유명히 있지만, 그 뒤에는 셰르파들의 공이 또 혁혁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의 역사도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로 바뀌어야 한다는 에세이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뉴스 보다가 보니 셰르파의 권리는 둘째치고 최소한의 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싶네요. 5800님. 예,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들여다봐서 그 환경을 좀 대폭, 예, 그 뭐 좋아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 오디오, EBS 반디 앱을 통해서도 사연 신청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즈 비브라폰 연주자 김예찬이 이끄는 쿼텟 포레스테트의 공연 티켓 선물 이벤트 오늘도 진행합니다.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공연, 오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JCC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티켓 원하시면요, 유료 문자 샵1045 반지 앱 통해서 포레스텟 말머리 달아 참여하시면 랜덤 추첨으로 한 분에 두 장의 티켓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프랑스 음악입니다. This is En Theodora의 멜로드라마. 그리고 이어서 Vita and Julien Doré가 부르는 Viens, Honesty. 자, 한번 해보자. 두 곡입니다.

Viens, on essaie. 자, 한번 해보자. 프랑스의 두 사람, 비타와 줄리앙 도레. 예, 듀엣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두 사람이 노래했죠. This is와 데오도라의 멜로드라마였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오는 12월 이탈리아에서 특별한 오페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탈리아 음악 거장에 바쳐진 이 작품의 제목은 란노키에 베라, 새해입니다. 오페라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바닷가의 한 호텔에 저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작됩니다. 도망 중인 연인, 실연의 아픔에 시달리는 가수, 좌절한 음악가,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업가 등등 여러 인물을 대변하는 음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음악 거장의 발표곡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도 포함되는데요. 이 오페라의 제목을 빌려주기도 한 이 곡의 주인공은 루치오 달라입니다. 클래식 음악 전속 매체로 인식되는 오페라가 이 거칠게 분류해서 팝에 속하는 루치오 달라의 음악에 온전히 받쳐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란노케 베라가 뮤지컬이 아니라 엄연한 오페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감독부터 배우까지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클래식 음악은 루치오 달라입니다. 그의 음악 유산을 오페라로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극장에서 루치오 달라의 음악을 듣는 건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팝음악은 교향곡과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아우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가 루치오 달라를 알지 못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만 그의 음악을 접하는 그런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태생의 아티스트 루치오 달라. 그는 10대 시절 클라리넷을 독학한 후 볼로냐 지역 재즈밴드 멤버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장 지노 파울리의 주선으로 20대 나이에 가수의 길로 전향합니다. 1970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은 전직 재즈 연주자답게 실험적인 재즈팝을 표방했죠. 여기에 포크락 사운드에 기반한 컨셉트 앨범도 시도했으나 대중에게는 어필하지 못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기부터 직접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지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도시의 고독, 소외된 인간 군상을 냉철하면서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음악 작가, 즉 간다우또레로 성장한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루치오 달라, 그가 간타우토레에서 클래식 음악의 반열에 오른 과정은 1986년에 발표한 가루소, 이 한 곡의 배경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 루치오 달라는 카프리 섬에서 항해하던 중에 배의 엔진이 고장나면서 뜻하지 않게 소렌토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루소가 발코니에 서서 나폴리 만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호텔 관계자에게 들은 순간 루치오 달라는 호텔방에 비치된 피아노로 달려갔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유산과 같은 나폴리 민요의 감성이 가루소의 유산과 겹쳐지는 가운데 클래식 오페라의 서사를 결합한 곡이 탄생했으니 지금 흘러나오는 가루소였습니다. 노래 가루소는 엔리코 가루소가 상징하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현대 팝을 거쳐 부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곡을 리메이크한 클래식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고백을 그대로 옮깁니다. 가루소는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클래식의 영혼을 품은 팝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요. 내가 팝 아티스트들과 협력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밍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탈리아 파벨 작가주의 음악, 나아가 클래식 오페라의 반열에 올린 거장 루치오 달라, 오늘의 주인공이었고요. 그의 음악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제목의 Quattro Marzo 1943 첫 곡이었고요. 71년 20대의 나이에 그가 발표한 이 노래의 노랫말은 세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죠. 뭐 요약하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병사와 사랑에 빠진 미혼모의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낳은 아이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죠. 그는 그날 아름다운 초원에서 나의 어머니를 안았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누린 후 죽음을 당했죠. 나의 어머니는 항구가 보이는 그 방에서 혼자가 됐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짧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억을 그 이름에 담았대요. 이제 난 카드놀이를 하고 와인을 마시는 어른이 되었지만 항구 사람들은 날 아직 아기 예수라 부른답니다. 예수 밤비노가 원래 제목이었다죠. 그런데 이게 불경스럽다. 검열에 걸려서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게 루치오 달라가 5년간 무명 시절을 끝내고 대중 앞에서 그렇게 또 이름을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출세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랑받는 달라의 대표곡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 곡 86년이니까 40대의 나이에 발표한 까루소 들으셨습니다. 이 작곡 배경, 이 곡의 탄생 스토리를 들으면 들을 때마다 이 마술 같죠? 매직 리얼리즘이 좀 예. 심한가 싶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찍어도 될 정도로 배가 고장 나가지고 섬에 탁 갔는데 묵게 된 방이 까루소가 생전에 머물렀던 방. 그나저나 괴물 보컬리스트 루치오 달라의 실력을 오늘 그의 버전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탈리아와 나폴리 방언이 혼합된 그 가사였다죠. De volio bene assai에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 라는 표현은 뭐 에로틱한 그런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0: 소박한 그런 깐소네, 그리고 미국 팝, 영미 팝의 이탈리아어 번안 버전들이 이렇게 주류였던 그 사이에서 루치오 달라크는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 시기에 방금 들으신 1943년 3월 4일생으로 돌파구가 생겼고요. 이후로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 뭐 전쟁에서 태어난 미혼모의 아이의 뭐 이런 이야기처럼 그런 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작사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까지는. 그러다가 77년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달라 팝이 완성되는데 그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맡아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나서는 팝스타가 되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층에서 와, 이 순수한 칸타토레 루치오 달라 그 이상주의에서 대중스타가 됐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침체기에서 발표한 곡을 새우맹에서 소개한 바 있죠. 늑대를 조심해라는 Attenti al lupo. 이건 동료인가? 뭐또 다른 이탈리아의 론이라는 작곡가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선물한 곡으로 히트를 했지만 이후 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좀 원숙한 팝발라드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슬란드 음악 두 곡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블루스 록 밴드. 좀 특이하네요. 깔레오의 Way Down We Go 먼저 듣고요. 아우스게르의 민디르 잔상. 이렇게 두곡 듣고 새우맹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1: Oh, Father, tell me.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르는 로스 마레아도스, 취한 사람들입니다. 인트로부터 뚜렷한 탱고 선율이 흘러나오죠. 1942년에 발표된 탱고 고전이 원곡인데요. 아르헨티나 탱고 역사에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후안 카를로스 고비안이 이 곡을 쓰고 20세기 아르헨티나 탱고 황금기를 빛낸 작사가이자 시인인 엔리케 가디까몽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메르세데 소사의 재해석 버전은 1980년에 처음 발표됐고요. 누에바 칸시온의 또 다른 걸작으로 남았습니다. 이 노랫말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날 밤 술에 취해 보내면서 느끼는 슬픔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Esta noche viviremos porque ya. 이상하지. 술을 마신 그 여자가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아름답고 치명적으로 느껴지다니. 그 여자는 술을 들이켰고 샴페인에 뒤섞인 요란한 분위기 속에서 웃어댔다. 울지 않으려고 웃고 있었다. 너를 바라보는 나는 고통스러웠다. 너의 눈빛은 전류처럼 흐르고 있었지. 내가 사랑했던 그 너의 눈빛이? 친구야, 오늘 밤이구나. 우리는 대책 없이 취해버렸어. 남들이 비웃듯 말든 우릴 주정뱅이란 놀리든 뭐 그러라 해. 누구나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에겐 우리 몫의 슬픔이 있다. 오늘 밤을 살아내자.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테니 너는 나의 과거로 들어가겠지. 아픈 나의 영혼엔 세 개의 응어리가 맺혀 있다. 사랑, 슬픔, 그리고 고통. 너는 나의 과거로 들어가겠지. 우린 각자의 길을 따라 떠나겠지. 우리의 사랑은 과연 창대했었는데, 봐라, 이제 무엇이 남아 있는지.

no llorar. Pena me dio encontrarte, pues al mirarte

Los Mareados, 취한 사람들. 이 멋진 연기를 보여준 두 사람이었죠. 메르세데스 소사, 그리고 좀더 취하게 들리는 거장, 로베르토 고예네체의 듀엣으로 오늘 새음행 전한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거고요. 그 전에 포레스테트 공연 티켓 받으실 분, 5083님 축하드립니다. 비브라폰 재즈 쿼텟 포레스테트의 공연 6월 20일 토요일 JCC 아트센터 티켓 수령은 현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세명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연락처 꼭 남기셔야 합니다. 오늘 2부 순서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 살롱이죠.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의 호베르투 카르도스가 부릅니다. El dia que me quieras.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그날.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멕시코의 기타 듀오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의 연주로 하누만 듣고 왔습니다. 2009년 발표 음반에 기타리스트 카를로스 산타나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발표한 곡이라는데요. 하누만 힌두교에 나오는 원숭이 신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손오공의 모티프가 온 재미난 스토리의 곡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4087 문자로 주셨는데요. 영형님이 어쩐지 뜸하게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이겠죠. 영형님 선곡으로 알게 된 레몬 트윅스의 2 아니면 3, 2 or 3 이거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영영님이 살짝 일정 조정이 있었죠. 일전에 좀 조정하셔서 한회 빠지시고 정영님이 대신한 적이 있고 약간 체감상 4087님 맞게 느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자주 뵙고 싶은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레몬 트윅스의 2 or 3이곡 듣고요. 바로 이어서 김영혁의 LP 사롱 함께 하시죠.

0: 빙글빙글 잘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서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파 레코드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일단은 오늘 좀 상황이 급박한 일이 저기 있어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를 옮기는 바람에 LP사롱인데 네. 디지털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1: 네.
0: 가능하시죠?
1: 가능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음원이 없으면 어떡하나.
0: 네. 워낙 또 독특한 게 있어가지고.
1: 단지 그런 걱정이었는데 뭐 음원을 다 수급을.
0: 조달이 됐습니다. 네,
1: 수급이 돼서.
0: 예. 그건 그렇고 포스록 밴드 톨토스 공연 무사히 치르셨고.
1: 아닙니다. 아직.
0: 아직 아닌가. 아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1: 8월에.
0: 8월인가요? 8월 톨토스는 네. 8월에 온다. 오케이. 네. 예, 죄송합니다. 아지무스 내한 공연도 다시 2차 내한 공연이 네. 성사가 됐다는 소식이
1: 잡혔습니다.
0: 있어서.
1: 본래는 네. 작년에 할 예정이었는데 네. 그 이제 유일한 원년 멤버입니다. 그 네. 알렉스 말헤이로스가 작년에 이제 공연을 앞두고 네. 예, 응급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공연이 취소가 됐었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마음을 비우고 네. 건강하시기만을 그냥 뭐 바라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 그새 또 회복을 하셔가지고
0: 네, 예,
1: 투어가 가능하다라고 예. 하셔서 다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0: 지난번에 아지무스가 내한하셨을 때는 단독이 아니었고 마르코스 발리와
1: 마르코스 발리랑
0: 함께
1: 같이 했었죠. 네.
0: 이번엔 좀 다른가요?
1: 이번에는 이제 기획 자체는 아지무스 단독 공연인데 네. 스페셜 게스트가 있고요.
0: 네.
1: 게스트가 그 아까 말씀드린 알렉스의 2세 따님인데
0: 아, 친따님이
1: 사브리나 말레이로스라고 네. 2000년대 초에 한동안 약간

0: 일렉트로닉 보사노바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베벨 지베르투를
1: 맞아요.
0: 필두로 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제 보사노바지만 뭔가 기존의 보사노바하고는 조금 다른 편곡으로 뉴 보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음악 새로운 좀 그런 느낌의
1: 그런
0: 보사노바
1: 무브먼트가 있었던
0: 네,
1: 거군요.
0: 보사노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데뷔를 했던 싱어송라이터고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뉴 보사의 여왕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브리나가 이번에 같이 와서 게스트로 같이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1: 사브리나 말레이루스와 아버지인 알렉스 말레이루스, 아지모스의 원년 멤버이신, 밴드는 완전체로 이렇게 다 오는 거군요.
0: 네.
1: 예, 풀밴드로 오고, 또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 친따님,
0: 네.
1: 뉴보사의 여왕님께서 오십니다. 이 공연은 언제로 예정된 건가요?
0: 8월 25일에 잡혀 있습니다.
1: 토토스도 그렇고 둘다 8월이네요.
0: 8월이네요.
1: 예,
0: 네.
1: 8월에.
0: 한창 더운 여름인데 어쨌든 시원한 음악이니까. 네.
1: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또 계속 여쭤볼게요. 어떻게 잘 되고 변수가 생겼는지 뭐 이런 것도.
0: 네.
1: 자,
0: 변수는 더 이상 없었으면
1: 그러니까요. 부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0: 네.
1: 한국 팬들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P79705281님께서 김영혁의 CD 사롱이냐고. CD도 아니죠. CD도 지나간 매체니까. 디지털 사롱이죠. 디지털 사롱. 오늘은 특별하게 LP 사롱 아니고요. 김영혁의 디지털 사롱.
0: 하지만 선곡은 LP로 했습니다. 네.
1: LP도 들고
0: 다
1: 오셔가지고
0: 가져왔어요. 네.
1: 새로 구입하신 LP를 막저
0: 네.
1: 뜯고 계셨는데 저희가 비보를 알려드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카메라로, 그러니까 그 LP 아트웍은 감상하실 수 있게 저희가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곡, 두 번째 곡이 좀 특별한 컴필레이션 음반에서 성공하셨는데,
0: 네.
1: 요거부터 소개해 주시죠.
0: 오랜만에 그 80년대 가요를 준비를 했고요. 컴필레이션이 새로 나오는데 오늘 이게 준비한 곡들이 다 새로 나온 레코드에서 선곡한 음악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곡은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호돌이 락스라는
1: 호더리
0: 예,
1: 락스.
0: 뭐 호돌이 하면은 아시는 대로 88년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였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호돌이와 뒤에 이제 락 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컴필레이션인데 컴필레이션의 컨셉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88올림픽을 전후해서 한국에 뭐 사실 뭔가 이런 그뭐 흐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1: 거의 흔적도 없었던
0: 네
1: 거니까.
0: 사실 찾기는 좀 어렵지만 억지로 찾아낸 그 80년대 한국 가요의 뭐랄까요 뉴웨이브 사운드를 모아놓은 그런 컴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들도 그렇고요. 이 앨범에 담긴 곡들도 뭐몇 곡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음악들.
1: 오늘 처음 들어보는 곡일
0: 뭐
1: 수도
0: 아마
1: 있어요.
0: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1: 처음
0: 곡일
1: 들어보는.
0: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곡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근데 실존했고, 그리고 한곡 같은 경우는 방송을 전파를 탔다라고 아까 정보를
0: 네. 전파를
1: 주셔가지고.
0: 탄 적도 있는 곡이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곡 중에 한 곡은 그렇고요. 컴필레이션에 보면은, 뭐 이를테면 이재민의 제 연인의 이름은? 이 곡은 당시 이제 방송에서
1: 소개가 됐나요?
0: 밀었던 곡입니다.
1: 홍보가
0: 네.
1: 됐는데, 이재민 씨 하면 그 한국에 만약에 진짜 뉴웨이브를 얘기한다면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0: 그렇죠.
1: 아티스트 이미지가
0: 왜냐면은
1: 있어요.
0: 80년대 그 정말 전 세계적으로 뉴웨이브가 유행을 했지만 한국의 공중파나 혹은 이제 라디오에서 한국어로 된 뉴웨이브 음악을 듣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음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민이라는 가수는 굉장히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본다면 그 당시에 독보적인 그런
1: 맞습니다.
0: 존재라고 할수 있겠고 오늘 이 소개되는 음악가들도 그런 음악을 메인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주류 그러니까 히트곡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음악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런 음악을 프로듀서와 함께 만들고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이 음악가들은 어느 정도 재평가받을
1: 맞아요.
0: 가치가 있는
1: 양이 좀 적어서.

0: 그렇지.
1: 네, 맞습니다. 네.
0: 이런 시도는 한국 대중막사에서 이 중요한 자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어로 이제 세계를 상대로 이게 마케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돌이 락스, Uncanny New Wave Sound from the 88 Olympic Land, 1980 이렇게 써
1: 네,
0: 있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보면은 70년대는 한국 대중음악, 그 70년대 중후반은 한국 대중음악의 암흑기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이제 모든 걸다 통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 이제 건전가요와 뭐 트로트와 뭐그 외에 이제 대학가요제 출신의 어떤 그런 젊은 음악들만 거의 존재를 했던 시기잖아요. 기존의 음악가들이 활동을 거의 못했던 시기라서 암흑기였는데 80년대 이제 여기 호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81년에 이제 88 서울올림픽이 확정이 됩니다.
0: 그렇죠.
1: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빗장,
0: 세울 이렇게
1: 네,
0: 발표하면서
1: 세울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좀 뭔가 빗장을 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인들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호를 이제 개방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금지곡이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조건과 어떤 뭐랄까요 심의 기준을 가지고 금지곡을 결정을 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음악들이 발표가 됐고 예, 또 82년에 통금 해제 야간 통행 그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0: 큰
1: 또
0: 변화였죠.
1: 그래서 이제 밤에 밤문화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고,
0: 나이트 컬처
1: 네,
0: 활발하게 또.
1: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더 많은 새로운 음악들이 대중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0: 검열은
1: 네.
0: 있었지만도.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70년대 중후반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80년대의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든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이 그 시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누가 이렇게 디깅을 해가지고 이런 컴필레이션을 또 만들었을까가도 궁금해지는데, 그런
1: 네.
0: 정보도 아시나요, 혹시?
1: 이게 어쨌든 DJ들이 사실 이런 음악을 제일 많이 알잖아요.
0: 그러네요.
1: 여기 선곡에 참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지금 DJ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하세가 요이
0: 아, 컬렉터이자
1: 씨입니다.
0: DJ이시잖아요.
1: 네.
0: 한국 음악의 또 가요사에 또 방대한 자료를 또.
1: 그렇죠. 일본인이지만 그 누구보다 한국 가요를 잘 아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선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0: 세가 요헤이,
1: 네.
0: 공이 크다.
1: 양평이요.
0: 양평. 김양평인가요?
1: 그냥 별명이죠. 그냥 양평.
0: 아,
1: 그냥 그,
0: 양평.
1: 네, 양평 형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한자가,
0: 귀화한 줄 알았어요.
1: 네, 한자가 양평이라는 그 이름에 들어가,
0: 요헤이가
1: 네,
0: 뭐,
1: 그렇죠.
0: 그렇군요. 오늘 그럼 지난 보통이면 우리가 곡을 연달아 못 듣잖아요.
1: 네. 그렇죠. 제가,
0: 원하시면 연달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네요.
1: 오늘 그리고
0: 어떻게
1: 이제
0: 할까요?
1: 바늘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뭔가 좀 중간에 약간의 그 비는 시간들, 0.5초 내지 1초 이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음악을 좀더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곡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
0: 듣고 올까요?
1: 예,
0: 한
1: 듣고
0: 곡씩?
1: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현이라는 가수의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85년에 발표된 곡인데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 앨범이 전체가 다 김창완 작사 작곡이에요.
0: 현이라는 아티스트를 위해서 곡을 다
1: 네,
0: 써주셨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현이라는 음악가는 그 김창완 씨가 80년대 초에 로커스트라는 밴드를 프로듀싱을 했는데 그때 작사 작곡으로 참여했던 음악가고요. 나중에 86년에 꾸러기들이라는 활동을 합니다.
0: 기억납니다.
1: 그 꾸러기들의 1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창완 사단 이런 단어는 사실 잘 쓰지 않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0: 연관이 깊네요.
1: 김창완 사단의 한 명이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악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현희가 부릅니다.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이 오늘 2부 순서 김영혁의 디지털 사롱입니다. 기발 구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첫 곡부터 아주 파격이죠. 현희의 85년 발표곡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였습니다. 이거 듣자마자 김창완 아티스트 김창완의 시그니처가 느껴지는데
1: 네.
0: 그 시그니처도 시그니처지만 현희의 퍼포먼스에 압도되는데요.
1: 비명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0: 네.
1: 네. 이 곡이 산울림의 이름으로 녹음이 된 적도 있다고 하고요.
0: 아, 그래요?
1: 발표 앨범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녹음이 된 적이 있다고
0: 어.
1: 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버전이
0: 있어요?
1: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김창완 밴드가
0: 예.
1: 2008년, 9년 무렵에 이 곡을 또 다시
0: 한줄.
1: 커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곡 제목이 이게 슬픈, 원곡의 제목은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잖아요.
0: 네네.
1: 당신이 발표했던 곡 제목은 제발, 제발, 가로 열고, 멀쩡한 사람들이 남모르게 부르는 이상한 노래, 가로 닫고.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 곡의 커버를 누가 제안했나고 봤더니,
0: 네.
1: 이 곡의 선곡에 참여한 하세가 요웨이 씨가, 당시 김창완
0: 아,
1: 밴드 멤버였거든요. 이
0: 그랬군요.
1: 곡의 커버를 김창완 씨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때부터 하세가 료하에는 이 곡을 잘 알고
1: 이미
0: 있었고,
1: 알고 있었고, 예,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예, 제안을 했는데, 뭐, 이걸 하자고? 라고 반응을 하셨다고 하네요.
0: 왜
1: 네.
0: 그거 부담되셨나? 그 스크림 해야 되는데 그 초고음의 그 스크림을
1: 네, 어쨌든, 네. 김창완 밴드가 이 곡을 다시 부른 적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좋은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0: 제발 제발
1: 네.
0: 멀쩡한 사람들이 가끔
1: 남모르게
0: 남모르게
1: 부르는
0: 부르는
1: 이상한 노래.
0: 이상한 노래.
1: 네.
0: 와,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시는 김창완 아저씨. 그런데 현희라는 보컬 분도 만만치 않은 듯요. 김정아 씨께서 이렇게 또 평을 써주셨습니다. 타격감 지대로다라고 김아리 씨도 잘 들어보신 모양이에요. 윤신의 이후 이런 충격을 준 한국 여자 가수 없었을 것 같다. 죽이네요. 5775 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윤신의 선생님께서는 뭐 제자로 이렇게 또, 너 나랑 한번 해보자.

0: 그래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LP로, 아니, LP로 특별해지는 시간인데, 사정상 디지털 살롱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호돌이, 컴필레이션이 호돌이 락스, 언캐니 뉴 웨이브 사운드 프롬 88 올림픽 랜드. 이렇게 발매가 된 컴필에서 고르신 두 번째 곡도 알려주십시오.
1: 네, 이 앨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앨범의 수록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장혜리의 2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앨범에는 추억의 발라드라는 히트곡이 있어요.
0: 네.
1: 정확히 판매량이 얼마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0: 네.
1: 당시 크게 히트를 했던 곡이거든요.
0: 맞아요.
1: 뭐 들어보시면은 뭐 대충 예, 80, 90년대 가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 곡이구나라고 아실 만한 노래인데 이 앨범에 살며시 수록된 예, 뉴 웨이브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0: 그러면 A, B라고 하면은
1: 네.
0: B면에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1: 비면에
0: 있는?
1: 네, 세 번째였나 뭐 거기에 수록된 곡이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가요 톱 10에 한번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 곡으로.
0: 아, 이 곡을 부르셨군요.
1: 젊음 행진인지 가요 톱 10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0: 네네.
1: KBS 방송에 한번 이 곡을 들고 나와서 노래를 하신 적이
0: 네.
1: 있는데 어쨌든 대중들은 잘 모르는 곡입니다.
0: 그 아쉽네요. 이 곡도 꽤 멋지던데요.
1: 네.
0: 그 제가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 그 라이너 노트는 아니고 이 정보를 정리하신 분의 글을 참고하자면 크라프트베르크 얘기도
1: 네,
0: 있어요.
1: 크라프트베르크가 연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그좀 귀괴한 느낌의 그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고스팝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0: 고스트 팝.
1: 예, 조금 약간 무서운 그런 예, 느낌의 팝록 사운드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음악이고요. 이게 앞서 들으신 곡은 사실 뉴웨이브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웨이브에 더 가까운 약간 실험적인 펑크 음악이었는데 이 음악은 정말 그 70년대 후반에 시작된 네, 그런 뭔가 포스트 펑크에서 연결되는
0: 네네.
1: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뉴 웨이브 음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기 작곡자, 작사자 정보는 소개해 주시죠.
1: 박지훈 작사 이세건 작곡이고요.
0: 예.
1: 어떻게
0: 이세건
1: 이런
0: 작곡가는 히트곡을 또 많이
1: 당시
0: 쓰셨네요.
1: 히트곡을 많이 쓰셨던 작곡가인데
0: 네.
1: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하시게 됐는지 이건 사실 직접 여쭤봐야 될것
0: 알
1: 같은데
0: 수가 없죠.
1: 어쨌든 그 당시 활동하던 음악가 혹은 작곡가, 프로듀서들도 이제 서양 음악을 어쨌든 다 듣고
0: 네.
1: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있었을 텐데 타이틀곡으로는 참 하지
0: 네.
1: 못하니까 이렇게 앨범에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뭐 발라드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댄스 음악도 있고 정말
0: 이런 것도 있고.
1: 다 있는데 정말 특이하게 예, 들어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딱 귀에 들어올 만한 곡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할 만한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다르게 들리는 그런 음악.
0: 그래도 장혜리 아티스트 본인도 이 방송에서 한번 부르고 싶었다라는 의견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또.
1: 근데 이게 좀 귀괴하긴 하지만 또 멜로디나 이런 구성을 보면 대중적으로 히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0: 가능성이 있었던.
1: 곡입니다.
0: 호돌이 락스 컴필에서 골라오신 두 번째 곡입니다. 1987년 장혜리 정규 2집 추억의 발라드 수록곡 진실한 사랑 들어보죠.

0: 이비에스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오늘 게스트는, 오늘 패널은 깃발의 구세 김혜영 대표고요. LP 사랑 대신 오늘만 디지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호돌이 왁스 컴필에서 장혜리의 87년 발표곡 진실한 사랑 듣고 왔는데요. 이 K방송사 그 쇼트급이라는 프로그램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빠져든다, 빠져든다 그러면서 가수 장혜리 씨의 그 끄듬 처리의 그 묘한 매력에 빠져들면서
1: 네.
0: 잘 들었습니다.
1: 활동을 그렇게 길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0: 네.
1: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0: 네.
1: 이후에 잠정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CCM 가수로 다시 재데뷔를 하셨다는 소식을 봤었습니다.
0: 그런데 또 뜻이 있으셨군요.
1: 네.
0: 이 외에도 뭐틀 수는 없지만 오늘 들어볼 수는 없지만 추천할 만한 곡뭐 한두 곡만 이렇게 또 꼽아주시면.
1: 여기 이제 사이드 B에
0: 예. 네.
1: 이 장혜리 씨곡 바로 앞에
0: 앞에
1: 이무송
0: 이무송
1: 씨의 그 요즘 세상은이라는 곡이 담겨 있거든요.
0: 이것도 약간 뉴웨이브.
1: 뉴 웨이브인데 이게
0: 예.
1: 방금 들으신 곡도 약간 뉴 웨이브지만 약간 다크 웨이브라고
0: 예.
1: 할까요? 좀 약간 고딕스러운 느낌이 들어 있는 그 약간 코러스가 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포스트 펑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무송 씨 음악도 조금 그런 귀괴한 느낌의 뉴웨이브인데
0: 의외인데요.
1: 굉장히 독특한 네, 음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호돌이 락스. 이 컴필레이션 기회가 되시면은 여유 있게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혜화님께서 우리 가요사에 이런 곡이 있었다고요? 놀랍네요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디깅해서 찾아내서 모음 음반으로 만들어준

0: 했던 라이브를 담은 라이브 프롬 마운트 후지라는 앨범입니다.
1: 후지산 앞에서 그 야외에서
0: 네.
1: 한 모양이네요.
0: 그 전에 나왔던 앨범이 조슈아 트리 라이브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말리부였습니다. 그래서
1: 주로
0: 미국에서 녹음한 야외 라이브였는데 이번에는
1: 후지산으로 앞으로
0: 후지산으로
1: 간 거예요.
0: 날아가서 네, 녹음을 했습니다.
1: 그래서 이 피처링 아티스트도 또 일본인 아티스트가
0: 네.
1: 있네요. 어떤 분이에요?
0: 그 오늘 들려드릴 곡에서 산신 악기와 보컬을 잠시 들려주는 게스트인데요. 이름은 키즈키 미나미라는 아티스트고 이 아티스트가 이제 그 규슈랑 그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아마미 군도라는 그 섬들이 있습니다. 그쪽 출신인데 거기 이제 전통 음악이 시마우타라는 그러니까 뭐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시마우타 포크 음악인데 그 음악을 주로 부르는 싱어송라이터가 이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산신이라는 그세 줄로 된 그 오키나와에서 만들어진 악기인데 그 악기의 소리도 들어보실 수 있고 아마미라는 어떤 그이 문화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잠시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퓨전 음악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영국의 재즈 드러머 유셉 데이즈가 발표한 라이브 음반에서 아마미 피처링 일본의 미나미 아니요. 어디 군도 이름이 뭐라 그랬죠?
0: 아마미 군도입니다.
1: 아마미 군도
0: 네.
1: 출신의 포크 아티스트 미나미 키즈키와 함께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 김파블 코지의 김혜혁 대표가 꼽은 세 번째 선곡 듣고 왔는데요. Live from Mount Fuji, 영국의 재즈 아티스트 드러머 유셉 데이스의 라이브 싱글이었습니다. 아마미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그 아마미 군도 출신의 시마우타 전통 아티스트 미나미 키즈키의 산신 연주한 노래 피처링으로 또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고르신 이제 네 번째 곡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블라썸 디어리라는 재즈 가수의
0: 네.
1: 초창기 앨범이 재발매가 됐습니다. 이
0: 예.
1: 블라썸 디어리는 뉴욕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인데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스테이시 켄트라든지 뭐 리사 익달 혹은 실리 헤네가드 이런 그 재즈 보컬리스트지만 좀 특이한 발성을 갖고 있는 보컬리스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롤모델 같았던 보컬리스트고요.
0: 네네.
1: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또 보컬리스트였는데,
0: 네네.
1: 이를테면 다이애나 크롤 같은 그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보컬리스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보컬리스트입니다. 음악가입니다. 근데
0: 네.
1: 초창기에 이 블라썸 디어리가 발표한, 그러니까 버브에서 발표한 음반들이 6장이 있는데요.
0: 네.
1: 이 시절 음반들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두 번째 음반이 유독 뭐 음원 사이트에도 없고요.
0: 네.
1: 잘안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피지컬 음반으로는 더더군다나 좀 찾기가 어려웠던 앨범이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LP로 재발매가 돼서 반가운 마음에 가지고 맞습니다.
0: 그런 카탈로그상 블러썸 디어리의 특정 앨범이 좀 유통이 좀덜 됐다? 뭐 이런 상황은 좀 이례적인
1: 근데
0: 건가요?
1: 블러썸 디어리 앨범들이 대체로 좀
0: 유통이 잘
1: 잘안 되는
0: 안
1: 경우가
0: 되는
1: 많아요. 그리고
0: 편인데?
1: 이후에 이제 버브를 나와서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을 해서 발표한 앨범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0: 네.
1: 그런 앨범들도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서 음원 사이트에는 몇 곡이 좀몇 장의 앨범이 남아 있지만
0: 네.
1: 대체로는 좀 듣기가 좀 편하게 듣기가 좀 어려운 앨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0: 네.
1: 예, 오늘 이 앨범은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0: 네.
1: 근데 블라썸 디어리는 좀 특이하게
0: 네.
1: 오늘 이 곡도 이제 프랑스어로 노래를 하는데 프랑스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0: 네네.
1: 뭐 뉴욕에서
0: 예.

0: 있고 뭐 부모님이나 이런 집안도 사실 특별히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50년대 초반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1: 네.
0: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아.
0: 거기서 보컬 그룹을 결성해서 앨범을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보컬 앨범으로는 이 작품이 두 번째지만 그
1: 네.
0: 전에 이제 피아노 앨범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1: 아, 네.
0: 그 당시 활동 역시 프랑스에서 하던 시절에 나왔었습니다.
1: 오늘 정규 앨범 Give Him the Ooh La La
0: 네.
1: 58년 음반에서요. 그러면 Plus je t'embrasse 당신에게 키스하면 할수록 고르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순서는 김빠를 거제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입니다. 방금 듣고 온 곡은 58년도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블라썸 디어리의 음반에서요. 블루주 덤버가스, 당신에게 키스하면 할수록 듣고 왔습니다. 이게 모노 레코딩은 아닐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예.
1: 당시면은 모노였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이 곡도 상당히 독특하던데요.
1: 네. 최근에
0: 네.
1: 하이퍼팝이라는 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0: 예.
1: 이게 본래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이 본래는 다른 의미로 쓰이던 단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모 음원 사이트에서 몇년 사이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무렵부터였던 것 같은데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음악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음악가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소피라는 아티스트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찰리 XCX라는 팝 가수가 있는데 이 음악가들의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음악들이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 하이퍼팝을 굉장히 좋아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시티팝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하이퍼팝이라는 단어도 좀 정의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렉트로닉 팝 음악인데, 조금,

0: 뭔가 독특한 요소, 어떻게
1: 네.
0: 보면 좀 약간 과장된 요소들을 좀 섞어 놓은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소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1: 잘,
0: 하이퍼팝
1: 네.
0: 리스트에
1: 예.
0: 등장하는 음악가들을 보시면, 아, 대충 이런
1: 감이
0: 음악을,
1: 와요.
0: 예,
1: 아.
0: 하이퍼팝이라고 하는구나,
1: 네.
0: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들어보실 이 음악도 그런 주류, 그 조류의
1: 네.
0: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더스코어스라는 아티스트인데요.
1: 네.
0: 최근에 제가 오케이루라는 프랑스 아티스트 음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아티스트가 피처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 기억
0: 그
1: 못하죠. 네.
0: 음악가가
1: 네.
0: 바로 언더스코어스고요. 이 싱어송라이터는 최근에 뭐몇년 사이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하이퍼팝도 좋아하고, 뭐 덥스텝이라는 이제 그 일렉트로닉 음악의 한
1: 네.
0: 장르인데, 이런 음악을 주로 만들면서 동시에 또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예전에 마마무 곡을 리믹스한 적도 있고요.
1: 리믹서로도
0: 네,
1: 활동하시는군요.
0: 예지하고도 협업을 한 적이 있고,
1: 예.
0: 최근에 이제 좀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케이팝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이브하고도 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아, 나는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라고 여러 번 밝힌 적이 있는데, 앨범에도 보니까
1: 예.
0: 그 케이팝 가수의 앨범을 사면 들어가는
1: 어쩐지.
0: 포토카드가 이렇게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 굿즈 또 이렇게.
0: 네. 그런 좀 티를 내고
1: 예.
0: 있는데, 음악을 들어보시면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다 요소요소에 그, 뭐랄까요, 박혀 있다고 할까요?
1: 한국에 그 많은 요소들이 다
0: 네.
1: 수용이 되어 있는
0: 수용이
1: 거잖아요. 예.
0: 되어 있는 그런 하이퍼팝을 들려주는, 네, 최근에 뭔가 떠오르는
1: 예.
0: 음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1: 의원대 영혁 씨가 하이퍼팝을 소개할 전에도 했죠? 하긴
0: 했었습니다.
1: 했죠. 예.
0: 했었습니다.
1: 자, 오늘 그러면 언더스코어스의 뮤직 전하면서 영혁 씨와도 인사해야겠네요. 아쉽지만 또두주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도 이곡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언더스코어스의 뮤직. 잘 들어보시고요.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캠든 씨,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만약 저와 캠든 씨가 100년 뒤에도 기억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3: 저는 잘생기고 말 잘하는 DJ. 마카 씨는 뭐 실수해서 웃긴 DJ.
2: 아니, 저는 왜 흑역사만 나옵니까?
3: 아니, 마카 씨 흑역사는 아이돌 역사에 남을 강렬한 일이잖아요.
2: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캠든 씨,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물건은 오래되면 낡거나 닳아지는데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소중해지잖아요.
3: 맞습니다.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전해주고 그렇게 긴 시간이 쌓이면서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어져오는 거죠.
2: 그러니까 결국 오래 남는 건 물건보다 사람의 마음과 정성일지도 모르겠네요.
3: 오늘 마카엘 씨 어른 남자 같은데요? 생각보다 깊은 말을 많이 하네요. 아이고 기특해라.
2: 아, 저도 가끔은 한다고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Hello everyone, I'm DJ Makaya and I want to be remembered as a radio legend.
3: Hello everyone, I'm DJ Camden and I hope to stay with you for a long, long time.
2: Long time!

0: 둘, 셋.
1: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카야.
0: DJ 나켄든입니다.
1: Yeah, 오르트 구름.
0: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윤하의 오르트 구름이었습니다. 되게 처음에 보고 요구르트가 생각났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내적 친밀감이 있었던 곡입니다.
0: 또 최근에 요구르트 아줌마를
1: 아 맞아요. 제가 회사 출근을 하면서. 아 이때 진짜 심지어 그때 아 이게 저희가 여기부터 얘기해야 돼요. 저희 멤버들이 지각하는 멤버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각비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늦으면 또 지각비를 모으는 통장을 만들었는데
0: 네.
1: 제가 그때 딱 시간 맞춰서 집을 나와가지고 회사를 가고 있었는데 네. 아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0: 아 근데 그것까지 하면 지각을
1: 아, 그것까지 사면 아, 네. 이제 지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사실 보기 되게 드물잖아요 요즘은.
0: 그렇죠. 약간 네. 포켓몬에서도 그 레어 포켓몬.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1: 그래서 네. 제가 진짜 약간 회사 쪽으로 좀 조깅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좀 더 네. 빨리 가야 되니까 살짝 멈췄어요. 멈추고 한번 쓱 보고 네. 다음에 다시 볼 수 있겠지 하면서 다시 뛰어왔는데.
0: 네.
1: 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그 다시 회사 쪽으로 와주세요.
0: 네, 다음에 꼭. 보실 수 있도록.
1: 왜냐면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아내가 너무 천국 같았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찾으면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네. 또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네. 오래됨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럼 캡는 씨가 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오래된 거.
0: 아, 가장 오래된 거요?
1: 뭔가 있을 것 같은데.
0: 아, 많은데요.
1: 귀여움?
0: 저는요.
1: 한번 보여주세요, 귀여움.
0: 아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어요.
1: 아, 진짜 너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아이, no problem입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양말?
1: 오! 양말 오래 간직하기 쉽지 않은데.
0: 아니, 양말 오래 간직하면 안 돼요.

0: 양말은 계속 바꿔줘야 돼요.
1: 아, 왜냐면 이게
0: 왜냐면
1: 점점
0: 더러워져서요.
1: 양말은 그게 있어요. 점점 시스루가 돼요. 양말은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최근에 저희가 또 이게 미주투어를 다녀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한정된 수량의 양말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빨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양말이 점점 시스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 그렇죠.
1: 다 버렸는데 양말은 빨리빨리 교체하는 걸로.
0: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1: 아, 저 먼저 얘기할까요?
0: 아니, 먼저 얘기해
1: 네.
0: 주세요.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1: 저는 그 베개. 저는 베개가 있습니다.
0: 베개.
1: 네. 아, 근데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베개를 제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호주에 살때 애착백이었는데, 진짜 막 여행 갈때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도 막 그걸 안고 자고, 이게 한국 연습생 때 저와 가장 같이 있어준 친구였죠, 그 베개가.
0: 어떻게
1: 그래가지고,
0: 오랫동안 아직도 갖고 계세요?
1: 아니, 저는 아직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미주투어 갔다 오고 나서 침대에 누웠거든요? 근데 베개 느낌이 달라졌어요. 누가 바꿔치기를 했나? 아니면 베개가 약간 에볼루션을 했나?
0: 미국 갔다 온 동안.
1: 근데, 네, 뭐지? 근데 그 베개가 안기 되게 좋은 베개예요. 허그할 때 되게 좋은
0: 아, 그런 거
1: 베개라서
0: 좋죠.
1: 약간 폭신하고 좀 길어요.
0: 오케이, 좋아요.
1: 그걸 좋아합니다.
0: 저는 좀 생각난 게 있는데,
1: 네.
0: 동화책이요. 네,
1: 오!
0: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들이 제 본가에 있어요.
1: 이야.
0: 네, 본가에 있고.
1: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
0: 저요? Y책.
1: 오! 그거 알아? 스포츠 과학.
0: 오,
1: 스포츠
0: 알죠?
1: 과학. 그 파란색 로봇 알죠? 그 탈출해야 되는.
0: 네,
1: 아, 나
0: 알죠,
1: 그거
0: 알죠,
1: 짱,
0: 알죠.
1: 진짜 짱
0: 아,
1: 좋아하는데.
0: 재밌었어요. 아, 제가
1: 그
0: 저 시리즈별로 다 좋아해가지고.
1: 후책, Y책,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마법 천자문. 이게 그 한국 도서관 레전드입니다. 아, 이거
0: 진짜로
1: 진짜.
0: 그리스 로마 신화도 정말 재밌게
1: 진짜
0: 봤습니다.
1: 엄마한테 떼써가지고 다 사달라고 했는데. 아, 추억이네요.
0: 좋습니다.
1: 네.
0: 네. 그럼 마카야 씨는 오래돼서 좋은 것, 또 새로워서 더 좋은 것 하나씩 뽑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1: 오래돼서 좋은 것. 아, 와인. 와인은 오래되면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 와인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소문으로 들었는데.
0: 아, 네.
1: 사실, ages like fine wine. 이런 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만큼 저도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왜냐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게 세상이란 내가 모르는 게참 많아요. 내가 사실 지금 좋아하는 게 다른 것보다 덜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지금 뭐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아직 축구를 안 해봤어. 축구를 했는데 축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는 게또 약간 ages like fine wine이라고
0: 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1: 생각합니다.
0: 그럼 제가
1: 네.
0: 새로워서 좋은 걸 하나 말해볼게요.
1: 좋아요.
0: 네. 저는요, 새로워서 좋은 것은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오.
0: 향수가 사실 저는 좀 매번 좀 바꿔주는 편이긴 해요.
1: 맞아.
0: 네.
1: perfume. 또 바닐라 향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0: 맞아. 근데 최근에 바닐라 향이 아니라
1: 오.
0: 이게 무슨 향인지 모르겠는데요.
1: 오.
0: 달달한 건 제가 포기 못해요.
1: 아, 달달하고
0: 달달하고요.
1: 뭐 과일 같은 건가요?
0: 조금 상쾌합니다.
1: 아,
0: 네,
1: 오케이.
0: 저, 네.
1: 아, 또 이제 여름이니까 상쾌한 거 너무 좋죠.
0: 그쵸? 네.
1: fresh한 거.
0: 자, 또 오늘 또 그리고 상쾌한 분이 한명 오셨다고 들었어요.
1: 맞습니다. 네, 오래됨의 가치는 낡음이 아니라 여전히 선택되고 남아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래됨의 가치는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0: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상쾌한 분을 같이 모셔봤죠.
1: 맞습니다.
0: 잠시 후 국악인 김율희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1: 아이돌 한국어에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0: 글로벌 한국인들, send your messages to the 아이돌 한국어 social media. We'll read your messages and respond directly to them.
1: 네,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오늘의 주인공, 국악인 김율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노래는 10cm 너에게 닿기를, 그리고 한로로 시간을 달리네 준비했습니다.

0: 네, 오늘은 목소리 하나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 K-POP 아이돌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까지 모시는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오늘의 손님은 바로
0: Today's guest is
1: 전통의 깊이와 현대 음악의 자유로움을 넘나들며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낸 국악인 김율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꾼 김율희입니다.
0: 예.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잠시 소개해드리자면요. 국악 그룹 우리 소리 바라지의 멤버로 활동하며 판소리의 매력을 전하는 문화 전도사이자 전통과 현대를 넘나른 목소리를 지닌 국악계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1: 아, 김율희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의 출연 기분이 어떠세요?
2: 네, 너무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네. 제가 앞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빵빵 네. 터지다가 네, 어느덧 제 순서가 됐네요. 너무 설렙니다.
0: 아, 좋습니다.
1: 아우, 좋아요, 좋아요.
0: 네, 오늘 나누게 될 음악 이야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9세대 소리에 입문한 국악인 김율희. 판소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9살.
2: 네, 저는 목소리가 지금 말로 들었을 때 좀 허스키하잖아요.
1: 네. 네.
2: 응애응애 할 때부터 그랬어요.
1: 어, 진짜요?
2: 허스키해서 제가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판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1: 네.
2: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친구께서 유리 목소리가 허스키하니까 판소리 이런 거를 한번 시켜봐라. 그래서 시작을 한 게 네. 이렇게 됐어요.
0: 야, 근데 랩을 해도 굉장히 멋있으신 목소리세요.
1: 오, 진짜요?
0: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허스키한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맞아.
0: 특히 음악에 그게 담길 때 되게 좋아하는데 어우, 너무 멋있으십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조심하세요. 목소리 뺏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탐내는 것 같네요.
0: 네, 그럼 국악스타 발굴 프로젝트 프로그램에도 또 출연하신 적이 있다는데요.
2: 네.
0: 그때는 어떠셨나요?
2: 그때는 20대 중반이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일단 너무 흥미로웠고 그 저 자체도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마 꽤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그 영상들이 몇 개가 남아있더라고요.
0: 오.
2: 지금 보면은 너무
0: 못 보겠죠.
2: 못 보겠고
0: 그렇죠.
2: 너무 귀엽고 풋풋하고 그때 할 수 있는 걸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몇 년 전이세요?
2: 이게. 아마도 한 15, 16년 전.
1: 오래됐구나 엄청.
2: 것 같아요.
1: 전 작년인 줄 알았어요. 20대라고.
2: 어머나. 네. 어머나. 눈빛 동공이 약간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1: 아니, 진짜 되게 동안이십니다.
0: 네.
1: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 방금 사실 좀 놀랐어요. 그게 네. 10년 전이라 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판소리의 또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네, 이 판소리를 가지고 왜 노래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하는지부터가 이 이야기의 중점이 네. 될 것 같은데 이 판소리 안에는 말로 하는 안일이라는 것도 섞여 있고 그리고 네. 노래로 표현하는 소리라는 것도 섞여 있는데 이 안에는 세상 만물의 것을 다 소리로 담는다. 그래서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깊이 있는 사설,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것도 어려울 그 되게 다를 뿐더러 그 그냥 노래가 아닌 모든 소리를 내 목소리로 표현한다. 는 것이 가장 큰 판소리의 독특한 것 그리고 이야. 장점 되게 매력 특이한 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오.
2: 저희 귀신 소리도 막 내고요.
0: 뭐
2: 새소리 물소리
0: 네, 귀신이요?
2: 예.
0: 우와. 혹시 궁금한데요 한번
2: 예를 들어 네, 귀신? 지금 목을 안 풀었지만
0: 네.

0: 이런 식으로 또 한다든지.
1: 아니, 대박. 네. 진짜 이거. 무섭다.
0: 재밌어 하시니까 제가 신나가지고 하나 더 하면 새소리도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새요?

0: 뻐꾸기네.
1: 네, 지금은 쑥국을 했지만, 쑥국이든 뻐국이든.
0: 쑥국이, 쑥국이.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다.
1: 그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에 있는 소리들을 표현을 한다. 이걸 나중에 득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또 판소리의 매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좋습니다.
2: 어렵다.
0: 그리고 프로젝트 팀, 소울 소스 미츠를 통해 판소리와 레게를 결합.
2: 와.
0: 와우.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국악의 영역을 넓혀온 MZ 소리꾼인데, 어떤 계기로 다른 장르와 협업하게 된 건가요?
1: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계통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 다른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찾아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떤 기획자분께서 이런 레게 하는 팀이 있는데 유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솔소스 미츠 김유리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그 외에도 실은 재즈 하는 팀도 그렇고 다른 그 해외 아티스트들이랑도 협업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뭔가 뚜벅뚜벅 가다 보니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계속 연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전 레게랑 판소리 콤비네이션이 되게 궁금해요.
2: 그러니까요.
0: 근데 뭔가 어울릴 것 같은 그 결이 있긴 해요. 레게랑 판소리가 약간 되게
2: 일단
0: 다르긴 하지만,
2: 비트가 나는 그
0: 약간 레게도 약간 애드리브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예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1: 박자감, 뭐 리듬감 이런 것도 되게 잘 맞는 분들이
2: 그니까요.
1: 많고
2: 그럴 것
1: 그랬어요.
2: 같아요.
0: 자, 그럼 이렇게 협업을 하시면서 사실 항상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웠던 점, 그리고 재밌었던 점이 뭐뭐 있을까요?
1: 일단 각자 자기 음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뭔가 만나가지고 서로 음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뭔가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풀어내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너무 흥미로웠고 처음에 가장 처음에 이런 작업을 했었을 때 어려웠던 거는 그 재즈 하시는 분들과 음악을 했을 때였는데 일단 저희는 조금 이렇게 박을 이렇게 호흡을 먹고 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편이라면 이렇게 앞에서 메트로놈과 같은 음악처럼 가는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아주 처음에 그런 작업을 했을 때이 음의 피치 자체도 이 국악은 살짝 피치가 국악기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서양 음악은 이 피치가 정확하게 그 우리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전통적인 판소리와 다른 장르와 결합된 판소리, 각각의 장점은 뭘까요?
1: 일단 그 관객분들 그리고 음악을 듣는 청중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왜 처음 판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어렵다. 말도 어려울 것 같고, 소리 내는 것도 되게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르랑 같이 하는 음악을 들으면, 내가 조금 더 익숙한 음악을 듣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쉽게 접근하시지 않나. 그런 것이 아마, 저희가 협업을 해서 어떤 음악을 냈을 때 대중분들께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전통 판소리까지 넘어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런 협업을 한 음악을 통해서, 판소리 너무 재밌어.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나중에 저희 완창 공연을 보러 오시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추임새를 잘하세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요 장점을 통해 또이 깊은 판소리의 장점을 또 까지, 찾아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좋네요.
2: 그동안 되게 수많은 공연을 해오셨는데, 어떤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1: 지금 떠오르는 거는 어떤 때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면 우리는 무대에서 노래를 할때 너무 최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버티면서 계속 목이 잘 나왔어요. 근데 리허설까지도 너무 목을 잘 쓰다가 공연하기 1분 전 갑자기 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2: 1분 전.
1: 그때 그 고통스러움. 그날 제가 온 힘을 막 끌어모아서 쥐어짜서 소리를 했던 그 뭔가 뼈 아팠던 기억이 있고 또 그거랑 반대로 어떤 날은 공연 직전까지 목이 도저히 안 풀리고 되게 되게 안 좋다가 갑자기 공연하기 직전에 목이 탁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대에서 원하는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도 이 뇌가 지배하는 것도 굉장히 또

0: 이렇게 있구나 뭐 그런저런 생각했던 게 갑자기 내 생각이 납니다.
1: 궁금한 게 목을 어떻게 부세요?
0: 일단 뭐 저희는 흔히 단가라는 짧은 소리가 있어요. 뭐
1: 네.
0: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이렇게 낮게 슬슬슬 노래를 부르면서 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많은 소리꾼 분들이 젊잖아요. 저희도
1: 네.
0: 그 여러분께서 목을 푸시는 것처럼
1: 네.
0: 허밍도 하고 리트릴도 하고 막 스케일도 하고 그런 것도 하면서 되게 다양한 각자의 방식으로 목을 풉니다. 네.
2: 역시 다양하군요. 목 푸는
1: 아,
2: 방법이.
1: 되게 잘 푸실 것 같아요, 목을.
2: 그러니까요. 왜냐면 판소리는 그냥 뭔가 훨씬 더 부담이 갈것 같아요, 목에.
0: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이거를 거의 30년 가까이 소리를 이제 해갖고 오고 있으니까, 그냥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렵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1: 멋있습니다. 대박. 혹시 그러면 약간 무대 직전, 나만의 루틴 있으신가요?
0: 제가 20대 때는 굉장히 무대에서 긴장을 조금 안 하던 편이었어요. 근데 30대 중반이 가면서 어느 때 갑자기 모든 무대가 너무 긴장이 되고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대 올라가기 직전마다 너무 떨렸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하는 저의 루틴, 저의 어떤 주문 같은 게 있는데,
1: 오, 주문.
0: 여기는 나의 놀이터야. 여기는 아무도 없고 나만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무 신나게 즐기면 돼. 이거를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한 3분에서 5분 동안을 계속 주문을
1: 야,
0: 외웁니다.
1: 아,
0: 그게
1: 진짜요?
0: 저의 루틴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
1: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0: 네, 스스로
1: 놀이터.
0: 최근에 나의 놀이터에 또 왔네. 아,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겠다. 이런 거를 외우는 것이 어느덧 저의 루틴이 됐습니다.
2: 우와, 약간 자기 최면 거는 느낌.
0: 맞아요.
2: 오, 좋은데요? 근데 이게 확실히 무대할 때 저런 생각이 도움이 되겠네요. 즐기러 왔다.
1: 그쵸.
2: 네, 그게 제일
1: 놀이터.
2: 좋죠.
1: That's good. No. 좋습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 유리님과 얘기가 즐거워서 그런지, 아유, 시간이 이거 너무 빨리
2: 아, 너무
1: 가는데요.
2: 빨리 가니까 시간 지금 모이지 마.
1: 자, 이번에는 국악인이 아닌 선곡 요정을 모셔볼 시간인데요.
2: 네, 맞습니다.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잘 보여줘야 돼.
2: 오늘 어떤 느낌으로 가볼까요?
1: 진짜 슈퍼 왕짱 귀요미 스타일로 했어요.
2: 오늘 슈퍼 왕짱까지 붙이셨네요.
1: 네네.
2: 오케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곡요정 마카야예요.
1: 무서운데요? 아, 무서운데요? 네. 좀 호러 무빙 스타일인가?
2: 제가 이런 느낌으로
0: 같이 부담감이 확 드는데. 네.
2: 요수봉을 하고, 뭐, 각자의, 뭐.
0: 네. 저는 그러면 그 귀여움을 추가해서
2: 오.
0: 소리꾼의 모드로 서커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오, 진짜요?
1: 귀여움.
2: 오케이. 좋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선공교정 김유리예요.
1: 와우.
2: 스탑이 맛있는데요?
1: 근데 저는 솔직히 안녕하세요가 제일 맛있었어요.
0: 네, 안녕하세요 했다가 큰일 날것 같아서 얼른
1: 아니에요.
0: 적었습니다.
1: 전혀
0: 네.
1: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2: 근데
1: 네, 제가 엄청
2: 진짜 방금 정도의 그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진짜 방금
1: 근데
2: 그게.
1: 진짜 원래 보통 초면에
2: 맞아, 맞아.
1: 그렇게 이제 발음을
2: 그러니까요.
1: 안녕하세요 하는 분이 잘 없으신데요.
2: 거의 없었어요, 진짜.
1: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 자기의 장점인 이제 또
2: 그치.
1: 국악 소리까지.
0: 네.
1: 와, 이제 완벽한 선곡
2: 선곡요정.
1: 요정이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완벽하신 선곡 요정님은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까요?
0: 네, 저는 서영도 김유리가 부르는 누구나 부르는 노래를 들고
2: 오,
0: 왔습니다.
2: 저 김유리 이분 아는데?
0: 네, 바로 앞에 있는 저죠. 네, 이 서영도 씨와 함께한 이 오티움 앨범은요, 저희 둘이 베이스 치시는 서영도 씨와
1: 네.
0: 소리꾼 김유리가 다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나 부르는 노래는 사랑하는 님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마 편지로 전하지 않고 노래로 대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께서 좀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네, 들고 왔습니다.
1: 와우.
2: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서영도와 김유리의 누구나 부르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에는 예 또는 아니오를 바로 3초 안에 대답해 주시고요. 다음에 왜죠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카시, 캠디는 나보다 진행을 잘한다. 하나, 둘, 셋.
1: 아니요.
0: 왜죠?
1: 못해요.
0: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2: 죄송합니다. 아, 장난 한번 쳤습니다.
0: 네. 자, 유리님.
3: 네.
0: 그러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3: 이해는
0: 네, 이해
3: 되는데
0: 되셨을까요?
3: 아주
0: 네.
3: 긴장되는
0: 아,
3: 순간입니다.
0: 네. 자, 그런데 이곳은 또 아이돌 한국어다 보니까 대답은 오직 한국어로만 가능합니다. 외래어 외국어는 쓸수 없습니다.
2: That's right. 규칙을 어길 때는 벌칙이 또 있습니다.
0: 아이고.
2: 바로 바로 병망치 등장. 오, 오랜만에 보네요, 저 친구. 네, 뿅망치. 만약 3초 안에 대답을 못하거나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0: 자, 우리 유리님, 준비되셨나요?
3: 네.
0: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판소리는 소리보다 관객 반응이 더 중요하다. 하나, 둘, 셋.
3: 예.
0: 왜죠?
3: 판소리는 관객과 함께 만드는 음악입니다.
0: 무대 위와 무대 아래의 모습은 정반대다. 하나, 둘, 셋.
3: 예.
0: 왜죠?
3: 저는 정반대입니다.
0: 다음 질문. 나는 다른 장르와의 협업이 어렵지 않고 재밌다. 하나, 둘, 셋.
3: 예.
0: 왜죠? 아, 좋습니다.
3: 재미있습니다. 단답형.
0: 자, 좀더 빠르게 해볼게요. 소리 끄는 노래보다 체력이 더 중요하다. 하나, 둘, 셋.
3: 예.
0: 왜죠?
3: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소리를 잘할 수 있다.
0: 다음 질문. 다시 태어나도 소리꾼이 꿈이다. 하나, 둘, 셋.
3: 예.
0: 왜죠?
3: 너무 잘하고 싶고 사랑합니다.
2: 와우.
3: 저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2: 근데 여기서 되게 고급 단어가 나올 줄 몰랐어요. 뒷받침. 여기서 이런 고급 단어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0: 뒷받침.
2: 오, 방금 순발력 대단하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저희가 후토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자, 한번 후토크 이어볼게요. 자, 판소리는 소리보다 관객 반응이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하셨고요. 이유는
3: 그, 일단, 그 소리를 잘해야 관객 반응이 좋은 거는 사실인데, 이 관객분들이, 우리가 공연하면은, 어떤 때는 굉장히 이 환호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때는 되게 없는데,
0: 그쵸.
3: 무대에
0: 매번
3: 서니까
0: 다르죠. 맞아요.
3: 아시잖아요. 관객 반응이 막 있으면, 없던 힘도 나는 게
0: 그쵸. 그거
3: 사람인지라,
0: 맞죠.
3: 관객에서 막 제가 얘기하는 걸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추임새가 막 터져나오면, 그 없던 힘이 마구 솟아올라서,
2: 그쵸.
3: 그날의 공연, 그날의 판은 정말 성공한 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관객의 반응이 중요하다.
0: 그러면 혹시 관객 반응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3: 그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년 전쯤에 판소리 흥보가 완창을 한 적이
0: 네.
3: 있어요. 근데 그때, 관객분들이 제가 막 놀보 연기랑 놀보 마누라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으셨는지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셔가지고 저까지 같이 웃다가 공연을 정말 멈출
2: 와,
3: 뻔했어요. 근데
2: 진짜요?
3: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재밌었던 그 기억이 저한테 이렇게 한 장의 앨범처럼 탁 남아 있습니다.
2: 너무 좋다.
0: 와, 그러면 공연 직전에 오늘 소리가 잘 되겠다 혹은 불안한데 한 느낌 있으십니까?
3: 그런 때가 있죠.
0: 그죠. 아까,
3: 맞아요.
0: 아까도 막 소리가 갑자기 잘 나올 때가 있다고
3: 맞아요.
0: 하셨고.
3: 근데 그런 때가 있는데 이미 저는 무대 뒤에 대기를 하고 있고,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0: 그쵸.
3: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진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지금 컨디션에 할수 있는 최선을 하는 수밖에 라고 그냥 그날에 저한테 저를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0: 프로네요, 프로.
2: 역시.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무대 위와 무대 아래의 모습은 정반대다였는데요.
3: 네.
2: 여기서 또 예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요.
0: 이유가 되게 클리어한데요.
3: 네.
2: 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3: 무대 위에서는 어쨌든 관객이랑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제가 뭐 재미있는 재담도 하고, 막 노래로 막 뭐를 표현을 하는데, 실제 제 성격은
0: 저 어떠세요?
3: 굉장히 사람도 잘안 만나고,
0: 아, 그러세요?
3: 조용히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그 절친한 친구들 아니고서는 제가 거의 말수도 많이 없는 편이고,
0: 밖에 잘안 나가세요?
3: 예, 저는 거의 연습실에 있거나 조용히
0: 오.
3: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0: 자, 그럼 다음으로 나는 다른 장르와의 협업이 어렵지 않고 재밌다라는 질문에 이응.

0: 아, 예, 라고 하셨고요. 이유는 재미있음.
1: 맞아요.
0: 되게
1: 이거는
0: 이유가 좋은데요?
1: 어렵지 않은 건 아닌데, 재밌는 게좀더 커서
0: 아까도 이렇게
1: 재밌는 거.
0: 레게랑 같이
1: 맞아요. 레게, 뭐,
0: 혹시
1: 재즈.
0: 해보고 싶은 케이팝 어떠십니까?
1: 케이팝 좋습니다. 케이팝도 사실 그 대중음악에 섞어서 제가 소리를 얹은 그런 경험은 있어요. 음원이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도전은 한 번씩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었던 게 없었어요. 새로운 건늘 재밌죠.
2: New thing is always fun.
0: 왜냐면 마침 저희 최근에 앨범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타이틀곡이 이제 갓이라는 노래예요. 갓,
1: 네.
0: 신.
1: 아, 갓.
0: 네,
2: 갓 뭐죠?
0: GOD.
2: 그리고
0: 그것도
2: 또
0: 표현.
2: 갓
0: 그래서 좀
2: 신.
0: 한국의 전통적인 표현도 좀 되게 표현을 이제 해봤거든요. 근데 이 판소리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란 말이죠.
1: 오,
0: 한번
2: 가야금이더라고요.
0: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1: 시간 들어볼게요.
0: 예.
1: 후음 필요하시면
0: 네.
2: 오,
0: 네.
2: 너무 좋죠. 오, 리믹스. 리믹스
0: 그쵸,
2: 버전
0: 그쵸,
2: 같은 것도
0: 그쵸.
2: 되면.
0: Yoohee Remix. 네.
2: 왜냐면 저희 노래가 가야금 소리로 시작되거든요.
0: 똥, 당당당당. 네, 이런 식으로
2: 이런데.
0: 시작해요.
1: 제가 오늘 이곳을 나가는 순간부터
0: 예.
1: 바로 듣겠습니다.
0: 아, 좋아요, 좋아요.
1: 네.
0: 네.
2: 오케이, 홍보 완료. 아, 근데 진짜 콜라보레이션 하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한번 저희가
0: 좋습니다.
2: 회사한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소리 끄는 노래보다 체력이 더
1: 네.
2: 중요하다라는 질문에서는 또 여기서 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노래보다 체력이 더 중요한 거면 많이 힘든가요?
1: 이거는 아니, 너무 저는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2: 오.
1: 체력이 되어야 일단 노래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고,
0: 그건 맞아.
1: 그죠? 그러니까
0: 그쵸.
1: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소리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소리를

0: 빨리 한다는 행위는 조금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 같고, 컨디션이 받쳐주고 체력이 받쳐줘야 노래를 하고 공연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조금 두 분은 조금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저도
1: 아,
0: 젊긴 젊으니까 아직
1: 그쵸, 그쵸.
0: 어리시잖아요. 근데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정확하게 작년부터
1: 네.
0: 아, 체력이 이제 안 되면은
1: 아.
0: 안 되는구나. 제가 정말 강철 체력이었거든요.
1: 네.
0: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도 나다할수 있어. 난 너무 건강하니까
1: 오.
0: 다 괜찮아. 이랬는데 아, 이게 몸이 안 되면은 이제
1: 네.
0: 조금씩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훅 온다고 많이 들었어요.
0: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1: 진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비타민도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0: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하셔야 되고요.
1: 그럼 러닝 같은 거 하시나요? 체력 관리.
0: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 오!
1: 오.
0: 러닝을 지금 물어보셨는데,
1: 네.
0: 그저께까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1: 에? 시작하셨어요?
0: 예! 네.
1: 오,
0: 어젯밤에
1: 타이밍.
0: 제가 한강을 10km를
1: 네?
0: 뛰었는데,
1: 처음부터?
0: 근데 그 중에 한 3km는 뛰고, 나머지 한 6km는 제가, 아, 7km는 걸었어요.
1: 아, 근데 그래도
0: 그래도
1: 10km
0: 이,
1: 쉽지 않은데?
2: 그러니까 그걸 완주했다는 게.
0: 맞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를 주변에서 놀래하시는데, 되게 오랫동안 완창도 제가 5번을 했거든요. 완창을 했던 경험, 그리고 또 필라테스도 그렇고, 계속 뭔가를 했던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가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싸운 게 확실히 있긴 하네요, 그러면.
2: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다시 태어나도 소리꾼이 꿈이다라는
0: 네.
2: 질문에 yes. 그리고
0: 맞아요.
2: 이유는 너무 잘하고 싶고 사랑한다.
0: 네, 사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제가 진짜 소리를 좋아한다는 거를
1: 오.
0: 얘기하다 보니까.
1: 아, 그.
0: 오늘에서야 뼈저리게 알았던 거. 제가 하는 대답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였잖아요.
1: 네.
0: 근데 아, 내가 진짜 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
1: 그니까.
0: 하는구나. 너무, 요게 제 맘대로 안될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요. 너무 좀 격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고통스럽다고 좀 느끼는 것 같고, 이게 제 맘처럼 잘 되고 앵기고 막 그럴 때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2: 오늘 해결했습니다. 클리어. 자, 역시 캠프처럼 하니까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그럼 가까워진 김에 여기서 선곡 요정 유리님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0: 네.
1: 추천곡을 하나 더 가져오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악뮤의 뱃노래라는 노래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악뮤라는 뮤지션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선곡을 해야 되는 시점에 딱 떠오른 거였어요. 정말 그 순간 떠오르는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0: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알수록 모르겠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소리다. 어쩌면 한 가지 일을 오래오래 한다는 건 이제 다 알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도 궁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수백 년 전 이어준 판소리를 하면서도 아직도 새로운 소리를 만나면 설렌다고 말하는 사람,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사람,
0: 오래된 소리 속에서도 설렘을 찾아내는 진정한 소리꾼 김유리님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공인들의 이야기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 같다.
1: 여러분의 근황부터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저희는 아직도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2: 항공인들 오래오래 문자 보내주세요.
3: 저희가

0: 오케이. 자, 네. 오늘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이랑은 오늘은 김율희님의 인터뷰를 읽고 생각해봤습니다.
1: 네,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하고 재미있어진다는 소리. 그러면 여러 작품 중에 언제 했던 소리가 제일 재미있게 느껴지셨나요?
2: 그 판소리를 전체를 완창을 하면 춘향가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반에서 8시간이 걸리고요. 짧게는 흥보가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걸 연습하는 시간들이 이제 굉장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대 위에서 풀어내고 관객이 그 이야기를 같이 느끼고 반응을 할 때 그때가 제 지금 기억에 남는 생각이 나는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1: 이야.
2: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그 소리에 비나리라고 있어요.
1: 네.
2: 사람들한테 이제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인데
1: 네.
2: 그 소리를 했었을 때 제가 순간 내가 인간이 아니라 뭔가 제가 순간 뭐가 씌어서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진짜 복을 내려주는 상태가 되고 그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1: 오, 신기하다.
2: 그때가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0: 그럼 10대 때나 20대 때 현재 소리들이 다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과 지금 나의 소리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 일단 음색도 그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해진 것 같고
1: 네.
2: 그때는 조금 더 화려하고 막 멋스럽게 기교를 부리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나게 전달하고 이런 것이 좀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 것 같다면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소리를 들여다보고 겉에 드러나는 이야기 아니라 그 안의 것까지 좀 제가 파악을 하면서 소리를 전하는 것들이 점점점 지금도 조금 달라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달라지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 소리를 위해서 그 뭐지 계곡을 가가지고 또 수련을 했다고 들었어요.
2: 이 국악 쪽에는요 방학 때 가는 산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1: 산공부?
2: 사람들이 산공부라는 것을 가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이 현실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무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아예 이런 거를 다 제쳐두고 어디 시골 어딘가에 산과 계곡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자연의 소리만 있고 다른 것에 대한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제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로 실제로 지금도 가곤 합니다.
0: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면?
2: 아니 제가 아무도 없는 곳을 선택을 하면 가는 거지만
0: 네.
2: 사람이 최대한 주변에 없는 곳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죠.
0: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 연습을 하면 네.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러지 않아요?
2: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0: 네.
2: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들으면 힘들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최대한 적은 곳,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뭐 그렇게 선택을 하죠.
0: 그럼 마지막으로 판소리에 입덕하고 싶은 항공인들에게 어떻게 즐기는 게 좋은지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2: 네, 막연하게 판소리 그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그 아까 협업한 그런 음악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들을 좀 만나보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시다면 판소리를 찾아주시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도 모르게 판소리에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제가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좋습니다.

0: 그래서 한번 맛을 봐라.
1: 네. 좋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0: 네, 유리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2: 네, 너무 재밌었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0: 네.
2: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판소리도 그렇고 국악에 우리 음악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Yes, sir.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우즈 시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0: 항공인들아, 잘 먹고 잘 살자.
3: 안녕. 안녕!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4: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Writing Master Eugene.
5: 세리나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결혼식 축하 선물하면 꽃 화환이 떠오르는데요. 요즘은 화환 말고 쌀 주세요 하는 신혼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응? 쌀? 네, 얼마 전 서울에서 식을 올린 한 부부가 있는데요. 결혼식에서 받은 쌀이 무려 820kg이라고 합니다. 10kg짜리 82포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뭐 신혼 밥 걱정 끝났겠다 싶지만 이 쌀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다고 합니다. 사랑도 나누고 밥도 나누고 결혼식의 가장 예쁜 장식은 꽃보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 MZ들 마음 왜 이렇게 이쁜 거죠? 네, 매일 이 시간 이런 훈훈한 소식만 전하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Nikki, your Daisy Sunroof.

Good evening, everyone. 6월 12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험프데이인데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울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뭔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이렇게 올려줄 뭔가가 있을까 생각해낸 것이 이 핑크 셔츠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은미님이요. 남자는 핑크주 하셨습니다. 얼굴이 확 살아나네요, 마유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긴 한데 그래도 잘 진행해봐야죠. 요즘 MZ들 결혼식의 한 문화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화환 대신 쌀이라 실속이 있다 싶었는데 심지어 기부라뇨. 아 정말 이런 분들은요 소셜 계정 팔로우 그리고 칭찬으로 혼을 내줘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에서 순 기능을 다해서 이런 이야기가 좀 널리 이렇게 퍼지면 좋겠네요. 자, 한 분 모셔야죠.

0: 웬세이? 웬세이? 아드님 결혼식 때쌀 선물 받으면 식장에서 즉석해서 하객들에게 곤드레밥 지어주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 계십니다. 크리스틴쌤.
1: Good evening,
0: I'm almost becoming a
1: everyone.
0: rapper
1: I
0: now.
1: tell you, Wednesday, it is the highlight of evening special.
0: 웬세이?
1: It is Wednesday, and I think Wednesday, you're right.
0: 아, 왠지 그럴 것 같죠.
1: Oh, Wednesday.
0: 그 스토리가 너무 좀
1: It's so
0: 너무 좋지 않아요?
1: touching.
0: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실속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자체도 벌써 레벨 1에서 그냥 오, 좋다.
1: Yeah.
0: 근데 기부까지
1: It's great.
0: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네, 이런 아이디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1: Yeah, I
0: Right?
1: think, as they say, there is greater happiness in giving
0: Oh,
1: than
0: yes.
1: receiving.
0: Yes.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유표 꽁트가 있어요, 하나. 자, 제목이 하루 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배워보고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The Hallyu wave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with foreign visitors' Hallyu-related spending topping 1.3 trillion won in April, a record high. Concert going stole the show as the most popular activity among tourists, followed by 덕질 or fandom activities and K-pop dance classes.
0: 한류 열풍이 소비 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한류 관련 지출이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은 공연 관람이었고 팬 활동인 덕질과 K-pop 댄스를 배우는 체험도 뒤를 이었습니다.
1: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me U.S. host cities are experiencing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Rising travel costs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are believed to be putting off international fans.
0: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일부 개최 도시에서 예상 밖의 수요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여행 비용과 입국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 Japan is on edge as wild bears continue to venture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commercial areas across the country. In one city of 500,000 people, the situation has escalated to the point where some 9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temporarily shut down.
0: 도심 주택가와 상가를 가리지 않고 야생곰이 나타나면서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규모의 한 도시에서는 초중학교 90여 곳이 임시 휴교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1: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a South American presidential race. In Colombia's presidential campaign,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 to win over younger voters.
0: 전 세계적인 K-pop 열풍이 이제 남미 대선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선에서 한 유력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K-pop 문화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The Hallyu wave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with foreign visitors' Hallyu-related spending topping 1.3 trillion won in April, a record high. Concert going stole the show as the most popular activity among tourists, followed by 덕질, or fandom activities and K-pop dance classes.
0: 한류 열풍이 소비 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한류 관련 지출이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은 공연 관람이었고 팬 활동인 덕질과 K-pop 댄스를 배우는 체험도 뒤를 이었습니다. 오,

0: 처음부터 너무 좋은 뉴스로 시작해 봅니다.
1: Great.
0: 이 한류가 이제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이 소비 시장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문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런 K-드라마스라든가 뭐 K-무비스 뭐 이런 거에만 익숙하다가 그거 말고 뭐 물건이라든가 음식이라는 거 이런 것으로 점점 퍼지면서 한국 가서 보면은 진짜 외국인들이 더 많은 곳이 있잖아요. 또 어떤
1: Yeah, it's so true. I
0: 데는.
1: mean, it's incredible. So basically, Hallyu-related spending by foreign visitors surpassed 1.3 trillion won, and this is a 54.6% increase compared to the same month last
0: Wow.
1: year.
0: 와, 그러니까 지금
1: 55% almost.
0: 54.6%라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증가 아닙니까? 그래서
1: It's
0: 소비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갔대요.
1: Yeah, and so they're spending their money on shopping, beauty, fashion, Korean cuisine, and then there's also those fandom activities,
0: Right?
1: 덕질, as we
0: Yes.
1: call it, and they're just coming here and spending money left and right. And you know what I have noticed is that a lot of foreigners are carrying this, like, there's a beauty chain and they have this big bag and they're like all carrying one.
0: 저도 이제
1: Have you seen that?
0: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글쎄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을 보는 것도 별로 그렇게 쉽지도 않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역을 나갔다.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인 한 명. 한두명 정도 한국인 지나가면 외국인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백 같은 거 뭔가 꽉차 있습니다.
1: It's like packed.
0: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흔하죠. 또 K 콘텐츠의 인기가 이제 보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즐기고 소비하고 이런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관광 산업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Hallyu wave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with foreign visitors' Hallyu-related spending topping 1.3 trillion won in April, a record high.
0: 한류 열풍이 소비 시장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한류 관련 지출이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The Hallyu wave가 지금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소비 마켓에서 좀 메이저급의 스플래시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물이 이렇게 첨벙첨벙하는 게또 나왔네요.
1: That's right.
0: Splash.
1: So, the expression is make a splash. And if you make a splash, it means that you're literally, you're figuratively like splashing water,
0: Okay.
1: and people are like, what's going on? You're getting their attention.
0: Okay. 뭔가 소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되는 거네요.
1: Yeah, a lot of like excitement and movement, and so people are looking.
0: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을 스플래시, 첨벙첨벙 하는 것도 사람들이 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So, make a major splash 한다는 것은 큰 반향을 일으키다 혹은 의욕을 좀 많이 해서 큰 화제가 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마켓 쪽에서 굉장히 한류 웨이브가 막 한류가 난리가 난
1: It's
0: 거예요.
1: everywhere.
0: 아이,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런 내용을 또 담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게 a record high인 상태인 겁니다. 이 spending이요. 그래서 record high는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최고 기록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연결해 볼게요.
1: Concert going stole the show as the most popular activity among tourists, followed by 덕질 or fandom activities and K-pop dance classes.
0: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활동은 공연 관람이었고, 팬 활동인 덕질과 K-pop 댄스를 배우는 체험도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cert going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콘서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는 것이 근데 stole the show를 했다. 쇼를 훔쳤다고요?
1: Yeah, that's right. If you steal the show, similar to kind of making a splash, but a little bit different, it means that one person is getting all the attention, and there is a kind of admiration, like, wow, oh, you know,
0: 멋있다, 이거. 뭔가 이렇게 집중을 받는 거네요. So it's almost like stealing the spotlight, right?
1: Right. So I I love watching the annual dog show. It's called Westminster.
2: Okay.
1: In America, it's the biggest dog show.

0: And there's always that one dog that steals the show. He may not win the best in show, but he's either so cute or just it's got personality.
1: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0: You know what I mean?
1: 그 1등을 못해도 꼭 한 마리의 개가 있어요. 뭔가 튀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0: That's it.
1: Right.
0: Yeah.
1: So 그래서 그런 개들도 그 쇼를 steal, 훔친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So steal the show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주목을 받거나 가장 돋보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Right. 자 그리고 fandom activiti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Fandom.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so it, of course, the base here is fan, right?
1: Right.
0: And so fandom is basically creating fan content, clothes, events, merchandise.
1: Okay.
0: All of those things is part of fandom. And of course, fandom is just a group of fans.
1: Oh.
0: Right. So there's fan. You can be a fan, but if there's like, you know, BTS has a fandom. All right, and they're called the ARMY. So it is that group of very, how shall I say, devoted fans.
1: 아, 오케이. 그러면 그냥 뭐 I'm a big fan. Fan이라는 단어는 그냥 팬 한 명을 얘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fandom이라고 하면 그 하나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말로 치면 약간 팬층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Yeah, so it's not just your, I would say that it is not just like, oh, I'm your fan. I'm a fan of, you know, you, Sam. But it's like, I love you, Sam. You're my idol.
1: 공감이 안 돼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0: Oh, I think you have a fandom.
1: Sure. 여기서 fandom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 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죠? 팬과 관련돼 있는 모든 활동 이런 것들 포함을 해서 팬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특히나 activities가 나왔으니까 이런 팬 활동 혹은 흔히 덕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아까 전에 concert going이라는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콘서트 가는 사람들을요 concert goer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에이 이거 억지로 지어낸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쓰죠. 그렇죠?
0: Absolutely.
1: 네,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Al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Hallyu wave is making a major splash in the consumer market, with foreign visitors' Hallyu-related spending topping 1.3 trillion won in April, a record high. Concert going stole the show as the most popular activity among tourists, followed by 덕질, or fandom activities, and K-pop dance classe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Oh, we got to listen to some Adele. It is Make You Feel My Lov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me U.S. host cities are experiencing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Rising travel costs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are believed to be putting off international fans.
0: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일부 개최 도시에서 예상 밖의 수요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여행 비용과 입국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그 월드컵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정작 가장 많은 경기가 열리는 미국에서는 기대했던 월드컵 특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1: Yeah, so there was a lot of big expectations,
0: right.
1: Especially in the travel industry. Mm-hmm. However,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hotel booking rates in most U.S. World Cup host cities mm-hmm. have fallen below 40%.
0: Below 40%, you say?
1: Below 40%.
0: 와, 지금 호텔 예약률, 보통 생각하기에 이번 건 굉장히 또 이야기가 yeah. 많았잖아요.
1: Yeah.
0: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 잘 데 없는 거 아니야?
1: Right.
0: 이런 걱정을 했을 텐데 호텔 예약률이 40%를 밑돌았다고요?
1: Yeah, that's right.
0: 와.
1: And so also resale ticket prices are adding to the signs that mm-hmm. demand is not living up to expectations. So you would think that resale tickets there would be, you know, it would be really high, but mm-hmm. it's not, there's not a demand.
0: 와, 이거는 진짜 기대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티켓 재판매 가격까지 심지어 그것도 하락하는 건 생각도 못했잖아요.
1: Yeah.
0: Right.
1: And so probably high airfares, mm-hmm. expensive hotels, and also a very important thing is that there are strict immigration checks, mm. visa issues, and so a lot of foreigners don't want to deal with any
0: right.
1: complications mm-hmm. or headaches. So I think they're kind of like, no, mm-hmm. I mean, I want to go, but mm-hmm. I'll okay. skip it this time.
0: 이게 이렇게 복잡할 정도면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항공료나 숙박비, 뭐 티켓 가격 이런 가격 문제도 가격 문제지만 뭐 특히 뭐 미국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떤 프로세스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온 사람은 기분 좋게 왔는데 이걸 또 다 go through 하고 괜히 그런 거가 싫은 거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me U.S. host cities are experiencing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0: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일부 개최 도시에서 예상 밖의 수요 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 월드컵이 fast approaching 하며 라고 시작이 됐네요. Approaching fast가 아니라 fast approac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Yeah. Right? So, when something is approaching, it's coming.
0: Mm-hmm.
1: Okay, something is approaching you, but it's coming

0: Very fast.
1: Okay.
0: So this is basically saying that something is gonna happen very quickly,
1: Okay.
0: very soon.
1: Coming up soon.
0: Very
1: All
0: soon. It's
1: right.
0: kind of like that expression, it's just around the corner.
1: All right.
0: Very similar to that.
1: Just around the corner. 코너 돌면 바로 있다. 그것도 임박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fast approaching이라고 하는 것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임박한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fast를 뒤에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fast가 앞으로 와도 의미는 그렇게 쓸 수가
0: Yes,
1: 있겠네요.
0: that's
1: Okay.
0: right.
1: So,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US host cities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개는 경험을 하고 있대요. 겪고 있대요. 뭐를요?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right?
0: Okay. So let's talk about the word sluggishness. It comes from the word slug. It's a snail without a shell.
1: 저 너무 싫어해요. You know why?
0: Why?
1: 예전에 제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The Slugs or something like that. 공포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슬러그가 이그
0: Really?
1: 민 달팽이, 그러니까 집이 없는 달팽이잖아요. 약간 그렇게 뭐 예쁘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0: But how was it a horror movie?
1: 그게 무슨 뭐가 있어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한 1,000마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0: Oh.
1: 막 그런 거예요.
0: Okay.
1: 아무튼.
0: You see, large numbers are never good with insects.
1: I know. Okay.
0: So when something is sluggish, it means it's very slow,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maybe the economy. It means that it's, very slow. How shall I say? I can't think of the word. I can't think of the word.
1: 그러니까 사업이 좀잘안 되고 있거나 부진하거나 이런
0: Thank you.
1: 거.
0: Yes,
1: Okay.
0: yes, yes. So when you expect the economy to grow, right, and it's very sluggish, it means that it's just really going at a very slow pace.
1: 뭔가 굉장히, 오, 이제 손님들이 많아지겠군. 빠르게 뭔가 돌아가겠군. 했는데, 기대치 못하게 굉장히 느리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Okay.
0: So in this context, demand is unexpectedly very sluggish,
1: Okay.
0: meaning, oh, they thought there was going to be big demand. People, hotels are going to be overbooked.
1: Right.
0: But no, actually, it's the opposite.
1: 그러니까 여기 지금 slug라는 단어도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slug 이거는 민 달팽이입니다. 빠르지 않죠? 걔네들이 엄청 느려요. Right. So sluggish 하다는 것은 굉장히 부진한, 느린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앞에 unexpected 하니까 다들 대박 날것 같은데 했지만 반대로 되어버린 거네요. Alright,
0: Yes.
1: so unexpected sluggishness. 예상 밖의 부진, 침체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0: Rising travel costs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are believed to be putting off international fans.
1: 높은 여행 비용과 입국 절차에 대한 부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rising travel costs. 뭐, 당연히 이렇게 이동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굉장히 좀 엄격한 이런 입국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international fans들을 put off 시킬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쌤, 원래 put off 시키는 건 뭔가 이렇게 미루는 거 아니에요?
0: Well, it means yes to postpone or delay. Let's put off the meeting to next week. But it also has another meaning. If someone is put off by something, it means that they are kind of like, like makes them less interested. It's less attractive and slightly disappointed and a bit like repelled.
1: Okay.
0: Like, right, it's that reaction.
1: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풀업 한 다음에 어떤 약속이라든가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풀업 시킨다는 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네요.
0: In some ways, right. So, like, you were kind of attracted to this idea, and then you saw what was happening, and then you're like, oh. So you're kind of repelled. You're
1: Okay.
0: put off by it. So if someone, say for example, okay, this is an example. So,
1: Right.
0: like, you see a guy who's like, really tall and like really, very masculine
1: Okay.
0: looking, but he's got a very high voice.
1: It just put me off 한 건가요?
0: some women would be like, oh, okay.
1: 결론 짓겠습니다. 깬다 이거군요. Right? Okay. So yes. put

0: someone off 한다는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좀 정 떨어지게 하다, 기분 나쁘게 좀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So 이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international fans들이 put off를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숙님이요. 오 맞아요. 슬러그의 저주예요. 영화 제목이. 오 기억하셨네요. 오. 슬러그의 저주 영화 맞습니다. 8674님이 저도 봤습니다. 생각보다
1: Was this a Korean movie?
0: No. I think it was an American movie. Okay. Yeah. 규원 김님이 미국 물가가 너무 세요. Yeah. 이게 더 무섭습니다.
1: That is very true.
0: 아 그렇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With the World Cup fast approaching, some U.S. host cities are experiencing unexpected sluggishness in demand. Rising travel costs and concerns over strict entry procedures are believed to be putting off international fans.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죠.
1: Japan is on edge as wild bears continue to venture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commercial areas across the country. In one city of 500,000 people, the situation has escalated to the point where some 9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temporarily shut down.
0: 도심 주택가와 상가를 가리지 않고 야생곰이 나타나면서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규모의 한 도시에서는 초중학교 90여 곳이 임시 휴교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일본 야생곰 출몰 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긴커녕 이게 오히려 출몰 사건이 잦아진 것 같아요 지금.
1: Yeah, I mean we've talked about this a number of times, and this is around this time in the spring. What happens? The bears wake up from hibernation.
0: Right.
1: So they're out and they're hungry because they haven't been eating for months. They were sleeping. So, it is also their environment. There's a shortage of food in their habitat. But it's also, and that's why they're coming to these residential neighborhoods or these commercial areas, and they're looking for food.
0: 아, 그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겨울잠에서 일어났는데, 아, 좀 배고픈데?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여기저기에서 무슨 뭐를 이렇게 뜯어먹거나 막 이러다가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데 또 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먹이 부족이 또 벌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확장됐으니까 서식지가 부족해서 더 사람들 있는 곳 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 그런데
0: 솔직히 말해서 그 우리가 뭐 예전에 만화에서 보던 그런 귀여운 곰이라기보다 곰이 진짜 일어서면 진짜 성인 곰일 경우에 불곰 같은 거 막
1: Bears
0: 엄청나대요.
1: Are dangerous. They really are actually. They're strong.
0: 아, 이 무엇보다 이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Japan is on edge as wild bears continue to venture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commercial areas across the country.
0: 도심 주택가와 상가를 가리지 않고 야생곰이 나타나면서 일본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지금 일본이 edge에 서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Japan is on edge.
1: Yeah. If you're on edge, it means that you're feeling very worried and nervous. So you can imagine yourself at like a high rise. Okay? And you know how they have those like glass floors? And you step into it,
0: right.
1: And you can see all.
0: 무섭죠.
1: So scary,
0: yes.
1: Right? And of course, but imagine there is no like barricade, like there's no fence, right? Okay, that's how you would feel if you're on edge. You would be like so nervous, so scared, and you're kind of like. Oh my gosh,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0: 막 다리가 떨리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Edge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 아차하면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거. So if someone is on edg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nervous한 상황. Right? Worried about something.
1: Yeah, you're worried about something.
0: 긴장한, 뭔가 항상 불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on edge는 아닐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So, as wild bears들이 continue to venture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Venture into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요. 단순하게 go into 보다는 특히나 내가

0: 경험해보지 못한 곳을 들어간다는 느낌. 진짜 어드벤처 같은
1: Yeah.
0: 거잖아요. 그쵸? So, 거기를 탐험하듯이 venture into. 상상해보세요. 그쵸? 곰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곰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뭔가 조심스럽게 들어가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디 들어가냐면, residential neighborhoods.
1: And this is the scary thing because a resident is a person who lives in a certain area. So we call residential neighborhoods to describe an area where people live. There's not a lot of like commercial buildings. They're mostly apartments or houses. And so then that's kind of scary.
0: So, resident라고 하는 게, 거기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1: Yes.
0: 거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거 지역을 얘기를 할 때, residential, neighborhoods. So, 어떻게 보면, commercial areas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so they often divide it, right? This is a commercial area, this is a residential area.
0: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one city of 500,000 people, the situation has escalated to the point where some 9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temporarily shut down.
0: 인구 50만 명 규모의 한 도시에서는 초중학교 90여 곳이 임시 휴교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이 문장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하나 나오게
1: What
0: 됩니다.
1: is it?
0: 이 상황이 escalated 됐다는 거는 격화된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근데 to the point where? 이거 to the point where? Some 9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temporarily shut down. So, 90개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가 임시적으로 셧다운된 것은 폐쇄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그런 to the point까지 요거 설명
1: Oh, this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is a great expression. And it's if it escalates to the point where it means that it becomes so serious or so intense or so critical that something happens. Okay? So it's like it's not just it escalated, but it escalated to up here. And then what happened? They had to shut down the schools.
0: So 어떤 상황이 그냥 심각해요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해서 심지어 이럴 정도까지 해버렸다. 이게 굉장히 이 말을 쓰게 되면 영어 실력이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Absolutely.

0: 그래서 좀 예문을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Al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Japan is on edge as wild bears continue to venture into residential neighborhoods and commercial areas across the country. In one city of 500,000 people, the situation has escalated to the point where some 9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ere temporarily shut down.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영어로 드립니다.
1: When a match ends in a tie, what is used to determine the winner? Number one, a free kick. Number two, a corner kick. Number three, a penalty shootout. Number four, a goal kick.
0: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When a match ends in a tie, what is used to determine the winner? Number one, a free kick. Number two, a corner kick. Number three, a penalty shootout. Number four, a goal kick.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Sarah Bareilles with I Choose You.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When a match ends in a tie, what is used to determine the winner? 경기가 비겼을 때 승부를 가리기 위해 차는 것은 무엇일까요?
1: The answer is number three, a penalty shootout.
0: 네, 바로 승부차기 되겠습니다. 이 penalty kick, 중간에 이렇게 차게 되는 거, 그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게 되는 것이랑은 좀 다르죠.
1: That's right. This is a tie.
0: Uh-huh. 자, 조혜승 님이요. 오늘 퀴즈는 답이 많이 갈리네요. 헷갈려요 하셨습니다. 오답이 오늘 더 많았다고 하네요.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디오학당 구독권은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스티븐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787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ulations, right. guys.
0: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1: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a South American presidential race. In Colombia's presidential campaign,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 to win over younger voters.
0: 전 세계적인 K-pop 열풍이 이제 남미 대선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선에서 한 유력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K-pop 문화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그냥 K-pop의 뭐 그러니까 K-문화에 지금 계속 향연이네요. 네. K-pop이 이제 지구 반대편 대선 판도까지 뭐 흔들고 있다고요.
1: Well, I tell you this is really a new one. I think first time I'm reporting on something like this. So the left-wing candidate named Iván Cepeda is in Colombia's presidential race.
0: Okay.
1: And basically, he wants to get young voters to vote for him. So what he's done is, you know, he's saying he's kind of become like a K-drama style character. And he's having, you know, releasing these memes and these kind of K-pop, you know, backed short videos and like using languages like using Korean like 오빠 and 사랑해.
0: Okay.
2: That's a good idea, though.
1: Well, and he's doing this, you know, which is a Korean, very Korean thing.
0: 아, 요거 조금 이제 지나긴 했는데, 그렇죠?
1: A little bit.
0: 아, 그래도 노력이잖아요.
1: Because in South America, K-pop is massive.
0: Yes.
1: Yes, right? And so he's trying to appeal to the younger generation through this Hallyu wave.
0: 저는 그게 이게 굉장히 좀 brilliant한 것 같아요.
1: I think it's 그쵸? smart. 예. Yes.
0: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공감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 Yeah. 오케이. 그래서 젊은 유권자층이 진짜 뭐 다시 이제 끌어와야 된다 이런 전략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K-pop 팬덤의 힘이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겠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a South American presidential race.
0: 전 세계적인 K-pop 열풍이 이제 남미 대선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는데요. K-pop의 global phenomenon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Well, you know, I mean, we've heard of this word phenomenon. It's something that's like, wow, like this is so impressive.
0: Yes.
1: And it's almost unbelievable, right? And it is a global phenomenon. It's a global situation that is surprising a lot of people.
0: Right.
1: But it's also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which is never heard of.
0: Okay.
1: Okay.
0: Right.
1: So political, reshaping something is to change something. And this landscape that we're talking about, we typically hear this word with like nature settings.
0: Right.
1: Like a scenery is a landscape.
0: 풍경 같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형 같은 거라든가.
1: Right.
0: Okay.
1: But here it's talking about politics, political landscape, the political environment, the political situation. K-pop is changing that for this South American presidential, you know, for this race.
0: Okay.
1: Yeah.
0: So political landscape이라는 거는 당연히 무슨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풍경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political landscape, 정치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것을 reshape한다, 다시 모양을 만든다는 거니까

0: 뭔가 판도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바꾸거나 정치적인 분위기를
1: 야.
0: 바꾼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1: 으흠.
0: 그리고 글로벌 페노미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페노미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재밌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앞에 뭐 대단한이라는 단어, 뭐 amazing

0: it's amazing. Right. Yeah, like, right? But it's also, like, incredible. Like, it's hard to believe.
1: Yes.
0: Yeah, a lot of, all of that is in one word.
1: Okay. Mm-hmm. 이게 사람한테도 쓸 수가 있을까요? 뭐, she's becoming a phenomenon.
0: Yes, absolutely.
1: Okay. Yeah.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대세로 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0: totally.
1: 쓸 수가 있겠네요. Okay. Mm-hmm. 자, 연결해 볼게요.
0: In Colombia's presidential campaign,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 to win over younger voters.
1: 네, 콜롬비아 대선에서 한 유력 후보가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K-pop 문화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 이라고 했어요. 그 후보자가 K-pop 문화 쪽으로 탭해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Okay, so this originally comes from the idea of tapping a barrel of wine or beer, right? And you're getting it out. So you're taking a resource and you're taking advantage of something to gain access.
1: Okay.
0: So him tapping into K-pop culture is he's taking advantage of this K-pop culture.
1: All right.
0: Yeah.
1: So tapping을 한다는 게 원래 방금 말씀하신 와인 통이나 물 통이나 이런 데서 물을 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을 빼는 게 아니라 K-pop culture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빼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느낌, 활용하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0: Yeah, that's right.
1: So tap into something 하면 뭔가의 힘이나 자원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할까요? To win over young voters. So 젊은 voters들을 win over 하기 위해서 이 win over 여러분들 우리 이 이브닝 스페셜에서 한 적 있었죠. 그렇죠?
0: Yeah, that's right.
1: So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0: Yes.
1: 그런 것을 win over someone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지금 tap into 하고 있다. Okay, very nice.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K-pop's global phenomenon is now reshaping the political landscape of a South American presidential race. In Colombia's presidential campaign, a leading candidate is tapping into K-pop culture to win over younger voters.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순서죠.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나왔지만 이거는 10번 정도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0: Oh, sure.
1: Win over, right? So 뭔가를 이긴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얻다,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다.
0: His sincere apology eventually won me over.
1: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결국 마음이 풀렸어. 그 apology가 나의 마음을 얻게 된 거지.
0: Yes.
1: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누군가가 edge에 서 있다라고 하면 엄청 불안할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고, right? So on edge 하면 긴장한 혹은 불안한 상태에
0: I was on edge before my job interview.
1: 나 면접 전에 엄청 긴장했어. 나 edge에 서 있는 것 같았어. Right. 자, 그리고 누군가를 okay, put off 한다는 거. 이거는 뭐 예약을 미루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흥미를 떨어뜨리거나 좀 정이 떨어지게 만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했죠.
0: Don't let a few bad comments put you off trying something new.
1: 네, 안 좋은 댓글 몇 개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할 마음을 접지 마.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 이 정도로 의욕이 되겠네요. 자, steal the show 뭐 혹은 뭐 steal the spotlight 같은 게 나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쇼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So 최고로 돋보이다.
0: The dessert stole the show at the dinner.
1: 저녁 식사에서 디저트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 정도가 되겠네요. 자, tap into something, right? 뭔가의 힘, 뭐 자원, 감정 등을 활용하다.
0: The company tapped into social media to reach younger customers.
1: 그 회사는 젊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SNS를 적극 활용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So tapped into social media. 그리고 to the point.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to the point where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to the point where 이렇게 쓰고 문장을 써버리면 뭐뭐 할 정도로까지 진짜 뭐뭐 할 지경으로
0: Mayu was so tired to the point of falling asleep at his desk.
1: 여기서는 of로 처리를 했네요. 마유는 책상에서 잠들 정도로 너무 피곤했어. 그러니까 직역을 좀 하면 마유는 엄청 피곤했어. 어느 정도까지 피곤했어? 책상에서 잠들 정도로까지 그랬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0: 그리고 make a major splash. 뭔가 이렇게 첨벙첨벙거림을 생각하시면서 큰 화제가 되다, 큰 반향을 일으키다.
1: The small Korean barbecue restaurant made a major splash after Jensen Huang visited it.
0: 그 고깃집은 젠슨 황이 다녀간 뒤 크게 유명해졌어.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Alright.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Billie Eilish. It's What Was I Made For?
0: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0: 만나요.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 저와 좀 거리가 있는 운동 이야기입니다. 예, 운동 하고 땀 뻘뻘 흘리면 왠지 뭐 좀 했다 오늘. 오늘 제대로 운동을 좀 한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죠. 왠지 뿌듯하고요. 그런데 저는 운동을 안 해도 여름만 되면 좀 땀이 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 이 정도면은 운동한 걸로 좀 쳐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래도 좀 땀이 나는데. 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미션인데요. 문장 부탁드릴게요.
1: Leave your ego at the door.
0: Leave your ego at the door. 자,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ego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존감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걸 부린다고 합니다. 요런 힌트를 좀 드리고 싶네요.
1: Okay, nice.
0: 이 ego라는 걸 부린다. 그 정도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직장, 팀 프로젝트 등등에 아주 많이 쓰이는 관용구입니다.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세요. Leave your ego at the door.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Does sweating more make for a better workout?
0: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 효과도 더 좋을까? 이런 기사입니다. 이 땀이 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요인을 다 제쳐두고 오직 땀이 나는 정도만을 기준으로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땀의 양만으로 운동 효과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날씨나 습도, 옷차림에 따라서도 땀의 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기사 내용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몸이 왜 땀을 흘리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파트 시작할게요.
1: Sweating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keep your temperature under control, said Dr. Michael Frederickson, a sports medicine physician at Stanford University. When you exercise or when it's hot outside, your brain sends chemical signals to your body that cause your sweat glands to produce and release sweat, which helps dissipate heat as it evaporates. When you sweat, you lose water and electrolytes.
0: 땀은 우리 몸의 천연 냉각 장치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더운 환경에 있으면 뇌가 땀을 내라는 신호를 보내고요. 땀이 증발하면서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 체온을 낮춰준다는 건데요. 대신 그 과정에서 수분과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당연히 땀 배출량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비교.

0: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신의 땀 배출량을 알면 더운 날 수분 보충이라든지 이런 운동 안전 관리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겠죠. 내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1: Well, do you sweat a lot?
0: Actually, when I was younger, I mean,
1: Younger.
0: I used to sweat a lot.
1: And not now.
0: Not anymore.
1: You know, it's funny. When I was younger, I didn't really sweat a lot. But after I had the baby, that's why I only wear cotton. Because I cannot wear silk.
0: See, the only time I sweat is when I'm eating spicy food. Just like the other day, you know? 그때 이렇게 코에 이렇게 땀이 송송송 맺히거나 이때 빼고는 나이가 드니까 땀이 좀안 나더라고요.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weating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keep your temperature under control, said Dr. Michael Fredrickson, a sports medicine physician at Stanford University.
0: 전문가에 따르면 땀은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스포츠 의학 전문의 마이클 프레데릭슨 박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땀이 나는 이유가 있겠죠. So sweating is your body's way. 이 바디만의 방식인 거예요. Of trying to keep your temperature under control 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이런 체온을 under control 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1: Okay, if you keep something, in this case temperature, under control, the body is managing it. It is making sure that it doesn't become a problem. If it is out of control, we could, end up in the hospital, right? So keep something under control means that you are supervising it, you are managing it, so that you do not have problems later.
0: 그러니까 나의 컨트롤이니까 나의 통제 하에 두고 있다라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keep 대신에 have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I have it under my control.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걸 둔다인데 keep을 쓰니까 왠지 계속 그렇게 유지시킨다는 느낌이 강한 것
1: You know,
0: 같아요.
1: sometimes some people have a bad temper. So, a friend could say, you better keep your temper under control. We even say it like that.
0: 너
1: Use it in
0: 너무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너의 컨트롤 아래 둘 필요가 있다. So keep을 쓰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해라. So keep something under control이라고 하면 통제하다, 계속 통제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관리하다 정도가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1: When you exercise or when it's hot outside, your brain sends chemical signals to your body that cause your sweat glands to produce and release sweat, which helps dissipate heat as it evaporates.
0: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더워지면 뇌가 신호를 보내 땀샘에서 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땀이 증발하면서 몸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좋은 사실 상식 아닐까요? 그렇죠? 자, 보면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진짜 날씨가 너무 덥거나 하면은 뇌에서 뭔가 화학적인 시그널을 보내겠죠. To your body, right? 근데 그게 that cause your sweat glands to produce and release sweat이라고 했는데, sweat gland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땀샘을, 단순하게 땀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땀샘한테 뭐 하라고 시키냐면, produce and release sweat이라고 나왔네요.
1: That's right. So this is the organ in the body that produces and releases sweat. So basically, the gland tells, your body, hey, we need to make sweat. Come on, let's release.
0: 땀좀 흘리자.
1: Let's release some of that heat.
0: Okay.
1: Through the sweat.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연결이 또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몸에 열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스웨트를 프로듀스하라는 건 만들어내라는 것이고, 그렇죠?
1: Yes.
0: 그리고 릴리스한다는 것은 놔준다라는 것은 흘린다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1: Yeah.
0: Right?
1: It's like, yeah, basically it is just like releasing it into the body and then
0: Okay.
1: also releasing it out.
0: Right. 근데 그게 어떤 것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Which helps dissipate heat. 라고 했는데, right? As it evaporates. Evaporate 하는 것은 증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근데 dissipate 한다는 게 뭐가 okay. 될까요?
1: So dissipate means to make something kind of disappear or to weaken.

0: Okay.
1: So when our body gets really hot, it's trying to cool down the body.
0: Right.
1: And that's why we sweat. So that is the whole idea of dissipating heat. It is reducing or getting rid of the heat.
0: 와,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무슨 뭐 반도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컴퓨터가 잘 돌아가려면 그 힛을
1: cooling
0: 줄여야 되겠네. You know, cooling sensor, 뭐 cooling fan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되겠네요.
1: Yes,
0: right?
1: yeah. It so dissipates the heat. Yeah.
0: Okay, so dissipate heat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열기를 이제 소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So dissipate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뭐 흩어지다, 사라지게 하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hen you sweat, you lose water and electrolytes.
0: 다만 땀을 흘릴 때는 수분뿐만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땀을 흘릴 때 물도 당연히 lose하겠지만, water도 그러겠지만 수분, electrolytes라는 것도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뭔가 음료에서 많이 본 단어가 나왔어요.
1: This is super popular these days. There are so many electrolyte drinks.
0: Yes.
1: Right. Basically, electrolytes are minerals that help regulate fluid balance and muscle function.
0: Okay.
1: So when you lose a lot of sweat, you need to make sure to drink, right? But you want to make sure that it doesn't just go out of your body, that it goes into your cells. And that's why electrolytes are very important. And that's why there's so much marketing.
0: Right.
1: About, like, drink your electrolytes.
0: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거를 이게 전해질인 건데 결국에는 그걸 잃게 되면은 근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So 몸속에 있는 수분 균형 그리고 근육 활동 조절에 필요한 그런 미네랄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해질 영어로는 electrolytes라고 얘기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Sweating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keep your temperature under control, said Dr. Michael Fredrickson, a sports medicine physician at Stanford University. When you exercise or when it's hot outside, your brain sends chemical signals to your body that cause your sweat glands to produce and release sweat, which helps dissipate heat as it evaporates. When you sweat, you lose water and electrolyte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Justin Bieber with Love Yourself.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Does sweating more make for a better workout?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 효과도 더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나저나 이 make for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So better workout에 도움이 될까 정도의 제목이 되겠죠. 자,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땀이 줄줄 흐르고 또 누구는 생각보다 땀이 안 나기도 하죠. 운동 강도가 높으면 땀이 더 나는 건 사실이지만 땀의 양이 운동량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체질도 다르고 날씨나 습도, 옷차림 같은 환경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꼭 더 열심히 운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꾸준히 운동을 하면 땀 흘리는 방식 자체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1: If you work out consistently in the heat or improve your aerobic fitness, your sweating response will generally become more efficient. W. Larry Kenny, a physiologist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aid that as your body acclimates, you start to sweat sooner into a workout. Your sweat glands adapt to produce sweat that is diluted and evaporates more easily. Sweat can appear across more of your body, on your arms and legs, rather than just your face, chest, and back, he said. Conversely, as you age, sweat covers less of your body and each sweat gland produces less sweat.
0: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체력이 좋아지면 땀을 흘리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몸이 더위에 적응할수록 땀이 더 빨리 나고 증발도 잘 되는데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땀의 양과 그 범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땀을 좀 덜 흘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느낀 게 아니라 진짜 과학이었네요.
1: That is true.
0: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전 그냥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거기 때문에 don't take my word for it.
1: Okay.
0: 그런 이런 뭐 예를 들어 가슴에서만 땀이 나거든가 아니면 등에서만 땀이 나든가 이렇게 일정한 곳에서만 나면은 몸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1: Oh, is that right?
0: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나면 좀 뭔가 이렇게 흐름이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1: Okay.
0: 맞는지 모르겠어요.
1: Well, I mean that is interesting though. That's something to think about. Okay.
0: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f you work out consistently in the heat or improve your aerobic fitness, your sweating response will generally become more efficient.
0: 더운 환경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체력이 좋아지면 땀을 흘리는 방식도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So if you work out consistently in the heat, 막 더울 때 굉장히 꾸준하게 운동을 하거나 or improve your aerobic fitness 한다면 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aerobic fitness를 향상시키다. improve 하는 거는 향상시키다인 건 알겠는데요. aerobic fitness라고 하면 그냥 운동 자체를 얘기는

0: 하는 걸까요?
1: Well, aerobic fitness, when you hear this word, it means that we're talking about your heart and lungs and how they're working and how they're supplying oxygen during the exercise. So, aerobic fitness is usually what we call cardio. Right. So running, cycling, swimming, these are very common aerobic activities. Or we used to have back in the 80s, like aerobics. And you would constantly be like jumping,
0: 그쵸,
1: you
0: 그쵸.
1: know, doing this and doing
0: 맞아요.
1: that. Yeah.
0: Okay.
1: Yeah.
0: So, 우리가 흔히 카디오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디오 하면 유산소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so,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게 aerobic fitness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it is a bigger category.
0: Right.
1: Yes.
0: So, aerobic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산소에라는 뜻을 원래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fitness라고 하면 체력이 되겠죠. So, improve aerobic fitness 하면 유산소 체력을 향상시키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참고로 무산소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anaerobic이라고 해서 aerobic 앞에 an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W. Larry Kenny, a physiologist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aid that as your body acclimates, you start to sweat sooner into a workout.
0: 몸이 더위에 적응할수록 운동 초반부터 땀이 더 빨리 난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한 생리학자가 말을 했대요. 자, 지금 보면 얼마 들어간지 워크아웃에 들어간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스웨트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바디가 acclimate 하면서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As your body acclimates.
1: Yeah, you know, in this word, you see the word climate. So to acclimate literally kind of means to, you know, get used to that climate. But it doesn't mean specifically climate. It just means that you gradually get used to a new environment or weather or any sort of situation.
0: Okay, so your body is adapting to the
1: Adapting
0: environment.
1: to, yes.
0: Okay, all right. So adapt to랑 거의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Acclimate 한다는 게 적응하다가 되겠고요. 연결해 볼까요?
1: Sweat can appear across more of your body on your arms and legs
0: Oh,
1: rather.
0: so your sweat glands.
1: Oh, I'm sorry. I went ahead. Okay. Your sweat glands adapt to produce sweat that is diluted and evaporates more easily.
0: 또 땀샘도 적응하면서 더 묽고 증발이 잘 되는 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지금 보면 adapt가 또 나왔네요. 그죠? So, 땀샘이 adapt 하면서 적응하면서 to produce sweat 땀을 produce하게. 근데 그냥 sweat이 아니라 that is diluted, right?
1: Yeah. If something is diluted, it means that it makes something a liquid weaker. So it's like you add more water and you dilute it. Remember I told you about that orange juice concentrate and then you add water to
0: Water.
1: dilute it? That is the idea.
0: 아, 희석시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좀 뭔가 희석이 된, diluted 된 그런 sweat을 produce 하게끔 적응이 된다고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1: Sweat can appear across more of your body on your arms and legs rather than just your face, chest and back, he said.
0: 예전에는 얼굴이나 가슴, 등에만 땀이 났다면 팔과 다리까지 몸 전체에 좀더 고르게 땀이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1: Conversely, as you age, sweat covers less of your body and each sweat gland produces less sweat.
0: 반면 나이가 들수록 땀의 양과 땀이 나는 범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문장 처음을 아예 conversely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on the other hand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파트 2 다시 듣겠습니다.
1: If you work out consistently in the heat or improve your aerobic fitness, your sweating response will generally become more efficient. W. Larry Kenny, a physiologist a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said that as your body acclimates, you start to sweat sooner into a workout. Your sweat glands adapt to produce sweat that is diluted and evaporates more easily. Sweat can appear across more of your body, on your arms and legs, rather than just your face, chest, and back, he said. Conversely, as you age, sweat covers less of your body, and each sweat gland produces less sweat.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오늘의 미션은 해석입니다. Leave your ego at the door. 이 문장의 우리말 의미는 뭘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Does sweating more make for a better workout?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 효과도 더 좋을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특히 더운 날 운동할 때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고 메스꺼움이나 오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갈증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오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셔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내 몸의 수분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Weighing yourself before and after a workout can give you an idea. If you're 1 pound lighter, for example, you should aim to drink about 3 cups of fluid to rehydrate, ideally over time rather than all at once. You can also check the color of your urine, which should be closer to pale lemonade than straw when you're hydrated.
0: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운동 전후 체중을 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체중이 약 1파운드가 줄었다면 대략 물 3컵 정도를 조금씩 나눠 마시며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고요. 소변 색깔도 좋은 기준이 되는데 수분이 충분하면 연한 노란빛을 띠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네요.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파운드가 더 가벼워진다면 이라고 했는데 1파운드가 약 0.45 킬로그램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저는 수분은 진짜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좀 다른 건 몰라도 이상하게 저는 물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 가지고.
1: Oh, really? 네. Well, that's good.
0: 근데 또 누구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 Too much water is not
0: 물도
1: good.
0: 살찐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아무튼 결국에 운동 전 후에 그게 진짜로 그 말이 맞네요. 물 무게가 빠진 거네요. 그만큼. 근데 그거를 보충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자, 한 문장씩 표현

0: 볼게요.
1: Weighing yourself before and after a workout can give you an idea.
0: 운동 전후로 체중을 재보면 얼마나 수분이 빠져나갔는지 대략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So, 운동 전후에 스스로를 weigh 해보는 거, 한마디로 무게를 재보는 것이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가 있다고 했네요.
1: Okay, so give you an idea is not necessarily like, oh, I have a new idea.
0: Okay.
1: It is not that idea. The idea is that it gives you a kind of, it helps you understand. It gives you a sense of what the situation is.
0: Okay.
1: It lets you know.
0: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 내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니까 가져가서 써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So, can give you an idea라는 거는 감을 좀 잡게 해준다.
1: Yes.
0: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So, just to give you an idea, you know,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좀 감을 좀 잡게 해드린다면 자, 연결해 볼게요.
1: If you're 1 pound lighter, for example, you should aim to drink about 3 cups of fluid to rehydrate, ideally over time rather than all at once.
0: 예를 들어 운동 후 체중이 약 1파운드 정도 줄었다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 물 3컵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다만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만약에 1파운드 정도 운동하고 나서 빠져 있다. 그러면 you should aim to drink about 3 cups of fluid to rehydrate 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aim to do something 한다는 게 뭘까요?
1: Well, if you aim to do something, it means that you intend to do something or plan to do something. So it's kind of your target.
0: Okay.
1: Yeah.
0: 아, 목표로 하는 거네요.
1: Yes.
0: Okay. 이제부터 나는 1파운드가 좀 적어진다. 그럼 무조건 3컵 마실 거야. 그래야 rehydrate를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목표로 삼는 거. aim to do something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한 번에 쭉쭉 먹는 거 all at once가 아니라 overtime. Alright, overtime이라는 게 직역을 하면 시간에 걸쳐지만 의역을 하면 시간을 두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ll at once는 한 번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쭉쭉 마시지 마라. 되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1: You can also check the color of your urine, which should be closer to pale lemonade than straw when you're hydrated.
0: 또 소변 색깔로도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분이 충분한 상태라면 진한 노란색보다는 연한 레모네이드 색에 가까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그 유린의 색에 관련해서 건강 너무 밀접하잖아요.
1: Oh my goodness, the color,
0: right.
1: like, you know, bubbles. I mean, like, you
0: yes.
1: I tell you, there are a lot of signs. And one is that they are aiming for pale lemonade color,
0: okay.
1: which is a light yellow color.
0: 오, 근데 pale 하다는 건 너 얼굴이 굉장히 pale해 보인다, 창백해 보인다라고 할 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좀 옅은 색을 얘기하나요?
1: A lighter. That's right. We use this to say lighter. Because really, if you're pale, it is, you're kind of like white. You're closer to white.
0: It's not like you're being transparent.
1: That's right. So this is kind of a light yellow. A light lemonade color.
0: 오, 오케이. 그러면은 light으로 pale 대신에 light을 써도 의미는 같은 게 될 수 있을까요? 오, 오케이.
1: Sure.
0: 오, 새로운 여러분 느낌이죠? So, 색이 pale 하다는 것 자체가 연한 색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pale lemonade. So, 연한 레모네이드 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then straw라고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straw요? straw는 빨대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도 되지만 사실 이게 지푸라기라는 뜻도 되고요. 또 색에 관련해서라면 진한 노란색을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Weighing yourself before and after a workout can give you an idea. If you're 1 pound lighter, for example, you should aim to drink about 3 cups of fluid to rehydrate, ideally over time rather than all at once. You can also check the color of your urine, which should be closer to pale lemonade than straw when you're hydrate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Benson Boone's In the Stars.
2: Sunday mornings were your favorite. I used to meet you down on Woods Creek Road. You did your hair up like you were famous.

0: Deep Dive Daily. Does sweating more make for a better workout?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 효과도 더 좋을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땀의 양만 보고 운동 효과를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헬스장 온도나 옷차림, 체중 같은 여러 요소가 땀 배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운동 강도는 무엇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Your heart rate is typically a better gauge of intensity than sweating and will generally be higher during exercise in warmer conditions. To avoid pushing yourself too hard, Swearingen recommended matching your heart rate to a typical workout, even if that means cutting back on pace or distance in the heat. Leave your ego at the door and be prepared to start out a little slower, Millard Stafford said.
0: 운동 강도는 땀보다는 심박수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더운 날에는 몸에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평소보다 속도나 거리를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문가는 무리하지 말고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운동 효과는 땀의 양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운동 시간이나 강도, 심박수 같은 그런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심장이 항상 평온해요. 가끔은 Are you even beating? 하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심장이 이렇게 강하게 간 적이 없어서.
1: Are you alive? Is that what you ask?
0: Maybe that's why I'm always pale, you know. But all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Your heart rate is

0: 양보다 심박수가 더 좋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운 날에는 같은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평소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보다는 사실은 your heart rate이라고 하는 게 심박수를 얘기를 하겠죠. It's typically a better gauge of intensity라고 얘기를 했네요.
1: Yeah, a gauge is a tool or a method of measuring something. So here, what they're measuring is intensity.
0: Okay.
1: Intensity is talking about how strong or to what degree you're working out.
0: Okay.
1: Right. So are you working out really hard or are you working out not so hard. Mm-hmm. So the heart rate will tell you if you're going hard or if you're just going normal.
0: 아, 그럼 그 게이지가 자동차나 이런 데 있는 게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측정기 같은 것을요.
1: Yes.
0: Okay. So 아, 이 heart rate라고 하는 것이 intensity라고 하는 게 강도를 얘기를 하죠. 얼마나 강도가 강력 센가. So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Gauge of intensity. 근데 그게 sweating보다는 heart rate이 더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 To avoid pushing yourself too hard, Swearingen recommended matching your heart rate to a typical workout, even if that means cutting back on pace or distance in the heat.
0: 전문가들은 무리하지 않으려면 속도나 운동 거리를 조금 줄이더라도 심박수를 평소 운동할 때 수준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to avoid pushing yourself too hard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Push yourself too hard.
1: Yeah, first of all, if you push yourself, it's like you are, this is your normal.
0: Right.
1: But if you push yourself, you're putting yourself out there a little bit more. You're working harder than normal. But in this case, if you push yourself too hard, meaning that you are doing it to an extreme.
0: Okay. That you're going over the limit then.
1: Way over the limit.
0: Okay.
1: Yeah. So it's like, you know, like usually you only run for, you know, 30 minutes, but like today I'm going to run for an hour. You're really pushing yourself, but it could be too hard.
0: 아, 너무 심할 수도 있다. So 여기서는 진짜 이 too라고 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여기서 부정적입니다. Right? So push yourself too hard 한다는 건 너무 무리하다, 지나치게 몰아붙이다.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matching your heart rate to a typical workout. 그러니까 뭐 이런 심박수를 일반적인 평소에 하는 그냥 좀 가벼운 운동이나 이런 거에 매칭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Even if that means cutting back on pace or distance in the heat 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cut back on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cut back on something, cut down on something 뭔가를 줄인다라는 뜻이 되죠. So 당신이 평소에 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는 페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리 distance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좀 일반적인 심박수로 매칭을 해줘라가 되겠네요. 자, 계속 연결해 볼게요.
1: Leave your ego at the door and be prepared to start out a little slower, Millard Stafford said.
0: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고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시작할 준비를 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Leave your ego at the door. 문에 뭐를 두고 오는 건가요?
1: Yeah. So it means do not enter into this room. If you leave it at the door, it means stay outside.
0: Okay.
1: Okay, don't come in here.
0: Okay.
1: Which is saying that take the pride out. You know, try, you know, the arrogance. Like, I'm like, I can do this. Leave the ego, your pride, over there, and then be a little humble.
0: Okay, and then come in.
1: And then come in.
0: Okay.
1: Yeah.
0: Ego라고 하는 거가, ego가 아니죠. Ego죠.
1: Ego.
0: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 그 문에다가 너의 ego를 내려놔라. 그리고 여기 헬스장에 들어와라. 이 얘기는 좀 자존심을 내려놔라.
1: Yes.
0: 그리고 운동을 좀 해라. 괜히 자존심 하려고 했다가 you might be pushing yourself too hard, you
1: and
0: know?
1: getting sick.
0: Right.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보통 회의실이나 뭐 훈련장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gym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붙어 있다고 해요. 자존심 내려놓고 와라. 무리하면 진짜 부상 입는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Your heart rate is typically a better gauge of intensity than sweating and will generally be higher during exercise in warmer conditions. To avoid pushing yourself too hard, Swearingen recommended matching your heart rate to a typical workout, even if that means cutting back on pace or distance in the heat.

0: Leave your ego at the door and be prepared to start out a little slower, Millard Stafford said.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했습니다.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를 해야겠죠. 오늘은 해석 미션을 드렸고요. Leave your ego at the door. 여러분 보내주신 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자존심은 출근하면서 집에 두고 오는 거야. 자존심은 너도 무슨 뭐 누구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정답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자, 너무너무 좋은 답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께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이근영님께 보내드리고요.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9379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Oh, congratulations and good job, everyone.
1: All right. 김미라님이요. 어쩐지 땀은 나는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혹시 김미라님 저 아니에요? 김정미님이요. 땀 많이 흘리면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건 착오였네요. 심박수가 더 중요하네요 하셨네요.
0: Oh, we learned something big today, everyone.
1: 그러니까요. 스스로 좀 마음의 위로를 했었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저는. 네,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Let's listen to Marshmello, Jonas Brothers with Leave Before You Love M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아, 오늘 운동하고 땀에 흠뻑 젖었네. 어우, 칼로리 엄청 태웠을 거야.
2: 꼭 그런 건 아님. 그냥 밖이 엄청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땀 엄청 흘린다고 자동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지.
1: 우울하네. 내 겨드랑이 좀 봐. 거의 폭포 수준임.
2: 어? 무슨 폭포야?
1: 나야가라!
0: 가보셨나요, 나이아가라? 네, 나이아가라 폴스 가보셨어요?
3: Oh, I did not. And after what you just said, maybe 네. I don't want to go.
0: Right. 왠지 약간 스멜리할 것 같기도 하고요.
3: A little stinky.
0: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4D 지원 꽁트였습니다. 마유의 혀땀 냄새가 날 것만 같은.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크쌤의

0: 대사였습니다.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아, 나좀 운동했나? 했더니, 꼭 그런 건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1: Great expression.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0: Not necessarily.
1: 얄미워.
0: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뭔가 내 깐에는 의견을 내거나 내 아이디어를 내기를 했더니, Well, not necessarily.
1: Yeah, it is one of those expressions where you're trying to be polite. It's like, no, instead of saying no, that's not true. It's like, not necessarily is kind of 얄미워. Yeah.
0: 근데 이게 물론 no 하는 거보다 좀 부드럽다고 쳐도 이상하게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In some ways, I guess it depends on the person, but just to say, like, no, that's not true, would be more honest. But if you say something like, oh, not necessarily, it's almost like they're trying to prove you wrong.
0: 아, 딱 듣고 그래. 너의 말이 100% 틀린 건 아닌데 아, 근데 완전히 뭐 맞지도 않아. 이런 식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Absolutely.
0: Not
1: Not
0: necessarily.
1: necessarily. And that's how you say it too. We don't say not necessarily. We say not necessarily. It falls. Not
0: 맞아.
1: necessarily.
0: 인토네이션도 항상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고정되어 있죠. Not necessarily. 그게 제 생각에는 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때 기분이 너무 나쁠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꼭 이러죠. What do you mean? 이러죠. Alright. 자, 그리고 대화에서 또 표현들이 좋은 게더 나왔습니다. 마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운동하고 땀에 흠뻑 젖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막 그냥 젖은 것도 아니라 막 흠뻑 젖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1: The word that you might want to use is drenched in
0: Oh,
1: sweat.
0: drenched.
1: Yeah, so drenched. So we have heard soaked in sweat, but more than soaked, we'd probably use this word drenched more often.
0: 아, 그러면은 스웨트랑 좀잘 어울리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And also, when it rains and we don't have an umbrella, we could get drenched
0: 아,
1: as well.
0: 완전히 흠뻑 젖은인데 스웨트 안에서 젖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drenched. 자, 그리고 마유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칼로리를 엄청 태웠을 것이다. 내가 땀을 이렇게 흘렸는데 칼로리가 안 탔을 수 없다. 자, 요거 엄청이라는 거가 사실은 a lot of를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쓰실 것 같은데요. 좀 색다른 거 없을까요?
1: Well, this expression is more native-like. We use this all the time. A ton
0: A
1: of.
0: ton of.
1: Now, if you think of a ton, that's a great big number. But we do it for emphasis, more drama.
0: Okay.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1: So you can say like, oh, you lost a lot of weight. Oh my gosh, you lost a ton of weight. It just sounds. It's very
0: 정말
1: American style.
0: 살짝 드라마틱한 느낌이 좀
1: Very
0: 드네요.
1: much.
0: 근데 꼭 ton, 1톤, 뭐몇 톤. 그 무게와 꼭 관련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No,
0: 그렇죠?
1: no.
0: 단순하게 그냥 뭔가
1: Yeah.
0: 많다라든가, 상태가 굉장히 크다.
1: Yeah.
0: 뭐 엄청나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o 마유가 I must have burned a lot of calories. 뭐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a ton of
1: Yes,
0: calories
1: that's
0: 이런
1: right.
0: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크쌤이 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땀 엄청 흘린다고 자동으로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건 아니지. 꼭 그런 뜻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땀을 엄청 흘리다. 아까 전에 흠뻑 젖은 것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땀 많이 흘리다. 당연히 sweat a lot 아닐까? 물론 틀린 건 아니죠.
1: Yeah, that's right.
0: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1: Oh, we've got a great expression, sweat buckets. So you're sweating so much that it is like a bucket full. This is,
0: 굉장히 와우, 그래픽하게
1: yeah,
0: 눈앞에
1: it's a lot of
0: 들어오네요.
1: graphic
0: 아,
1: descriptions.
0: 그러네요. 우리도 근데 좀 비슷하게는 땀한 바가지로 흘렸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네. 다림님이요. 우리 마유쌤 스스로를 희생하여 겨드랑이 개그까지.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아, 조용주님이요. Not necessarily. 이거랑 not really와 같나요? 했는데, not really가 더 네거티브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1: Yeah.
0: 이거는 뭐, 아니? 아닌 것 같은데?
1: And
0: 약간 이런
1: not
0: 식으로.
1: necessarily just means like, oh, you know, it's like there's other
0: Right. 뭐, 맞을
1: things.
0: 수도 있는데? 라는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expressions that have to do with the rain or rainy days. So what are we going to learn today?
1: Well, when it's rainy, you don't really want to go out. Mm-hmm. So today's expression is,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오늘은 실내에 있자라는 말이죠. 비가 많이 쏟아지면 실내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비 오는 날 푹 쉬고 싶다, 집에 있고 싶다라는 말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내뱉는지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Okay,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걸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let's로 시작을 할 거예요. Let's는 let us를 줄인 표현이죠. 그래서 let's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하자라는 말이에요. 자, 뭘 하자고 하죠? 실내에 있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먼저 행동이 나와요. 있자, 머물다 라는 stay를 말하면 되고요. 어디에 있는지는 그 바로 뒤에 이어서 inside, 안에, 뭐 실내에 라는 표현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let's stay inside 라고 하면 우리 실내에 있자, 즉 밖에 가지 말고 안에 있자, 집에 있자 라고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항상 뭐 집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건물 안에 있자, 그러니까 나가지 말자가 여기서는 핵심이겠죠. 그럴 때 let's stay insid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완성된 문장이죠. 우리 실내에 있자, let's stay inside. 자, 그런데 오늘은 실내에 있자,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today라는 표현을 맨 뒤에 넣어주면 되겠죠. Let's stay inside today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보통 맨 뒤에 옵니다. Today, let's stay inside. 이것보다는 today가 뒤에 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let's stay inside today. 오늘은 실내에 있자 라는 표현 다들 아시겠죠? 그럼 우리 큰 소리로 연습해 볼까요?
1: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1: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Very good.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pattern practice 시간인데요.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1: Well, our sentence is, let's stay inside today. Mm-hmm. We're going to keep let's stay and then change the ending.
0: Sure. Let's stay inside today. 요 inside today 부분을 빼고 다른 장소

0: 어떤 상태를 넣어서 어떤 장소에 머물자 혹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뜻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참고로 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1: Let's start with a location. So, let's stay where we are.
0: Let's stay where we are. 자, 우리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자라는 뜻이죠. Where, 어디에, we are, 우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을 where we are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자,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where we are를 쓴 거죠.
1: You could also say, Let's stay at the hotel today.
0: Let's stay at the hotel today라고 했는데, 장소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전치사로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가 매일 갈수 있는 장소들은 at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t the hotel. 여기서는 the hotel이 특정 호텔인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호텔에 있자. 호캉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자라는 의미일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1: Here's one. Let's stay together.
0: Let's stay together. 자, together라고 하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떨어지지 말자. 우리 함께 붙어 있자라는 의미로 Let's stay together라고 할수 있겠죠.
1: You can also say that in the sense of let's not break up.
0: 우리 헤어지지 말자. 연인의 경우는 우리 헤어지지 말고 그냥 계속 사귀자라는 의미로도 Let's stay togeth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Kaylin, are we going out for dinner?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 거야?
0: No. Let's stay focused on work. 아니, 우리 그냥 일에 계속 집중하자. 네, Let's stay focused라고
1: Aha, there's an
0: 했죠?
1: adjective.
0: 맞아요. 여기서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Let's stay focused는 집중한 상태로 있자라는 뜻이에요. 뒤에 on work가 왔죠. on work는 일에라는 표현으로 Let's stay focused on work. 우리 일에 계속 집중하자라는 말이 되겠네요.
1: Let's stay positive.
0: Positive. 이것도 역시 형용사인데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Let's stay positiv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Come on, let's stay positive.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 Let's stay warm.
0: 추울 때, 특히 이제 겨울에 Let's stay warm이라고 하면 우리 따뜻하게 있자라는 뜻이에요. 뭐 이건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난로를 켜자, 아니면 옷을 좀 껴입자,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자. 경우에 따라서 의미는 좀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s stay warm.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What else?
1: Well, let's do one more condition.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
0: 아, involved. involved는 관여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라고 하면 우리 프로젝트에 계속 관여된 상태로 있읍시다. 즉, 계속 관여를 하자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 또 어떨 때쓸수 있을까요?
1: Well, another time that you can use this is when you're describing the duration or the time rather than a place or a condition. So you could say, let's stay a bit longer.
0: 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시간적인 기간, 뭐 기간을 제한할 때도 쓸수 있어요. Let's stay a bit longer라고 하면 우리 조금 더 길게 여기에 머무릅시다라는 의미가 되죠. 사실 장소가 여기라는 거는 뭐 기본 사실인 거고요. Let's stay a bit longer. 이렇게 시간이 혹은 기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1: Another one would be, let's stay until Wednesday.
0: Until Wednesday, 수요일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요일까지 머뭅시다. Let's stay until

0: Wednesday. Wednesday 대신에 이제 다른 요일을 넣으셔도 되고요. 네, 뭐 그렇게도 뭐 월요일 수도 있겠죠. 달이 뭐 and let's stay until February, 뭐 December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Let's stay until 2035.
0: 네, 그렇게 연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Anything else?
1: Well, let's do one more. Let's stay late after school.
0: Let's stay late after school이라고 하면 우리 학교 끝나고 늦게까지 있자라는 뜻으로 학교에 늦게까지 있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Let's stay late after school.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let's stay 어디 어디, 그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또 기간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쭉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Let's stay where we are.
0: Let's stay where we are.
1: Let's stay at the hotel today.
0: Let's stay at the hotel today.
1: Let's stay together.
0: Let's stay together.
1: Let's stay focused on work.
0: Let's stay focused on work.
1: Let's stay positive.
0: Let's stay positive.
1: Let's stay warm.
0: Let's stay warm.
1: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
0: Let's stay involved with the project.
1: Let's stay a bit longer.
0: Let's stay a bit longer.
1: Let's stay until Wednesday.
0: Let's stay until Wednesday.
1: Let's stay late after school.
0: Let's stay late after school. 잘하셨어요? 자, 요 표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Let's stay 뭐뭐라는 요 표현을 또 다른 예문으로도 만들어 보세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볼게요.
2: 산책하러 나갈래?
3: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2: 네 말이 맞아. 오늘은 안에 있자.
3: 좋은 생각이야. 대신 영화나 보자.
0: 아, 산책하다, 뭐 바람이 세게 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요. 뭐 영화 보자. 어떤 표현들이 쓰였을까요? 일단 산책하러 나갈래라고 질문을 했죠. 뭐뭐 할래? 자, 오늘 우리가 let's를 했지만 let's는 뭐뭐 하자라는 제안이고 뭐뭐 할래라고 할 때는 보통 다르게 질문으로 표현을 하죠. 상대방에게 뭐뭐 하고 싶어? 뭐뭐를 하겠니? 약간 요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산책하다는 walk가 들어가는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wind. 네, 바람이 불다라고 할 때는 불다라는 표현 blow를 쓰고요. 너무 세게 분다.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옳은, 맞은, 뭐, right, correct, 뭐, 요런 표현들 쓸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안에 있자 라고 했는데, 요 표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어로 딱 바로 생각이 나죠? 좋은 생각이야. 이 표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것 같아요. 대신 영화나 보자. 자, 영화를 보자. 요거는 안에 있자. 이거랑 똑같이 제안하는 거죠. 요것도 let's로 시작하면 될것
1: Let's
0: 같아요.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 뒤에 오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라는 표현은 맨 뒤에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순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연상이 잘 되시나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2: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4: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2: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4: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자, 산책하러 나갈래? 이렇게 질문 어떻게 했었죠?
2: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0: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다시 한번.
1: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0: 요 문장 좀 기억이 나시죠? Do you want to 뭐뭐 우리 이전에도 연습한 적이 있어요.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인데 그냥 제안할 때 뭐뭐 할래?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 뒤에 온 표현이 go out for a walk. go out은 외출하다, 뭐 나가다 라는 뜻이고요. 나가는데 뭘 위해서? for a walk.

0: 산책을 위해서라는 의미죠. 근데 산책은 여러 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이라 a walk 이렇게 어가 꼭 들어갑니다. Go out for a walk. 산책하러 나가다라는 표현이라는 걸잘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1: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0: One more time.
2: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0: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자, the wind. 지금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the wind이고요. is blowing. 여기까지만 말하면 바람이 부네요라는 뜻이죠. 그런데 너무 세게라는 표현은 맨 뒤에 too hard. blow를 꾸며주기 때문에 blow 뒤에 왔습니다.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네 말이 맞아. 오늘은 안에 있자라고 했죠.
3: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0: 네 말이 맞아.
2: You're right.
0: You're right. 뭐 you're correct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오늘은 안에 있자.
2: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미 설명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어서 좋은 생각이야. 대신 영화나 보자.
1: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좋은 생각이야.
2: Good idea.
0: 내일 대신 영화나 보자.
2: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내일은 제가 넣었네요. 네, 그냥 Let's watch a movie instead. Tomorrow 없습니다. 네, 제가 왜 내일이라고 했는지 어찌됐건 대신 영화나 보자. Let's watch a movie instead. 이렇게 얘기를 했죠. So let's로 또 여기서 문장이 사용되는데 Let's watch a movie. 우리 영화를 보자. Instead. 대신에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조금 긴 문장들이 있긴 했는데요. 좀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다시 한번 들을 때 더욱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3: Do you want to go out for a walk?
1: The wind is blowing too hard.
3: You're right. Let's stay inside today.
1: Good idea. Let's watch a movie instea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2: Let's stay inside today.
0: 네, let's stay inside today입니다. 일단 let's s로 끝나죠. 근데 stay도 s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음 소리가 반복되잖아요. 한 번만 반복해 주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길게 여기서는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s stay inside. 자, stay에서는 t가 쌍디귿 발음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고요. inside는 이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마지막 D 발음은 정말 약하게 해주시면서 today를 발음하는데 today도 이음절의 강세가 있는데 요 D 발음이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발음이 돼요. Let's stay inside today.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연습해볼까요?
2: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2: Let's stay inside today.
0: Let's stay inside today.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여러분,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2: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EBT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EBT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1: Happy Wednesday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오늘은 56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Mm-hmm. 그 이제 가장 좋아하는 스웨터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즐겨 입는, 하지만 다를까봐, 헤어질까봐 조심조심 입는 그 스웨터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세탁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세탁 관리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한 모양입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아이고 싶죠.
1: Do you have a favorite sweater?
0: Yes, I do.
1: Really?
0: A few, actually.
1: A few?
0: 네.
1: Wow.
0: 선생님, what about you?
1: I don't have a favorite sweater, but I have a favorite shirt, like a dress shirt.
0: Oh, okay.
1: 우리말로는 와이셔츠라고 하잖아요.
0: 네.
1: But in English, it's dress shirt.
0: Uh-huh.
1: It's custom-made dress shirt.
0: Tailored.
1: So, tailored. So I really love wearing that shirt because it fits me perfectly.
0: That's right. Yeah. 그렇죠. I think that's the beauty of having it like,
1: yes.
0: tailored. 그러니까 그 맞춤 옷이라고 하는 것이
1: yeah.
0: 좋은 게 그렇게 딱 깨끔 된다는
1: right.
0: 것 같아요.
1: Right.
0: 자, 그런데 이걸 세탁을 잘못하는 바람에
1: oh, no.
0: 방법이 적힌 라벨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세탁해버렸을 적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확 줄어버리겠죠. 자, 그 안에 흔히 적힌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1: Mm-hmm.
0: 먼저 대화 들어보세요.
2: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가 빨았더니 줄었어. 이제 아주 작아졌어.
0: 아우, 세탁 방법이 적힌 그 라벨 확인한 거야?
2: 뭐 이 볼 색깔을 안 했지. 여기 보니 여기 건조기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찬물에만 세탁하세요라고 되어 있네.
0: 네가 그걸 볼 생각을 안 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거지. 자, 이 울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건조기에 넣잖아. 그럼 확 줄어요.
2: 아, 그냥 뉘어서 말려야겠다.
0: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1: Yes, that's
0: 네.
1: right.
0: 먼저 보겠습니다.
1: Okay.
0: 아이쿠,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가 빨았더니 줄었어.
1: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0: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자, 예전에 1989년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그렇습니다.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영화가 있었죠.
1: Honey,
0: I shrunk the kids.
1: I was thinking you were going to say that.
0: 네.
1: 지금 설마 보영쌤이 영화를 보셨을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0: 제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1: 대단하십니다. Honey, I shrunk the kids.
0: 네.
1: It was a fun movie.
0: It was. 정말 그 당시만 해도 그 아이들이 잘못해갖고 조그맣게 줄어들어서
1: That's right.
0: 네, yeah. 집에서 막 청소기에 빨려 들어갈까봐 막 걱정하고 이런 영화였는데요. 그 제목이 애들이 줄었어요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1: That's right.
0: 줄었다 혹은 내가 아이들을 줄게 만들었다 해서 아니, honey, I shrunk the kids. 여보, 내가 아이를 줄어들겠어. 자, shrink 하면은 이렇게 줄어들다
1: yeah,
0: 혹은
1: shrink.
0: 줄어들게 만들다
1: mm-hmm.
0: shrink 그것의 과거형이 shrunk가 되겠습니다.
1: shrunk.
0: 네.
1: My sweater shrunk. 어디서? In the wash.
0: In the wash.
1: Or in the washer.
0: 네, in the washer. 그렇죠. 세탁기 안에서 in the washer 해도 되고
1: mm-hmm.
0: 빨고 나니 빠는 와중에

0: 라는 말로 할 땐 in the wash가 되겠고요.
1: That's right.
0: 이제 물빨래를 했단 말이죠. Mm-hmm. 자, 그래서 그게 아주 작아졌어, 이제.
1: It's tiny now.
0: 네. 자, 줄어들어서 작아졌어 라는 말을 small 정도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Mm-hmm. 그래서 smaller than small 이런 뜻으로 tiny라고 했군요.
1: It means very, very small.
0: 쬐끔해졌다.
1: tiny.
0: 네.
1: Tiny.
0: Tiny. 자, T-I-N-Y로 쓰게 되고요. It's mm-hmm. tiny now. 이제 이건 tiny 해졌다. It's tiny now. 라고 했습니다.
1: Right.
0: 그랬더니 지수 씨는 아니, 그 세탁 방법이 적힌 라벨 확인했어? 안 했어?
1: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0: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이라고 합니다. 자, 세탁 방법이 적힌 라벨, 뭐 라벨 딱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1: right.
0: 영어로?
1: Care label.
0: Care label이라고 하는군요.
1: Care label.
0: Label.
1: So it's a label. Mm-hmm. It's a little tiny label that's attached to your shirt.
0: Yes.
1: That tells you how to care for your shirt. Care label.
0: Care label. Mm-hmm. 그렇죠. 이야말로 그 세탁 방법이 적힌 라벨 말 그대로 그것이 the care label이 되겠습니다. 우리끼리는 이거 라벨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저, 있는데
1: 라벨, 라벨.
0: 라벨
1: mm-hmm.
0: 라베루라고까지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라베루.
0: 네. 이제 근데 여기서는 label이라고 해야 알아듣게 되죠.
1: Label.
0: Label. The care label. 그것을 right. 확인을 했니 안 했니 라는 뜻으로 did you check?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하고 묻는군요.
1: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0: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It's tiny now.
3: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0: 네,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까지 들어보셨습니다.
1: Mm-hmm.
0: 자, 그랬더니, 아니 뭐 내가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했지.
1: I didn't think to look.
0: 이겁니다. I didn't think to look. 자, I didn't think까지만 보면 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I didn't think. 내 뭐뭐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뒤에 이어서 to, 그다음에 동사를 이어 말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right. to look,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1: The long version is I didn't think about looking at the care label.
0: 그렇습니다. Yeah. I didn't even think about looking at the care label. Care label 한번 들여다봐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질 않았다. 그걸 간단하게 I didn't think to look 이렇게 간단히 yeah. 말할 수 있습니다.
1: Or you can say I didn't check to look. I didn't think to check 해도 괜찮겠죠.
0: 그렇죠. Look이나 check이나 같은 뜻으로 본다, 확인한다는 뜻이니까요.
1: I didn't think to check.
0: I didn't think to check. 혹은
1: I didn't think to look.
0: I didn't think to look. 네, 하여튼 볼 생각을 안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이렇게 적혀 있네. 건조기에 넣지 마세요. 또 찬물에만 세탁하세요. 라고 쓰여 있네.
1: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0: 네, 이렇게 두 가지가 care label에 적혀 있더라. 그걸 이제 봤다 이 말이죠.
1: Mm-hmm.
0: 자, 적혀 있더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 write, 쓰다, 적다라는 동사를 생각하기 쉽지만 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까지 여러 번 나왔던 건데 무슨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다.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care label에 뭐라고 쓰여 있다라고 할 때 모두 it says라고 시작합니다.
1: 여기 이렇게 써 있네.
0: 네.
1: It says.
0: It says.
1: It says. Or you can say that you 보면서 oh it says here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0: 그렇죠.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 It says here 라고 해도 되고 그냥 it says 한 다음에 바로 내용을 이어 말해도 되고
1: right.
0: say라는 동사가 이제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she said, he said 할 때 그 say가 있는데 it says라고 하니까 it는 the care label를 가리킵니다.
1: Right.
0: 그게 말하고 있기를 it says 마치 나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it says 모두 거기 적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The letter says라고 한다든지 표지판에 적혀 있기를 the sign says라고 한다든지
1: right. 그러니까
0: 이 say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 do not put in the dryer 건조기에 넣지 마시오. 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1: yeah.
0: 말하는군요.
1: Yeah, do not put in the dryer.
0: Do not put in the dryer.
1: Don't put the sweater in the dryer.
0: 그렇죠. 그러니까 don't use use a dryer 이 말이 되는 거네요.
1: 그냥 거기 no dryer 하면 바로 이해할 것
0: 그렇죠,
1: 같은데.
0: 그렇죠, 맞아요. 네.
1: This is a nicer version. 네. Do not put in the dryer. 네.
0: 그런데 이걸 안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길게 썼으니까 안 읽어보지.
1: That's right.
0: 그리고 찬물만 쓰시오 라고 할 때 찬물에서만 세탁하세요 라는 뜻으로 cold water only.
1: Right. 아. Or sometimes I see cold wash only.
0: Cold wash only.
1: Yeah, cold wash only.
0: 그렇습니다. 맞아요. Yeah. 그러니까 찬물로만 세탁이 가능합니다.
1: Yes.
0: Cold wash 혹은 cold water only를 붙이게 mm-hmm. 되면 이것만 가능하다가 되겠죠.
1: 가끔씩 우리 한국 친구들이 네. only라는 발음이 조금 힘들어서
0: oh, 네.
1: only, only라거든요.
0: 네.
1: only가 아니고 네. only가 아, 맞겠죠.
0: 저는 only에 대해서 정말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0: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세계적인 디즈 땡이라는 회사가 월 디즈 땡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출시하는 그런 영어 교육을 위한 영어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프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스페니쉬 버전도 있고 재패니즈 버전도 있고 뭐 근데 한국어 버전이 나오는 걸 제가 맡은 거예요. 이제 한국어로 설명도 하고 영어로도 얘기하고 이제 이게 되는 건데 하다가 only 발음에서 제가 뭐 only 뭐 이랬더니 그 우랄 알타이 어족을 공부하셨다는 그 본사에서 나온 미국 아저씨가 바깥에 있다가 stop 그러더니 Do it again. 다시 발음해보라고. So which one? 그랬더니 only. 그래서 only. 그랬더니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라고.
1: Really?
0: 제가 솔직히 발음에 대해서 처음 그때 지적을 아, 받았는데
1: okay.
0: O-N-L-Y를 제가 only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 Only.
0: 너무 nasal 사운드가 콧바람이 너무 들어갔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빼고 only, only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 Only.
0: 네. 아. 그래서 저봐 저렇게 콧바람 들어가는데 나보고 뭐라 그래. 그래서
1: only.
0: 그다음부터는 only라는 단어만 보면 제가 아주 속으로 경기를 일으켰던 아, 일이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아 이게 쉽지가 않나 봐요.
1: 이게 O-N-L-Y잖아요.
0: 네.
1: 가끔씩 L하고 N이 바뀌어서 이제 발음이 될 때가 있어요.
0: 어어.
1: 그래서 자연스럽게 N 먼저 L 다음 only.
0: Only.
1: Only.
0: Only.
1: Only.
0: 저 참 당연한 말씀 같지만 정말 중요한 지적을 주신 게 보다 보면 옹 하고 이게 콧바람이 너무 들어가서 그러니까 N이 있으니까
1: 맞아요.
0: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고 on까지는 자연스럽게.
1: Right.
0: 그다음에 lee도 그대로 only. 네, 알겠습니다.
1: Only.
0: 자, I didn't think to look. 그다음에 이 only에 특히 주의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2: I didn't think to look.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0: 이분도 cold water only.
1: Only.
0: only. 이렇게 only. 아유, 괜히 오늘 잘해보겠다고 only 이래가지고.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래, 그게 이유야. 그 이것 때문에 네 그 favorite sweater가 shrunk 됐던 거야 아. 라는 뜻으로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영어로.
1: That's why.
0: That's why.
1: That's why.
0: 네, 그게 이유야. That's why. 자,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이 울 제품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거나 건조기에 넣으면 줄어든다고.
1: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0: 네. If you do this or do that, 자, A를 하거나 B를 하거나 하게 되면 wool shrinks. 울 제품이 확 줄어들어요.
1: Right.
0: 자, 줄어든다는 뜻의 단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주가가 떨어졌다, 무슨 뭐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뭔가 줄어들었다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규모나 크기가 확 줄어드는 경우를 shrink라고 하죠.
1: Shrink.
0: 네.
1: Something that drops or reduces so much.
0: 그렇죠.
1: Shrink.
0: Right. 그래서 wool shrinks. 이 울 발음도 조금 알려주세요.
1: Wool.
0: Wool.
1: 와와와 할 때 어. wool.
0: 아, 그러면 일단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1: wool
0: 어, 하면서 all.
1: Oh, that's a beautiful wool sweater.
0: 아, 네.
1: Wool shirt.
0: Wool shirt, 그렇죠. Wool sweater. 자, wool shrinks 하면은 이 모로 된 울 제품은 확 줄어들어요.
1: Yeah.
0: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자, use hot water까지는 알겠는데 throw it in the dryer. 아까도 do not put it in the dryer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잖아요.
1: Right.
0: 자, 건조기에 확 집어넣는 걸 말하나요?
1: Yeah, when you throw something in the dryer, you're just kind of tossing it in there.
0: 아.
1: Just like putting it in there without thinking. You throw it in the dryer.
0: Throw it in the dryer. 그렇죠.
1: 솔직히 확 던지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던지죠.
1: So you throw it.
0: 빨래를 던지... 아, 그렇죠. 던질 수 있죠. 맞아요.
1: 저는 주로 던집니다.
0: 던집니다. 자, 건조기에 그냥 가볍게 집어넣어버린다.
1: That's right.
0: 라는 뜻이 바로 throw, 던지는 것처럼 TH.

0: HROW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야, 난 이제 뭐 어떡하겠니? 그냥 뉘어서 말려야지 뭐.
1: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네, I should just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이 이렇게 할 밖에 나는 도리가 없어. I should just lay it 하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눕힌다는 뜻이 됩니다. Lay it. 근데 어떤 식으로? Flat, 납작하게 평평하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dry, 말리기 위해서.
1: I should just lay it flat, flat on the table, flat on the ground, wherever,
0: 그렇죠.
1: to dry.
0: 네, so just don't hang it, 걸지 말고 lay it flat 하면 평평하게 펴서 놓으세요. To dry, 그렇게 말리세요 라는 말이 되죠.
1: That's right.
0: 네, 여기,
1: 제가 wool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I used to have a wool, like a mini sweater, and it was a wonderful sweater. I used to love it. I accidentally threw it in the dryer, and it shrunk two sizes. So I never, never, ever put wool in the dryer again.
0: 아, 갑자기 배꼽티 같이 이렇게
1: That's
0: 크롭티
1: right.
0: 같이 됐구나. 아유,
1: 어떻게 된 거야, 이거?
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 That's
0: 네,
1: right.
0: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2: That's why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3: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네, 별다른 의도나 방법에 대한 생각이 없이 에이, 그냥 뭐뭐 해야겠다라고 할때 I should just 이렇게 많이 시작하죠.
1: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이렇게 눕힌다라고 할때 lay라고 한다는 거
1: That's right.
0: 많이 헷갈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It's tiny now.
2: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3: I didn't think to look.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2: That's why.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3: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큰 소리로 같이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이쿠, 이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가 빨았더니 확 줄어버렸어.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1: Oh no, my favorite sweater shrunk in the wash.
0: 이제 아주 조그매졌어. It's tiny now.
1: It's tiny now.
0: 아유, 세탁 방법이 적힌 라벨 확인했어?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1: Did you check the care label?
0: 아니, 뭐 아예 볼 생각을 안 했지. I didn't think to look.
1: I didn't think to look.
0: 야, 여기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쓰여 있다. 건조기에 넣지 마시오. 그리고 찬물에만 세탁하시오.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1: It says, do not put in the dryer and cold water only.
0: 아유, 그래서 그런 거야. That's why.
1: That's why.
0: 울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건조기에 넣으면 확 줄어든다고.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1: Wool shrinks if you use hot water or throw it in the dryer.
0: 아유, 이제 뭐 그냥 뉘어서 말려야겠다.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1: I should just lay it flat to dry.
0: 여기까지입니다.
1: All right. Good job, everyone.
0: 네. 자, 우리는 이제 put it in the dryer라고 할 거, throw it라고 이제 굳이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1: That's
0: 그
1: right.
0: 다음에 납작하게 눕혀서 평평하게 편다. lay it flat도 한꺼번에 붙여서 익혀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ioneering, 뜻은 선구적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as restored the Rosetta Hall Korean Braille textbook, a nationally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and a pioneering resource for the visually impaired in Korea. 여기서 pioneering이라는 표현은 어떤 분야에서 처음 시도했거나 선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She did pioneering work in education. 그녀는 교육 분야에서 선구적인 일을 했습니다. 뉴스에서 pioneering research, pioneering effor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앞서갔구나, 개척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ioneering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꾼 100년을 꼽으라고 한다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물리적 삶의 많은 영역이 근본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기등, 사진기, 기차, 모터, 전화기, 무선통신, 자동차, 영화, 라디오, 플라스틱, 녹음기, 화학 비료, 합성 섬유, 세탁기.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 전례 없는 변화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수학이 있었다. 증기기관을 설계하고 전기를 이해하고 통신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결국 수학적 언어였다. 수학자 송용진 교수의 책 문명의 뼈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은 천재 수학자 존 내시의 삶을 다룬 영화죠.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 OST에서 제임스 호너의 음악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칼레이도스코프 오브 매스매틱스 띄워드렸어요. 뭔가 이첫 곡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들면서 새로운 발견의 순간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설렘과 흥분과 막 이런 것들이 차오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문장카페 다산초당에서 펴낸 책입니다. 송용진 교수의 문명의 뼈대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수학자시고요. 이 송용진 교수 오늘 북카페 2부 초대석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이 문명의 뼈대, 수학입니다. 제가 지금 책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두툼한 책입니다. 이책 안에 진짜 유명한 수학자들의 이름이 발의 체일만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학사를 집대성한 듯한 이런 책, 저로서는 거의 처음 읽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와 집중력으로 수학사를 쫙 이렇게 관통한 책은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까지 쭉 이르러서 지구의 수학사를 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과학기술이 완전히 대폭발하듯이 많이 성장을 해서 발견과 발명이 잇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확 바뀌었던 100년을 다룬 그 부분이었어요. 거기에도 수학이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몫이 아니라 거의 구조적인 뼈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7179 쓰시는 카페이님 들으시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 그 과도기를 살던 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가늠도 안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뭐 사물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론, 개념, 이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상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처음 등장하면서 완전히 뒤집히는 이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역사를 오늘 따라갈 예정입니다. 카페이님들 좋아하는 수학자 누구 있나요? 이런 질문. 너무 낯설죠? 저도 처음으로 한번 머릿속에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수학자가 누구지? 일단 수학자의 목록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것부터 좀 짚어야 했는데, 우리가 수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위, 그 규모가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이를테면 뉴턴도 수학자입니다. 네. 수학과 과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의 구분이 없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두고 있지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음악과도 하나로 이어지기도 하고, 피타고라스 이런 분들 생각나시죠? 오일러의 한붓 그리기. 요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카페인님들? 그 쾨이스베르크 다리. 그 다리를 한 번씩만 통과하면서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이제 오일러가 해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왜안 되는지 설명을 했던 거죠. 요런 것들. 아무튼 새록새록한 그 기억들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좀 재미나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민혁님, 오랜만에 정시에 들어왔어요. 이 기쁨. 모두 모두 반가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시에 딱 12시에 딱 이렇게 본방 함께 하시는 기쁨.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태형님, 근무 중이라 제 방을 들어야 하지만 어제 저녁으로 물회를 먹은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반디에 켰습니다. 저 말고도 물회 드신 분 많으시죠? 크크크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무리하는 시인들이 물회하는 시인들이 돼서, 네. 어제 한참 우리 웃었죠. 그리고, 그래서 진짜 물회 드셨어요. 어제, 아유, 우리의 뭐랄까, 시간이 항상 우리 일상부터,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사각지대에 두었던 것들까지 다 아우르는 재미난 우리의 시 놀이터이기도 한데요. 화요일이. 근데 어제는, 그 군데군데 잊을만 하면 물회 사연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늘곰님이 그래서 결국 기어이 물회 에디션도 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물회하는 시인들 이미지가 어제 탄생을 했는데, 이게 무리하는 시인들의 혹시 또 그것을 너무 제가 또 시심을 이렇게 재미로 또 덮어버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시인분들 오시면 물회하는 시인들 이미지 보라에 띄워드릴게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시죠.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그리고 뮤즈의 스타라이트까지 두곡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은 수학자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물론 좀 빠르게 검색하면 또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진짜 깊이 있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인호님, 미적분을 발전시킨 라이프니츠가 떠오르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작가님 오시면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이 교수님 오시면 문명의 뼈대 이 책에서도 이 미적분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 뉴턴과 또 베르누이까지 이어진, 저도 지금이 가장 수학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난 얼마 안된 지금이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뭔가 너무 많은 수학자들의 삶을 한 번에 알아버려서 그것이 용광로처럼 제 안에서 막 뒤섞인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섞이면 섞이는 대로 이 상태가 지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서우님은 기하학의 기틀을 만든 유클리드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게 우리 카페인분들이 알고 계신 그 이름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8341 쓰시는 카페인님과 2789 쓰시는 카페인님은 이 조선, 우리 한국의 이 수학의 역사를 쫙 이제 훑어주셨는데요. 8341 쓰시는 카페인님, 대부분 수학자들이 만능학자들이죠. 우리의 수학자도 많답니다.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표적인 수학자 최석정을 비롯하여 홍정하, 이상혁 등등이요라고 하셨고요. 2789 쓰시는 카페이님도 조선의 수학자 최석정이요. 파스칼도 해결 못한 마방신을 풀어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학자입니다. 이두분 사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최석정이라는 이 수학자, 이 문명의 뼈대 안에 이렇게 그 그림으로 남아있는 그 초상까지 같이 있으면서 깊게 이 지면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 마방진, 파스칼도 해결 못한 마방진을 풀어낸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학자의 역사. 여기 보면 이제 유럽과 또 이슬람과 그리고 동아시아 쪽과 이렇게 수학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역사가 조금 독립적으로 이제 발달을 해왔다면, 그 중에서도 한국은 또, 또 나름의 독립적인 방식으로 중국으로부터 탈피해서 또 우리 것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세종대왕 때 폭발했고요. 예,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동민님, 저도 오랜만에 생방신고합니다. 고은님 목소리에서 여름 햇살 느낌이 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뭐, 일부러 봄 목소리, 여름, 겨울 목소리 따로 내진 않지만, 이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목소리 안에서 이 계절감을 읽어내실 수 있는 카페인님들의 그 센스랄까? 그 아주 섬세한 감각이랄까? 이런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동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선영님, 택배 도착 알림이 왔어요. 하시면서, 지난주 초대석 오셨던 문정희 시인의 시집 선물이 도착했나 봐요. 선물해주기로 한그 친구를 주말에 만나기로 했는데, 딱 제때 도착해서 기쁨이 더하네요. 친구 미순이가 문정희 시인님의 시들로 어두운 터널을 외롭지 않게 따뜻한 동반자가 이 책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통과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 제때 정말 이 시집이 이 주인을 찾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잘 받으시고 또 친구분께 잘 전달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이타심이죠.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가, 이타적인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가 아니면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가 만큼이나 오래된 논쟁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기적이죠. 내 몸과 내 것이 중요하고 나의 영역을 따지고 경계를 만들고 뺏고 싸우고 인류는 그렇게 진화해 왔고 오늘날 개인이 보이는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성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기심이 팽배한 인간 사회에서 이타적 인간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아 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쓰고 심지어 생명을 던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아무 대가 없이 남을 돕는 까닭은 무엇일까? 남을 돕

먹기 위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희생하는 행동과 심성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이론이 친족 이타주의와 호혜성 이타주의 이론입니다. 친족 이타주의는 생물학자인 윌리엄 해밀턴이 제기한 이론으로 혈연을 돕는 것이 내 유전자의 번성을 돕는다는 관점으로 이타적 행위를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부모 자식 간의 헌신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하지만 가족이 아닌 타인을 향한 이타심을 설명하기엔 부족하죠. 로버트 트리버치의 호혜성 이타주의는 그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보답을 기대하며 남을 돕는 쪽으로 사회성이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일종의 계약 이타주의인 셈이죠. 이 경우 친척일 필요도 없고 같은 집단에 속할 필요도 없지만 평생 단 한 번밖에 만나지 않는 관계라면 도움을 받고 난 다음 보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호혜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에게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 이타적 행위를 그 행위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는 유전자 입장에서 보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유전자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며 유전자는 자신을 최대한 복제해내는 것이 목표여서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는 유전자의 이기적 행위라는 거죠. 그러나 이타적 행동은 인간이라는 종 자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동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기도 하고 보살피기도 하니까요. 내가 아닌 존재를 향한 이타심은 나와 유전자를 공유한 개체로 제한되지는 않고 나와 연결된 것들로 확장됩니다. 그것이 나의 평판을 위해서인지 나의 유전자를 위한 것인지 그도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 보답을 바라는 것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이중적 존재라는 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어쩐지 위안이 됩니다.

1817 쓰시는 카페이님이, 아니, 와, 오늘 선곡 진짜 뮤지에 이어서 콜드플레이라뇨? 라고 하셨는데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띄워드렸습니다. 이 곡이 또 눈물 버튼이라고 1카 듣고 나니 눈물 참기가 더 힘드네요 하시면서 이승현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우시는 것은 괜찮죠. 음악 듣고, 그리고 또글 듣고,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현님 그 눈물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박준영님은 이타적이다라는 이타심, 이번 주 주제가 울림이 크네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의도가 있는 선행은 과연 이타적인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게 결국 나만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선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카 통해서도 이타심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종교에서도 경구들이 많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자리 이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나를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 또 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엉켜 있다, 다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사실 정확히 구분되는 존재도 아닌 거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이어져 갑니다. 이타심으로 얘기하는 일간 카페인 내일도 모레도 남아 있으니까요. 또 기억해 주시고요. 우제의 마음은 마음대로 듣고 이제 읽기의 기쁨 열어볼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의 기쁨, 이번 주에는 싱긋에서 펴낸 책입니다. 30년 차 스포츠 기자가 전하는 스포츠와 음악 이야기입니다.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현장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죠. 이 야구, 구단마다 또 선수들마다 등장곡이 있기도 하고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무대에서 그 의상만큼이나 또 화제가 되는 것이 또 음악, 어떤 곡을 선택하는가 이기도 했잖아요. 이 책에는 39편의 그 사람과 음악 이야기, 스포츠 현장에서 만난 음악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퀸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요. 퀸의 노래 39에 대한 오마주의 의미로 39편 수록했고요. 그 중에 한 장면 바로 만나보시죠.

대학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매니 파키아오는 아시아의 호랑이답게 아이 오브 더 타이거 입장곡과 함께 링에 올랐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평소 매니 파키아오가 등장 음악으로 자주 선곡하는 노래였지만 이날은 더욱 특별했다. 복싱이나 UFC에서 선수들이 링에 입장할 때 대부분 녹음본을 사용하지만 이날은 노래를 부른 가수가 직접 등장해 라이브로 불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기 때문이다. 1980년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서바이버의 지미 제이미슨이 마이크를 들고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열창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기타 리프가 흐르면서부터 관중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다. 전광판에 매니 파키아오의 모습이 잠시 비친 뒤 지미 제이미슨이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내 매니 파키아오가 지미 제이미슨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링으로 올라왔다. 영화 로키3의 주제곡으로 너무나 유명한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미국의 록그룹 서바이버가 1982년 발표한 음악이다. 로키3의 폭발적인 흥행과 함께 이 노래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다. 발매 당시 빌보드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을 대표하는 팝송으로 흔히 들을 수 있었다. 로키 시리즈의 주인공 실베스타 스텔로는 원래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를 쓰고 싶어 했지만 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서바이버에게 곡을 의뢰해 만들었다고 한다. 복싱 음악으로 출발했지만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복싱이나 격투기 음악을 넘어 모든 스포츠에서 사랑받는 노래였다.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셰인 빅토리노는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듣고 타격에 임했다. 뉴욕 매치의 존 버그를 비롯해 이 노래를 등장곡으로 선택한 타자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기 전 긴장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전주 부분과 더욱 강해지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는 가사. 한번 들으면 누구나 기억하는 친근한 멜로디로 스포츠 현장에서 유난히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다. 2011년 라이브로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들으며 링에 올랐던 매니 파키아오는 KO왕 셰인 모슬리를 상대로 3회 한 차례 다운을 뺏는 등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었다. 중량급 최고의 선수가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서바이벌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띄워드렸습니다. 이옥현님 갑자기 계단을 막 빠르게 뛰어 올라가고 싶고 세상아 덤벼라 하고 싶으시다고. 네, 음악의 힘이 이렇습니다. 스포츠 기자 한성윤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올림픽 현장으로 가볼게요.

2024 파리올림픽 최고의 순간은 경기장이 아니라 에펠탑 위에서 연출되었다. 성화가 열기구를 통해 파리 상공으로 날아가는 순간, 익숙한 멜로디의 전주와 함께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화면은 이내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비추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올림픽 상징 오륜 마크가 선명한 에펠탑 위에서 캐나다 출신 가수 셀린 디옹이 등장했다. 셀린 디옹은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으며 무려 2억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한 이 시대의 디바였다. 사실 그녀는 남편과의 사별 후 거식증을 앓기도 했고 몸이 굳는 희귀병, 강직인간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올림픽 무대에서 전설적인 가수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사랑의 찬가를 부르는 장면은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셀린 디옹 본인에게는 인간 승리 그 자체였고 캐나다 국적인 셀린 디옹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투입한 프랑스의 선택도 훌륭했다. 국내에서도 500만이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셀린 디옹의 올림픽 개막식 영상에는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사랑의 찬가는 사실 에디트 피아프가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 만든 노래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인생 역정을 반영한 작품이다. 에디트 피아프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어린아이부터 거리와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 프랑스어로 참새라는 뜻을 지닌 피아프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지어준 별명이었다. 타고난 목소리에 삶의 이력이 더해지면서

그녀의 노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에디트 피아프는 음악적으로 성공했지만 딸이 두 살에 세상을 떠났고 가장 사랑했던 남자를 비행기 사고로 잃는 등 평생 불행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 그녀의 연인이자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마르셀 세르당은 뉴욕 공연 중이던 에디트 피아프에게 전화를 걸었고 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비행기를 탔지만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 숨지고 말았다. 에디트 피아프는 큰 충격을 받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마르셀 세르당을 생각하며 쓴 가사와 함께 사랑의 찬가를 완성했다. 연인에게 바치는 진혼곡이자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슬픔을 가사에 담았고 애절한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녀의 감정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 깊이 전달되어 사랑을 노래한 영원한 명곡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 위에 파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나는 상관없어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영원함이 있을 거예요. 에디트 피아프는 사고로 숨진 연인을 떠올리며 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사랑의 찬가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가 되었다.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띄워드렸습니다. 한성윤 기자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 굉장히 흥미롭죠? 이책 내일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진님 지금 병원 두곳 방문하시는 길에 또 지금 제 목소리 듣고 힘을 얻는다고 감사해요 하고 사연 주셨는데요. 지금 친정 아버지도 너무 아프시고 또 남동생도 지금 아프고 한 상황. 혜진님이 정말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카페 방송이 힘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다니 너무너무 다행스럽고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회복하시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입으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수학자 송용진 교수 문명의 뼈대 들고 와 계실 겁니다.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 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0: 우리는 왜 수학을 알아야 할까요? 수학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 문명의 근간이자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수학.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류를 지탱해온 수학의 역사,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송용진 교수님, 인하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학생들 가르쳐 오셨고요. 오랫동안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장으로 일했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쓴 책으로는 수학은 우주로 흐른다, 영재의 법칙, 수학의 숲을 걷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북카페에 처음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1: 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느라고 아주 쉽게 왔습니다. 네, 거리도 멀지 않고요.
0: 네. 예. 오늘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우리 1부에서부터 좋아하는 수학자 이름을 막 대면서 그렇게 지금 2부를 기다렸거든요. 예,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올해 일을 하셨는데 수학 올림피아드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 얘기를 좀 한국은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제가 수학 올림피아드를 올해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는 이제 그 고등학생들의 수학 경연 대회인데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수학을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 6명이 참가하고요. 약 네. 110개국이 참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110개국 중에서 이제 중국, 미국, 러시아와 함께 이제 최강국 대열에 속해 있고요. 뭐 우리가 2012년, 17년 이렇게 두 번 1등을 한 적도 있고 지금 뭐 최근에 거의 뭐 1, 2, 3등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와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네. 지리적으로나 인구적으로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이런 성적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각국의 이제 관계자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가 보면은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학 사람들의 뛰어난 재능, 네. 또 교육열, 또 이제 저희가 대한수학회에서 이제 구성한 지난 30년 동안 구성해온 여러 가지 영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해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지난해인가 AI가 금메달 땄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1: 예,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제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7월에 열리는데요. 네. 이제 작년에 호주에서 열렸고 그 전해에는 영국에서 열렸는데 그 두 해 연속 이제 유수한 이제 AI 회사들이 그 같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일명 AIMO라고 해서 AI 네. Math Olympiad라고 해서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이제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글과 OpenAI가 공동으로 이제 42점 만점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맞추지 못하고 다섯 문제를 맞춰서 35점을 이제 맞았다고 발표를 했고. 네. 또 그 35점이라는 점수는 마침 이제 금메달 카트라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그 AI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네.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곧 이제 인간의 능력을 앞설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은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푸는 이제 수학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수학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이제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또 다르게 존재하죠.
0: 지금 많은 카페인 분들이 수포자 고백을 하시는데 이것은 네. 학습하는 수학의
1: 맞습니다.

0: 그
1: 그래서
0: 안에서만.
1: 사실은 이제 수학이 아주 아주 분명한 두 개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학문으로서의 연구하는 수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의 방편으로서의 학습하는 수학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가끔 이제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AI와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학습하는 수학의 영역은 아무래도 굉장히 AI가 거의 접근했다고 보고, 또곧 인간의 능력을 앞설 것이 예상이 되는 반면에, 연구하는 수학은 약간 좀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연구하는 수학 내에서도 이제 이제 수학자들이 꼭 필요한 어떤 간단한 부분을 증명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때 동원했던 아이디어들을 AI들이 찾아준다든가, 아니면 좋은 참고 문헌인을 찾아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AI가 이제 수학자들의 수학 연구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조금 거리가 있고, 다만 이제 수학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학문 분야가 사실은 이제 AI와 동행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도 그럴 것인데, 아마도 수학은 그 중에서도 다른 학문보다 오히려 조금 더 AI가 어려움을 느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은 수학에서 이제 어려운 개념들을 동원하고 또 어려운 이론들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데, AI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일단 좀 어려움을 느낄 것이고요. 또 그것을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제 수학자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완전히 계산에 의존한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든가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이제 수학자들이 동원하는 개념들이 사실 모호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에게 정확한 개념을 입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학의 상당 분야, 예를 들어서 뭐한 7, 80% 정도의 분야는 뭐 가까운 미래에 AI가 인간보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AI가 모든 수학자들이 하는 모든 수학을 앞서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0: 이 AI의 등장 자체도 현대 수학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일부러 보는 게 맞다라고 하신 부분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문명의 뼈대 읽어오면서 이게 수학사 흐름을 쫙 잡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1부에서도 살짝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이 수학자들의 이름이 진짜 발에 채일 만큼 이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책을 기획하고 쓰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1: 예, 제가 사실은 좀 수학자이지만, 저는 사실 이제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전문적인 수학자이고요. 제 직업은 이제 수학 연구를 하는 것인데, 좀 그런 한편에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뭐 약간 인문학적인 쪽에 소질이 있었고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 종교 등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년쯤 전에 자발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수학사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하게 됐고, 사실 그전에도 수학사라는 과목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학교에서도 이제 수학 전공에서 수학사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표준적인 좀 교과서적인 그런 이제 참고 문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학사에 관련된 책들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만 해도 수십 종류이고요. 또뭐 영문판 버전만 해도 아마 수십 종류가 있을 텐데, 그 대부분이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용이 좀 오류가 많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거나, 뭐 이런 등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조금 스스로 좀 좋은 참고 서적이 될수 있는 책을 쓰고 싶고 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수학사 책이 아니라, 좀 일반인들이, 실제로 수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수학과 좀더 친근해지도록, 또 수학을 좀더잘 이해하도록 하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됐고요. 실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최근에 한 1년에 한 권씩 정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일환으로, 그 책들은 사실은 한 20년 동안 계속 구상해 왔던 책들이고, 그 책들이 다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번 책은 이제 수학사에 대한 책인데요. 이제 수학에서는 특별히 수학사, 수학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0: 어떻게 수학과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1: 이제 수학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는 좀 그렇고, 이제
0: 어.
1: 제가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좋아하는 과목이었던 거예요?
1: 예.
0: 가장?
1: 자신이 있고 수학을 하면 좀 즐거운 마음이 있었고 그랬던 건 사실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수학을 전공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0: 네.
1: 이제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계열별 모집이라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어떤 전공을 택할까 하다가 이제 수학을 정하게 됐는데, 뭐그 사연은 좀뭐다 얘기하자면 너무
0: 네.
1: 길지만, 여하튼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제 평생에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학부 과정에서 만난 수학은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좀 높이 평가해가지고 엄청 진도도 빨리 나가고 또 어려운 교재로 강의를 해주시고
0: 네.
1: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좀 오히려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내가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분야만 공부하면 되고 하니까, 대학원 입학한 이후부터는 수학이 굉장히 즐겁고 편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0: 네. 아, 이책 읽는 내내 수학에 대한 그 교수님의 애정이 막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읽는 독자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악을 듣고 와서 이책 이야기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골라오셨나요?
1: 예, 청산의 살리라는 그 가곡입니다. 제가 아주
0: 네.
1: 좋아하는
0: 오,
1: 가곡입니다. 예.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인수의 청산을 살리라 이렇게 듣고 왔고요. 이 교수님 아주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김은정님이, 문명의 뼈대, 이책 읽으면 수학적인 사고가 좀 생길까요?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답 정하시고 보내는 이 마음이 뭔지도 아시겠죠?
1: 네.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네.
1: 수학은 사실은 이제 학문으로서의 수학과 공부하는 수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습하는 수학.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사실은 학문으로서의 수학에 대한 역사를 다룬 책인데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수학이 다 연관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수학이라는 과목 혹은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좀더 친밀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이것을 통해서 길러지진 않겠죠. 논리적인 사고라는 것은 사실 약간의 약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라는 게 사실 누구에게나 사실 힘들죠. 또 수학이 어렵고 또 수학은 많은 시간을 소진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잘하기 어렵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학을 대하다 보니까 수학은 조금 어렵고 딱딱하고 좀, 뭐 그런 이제 그런 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 수학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하고 오묘하고 재미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수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의 문명의 발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현대 사회의 어떤 과학의 역할이라든가 또 미래 사회에 우리가 맞이할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과학이 가져올 여러 가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우리는 왜 수학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 수학이 탑을 쌓듯이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온 유일한 학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1: 네.
0: 이 축적에 딱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중심을 맞추신 게좀 인상적이었거든요.
1: 예, 2공계 학문 중에서 아마도 이제 수학사라는 과목, 그렇게 역사를 전공 과목으로 넣은 그런 전공은 아마 수학밖에 없을 텐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수학은 이제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 핵심은 수천 년 동안 발전해 왔다는 게 있지 않고요. 수학은 그 학문의 특성이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찾은 것들을 쌓으면서 계속 수학의 지식은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전의 지식을 통해서 그 다음 지식을 얻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해왔고 또 2000년 전의 진실, 1000년 전에 수학자들이 찾은 진실이 지금도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수학이 발전해 왔는지를 봄으로써 쳐다봄으로써 현재의 수학의 가치, 역할,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수학이라는 과목은 꼭 오랫동안 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1000년 전 기준, 500년 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지식인들, 그러니까 뭐 철학이나 뭐 신학이나 이런 법학이나 이런 일부를 제외한 좀 자연과학적인 지식, 세상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에게는 수학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고, 그럼 모든 수학자들이 그런 그 수학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것의 결과로 현재 수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은 수학사를 봄으로써 좀더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뿐 아니라,

0: 수학사를 봄으로써 수학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
1: 네.
0: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런 수학의 어려운 점과 딱딱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이 책을 보면서 아, 예전에 우리 이렇게 현재 우리 수학이 있기까지 많은 수학자들 또 많은
1: 네.
0: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고 또 실제로 많은 문명에서 수학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학자들을 응원해주고 또 수학자들을 존중해주고 이러면서 수학이 발전해온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독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한 상당히 많은 수, 대다수가 수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선뜻 책을 고르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 이런
1: 네.
0: 것들이 독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1: 여기 정말 많은 수학자가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책을 쓰면서 더, 좀더 눈에 들어오는, 특히 좀 애정하는, 영향을 많이 받은 수학자가 누구일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저는 이제 뭐 수학자들은 다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1: 네.
0: 또다 중요한 분이고 그렇지만 제 전공 위상수학을 이제 창조하신 포앵카레 수학자를 가장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데요. 그
1: 네.
0: 외에도 이제 현대 수학의 근간이 된 집합론을 만든 칸토 또 힐버트 이런 이제 현대 수학의 아버지에 가까운 그런 분들 또 이제 리만, 코시 같은 이제 고 조금 이전의 수학자들
1: 네.
0: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수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저희가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수학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둘다 젊은 나이에 죽은 천재적인 수학자인데요.
1: 네.
0: 한 명이 갈로하고요.
1: 네.
0: 또 하나가 이제 라마누잔이라는 인도 청년인데요. 두 분이 다 20대 죽었는데 그 천재성과 그 어떤 현대 수학에 미친 영향은 아주 지극히 크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분들 말고도 뭐 엄청 많은 이제 공헌을 한 유명한 뭐 수학자들은 뭐한 몇십 명 되겠죠. 뭐 가우스, 오일러 뭐 등등 많은 수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대표하는 어떤 그분들이 이루어놓은 수학의
1: 네.
0: 발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문화, 그 문명, 그 주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위대한 수학자가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 네.
0: 그 정도의 수학자가 그 정도의 업적을 낼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학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책에도 지금도 이제 발견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어떤 수학의 핵심적인 내용 대부분은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
0: 저는
1: 쓰셨어요.
0: 좀 그런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외계인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1: 네.
0: 그들이 갖고 있는 수학과 우리의 수학이 동일할 것이다. 다만 수준 차이가 날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은 제가 문명의 뼈대라는 그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좀 인문학적인 이제 느낌을 나도록 책 제목을 정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1: 네.
0: 하나는 이제 실제로 그 어떤 문명끼리의 수준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잣대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두 문명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고 또 사실은 문명이 발달하는데 어떤 뼈대 혹은 중심
1: 네.
0: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점에서 근데 그것은 보면 어떤 일부의 수학자들이 만든 어떤 진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핵심 정신은 사실은 진리 탐구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세상의 섭리, 우주의 섭리, 또 심지어는 신의 섭리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수학의 발견은 수학의 어떤 진리는 우리가 찾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자, 9230 쓰시는 카페이님, 수학은 우주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아름다운 언어라고 들었어요. 언제나 관심이 많지만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오랜 외사랑의 학문입니다. 수학의 역사에 관한 책 읽으면서 좀더 가까워지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드립니다. 지금 무엇을 그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와서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일지도 얘기 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그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9908 쓰신

0: 페이님, 수학사를 통해서 수학이 인류 문명에 어떻게 기여하고 다른 학문들과 연결됐는지 궁금해서 꼭이 책을 읽어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보면 정말 수학이 진짜 뼈대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쵸?
1: 하여튼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학자이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다, 뭐 수학이 재미있다, 오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0: 네.
1: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수학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떠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학을 대하면 당연히 수학이 좋아지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0: 네.
1: 수학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학생들은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그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원래가. 그러니까 수학과 좀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수학을 좀 호의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학을 대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호의적인 관심 없이는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이런 수학사가 됐든 뭐가 됐든 수학의 모습을 좀더 호의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엄학용님은 가끔 이런 생각하신대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오랜 과거로 간다면 수학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이요. 근데 진짜 이 책에 보면 이분들은 미래에서 온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책이
1: 네.
0: 워낙 많은데, 예, 항용님도 지금 과거로 가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시점으로 가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1: 예, 수학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몇 개의 어떤 화두랄까?
0: 네.
1: 중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호입니다, 기호. 네,
0: 기호.
1: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한 건한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사실 어떻게 보면 300년 정도. 그러니까 아마도 600년 전 사람 혹은 1000년 전 사람에게 기호를 사용해서 수학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0: 거의 AI의 등장 수준인
1: 맞습니다.
0: 거죠.
1: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발상의 전환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제 책에 어떤 수학사에 보는 거에서 관점 세 가지를 쓴게 있습니다.
0: 네.
1: 그 중에 이제 수학의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진리탐구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0: 네.
1: 마지막에는 어떤 각 문명이 수학과 문명을 발전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결국 포용이다.
0: 포용.
1: 그래서 이제 포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명 발전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랜 이제 과거에 이제 한 2000년 전에 수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 이외
0: 네. 아.
1: 바그다드라든가 그 이외 뭐 파리, 뭐 뉴욕 현재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문명의 중심을 이룬 중요한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0: 네.
1: 인종에 대한 그런 포용이
0: 네.
1: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폐쇄적인 곳이 아니라
1: 예,
0: 열어두고 있는
1: 맞습니다. 결국
0: 곳이다.
1: 베타적인 감정, 베타적인 사회는 결국 문명 발전의 그 어떤 저해가 되겠죠.
0: 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1: 예, 롱롱 타임이라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인데요. 린다 론스타트가 불렀습니다.
0: 네, 듣고 가시죠.

0: 울산 오람들이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문명의 뼈대를 출간한 수학자 송용진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7179 쓰시는 카페인님이 수학자셔서 그런지 말씀에 나머지가 없고 딱 떨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수학자의 화법인가요?
1: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0: 지금 아 그리고 목소리가 아까 대학생 같다라고 하신 카페인님 사연도 있어서 네, 이렇게 지금 너무 반갑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금 카페인분들이 어떤 감동 같은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 최연서님은 수학을 논하며 포용을 얘기하는 순간을 경험하네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셨는데 이 포용이 정말 핵심인 거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
1: 맞습니다.
0: 예, 그 알렉산, 없는데.
1: 예,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 후 이제 300년 정도까지 600년 정도 굉장히 문명의 중심이자 과학의 중심지였는데,
0: 네.
1: 소위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기독교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수학자들을 탄압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수학 과 과학의 어떤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런 건 이제 다른 문명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20세기에도 그 한 7, 80년 동안 유럽의 수학과 과학의 중심지였던 독일이 나치가 들어오면서 그 배타적인 어떤 내용을 품고 있죠. 나치는 반유태, 네. 반외국인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독일의 위대한 어떤 과학적인 전통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고요. 뭐 그런 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약간 현대 이제 우리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반이민 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금씩 다 힘을 합쳐 쌓아온 그 축적의 역사를 그렇게
1: 예,
0: 훼손하는 예. 결정들을.
1: 예,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이제 자유로움과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창조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기
0: 네.
1: 때문에요.
0: 박태현님 수학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니 너무 멋지세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인고의 세월이 길잖아요.
1: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거나
0: 네.
1: 어려운 문제들 어떤 어려운 이론들을 이해할 때 보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답으로 표현이 되거나 간단한 식으로 표현되거나
0: 네.
1: 간단한 이론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0: 그쵸.
1: 근데 그 정답을 찾기 전까지는 암흑 속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답을 찾고 나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답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런 것들이 어떤 수학의 발견에 어떤 희열이랄까 또 수학이 갖고 있는 본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오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까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1: 네, 제가 그 그림의 소질이 없어서요. 정사면체를 그릴까 합니다. 정사면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전공하는 위상수학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가장 완전체적인 3차원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사면체는 좋은 게 그 각 면에다가 뭔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모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다면체는 정다면체는 사실은 정다면체는 사실 다섯 가지밖에 없고요.
0: 네.
1: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정사면체인데요. 정사면체는 우리 위상수학자들이 공통으로 아마 제일 좋아하는 기하적인 물건일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위상수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 정사면체 에디션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이 책 안에 있는 그 수학사의 중요한 굵직한 장면들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 부분도 살짝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3차, 4차 방정식 해법을 찾는 과정 이건 거의 드라마예요. 뭐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로 하면 이게 몇 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진짜 흥미진진하던데요.
1: 예, 1500년대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제 이탈리아가 유럽의 가장 선진국이었고요.
0: 네.
1: 그곳에서 이제 아마도 아라비아로부터 전달된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해법이 뭐지? 하실 텐데, 그건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데요. 그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해법이죠. 그런 것과 같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근의 공식이 있나?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결국 찾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책에 소개한 대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카르다노하고 타르탈리아의 어떤 경쟁과 그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서로 시기와 모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0: 막 라인이 있고, 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1: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카르다노와 그 제자 페라레에 의해서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이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이제 다시 이제 5차 방정식의 일반화를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19세기 초반에 몇 명의 수학자, 특히나 유명한 아벨 또 갈로아, 아까 말씀드린 갈로아 이런 청년들에 의해서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다. 즉 일반화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정식을 찾는 이제 어떤 게임 그런 것들은 이제 19세기 초반에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만약에 그 5차 이상에서도 있다면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6차, 7차 이렇게.
1: 예, 그렇죠. 근데 아마 근데 5차 이상이 있었다면은 그 이전에 발견됐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아마도 없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 없다는 걸 증명하게 되죠.
0: 그렇군요. 이게 지금 3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1000년 넘게 이렇게 난제로 묶여 있었던 거.
1: 맞습니다.
0: 이게 봉인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0: 시작한 일이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대에 갑자기 발표된 것이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3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었지만 이제 못 풀던 것인데, 재밌는 거는 그걸 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해법을 보면, 그 바로 그 사람이 해법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이론들, 그러니까 한몇 년, 바로 불과 몇년 전에 나온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푼 거거든요. 그 본인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제를 생각했을 텐데, 그것 외에도 이제 그 사람이 푼 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시무라 타니야마 추측이라는 걸 증명한 것인데, 시무라 타니야마 추측을 증명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걸또 다른 사람이 증명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한 건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수학사가 왜 중요한지, 수학사들의 협업이 왜 중요한지, 수학자들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지를 잘 설명하는 중요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1: 리만 가스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카페인인데 열려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예, 이번에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신청하겠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나누고 있습니다. 아,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정사면체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변지영님, 우리 집 중3 아들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자가 꿈입니다. 하셨어요. 어떤 얘기 해주시고
1: 예,
0: 싶으세요?
1: 수학자는 약간 되기가 어려서 그렇지 되면 너무나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직업군으로 치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이제 수학자로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예, 그러니까 수학의 핵심은 자유로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자의 활동, 또 수학자의 연구 내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자유로움, 자유,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학 밖에 있는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실은 이제 수학자들만이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어떤 학문의 특징, 수학자들 활동의 특징은 그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0: 약간 암흑 속에서 길을 내는 느낌인 거예요?
1: 그거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사고하고 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풀고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선택해서 풀면 되고 또 뭐
0: 그렇죠.
1: 많이 풀 필요도 없고 뭐 이렇죠. 그야말로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직업이랄까? 뭐 그런
0: 네,
1: 것이 있습니다.
0: 게으르게, 이런 것은 정말 예상 밖의
1: 네.
0: 것이긴 한데, 네, 흥미롭습니다. 아, 이 책에서 수학 역사에서 정말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 이렇게 한다면 이제, 미적분학의 탄생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미적분학을 진짜 오랜만에 다시 여기서 만났습니다.
1: 네. 미적분학은 뭐 실제 실용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세상을 설명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뭐 미적분학이 없으면 현대수학은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외계인도 미적분학을 언젠간 발견했을 것이고 그 발견한 시기가 그 문명의 어떤 우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에 발견했잖아요. 그건
0: 그
1: 뭘
0: 얘기도 또
1: 의미하냐면 아까 제가
0: 흥미롭더라고요.
1: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발견될 만큼 문명 혹은 과학 혹은 수학이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죠.
0: 그리고 좀 스타일이 대조적이어서 재밌기도 했어요. 뉴턴은 그 이미 미적분학을 이제 본인 이제 물리학 연구에 쓰면서도 이게 수학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까에는 크게 거기까지 생각 못 하신 것 같고.
1: 예, 그 뉴턴은 당시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그 분야의 뭐 창시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스타일의 차이로 볼 때는 뉴턴은 좀더 실용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 대표적인 게 천문학이죠. 혹은 이제 광학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고요. 라이프니츠는 그거보다 좀더 이론적인 것, 추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좀더 그런 면에서 수학, 그러니까 미적분학이 갖고 있는 수학의 본질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좀더 뉴턴보다는 빨리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호는 사실 라이프니츠의 기호이거든요. 그래서 뉴턴은 좀더 라이프니츠보다 일찍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미적분학에 진짜 기여한 사람은 오히려 뭐 라이프니츠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0: 그런 다음 또 베르누이
1: 예. 베르누이
0: 사람들이 또
1: 형제와 그 가문이 또 미적분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했죠.
0: 이렇게 무슨 거의 그 계주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계속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학문이 발전을 해오고 이 책에서 지금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지만 진리 탐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현대에 들어서도 이 진리 탐구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약간 잊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맞습니다. 제가 진리 탐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500년 전까지 중국의 수학 과학의 수준이 유럽보다 앞서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유럽이 발전하면서 뒤지게 되는데요. 그 중요한 배경을 보면 결국 유럽은 진리 탐구라는 정신의 바탕을 두고 수학 과학을 연구한 반면에 중국은 실용적인 가치에만 두고 이제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 탐구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지식이 축적이 되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연구도 하게 되고 또
0: 그쵸.
1: 쓸모없어 보이는 이론을 정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지구가

0: 태양주의를 돈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진리탐구 정신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고, 그 외에도 뭐
1: 네.
0: 세균의 발견, 화학식의 발견, 뭐 등등 많은 서양이 이룬 어떤 과학적인 발견들은 사실은 진리탐구를 원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섭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다가 발견된 것이지, 뭐 당장 돈이 되는 것, 아니면 경제, 뭐 무기를 만드는데, 아니면 물건을 만드는데 쓰는 과학만 중시해가지고는 발견될 수 없는 진리들을
1: 그쵸.
0: 한 거고요. 근데 그런 정신이 현대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그 안타깝게도 그 과학과 기술을 좀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기술은 좀더 응용적인 거 하지만 과학은 좀더 원리 탐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선진국을 빨리 따라가느라고 좀 그랬겠지만,
1: 네.
0: 진리 탐구 그 자체, 그러니까 무슨 이걸 해서 어디에 쓸모가 있어요? 이런 질문 좀안 하고
1: 그쵸.
0: 좀 과학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책 읽으면서 또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책 보면 약간 희망을 좀 얻게 되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좀 인기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난제들을 다 이제 풀고, 이렇게 발전해 온 것처럼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예,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우리의 직업을 뺏지 않을까, 또 전문직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AI들이 결국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공상과학적인 상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더 사람들이 편해지고,
1: 네.
0: 사실은 뭐 뭐랄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과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엄청난 충격을 느끼는 건 사실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고,
1: 그쵸.
0: 아니면 뭐 전등이 발견이 되고, 아니면 녹음이 발견이 되고, 아니면 뭐 우리가 복사기만 해도 복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 외에도 뭐 인터넷, 뭐 이렇게 하는 전파 방송 등등
1: 네.
0: 많은 이제 과학적인 발견. 또 최근에는 예를 들자면, 제가 잘 드는 비율이지만, 이제 온라인 상거래가 막 시작이 될때 엄청 일반 이제 상공인들은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뭐 일부 뭐 피해 본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오히려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1: 네.
0: 것처럼 우리가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직업적인 것 혹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바뀌겠지만, 그것이 인류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이고 경제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오늘 김옥진 님이 교수님 말씀 너무 좋아서 중학생 딸과 다시 들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변지영 님, 그리고 7179 쓰시는 카페님, 9908 쓰시는 카페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0: 예,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1: 우리 다음 책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Above and Beyond의 D1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저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A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짜릿한 재미를 줄 때도 있지만 이것은 종종 도피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바로 휴대전화 얘기인데요. 바쁠 때,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을 때, 오히려 휴대폰에 푹 빠져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는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휴대전화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그 일은 여전히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마치 나를 빤히 보면서 도대체 언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휴대전화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제가 붙잡아드리겠습니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원어스의 노래 Life is Beautiful 들으면서 6월 10일 수요일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다님들 지금 뭘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휴대전화 아니면 태블릿 PC? 경청도 들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전자기기를 멀리 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 자칫하다가 이렇게 딴짓하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쇼츠로 도망가고 할 일이 태산인데 연예인 영상 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30분, 1시간 금방 지나가요.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을 회피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휴대전화

보는 동안 우렁각시가 나타나서 쫙 해서 숙제를 다 해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바다님들은 공부랑 책이랑 꽤 가까이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책 아무거나 한 권을 들고 펼쳐주세요라고 했었어요. 장르불문 생선물에서 우리 바다님들이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보내준 분들이 많으시네요. 짜니님은 초등 과학 개념 사전 펼쳤어요. 이런 거 보니까 초등학생 바다님이고 황지수님은 수능 특강 문학이요. 고3 바다님이실 거고 홍현주님은 저는 영어 숙제하다가 펼쳤어요. 브롤라카 타블라 롤랑 롤랑루송 영어 숙제가 수학 숙제로 바뀌어라. 아마 나름대로의 이런 주문을 읽어주신 것 같은데 이은희 바다님은 생선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신 야구 수학 책 보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읽어보고 와 어떻게 야구에 진짜 수학적인 아이디어가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윤연우님은 백은별 작가님 우리 경청에 출연했었던 작가님이죠. 고등학생 작가 백은별 작가님을 좋아해서 자주 읽는 책인데요. 시한부라는 책에 200페이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너져도 된다는 말에 너무 안심하고 무너져 내려 버렸다. 와. 야, 무너져도 된다는 얘기 함부로 해주면 안 되겠다. 진짜로? 그런 멘트가 들어 있었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보통 어른들이 좀 위로해 준답시고 아파도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이런데 무너져도 된다는 말이 너무 안심해서 무너져 내려버렸대요. 함부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쵸? 현실을 알려줘야지, 어른이면. 그쵸? 맞습니다. 앞으로 종종 우리 바다님들 어떤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 책 읽고 계신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실 곳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가능하고요.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잠시 후 수요일의 코너 생선님의 선생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관심 있는 바다님들 함께 할까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촉감이 필요해입니다. 여태 전부터 슬라임이 유행을 하더니만 올해는 키캡이라고 하네요. 키캡 아세요? 이렇게 딱 누르는 딸깍딸깍 소리 나면서 누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키캡으로 만든 그런 그 선물도 받은 적 있어요. 키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뭘 자꾸 이렇게 누르거나 만지거나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 우리 다들 하루 종일 매끄럽고 미끌미끌한 화면만 만지잖아요. 또 스마트폰 얘긴데 이게 작동하는 손맛은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노래를 들을 때도 버튼을 눌러서 테이프 넣고 탁 닫고 이렇게 툭 누르고 다시 끌 때는 툭 튀어나오고 딸깍거리고 막 이런 소리의 느낌 또 버튼을 누르는 손 감각 이런 게 있었거든요. 손을 쓰면서 촉감을 느낄 때 충족되는 그 무언가. 어쩌면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자꾸만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승재의 경청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이들 발달에도 좋다고 해서 어릴 때 촉감놀이 하는 거 아세요? 미역, 두부 이런 거막 만지면서 놀게 한대요. 미끈거리는 거, 부드러운 거, 막 이런 거. 와, 손끝으로 다양한 감각을 막 배운대요.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그런 우리가 요즘 매끈한 스마트폰 화면만 스크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감각이 그리워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라디오 할때 눈치 채신 바다님들도 몇몇 있으실 텐데, 저도 가끔 손에 뭘 이렇게 쥐고 만지작거리면서 이야기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슬라임이랑 킷캡을 좋아하는 우리 바다님들에게 이 노래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유아의 노래, 스페아이.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노래, 하와이안 커플. 두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없이 돌아온 푸짐한 이 시간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방금 촉감 이야기를 한 김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걸 듣고 어린이 정승재가 가장 좋아했을 것 같은 것,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현재 할아버지 정승재 말고요, 어린이 정승재, 그걸 기억하면서 보기를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찰흙, 우리 미술 시간에 쓰던 거. 두 번째, 강아지 털. 세 번째, 유리 구슬.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린이 정승재는 무엇을 가장 좋아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단기 앱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노래, 넌센스.

0: That one's not gonna make it.
1: 사브리나 카펜터의 노래 넌센스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촉감 문제. 그 중에서도 저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게 만드는 진짜 까만색 아이가 어렸을 때 진짜 귀여웠는데 착했거든요. 말도 많이 없고 그런 착한 어린이 정승재는 찰흙, 강아지 털, 유리구슬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의 감촉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바다님들은 어때요? 어릴 때 어떤 감촉?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런 느낌. 찰흙 괜찮죠?

0: 않아요, 여러분? 차를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스러기도 생기고 손 씻고 해야 되지만 만들 때는 뿌쩍뿌쩍 하는 게 느낌 좋지 않아요? 강아지 털. 현재 정승재는 강아지 털 만지는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서 손도 못 댔습니다. 유리구슬. 유리구슬은 무서웠어요. 왜? 모르겠어. 무서워. 삼킬까봐. 입에 안 넣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목에 들어가면 나는 죽겠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진짜 그때도 애니였나 봐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던.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는 저는 찰흙을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랑 아이디가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생선님의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워너원의 노래입니다. 뷰티풀.
1: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0: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1: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흑자와 적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무렵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 경제 공부, 기초 경제 공부 탄탄히 해두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일주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1: 요새 경제가 너무 변동성이 커서
0: 변동성?
1: 제 계좌의 변동성은 조금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0: 이번 주 월요일에 폭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블랙 먼데이라고.
1: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사람들도 막 이렇게 그렇죠?
1: 약간 예민하시죠?
0: 예민하구나.
1: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분들은 더 예민하시고 지켜보는 네. 분들도 아, 왜 이렇게 움직임이 예측할 수가 없지? 사실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는데 경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0: 불확실한 네. 불확실성. 불확실성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그쵸? 그런 주제도 오늘 또 이어집니다.
0: 이어집니까?
1: 네.
0: 오늘 할 얘기가 인생의 흑자 적자라면서요.
1: 네.
0: 흑자면 검정색 글씨로 예전에 장부를 기입했다 그러죠.
1: 맞아요.
0: 이윤이 남을 때는.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좀 손해가 났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기인해서 흑자 적자라는 말을 맞습니다. 한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당연히 흑자잖아요.
1: 현재 저는 흑자 시기를 보내고 있죠.
0: 근데
1: 제가 현재라는 거 강조한 건
0: 예.
1: 생애주기 전체에서 흑자여야 되는 시기가 있고 저는 그 연령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0: 아, 연령대가 흑자 연령대예요?
1: 네, 흑자 연령대고 이 시기에는 흑자를 일반적으로는 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중간에 딱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흑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무슨 얘긴가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생애 주기별로 흑자 인생, 적자 인생이라는 게 있다고요.
1: 그렇죠.
0: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1: 네. 이게 잘못 들으면 이 사람은 흑자 인생, 저 사람은 적자 인생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이제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쭉 봤을 때 어떤 시기에는 적자고 또 어떤 시기에는 흑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0: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신 그 젠슨 황 아저씨도 네. 힘들었던 시절 있었대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거든요.
1: 네.
0: 누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사람에는 보통 보편적으로 적자인 시기가 당연히 있고 네. 흑자인 시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1: 맞습니다. 이게 통계로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2023년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연 단위로 발표되는 통계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한국인들의 경제적인 생애 주기는 세 단계로 나뉘는데
0: 예.
1: 적자, 흑자, 다시 적자.
0: 헉!
1: 우리 어렸을 때 태어나서 27세까지는 소비, 나한테 쓰는 돈이 노동소득보다 큰 적자 구간이고요.
0: 27살까지는 당연히 막 대학교 다니거나
1: 네.
0: 그러거나 해서 사회초년생이라서 당연히 적자일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등록금도 갚아야 되고, 그렇죠?
1: 네, 네.
0: 맞아.
1: 이때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 거라고 기대할 때도 보통 아니니까
0: 예.
1: 이때까지는 적자인 게 뭐 당연한 투자하는 시기지, 큰 은행시기지 생각을 하는데
0: 예.
1: 이후에 28세부터 60세까지는 이제 노동소득, 일해서 버는 소득이 소비보다 큰 흑자로 돌아섭니다.
0: 아, 28세부터 60세 사이에 들어오신 거네요, 박진영 선생님도.
1: 그쵸.
0: 저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1: 우리는 다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흑자식이 있어야 되는 때예요.
0: 그러네요.
1: 네, 61세부터는 다시 적자 구간으로 돌아섭니다.
0: 아, 안타깝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이 시기가 지금 20대 후반부터 흑자로 돌아서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 예. AI가 또 많이 발전하면서
0: 예.
1: 그 경제 생활을 진입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0: 네. 그러면 이 적자 구간이 더 길어지겠네요.
1: 그렇죠. 적자 구간의 앞부분 적자 기간, 1단계 적자 구간도 길어지고 또 기대 여명이 늘어나잖아요.
0: 아,
1: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러네. 생각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2단계 적자 구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느낌이랑 너무 다른 게 한 50대, 예전에는 50대 중반에 정년이었고 요즘은 좀 정년이 늘어나긴
1: 네.
0: 했는데 그런다 그래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직업 없이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1: 그쵸.
0: 그래서 진짜 좀 흑자 구간일 때 많이 모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게
0: 예.
1: 이렇게 나의 인생은 좀 특별하고 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0: 예.
1: 통계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때는 적자고 흑자는 생각보다 짧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야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0: 그렇지. 맞아요.
1: 그쵸.
0: 정말 그래.
1: 돈이 많이 드는 시기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걸 목표로 하면서 이런 통계를 보는 거죠.
0: 미리미리 이렇게 좀 모아놔야 되는데, 그런데 돈을 번다고 해도 요즘 또뭐 플렉스 한다고 그래서 또 모을 수도 없고,
1: 그렇죠.
0: 막또 요즘 무조건 여행 가야 되고 문화생활 즐겨야 되고 또 이런 얘기도 되게 많다 보니까 돈 모으는 것에 좀 소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1: 그렇죠.
0: 좀 많이 드는 게, 젊을 때는 우리가 누구나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는데, 누구나 죽음을 알고 있지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쵸? 그것처럼 남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노후도 우리는 남 얘기라고 생각해서
1: 맞아요.
0: 젊을 때는 일단 지르고 보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 삶이 이제 연속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냥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고 또 다음날이고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신체 나이는 들어가잖아요.
0: 저 피부가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링거 맞을 때 간호사분이 이거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정맥 찾는 거.
1: 네.
0: 요즘 금방
1: 그냥
0: 찾더라고요.
1: 쑥 그냥.
0: 예, 네, 쑥 그냥 정맥이 휘어지셨네요. 막 이러면서.
1: 눈으로 관찰까지 가능한.
0: 맞아요.
1: 네.
0: 어떡하면 좋아요.
1: 그렇게 우리가 노후가 어쨌든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노후라는 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생애 주기를 지금은 일단 막 백지에다 그려가는 상태야. 언젠간 맞이할 때를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0: 맞죠. 저 그런 얘기 그 간혹 가다가 TV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1: 네.
0: 박진영 선생님처럼 이렇게 돈에 관련돼서 강의하시는 분들 한 번씩 나오시면, 오늘 월급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널이 제 거죠? 아니에요. 현재의 자기와 미래의 자기 거죠. 막
1: 맞아요.
0: 이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시는
1: 완전
0: 거잖아요.
1: 명언이시다. 현재의 나를 위해 쓰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흑자 기간일 때 나중에 적자가 될 나를 위해서 보내놓지 않으면은
0: 맞아.
1: 안 돼요. 생활이 안
0: 그럼요.
1: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너무너무 중요해. 노후 대비라고
0: 노후
1: 하죠.
0: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라이프 사이클, 뭐, 개인 파이낸셜, 개인 재무 관리 이런 쪽으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 분야가 크고 우리나라에서도 생애 주기 자산 관리라는 분야로 따로 떼가지고 재무 설계,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프 펼쳐놓고 여러분들 지금 흑자라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나중을 위해서 이거 뭐 연금이든 가입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0: 아니, 예전에는 자식 하나 잘 키워놓으면 노후 대비까지 됐던 시기가
1: 그쵸.
0: 있었잖아요. 당연히 부양해주겠지 이랬었는데, 요즘은 취직도 늦게 되고, 또 부모를 부양하는 풍경도 많이 없어졌고, 또 인구수가 부모 세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 요즘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중인데, 돈 버는 경제 인구보다 돈안 버는 노인 인구가 훨씬 많아지기
1: 맞아요.
0: 때문에 1인당 부양해야 될 가족이 너무 많다. 그래서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되게
1: 네.
0: 높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와, 그거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1: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버는 소득을 미래, 노후를 위해서 보내놓는 건 노후 대비고, 두 번째는 이 흑자 시기가 그래도 32년 정도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큰돈쓸 일들이 많아요.
0: 맞아.
1: 큼직큼직한, 이것도 생애 주기적인 이벤트라고 말하는데, 뭐, 내집 마련할 때라든지,
0: 관혼상제부터 시작해서.
1: 관혼상제 등등 자녀가 있다면 자녀 키우고, 육아하고, 대학 보내고 이런 것까지 해서 큼직큼직하게 최소 천 단위 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아우, 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방송이라서 할순 없고.
1: 네. 너무 궁금한데요?
0: 맞아요. 돈 들어갈 일 진짜 많잖아요.
1: 네,
0: 그쵸? 맞아요.
1: 그렇죠.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오는 순간은 보통 본가에서 독립할 때.
0: 독립. 제가 500만 원에 독립했었는데, 500에 25짜리 집을 얻어가지고,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요. 상도 사동 복덕방 가가지고, 이렇게 저기로 하실래요? 그러니까 옥탑방으로 가실래요? 반지하로 가실래요? 뭘 선택할게요?
1: 옥탑방.
0: 반지하. 더운 거 너무 싫어해서. 여름에
1: 현실적이시다.
0: 진짜 덥다 그래서 옥탑방은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낭만이 있는데, 그거 나
1: 맞아요.
0: 너무 해보고 싶긴 했지만, 그 할머니가 그랬대. 아우, 여기 더워서 못 살아!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나 그냥 반지하가 낫겠다. 그래서 반지하 살아서, 저 수제 의원금도 타고 그랬어요. 동작구청에서 마련해 주신.
1: 네.
0: 그런 것도 했고, 되게
1: 그게
0: 막,
1: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사회의 어떤 그 지원
0: 세상 돌아가는 거.
1: 사원이라든지, 예, 그런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맞아요.
1: 독립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증금, 그리고 매달 나가는 월세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 이사비, 필수적인 가전 가구, 그리고 뭐 생활용품, 월마다는 관리비, 공과금, 여름에는 에어컨,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비,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0: 저는 그때 와, 정말 뒷일 생각 안 하고 처음으로 그 7평이었거든요. 반지하가 강아지 2마리. 2마리를 처음으로 분양받아서 큰 애가 곧바로 홍역에 개홍역이라고 되게 위험한 병인데 그것 때문에 저 와, 몇십만 원이 곧바로 막 날라가고 막
1: 와,
0: 이러더라고요.
1: 월세.

0: 올리는 그 SNS 보면 요즘 따라 축의금 가지고 이렇게 논란인 부분 많아서 야, 이 문화 없애야 된다. 이거 누구를 초대했는데 두 명이 와서 뭐 10만 원 내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글 보면 야, 그래 놓고 왜 사람을 부를까라는 생각도 들고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 이것도 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청첩장 모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세대부터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한테 쓸 돈들이 너무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0: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많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쵸.
0: 정말. 그쵸?
1: 근데
0: 이게 서로가 다 부담이잖아요.
1: 맞아요. 근데 나부터 없애는 게또 어려운 거지.
0: 그렇지.
1: 그쵸.
0: 또 인간답게 살려면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으니까
1: 그쵸.
0: 그거를 서로가 좀 이렇게 문화를 좀 바꿔주는 문화. 아니 이런 거 요즘 있잖아요. 그 장례 문화도 요즘은
1: 맞아.
0: 무빈소 장례? 요거 요즘 많이 늘었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방법을 돈 많이 안 쓰는 그런 문화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1: 맞아요.
0: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1: 캠페인을 엽시다. 네.
0: 그래요, 진짜. 결혼 많이 안 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배려를 해줘서 돈좀 덜 들게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는 생애 주기적으로 돈 정말 많이 드는 대표적인 이벤트로 꼽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집 마련.
0: 내집
1: 보통
0: 마련.
1: 독립할 땐 전월세로 많이 이사 가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서 두 사람이 돈을 합치면서 좀더 모아서 이제 내집 마련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0: 그렇죠.
1: 이때는 주택 구입 자금, 최소한의 대출 빼고 내가 넣어야 되는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로 큰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때도 뭐 부동산 취득세, 이사비, 인테리어비, 가구
0: 아휴,
1: 정말 많이 들죠.
0: 맞아요.
1: 집 크게 넓어지면 그만큼 가구도 늘어나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네 번째는 출산과 육아.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죠. 한국은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큰 편이에요.
0: 사교육비는 안 써도 돼요. EBS가 있으니까요.
1: 그럼요.
0: 정말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도 불안하니까 계속 시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문화가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지금 또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이 쓰고 있는데, 2025년 기사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미취학 아동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 원 정도.
0: 아, 참.
1: 미취학인데.
0: 그러니까 너무해.
1: 이 정도를 저는 보험료로 쓰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보험료를
1: 네, 그렇죠. 불안감을 달래려고. 그리고
0: 예.
1: 다섯 번째는 노후예요. 노후에 이제 큰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 줄일 수 없죠. 그리고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0: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일생 전체가 다 돈이네.
1: 그렇죠.
0: 돈 나갈 때가 이렇게 많네요. 그러니까 잠깐 그 27년이라 그랬어요?
1: 27세에서부터 60세까지.
0: 60세까지 33년이네요,
1: 그렇죠.
0: 그러면.
1: 아, 28세에서
0: 그럼
1: 60세까지.
0: 32년.
1: 네.
0: 그동안 진짜 평생 들어갈 목돈을 좀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어떻게 생애 주기별로 돈을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장이 부르는 노래 듣고 오죠. 폴킴이 피처링한 보통날의 기적.

0: 정승재의 경청, 스텔라장의 노래, 보통날의 기적 듣고 왔습니다. 100세 시대다 이런 말이 나온 지 진짜 오래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다님들한테 아주 먼 일이지만 나중에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배울 점이 아주 많은 할머니, 유쾌한 할머니, 여유 가득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 유머러스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하기 싫은 일을 안할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부자가 돼서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1: 너무
0: 너무
1: 따뜻하네요.
0: 따뜻하죠?
1: 네.
0: 저는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라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할것 같으세요?
1: 계속 일하는 할아버지.
0: 아니에요. 저는 조지 크루니.
1: 오. 아니, 그건
0: 아니,
1: 추구미
0: 아니,
1: 아닌가요?
0: 아니, 잠깐만. 아니,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죠? 뭐, 이건 뭐예요? 이거.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멋있는데, 저렇게 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1: 그럼요.
0: 그쵸?
1: 지금 봐도 멋있죠.
0: 남성미도 느껴지고,
1: 네.
0: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얘기해 볼까요? 나훈아
1: 허,
0: 님,
1: 너무 멋있어요.
0: 우리 2살 차이라는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저 나이에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것 같니? 그렇게.
1: 맞아요.
0: 그죠? 정말 남자잖아.
1: 네.
0: 나훈아 님딱 보면.
1: 보면은
0: 네.
1: 에너지가 그냥
0: 그쵸?
1: 넘어오는 것 같아요.
0: 그쵸? 그래서 저는 조지 크루니 혹은 나훈아 아저씨가 될 거예요.
1: 와. 정말 응원합니다.
0: 그런데 원하는 할머니가 되고 원하는 할아버지가 되려면 돈 관리 정말 잘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돈
1: 그럼요.
0: 관리 들어가야 되죠.
1: 당연하죠. 우리
0: 네.
1: 일단 추구미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런 원하는 상이 명확하면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일단 기본적으로 흑자 시기부터 돈을 잘 모아야 돼요.
0: 네.
1: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컨텐츠, 경제 컨텐츠 만드는 곳에서도 많이 사연이 들어오는데,
0: 네.
1: 저 지금 사회초년생 뭐 3년 차인데 늦지 않았을까요? 전혀 늦지 않았고,
0: 네.
1: 저는 20대 중후반에 경제에 관심 갖고 이런 질문 던지는 분들께 짝짝짝,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너무 빨리 잘 찾아오셨다라고 말씀드려요. 늦지 않았어.
0: 맞아요. 늦지
1: 지금 혹시
0: 않았지.
1: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20, 30대 분들 계셔도
0: 네.
1: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흑자

0: 부터 돈을 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1: 예.
0: 그 안에서 독립, 결혼, 주거, 양육, 뭐 교육, 노후까지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1: 예.
0: 기본적으로 노후를 위한 돈은 떼놓고 큰 돈을 그때그때 잘 대비해 가지고 잘 쓰는 거, 이거 이제 초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죠.
1: 미리 남겨놓고. 우리 예전에
0: 네,
1: 얘기했었던 거랑 일맥상통한 것 같네요.
0: 맞아요.
1: 써야 될걸 따로따로 통장도
0: 맞아.
1: 나눠가지고 좀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0: 네.
1: 해주시는 것 같고. 적자 시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흑자
0: 그쵸.
1: 시기에는 그렇게 모은다 그래도.
0: 적자 때는 잘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준비를 위한 좀 키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큰돈 드는 이벤트, 내 인생에 걸쳐서 큰돈 드는 이벤트를 큰 백지 하나 꺼내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대략 써보는 거죠. 우리 왜 연간 비정기 지출도 연간 캘린더 하나 꺼내놓고 거기 안에 체크해보자고 했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 내가 그 금액에 다 맞춰서 준비하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자고. 아, 대략 이 시점에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겠구나.
1: 그치.
0: 직면하는 거랑 아닌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1: 그렇죠.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지죠.
0: 그쵸. 마음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돈을 목적별로 나눠서 준비하는 거죠.
1: 그치.
0: 이것도 월 단위로도 말씀드렸죠. 월급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1: 맞아.
0: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을 목적별로 준비를 하고, 비상금은 필수. 필수고, 주거 자금. 처음에는 보증금, 나중엔 조금 더 보태서 내집 마련을 위한 그런 현금. 결혼
1: 그렇지.
0: 자금. 결혼 자금 어떻게 대출받아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결혼 자금은 현금으로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월급에서 얼마씩 자녀 양육비, 교육비로 쓰지만, 그걸 위한 어느 정도의 돈을 또 모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일시에 충격이 있지 않게끔 모아두고, 노후 자금은 연금으로 꼬박꼬박 흑자 시기에 매달 내 소득의 5에서 10%씩 연금 계좌에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거.
1: 연금
0: 네,
1: 계좌.
0: 이거 하면은 너무너무 쉬워져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세 번째 내용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연금. 연금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하는 저축과 투자예요. 우리 쓸 돈. 일반적으로 인생에서 큰돈쓸 일을 위해서 모아놓는 그돈 별개로 연금을 통해서는 만 55세 이후의 나를 위해서 돈을 보내놓고 불려놔야 됩니다.
1: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서 돈을 나눠서 쓰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라는
0: 네.
1: 말씀. 이 문장 기억하면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터치드가 부릅니다. 여정 듣고 오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생애 주기별 자산 관리, 이 말이 좀 어려우면 맨 마지막에 했었던 이야기,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돈을 나누었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와, 그렇게 마음껏 준비를 잘 해놨다 그래도 진짜 예상치 못했었던, 그럼요, 그런 일이 또 생겨요, 인생이.
2: 그게 인생이죠. 돈 관리할 때 이제 데뷔할 때는 파워 T, 파워 J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예, 실제로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1: 맞아.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비상금인,
2: 맞아요,
1: 거죠.
2: 항상 말씀드렸죠. 월급 관리할 때 뭐 저축 얼마, 투자 얼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돈, 비상금. 내 월 생활비의 두세 달치.
1: 그러면 남편이랑 보통 남편한테 용돈을 이렇게 주는데 남편도 비상금을 챙기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0: 경제 활동이네요.
1: 그럼요. 보통은요, 가정의 비상금을 만들어 놓고요,
0: 네.
1: 개인의 비상금을 각자 또 관리해요.
0: 만들어요. 아니, 국가도 예비비라고
1: 네.
0: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큰일
1: 큰일
0: 나잖아요.
1: 나죠.
0: 우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 생기니까, 국가적으로도.
1: 그럼요.
0: 맞습니다.
1: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0: 예.
1: 재테크에서 비상시는 그래서 뭐였다? 소득이 끊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 아니면 다른 하나는 이제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생기는 상황. 이렇게 되죠.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핸드폰이 떨어지거나, 노트북이 고장 나거나.
0: 그럴 때는 비상금으로도 해결이 안될 때,
1: 그럼요.
0: 그럴 때 보통 보험이라는 거 하는 거죠.
1: 그쵸.
0: 보험, 맞아.
1: 그때 보험을 쓰는 거고요.
0: 예.
1: 사고나 질병처럼 한번 나갈 때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비상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그 이건 또 자주 있는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비상금으로 상시 관리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이걸 위험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 하고 나온 게 보험인 거죠.
0: 보험. 근데 보험도 저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1: 네.
0: 게, 그막 변액보험 이런 거 잘못 들었다가 저 손해본 적
1: 알것
0: 있어가지고,
1: 같아요.
0: 10년 넘게 부었는데, 20대 때부터. 그래서 난 보험 그러면 지금도 막 은행에서 이런 보험 상품 있는데요. 그러면 아우 막 그래요. 진짜로.
1: 잘하셨어요. 오히려 방어적으로 해야 돼. 보험은 영업이 많이 들어오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 네.
1: 영업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보험사 입장에서 남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상황에서는 보통 거절을 잘 못해요. 우리 돈 얘기 거절하는 방법을 초반에 얘기했었잖아요.
0: 얘기했었어요. 다음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 맞아.
0: 하면 제일 편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고민해 보고요. 이러면 돼.
1: 상품 설명서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다시 여쭤보러 올게요.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거절을 못해서 많이 가입해 오는 게 보험이에요.
0: 보험이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1: 절대 아닙니다.
0: 자기 상황에 따라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에는.
1: 그렇죠. 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보험 배울 때도 보험 상품의 개념 이렇게 바로 배우는 게 아니라 위험 관리와 보험 설계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교과서 명이 아예 그래요. 위험 관리 수단인 거고, 보험은 한자어로 보호할 보, 험할 험을 써요.
0: 아, 험한 걸 보호한다는
1: 맞아요.
0: 의미구나.
1: 험한 것을 보호한다는 뜻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큰돈 필요할 때, 이럴 때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그렇게 보험료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금처럼 큰 돈이.
0: 네.
1: 그걸 이제 보험 사고가 난 사람한테 일부 떼가지고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보험 체계가 굴러갑니다.
0: 그렇죠. 맞아요. 아니, 막그 회사에서도 보험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1: 네.
0: 특히 뭐 항공기 같은 거랑 이렇게 규모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아니면 화재 위험성도 있고
1: 그렇죠.
0: 그런 건 정말 필요한 보험들인 거잖아요.
1: 필수 보험이 있죠. 법적으로 정해놓은 보험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텐데, 일반 개인들은 보험은 선택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보험들도 있긴 한데, 이건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0: 예.
1: 보험의 본질, 보험에 대한 오해를 벗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험의 본질을 설명하는 한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0: 예.
1: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
0: 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 예전부터 했었던 우리나라에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뭐 있었죠? 뭐,
1: 신라 뭐창 고려의 보 조선의 개 조선시대 향약
0: 아, 그런
1: 네
0: 거였구나. 맞아. 갯돈할 때그
1: 맞아요
0: 개.
1: 예
0: 그런 거다 조금씩 조금씩 막 모으는 거고.
1: 맞아요
0: 지금은 많이 제가 아까도 1부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좀 변질됐지만 그런 이렇게 누구 돌아가시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조의금 내고
1: 맞습니다
0: 축의금 내고 하는 것도 다 상부상조.
1: 맞아요
0: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1: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돈 모아서 치르게 해주고, 험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그 위험을 좀 나눠주는 그런 상부상조의 의미에서 과거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이 보험과 비슷한 것들, 제도들이 있었어요.
0: 인슐런스,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이게 이렇게 오래됐다라는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 그냥 최근에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게다 보험
1: 맞아요,
0: 개념이네요.
1: 맞아요. 저 가장 오래된 역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0: 예.
1: 고대 무역상들. 과거에는 이제 배를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무역할 때 이제 가까운 거리만 다른 국가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강 건너만 가더라도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보다 훨씬 기술도 발전되지 않았었고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 정말 배가 침몰해서 못 돌아올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항구에 제대로 도착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초기 무역상들은 일단 배를 띄우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못 갚는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너무 큰 돈을

0: 피해 입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낙하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항해 이 물건을 갖다가 저 나라에 갖다 놓고 다시 잘 돌아오는 거래가 성공하는 그 항해가 성공하면 이익을 나누고 실패하면 우리 서로 이제 빌려가지고 출항을 한 건데 그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하자.
1: 이것도 보험이네요, 그러면.
0: 맞아요.
1: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는 나누고,
0: 네.
1: 실패했을 때는 너무 타격이 크니까 빌렸던 돈만큼은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약속을
0: 맞죠.
1: 하자, 이런 거죠.
0: 네네. 이게 이제 오늘날의 보험의 원형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도 정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참 사람들이 신기해. 어느 국가에서나 이런 면이라든지 만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과거부터 어느 국가에서나 이런 보험 개념들은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또 내야 돼? 필요 없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0: 그쵸.
1: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진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0: 그쵸. 그래서 보험은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손실이 큰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서 위험을 좀 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자동차 사고, 큰 병, 심혈관계 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화재, 사망, 장기 감병. 사망도 보험에서는
1: 그렇지.
0: 사고로 취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매달 일어나는 일 아니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걸 다 의식하면서 할수 없잖아요. 근데 한번 겪으면 정말 큰 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보험으로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보험으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대비할 만한 거죠.
0: 네.
1: 그쵸?
0: 근데 만약에 이것 정도는 비상금으로 되겠는데 예를 들면 저는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저는 반려동물 전용 비상금을 따로 빼놨어요. 이 정도는 물론 요즘에는 수술하면 큰돈 들어간다는 하지만 나는 비상금으로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보험보다는 정기적으로 돈 나가는 보험보다는 비상금으로 한 번에 내가 이거 필요할 때 쓴다라고 해놓은 거죠.
1: 저는 저거 안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중에 자차 보험.
0: 어.
1: 그게 너무 비싸서 안 들기 시작하니까 그냥 안 들어. 어차피 저거 거의 운전을 스스로가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들어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상황 맞춰서 뺄 수도 있고 또
0: 그럼요.
1: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인데, 저 질문 있어요. 저 얼마 전에 목 디스크 때문에 정형외과 갔더니 딱그 의사 선생님이 실손 있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랬어요. 실손이 뭐예요? 나 진짜 몰라서.
0: 실손 보험. 보통 우리가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이게 크게 두 축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재산보험이라고 해서 이런 뭐 생명이 갑자기 이제 사망했을 때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동차 손해보험 같은 것도 아니지만 일상적인 상해나 아니면 질병 이런 상황에서 큰돈 나갈 때 가입하는 보험이 재산보험 중에서도 실손보험이에요.
1: 그러면 감기 걸려도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돼요?
0: 그쵸. 물론 보험에 따라서 달라요. 약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감기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급여 처방받는 것들 그런 것들 비급여 같은 것들도 일부는
1: 비급여도
0: 포함될 수도
1: 실손으로는
0: 있고
1: 돼요?
0: 그쵸. 일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급여는 보통 나라에서 가입시켜주는
1: 싸잖아요.
0: 공적 건강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인데 비급여 중에서 이런 이런 거는 우리가 챙겨주겠습니다 하는 실손보험들이 있죠.
1: 그러니까 그러면 저것도 돼요? 피부과 레이저도 실손보험으로 돼요?
0: 근데 보통 미용은 안 돼요.
1: 안 돼요?
0: 네.
1: 진짜?
0: 딱 들었을 때안될것 같잖아요?
1: 왜요? 저는 바다님들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요. 저의
0: 아,
1: 미모는.
0: 이건 있어요.
1: 뭐예요?
0: 모델들을 위한 뭐 다리 보험이라든지.
1: 저 그럼 팔보험 필요하네요.
0: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상담받고 가입하실 수 있을걸요?
1: 이걸로 저 분필 안 잡으면 큰일 나요.
0: 그쵸.
1: 그러네. 목보험.
0: 그럼요.
1: 들어야겠는데요?
0: 유명 연예인, 모델, 이런 분들은 종종 이런, 이 모델이 뭐, 손가락 보험, 다리 보험,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1: 뉴스에 그 거절당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또 실손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런
0: 그렇습니다.
1: 거는 요즘 많이 하는 편인가 보네요.
0: 그럼요. 실손보험은 많이 관심 가지시고요.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 금융 소비자분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실손보험도 가입했는데 이번에 1세대, 2세대, 3세대 거쳐가지고 뭐 5세대 나온다는데 어떤 거예요? 이런 거뭐 글, 유튜브 나오면은 영상 나오거나 하면 엄청 많이 보시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제도도 잘 이용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0: 네.
1: 제도다라는 말씀을

0: 또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런 것도 나 이거 진짜 한창 생각하다가 정말 저 이틀 동안 고민했잖아요. 이거 작년에 휴대전화 새롭게 드리면서
1: 네.
0: 이거를 한달 안에 이거 케어 서비스를 할지
1: 네.
0: 안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막 쓰는데 그렇게 막 써도 그렇게 막 액정이 깨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안 들었었거든요. 안
1: 네.
0: 들었었는데 옆에가 그 휴대전화가 옆에 의자 밑에 빠지면서 아주 검정색 부분이 쫙 긁힌 적이 한번 있어서 딱 가보니까 86만 원이라 그래서 이걸 이게 86만 원이에요. 딱 그러니까 케어 서비스 들었으면 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들었었거든요. 그때 한번 살짝 후회할 뻔한적한번 있었고. 그런 보험도 우리 바다님들 나이 때는 좀 와닿는 보험이겠어요. 그쵸? 케어
1: 그쵸.
0: 서비스 할까 말까 뭐 이런 것부터
1: 그쵸.
0: 시작해서.
1: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죠. 이제 구입할 때 체크 옵션 이거 선택하냐 안 하냐 하면서 저도 안 해요. 난 지킬 자신 있어 하면서 보통 안 하고 그때 가가지고 오히려 좀더 이제 상할 때까지 쓴 다음에 나중에 한 2, 3년 됐을 때 교체하는 편인데 큰 사고는 안 났었거든요. 도중에. 나를 믿자 하면서.
0: 근데 그거 안 들었을 때꼭 사고가 나요.
1: 그니까요.
0: 저 제주도에서 렌트카 빌렸을 때풀 패키지 탁 하고 나면 아무리 긁어도 상관없는데 그거 안 했을 때꼭 긁혀. 그때 우도 가면서 배 타가지고 이렇게 딱이휀휀싹 했는데 밑에 살짝 펜더 부분에 돌에 딱 긁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행 전체가 망쳤었던. 그때는 그래도 보험 들었으면 아무런 일이 아닌데 보험 안 드니까 이게 너무 많이 비쌀 거라 그래가지고 펜더 전체를 교체해야 될것 같다
1: 와.
0: 그래가지고 그때 저 기억나요. 막 카센터 여러 군데 가가지고 이거 좀 싸게 어떻게 한번 고친 다음에 반납하려고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
1: 그쵸.
0: 참 그런 것 같습니다.
1: 또 반대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또 이런 질병이나 사고가 잘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0: 맞아.
1: 당연히 좋은 거지만,
0: 좋은 거예요, 그런데.
1: 그쵸.
0: 좋은 거지. 근데 다 들어놓고 사고 안 나면 또 되게
1: 좋은
0: 좋은
1: 건데,
0: 건데 아깝기도 하고.
1: 뭔가가 아쉬운 느낌 들죠.
0: 맞아요. 근데 은행에서 하라는 건또 저축성 보험.
1: 맞아요.
0: 그건 뭐예요, 선생님?
1: 종류가 있는데요.
0: 예.
1: 보험이 실제 뭐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 그리고 저축성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는 나눠볼 수도 있어요. 여러
0: 예.
1: 이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종류가 있는데
0: 예.
1: 저축성 보험이라는 건말 그대로 저축의 성격이 있는 거죠.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이 추가로 붙어 있는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뭐 변액보험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다달에 꽤 의미 있는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몇십만 원씩 보통 넣는데
0: 예.
1: 저축성 보험에 돈을 넣으면은 그게 이제 보험사가 돈을 불려주는 것도 있고 내가 선택한 옵션으로 돈이 굴러가게 하는 것도 있고 뭐
0: 그러니까.
1: 한 10년 정도 굴린 다음에 이후에 목돈으로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
0: 그 보험사가 저의 돈의 일부분을 가져가잖아요. 보수라
1: 맞아요.
0: 그러나? 그죠?
1: 사업비.
0: 그러니까 사업비
1: 그거 꽤
0: 그거다.
1: 많이 떼가요.
0: 너무 아까워요, 정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1: 맞아요.
0: 그런데 그걸 또잘 관리하면 큰또 목돈을 손에 쥘수 있는 기회도 또 되는 거고요.
1: 그쵸. 그때까지 참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데, 저는 이 저축성 보험에
0: 예.
1: 사실은 그걸 그만큼 10년 이상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까 큰돈 쓰는 이벤트 얘기했잖아요.
0: 예.
1: 큰돈 쓸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연금하고 저축성 보험이에요. 무조건 해지합니다. 해지하면 안
0: 그렇구나.
1: 되는데.
0: 당장 눈앞에서 써야 될 돈이
1: 그렇죠. 근데 이런
0: 있으니까.
1: 건 상품 특성상 중도 해지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셨다. 한 5년 이상 넣고 있다 그러면 그냥 쭉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0: 5년 이상은 쭉 넣었네. 그다음부터 좀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1: 맞아요,
0: 많잖아요.
1: 맞아요.
0: 초반부터 한 3년까지는 아무런 수익, 오히려 마이너스고,
1: 맞아요.
0: 5년이 넘어야지 시작이 돼요, 플러스가.
1: 네.
0: 그래서 10년 넘으면 그때는 막, 이거를 뭐 중간에 증액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30년 후에는 연금 형식으로 엄청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막
1: 맞아요.
0: 이러니까. 그쵸.
1: 잘하시네요.
0: 저 많이 그랬었다니까요. 꼭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1: 네.
0: 신입사원들 같은 한 20대 후반 정도한테.
1: 맞아요.
0: 저도 그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던 기억나고. 상품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기획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또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사양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덥석 가입하고 이러면 또안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요즘은 보험도 다양해지고 가입하기가 너무 쉬워졌거든요.
0: 예.
1: 스마트폰으로 정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쉬워졌고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맞춤형도 많아졌으니까 꼭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료는 대표적인 고정비입니다.
0: 예.

0: 알아보고 가입하셔야 되고, 내가
1: 예.
0: 실제로 이미 이거를 중복해서 보장받고 있는 보험은 없는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맞는지, 내 예산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1: 정말 잘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알고 따져도 보고, 이또 우리 생선님의 선생님을 통해서 얻은 지식 같은 경우도 좀더 이제 현실화되는 나이가 되면 더 알아보고, 그쵸?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요, 보험 다이어트라는 게또 있다면서요. 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 시런이 부르는 Bad Habit, 나쁜 습관, 이런 거죠, 그죠? 서피시스가 부르는 Good Day,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에드 시런의 노래 Bad Habit, 서피시스의 노래 그때의 좋은 날 들었습니다. 정승재 경청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보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생님, 생선님의 선생님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 OTT,
1: 네.
0: 얼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OTT도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처럼 보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도 가입하고 저것도 가입하고 하다 보면 막 중복으로 가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보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1: 네. 보험료, 내가 내는 보험료에 다이어트 필요하다. 리모델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구조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으면은 이거 정리하고 하나만 남기든지, 하나만 남기고 그 여주팝 있잖아요. 중복하지 않았던 부분, 그런 거 특약으로 설정해가지고 어쨌든 보험료는 낮추면서도 보장이 너무 빠지진 않게 이렇게끔 하는 걸 보험료 다이어트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유. 고정비잖아요. 저
0: 고정비죠.
1: 정말 사회 초년생인데 저축성 보험 가입하고 뭐 실손 보험, 연금 보험 가입해가지고 월한 70만 원 쓰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0: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러면?
1: 월 소득의 5에서 10% 안팎.
0: 5에서 10% 안팎.
1: 네.
0: 그러면 한 달에 한 250만 원이라 그러면 20만 원, 25만 원, 뭐이 정도 하면 15만 원에서 한 25만 원, 막딱그 정도 사이?
1: 그쵸.
0: 그러면 적당하다는 얘기네요.
1: 그쵸. 그 정도면 적당하다. 물론,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보험은. 그리고 실손보험도 금액 보험료가 좀, 실손보험은 낮은 편이고, 저축성 보험은 저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큰 편이고, 뭐 등등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다 떼놓고 평균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5에서 10% 안팎에서 나가고 있다면 괜찮네. 초과를 한다면, 아득히 초과한다면 반드시 조정 필요하다.
0: 반드시 조정하라.
1: 네.
0: 그거 초과하면.
1: 네.
0: 그러네요. 나이대별로도 좀 있나요? 주의해야 될 게?
1: 그렇죠.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뭐 암,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큰병 진단비 중심으로, 그리고 40, 50대는 여기에 수술비를 보통 좀 추가를 하거나 하고요. 60대 이후에는 사실 가입이 어려워요. 너무 슬프게도 보통 젊을 때, 이제 사실 보험사 입장에선 사람의 이력을 보기 때문에 건강의 이력, 앞으로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나 수술받은 이력이 있으면은 보험금을 줘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분들은 가입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새로 많이 가입하기보다는 기존 보장을 유지하면서 간병보험 같은 것들 통해서 간병비 부담 더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생애 주기별로 좀 점검을 하시면 좋습니다.
0: TV 보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병원 이력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막 이러면서.
1: 근데 원하는 걸 붙이면 결국 절대 금융사들은 손해보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0: 아유,
1: 여러분.
0: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1: 다 그걸 위해서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금융회사, 보험사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절대 그런 거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일단 보험료 다이어트 할 때는 먼저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월 단위로 보험료 얼마 내는지 먼저 합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손, 뭐 진단비, 수술비, 사망, 간병비 이런 것처럼 보장별로 어떤 걸 보장받는지에 따라서 주제를 나눠서 중복되어 있는 게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뭔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바로 해지하면 안 돼요. 바로 해지하면 이거 보험은 항상 보험 가입할 때도 시간 많이 걸리고, 괜히 해지했다면 당신 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심사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절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보험은 잠깐 일시정지 또는 뭐 보장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보험료를 낮추고.
0: 바꾸는 것도 있구나.
1: 맞아요. 우리가 장기간 납입하는 뭐 청약이든 연금이든 보험 같은 것들은요, 대체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금액을 낮추고 보장 줄일 수 있어요.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일단 점검해보는 거. 그래서 핵심은 보험을 많이 들어서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할 때 모든 위험을 다 걱정하면서 걷지 않잖아요. 그냥 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보험으로 커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예산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끔 구조를 잘 짜놓는 거. 이게
0: 맞습니다.
1: 중요합니다.
0: 자,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요, 생애 주기별 돈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다뤄주세요. 이렇게 경제 공부하는 주제를 우리 바다님들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선생님?
1: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무료인 반지의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경청 홈페이지에도 생선님의 선생님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비밀글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0: 비밀 너무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난 경제 공부 가져와 주실 거죠,
1: 네,
0: 선생님?
1: 그럼요.
0: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1: 네, 안녕히
0: 가세요.
1: 계세요.
0: 저희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우림의 노래, Something Good. 웨이브 투어스의 노래 사랑으로 50-50의 Like a Bubble.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하랑 바다님의 사연. 엄마가 체육대회 보러 오셨는데요. 전반전에 제가 골키퍼 할 때 골 먹는 것만 보시고 후반전에는 골도 넣었는데 그건 못 보셨어요. 그래서 엄마 핸드폰에도 제가 골 먹는 장면만 찍혀있대요. 하하하.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원래 그래요.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그쵸? 꼭 잘할 때는 없고 못할 때는 또 있고 그쵸?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그게 더 나아요. 나중에 오늘이 추억이 될 날이 올 거잖아요. 그때는 골 먹는 장면의 그 사진이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나라님의 사연. 6월이 되니까 기말고사가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학생들한테는 계절이 시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어른들이 되면 계절은 어떻게 다가오는 걸까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시처럼 표현을 해주셨네요. 어른이 되면 계절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저는 냄새? 아침에 나는 냄새? 아니면 저는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사진 속의 풍경이 계절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뭐니뭐니 해도 저는 세월이 흐름을 커리큘럼으로 압니다. 지금 개념 강의 찍고 있으니까 지금은 겨울이겠구나. 와, 지금은 이제 파이널 찍고 있으니까 여름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계절의 변화를 영상 찍는 거 강의로 느낍니다. 황미경님의 사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정승재 생선님을 좋아해요. 같이 라디오 들으면 참 좋은데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읽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그런데 오늘도 게임만 하고 있네요. 에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뭐 그렇죠 뭐. 맘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 옛날에 생각해보면 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몸에 좋다고 억지로 먹으라는 것도 참 싫었었잖아요. 그쵸?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재밌었던 부분 있으시면 그거를 아이한테 한번 들려주세요.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재밌지 않아? 막 이렇게. 그러면 또 같이 듣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다님들 언제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십시오.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들은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의 노래 우주인 그리고 AB6IX의 노래 별자리.

정승재의 경청 6월 10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는 노래로 저희가 준비한 곡은 알레프의 노래예요. No One Told Me Why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길, 유쾌한 할머니가 되길 바라는 우리 사랑스러운 바다님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잘 자요.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0: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서 실종됐던 셰르파 가이드 6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팔인 가이드 나와 셰르파, 그는 지난 5월 29일 에베레스트 해발 약 7500m 지점에서 하산하던 도중에 실종됐는데요. 당시 등반 시즌이 사실상 종료된 상황이어서 이 수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현지에서는 그가 사망한 것으로 잠정 판단했답니다.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준비하던 실종 6일째인 지난 6월 4일 베이스캠프 인근 빙하에서 그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사실상 방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점, 외국인 등반객이었다면 달리 대처했을 거라는 점을 들어서요. 전문가들도 가족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산업에서 셰르파들이 감수하는 위험 그리고 구조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오늘 첫 곡은 네팔리 팝, 네팔의 팝계를 호령하는 82년부터 시작된 커리어의 주인공 네팔 아티스트 나빈 K. 바타라이 그의 2010년 발표곡 닌 호스 야 라트 낮이나 밤이나 전해드렸습니다. 이뭐 화이트 스트라이프스 이후에 두 번째로 듣는 아주 미니멀한 드러밍이 꽤나 마음에 드는데 오늘 기사는 좋은 소식이죠. 이 목숨을 잃을 뻔한 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기사는 뭐 팩트라고 할게 별로 없어요. 그냥 주장입니다. 가족들의 주장 그리고 가족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 그 셰르파들이 얼마나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종종 조각조각 뉴스를 통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축적이 된것 같아요. 거기서 강도 높은 노동, 목숨 걸고 노동하는 직업군이다라는 인식이 충분히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가 발견된 상황을 보니까 환경 정화팀이 베이스 캠프 근처에서 환경 정화 이것도 논란이 많았죠. 그 하도 이 등반 산업이 붐이 일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기사 헤드라인을 본것 같습니다. 이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등반객들 남기고 간 쓰레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전담 환경 정화팀이 있나 봅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들이 그 시즌이 지났는데도 그냥 루틴하게 청소 작업을, 정화 작업을 하다가 이를 그를 발견했으니까 천만다행인 거죠. 뭐 나머지 얼마나 어떤 강도로 얼마나 이 수색 작업을 펼쳤는지는 기사에 밝혀진 바가 없어서 아무튼 동상과 탈수 증세로 끈질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서 구조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과자 한 봉지와 얼음을 녹여서 수분을 섭취하며 거의 일주일 동안 버텼는데요. 크레바스, 그 빙하 사이에 그 낭떠러지 빠지면 거의 예, 큰일 나는 크레바스에 빠졌다가 아무래도 좀 일반인이 아니었기에 다행히 그가 크레바스를 탈출해서 이 사람, 적어도 그 환경 정화팀이 이 활동하고 있는 반경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뭐이 그가 고용된 이 업체와 당국의 공식 항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또 언론들도 보도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구조 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붐빈 시즌 중 하나였대요. 1,000명의 등반자들이 산에 올랐고,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통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셰르파들이 먼저 올라갔거나 같이 갔더라도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7108님. 예. 언성 히로, 뭐 이런 표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뭐, 사진 찍고 세계적인 명성으로 또 등반 알피니스트로 이름을 알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뒤에는 셰르파들의 공이 또 혁혁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의 역사도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로 바뀌어야 한다는 에세이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뉴스 보다가 보니 셰르파의 권리는 둘째치고 최소한의 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싶네요. 5800님. 예. 그렇게 여론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들여다봐서 그 환경을 좀 대폭, 예. 뭐, 좋아지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EBS 반디 앱을 통해서도 사연 신청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즈 비브라폰 연주자 김예찬이 이끄는 쿼텟 포레스테트의 공연 티켓 선물 이벤트 오늘도 진행합니다.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공연 오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JCC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티켓 원하시면요.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앱 통해서 포레스텟 말머리 달아 참여하시면 랜덤 추첨으로 한 분의 두 장의 티켓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프랑스 음악입니다. This is en Teodora의 멜로드라마. 그리고 이어서 Vita and Julien Doré가 부르는 Viens en Essai. 자, 한번 해보자. 두 곡입니다.

Viens, on essaie. 자, 한번 해보자. 프랑스의 두 사람, 비타와 줄리앙 도레. 두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두 사람이 노래했죠. This is와 데오도라의 멜로드라마였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오는 12월 이탈리아에서 특별한 오페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이탈리아 음악 거장에 바쳐진 이 작품의 제목은 란노키에베라, 새해입니다. 오페라는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바닷가의 한 호텔에 저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작됩니다. 도망 중인 연인, 실연의 아픔에 시달리는 가수, 좌절한 음악가, 인생의 위기를 맞은 사업가 등등 여러 인물을 대변하는 음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음악 거장의 발표곡으로 채워집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도 포함됐는데요. 이 오페라의 제목을 빌려주기도 한 이 곡의 주인공은 루치오 달라입니다. 클래식 음악 전속 매체로 인식되는 오페라가 이 거칠게 분류해서 팝에 속하는 루치오 달라의 음악에 온전히 받쳐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란노케베라가 뮤지컬이 아니라 엄연한 오페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감독부터 배우까지 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클래식 음악은 루치오 달라입니다. 그의 음악 유산을 오페라로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극장에서 루치오 달라의 음악을 듣는 건 베토벤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팝음악은 교향곡과 같은 무게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젊은 세대가 루치오 달라를 알지 못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만 그의 음악을 접하는 그런 미래는 상상조차 하기 싫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태생의 아티스트 루치오 달라. 그는 10대 시절 클라리넷을 독학한 후 볼로냐 지역 재즈밴드 멤버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장 지노 파올리의 주선으로 20대 나이에 가수의 길로 전향합니다. 1970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은 전직 재즈 연주자답게 실험적인 재즈팝을 표방했죠. 여기에 포크락 사운드에 기반한 컨셉트 앨범도 시도했으나 대중에게는 어필하지 못했죠. 그러나 1970년대 후기부터 직접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지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도시의 고독, 소외된 인간 군상을 냉철하면서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묘사하면서 음악 작가, 즉 칸타우토레로 성장한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Guardo negli occhi la ragazza, quegli occhi verdi come il mare. Poi d'improvviso uscì una lacrima. 루치오 달라, 그가 칸타우토레에서 클래식 음악의 반열에 오른 과정은 1986년에 발표한 까루소, 이 한 곡의 배경을 살피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 루치오 달라는 카프리 섬에서 항해하던 중에 배의 엔진이 고장나면서 뜻하지 않게 소렌토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설적인 테너 엔리코 카루소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두 달을 지낸 호텔에 묵게 되었죠. 카루소가 발코니에 서서 나폴리 만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호텔 관계자에게 들은 순간 루치오 달라는 호텔방에 비치된 피아노로 달려갔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유산과 같은 나폴리 민요의 감성이 카루소의 유산과 겹쳐지는 가운데 클래식 오페라의 서사를 결합한 곡이 탄생했으니 지금 흘러나오는 카루소였습니다. 노래 카루소는 엔리코 카루소가 상징하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현대 팝을 거쳐 부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곡을 리메이크한 클래식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고백을 그대로 옮깁니다. 카루소는 단순한 팝송이 아니라 클래식의 영혼을 품은 팝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요. 내가 팝 아티스트들과 협력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밍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탈리아 파벨 작가주의 음악, 나아가 클래식 오페라의 반열에 올린 거장 루치오 달라, 오늘의 주인공이었고요. 그의 음악 두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제목의 Quattro Marzo 1943 첫 곡이었고요. 71년 20대의 나이에 그가 발표한 이 노래의 노랫말은 세음행이 전한 노래에서 저희가 소개한 적이 있죠. 뭐 요약하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병사와 사랑에 빠진 미혼모의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낳은 아이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죠. 그는 그날 아름다운 초원에서 나의 어머니를 안았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누린 후 죽음을 당했죠. 나의 어머니는 항구가 보이는 그 방에서 혼자가 됐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짧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억을 그 이름에 담았대요. 이제 난 카드놀이를 하고 와인을 마시는 어른이 되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날 아직 아기 예수라 부른답니다. 제수 밤비노가 원래 제목이었다죠. 그런데 이게 불경스럽다. 검열에 걸려서 1943년 3월 4일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게 루치오 달라가 5년간 무명 시절을 끝내고 대중 앞에서 그렇게 또 이름을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출세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랑받는 달라의 대표곡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 곡 86년이니까 40대의 나이에 발표한 까루소 들으셨습니다. 이 작곡 배경, 이 곡의 탄생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이 마술 같죠? 매직 리얼리즘이 좀, 예. 심한가 싶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찍어도 될 정도로 배가 고장 나가지고 섬에 탁 갔는데 묵게 된 방이 까루소가 생전에 머물렀던 방. 그나저나 괴물 보컬리스트 루치오 달라의 실력을 오늘 그의 버전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탈리아와 나폴리 방언이 혼합된 그 가사였다죠. Te voglio bene assai에 너를 진정으로 사랑해라는 표현은 뭐 에로틱한 그런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영혼의 유대를 뜻하는 그런 나폴리 고전 표현이라고 하네요. 가사 일부가 그렇단 얘기죠. 시기별로 제주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그뭐 비틀즈의 열풍으로 들끓었던 그 시기 65년부터 72년까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소박한 그런 깐소네 그리고 미국 팝 영미 팝의 이탈리아어 번안 버전들이 이렇게 주류였던 그 사이에서 루치오 달라 그는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이방인이었다. 그 시기에 방금 들으신 예, 1943년 3월 4일생으로 돌파구가 생겼고요. 이후로는 약간 그런

적인 메시지. 뭐 전쟁에서 태어난 미혼모의 아이의 뭐 이런 이야기처럼 그런 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자신이 작사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절까지는. 그러다가 77년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달라팝이 완성되는데 그가 직접 작사, 작곡을 다 맡아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나서는 팝스타가 되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층에서 와, 이 순수한 칸타토레 루치오 달라 그 이상주의에서 대중스타가 됐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후 침체기에서 발표한 곡을 새우맹에서 소개한 바 있죠. 늑대를 조심해라는 Attenti al lupo. 이건 동료인가? 뭐또 다른 이탈리아의 론이라는 작곡가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선물한 곡으로 히트를 했지만 이후 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이 좀 원숙한 팝발라드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슬란드 음악 두 곡입니다. 아이슬란드의 블루스 록 밴드. 좀 특이하네요. 깔레오의 Way Down We Go 먼저 듣고요. 아우스게르의 민디르 잔상 이렇게 두곡 듣고 새우맹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르헨티나의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르는 로스 마레아도스, 취한 사람들입니다. 인트로부터 뚜렷한 탱고 선율이 흘러나오죠. 1942년에 발표된 탱고 고전이 원곡인데요. 아르헨티나 탱고 역사에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후안 칼로스 고비안이 곡을 쓰고 20세기 아르헨티나 탱고 황금기를 빛낸 작사가이자 시인인 엔리케 가디까몽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메르세데스 소사의 재해석 버전은 1980년에 처음 발표됐고요. 누에바 칸시온의 또 다른 걸작으로 남았습니다. 이 노랫말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날 밤 술에 취해 보내면서 느끼는 슬픔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술을 마신 그 여자가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아름답고 치명적으로 느껴지다니. 그 여자는 술을 들이켰고 샴페인에 뒤섞인 요란한 분위기 속에서 웃어댔다. 울지 않으려고 웃고 있었다. 너를 바라보는 나는 고통스러웠다. 너의 눈빛은 전류처럼 흐르고 있었지. 내가 사랑했던 너의 눈빛이? 친구야, 오늘 밤이구나. 우리는 대책 없이 취해버렸어. 남들이 비웃듯 말든, 우릴 주정뱅이라 놀리든, 뭐 그러라 해. 누구나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에겐 우리 몫의 슬픔이 있다. 오늘 밤을 살아내자.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테니 너는 나의 과거로 들어가겠지. 아픈 나의 영혼엔 세 개의 응어리가 맺혀 있다. 사랑, 슬픔, 그리고 고통. 너는 나의 과거로 들어가겠지. 우린 각자의 길을 따라 떠나겠지. 우리의 사랑은 과연 창대했었는데. 봐라, 이제 무엇이 남아 있는지.

Los Mareados, 취한 사람들. 이 멋진 연기를 보여준 두 사람이었죠. 메르세데스 소사, 그리고 좀더 취하게 들리는 거장 로베르토 고예네체의 듀엣으로 오늘 새 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거고요. 그 전에 포레스테트 공연 티켓 받으실 분 5084님 축하드립니다. 비브라폰 재즈 콰텟 포레스테트의 공연 6월 20일 토요일 JCC 아트센터 티켓 수령은 현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세우맹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 연락처 꼭 남기셔야 합니다. 오늘 2부 순서 김밥 레코스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엘피사롱이죠. 기대해 주십시오. 브라질의 호베르투 카르도스가 부릅니다. El dia que me quieras.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그날.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멕시코의 기타 듀오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의 연주로 하누만 듣고 왔습니다. 2009년 발표 음반에 기타리스트 카를로스 산타나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발표한 곡이라는데요. 하누만 힌두교에 나오는 원숭이 신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손오공의 모티프가 온 재미난 스토리의 곡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이죠.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신청곡 4087 문자로 주셨는데요. 영형님이 어쩐지 뜸하게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이겠죠. 영형님 선곡으로 알게 된 레몬 트윅스의 2 아니면 3, 2 or 3 이거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영영님이 살짝 일정 조정이 있었죠. 일전에 좀 조정하셔서 한회 빠지시고 정영님이 대신한 적이 있고 약간 체감상 4087님 맞게 느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자주 뵙고 싶은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레몬 트윅스의 2 or 3 이곡 듣고요. 바로 이어서 김영혁의 LP 사롱 함께 하시죠.

0: 빙글빙글 잘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서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파 레코드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일단은 오늘 좀 상황이 급박한 일이 저기 있어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를 옮기는 바람에 LP사롱인데 네. 디지털로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1: 네.
0: 가능하시죠?
1: 가능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음원이 없으면 어떡하나.
0: 네. 워낙 또 단지, 독특한 게 있어가지고.
1: 단지 그런 걱정이었는데 네. 뭐 음원을 다 수급을,
0: 조달이 됐습니다.
1: 네, 수급이 돼서.
0: 예. 네. 그건 그렇고, 포스록 밴드 톨토스 공연 무사히 치르셨고.
1: 아닙니다. 아직.
0: 아직 아닌가. 아,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1: 8월에.
0: 8월인가요? 8월에 톨토스는 네. 8월에 온다. 오케이. 네. 예, 죄송합니다. 아지무스 내한 공연도 다시 2차 내한 공연이 네. 성사가 됐다는 소식이
1: 잡혔습니다.
0: 있어서.
1: 본래는 네. 작년에 할 예정이었는데 네. 그 이제 유일한 원년 멤버입니다. 그 네. 알렉스 말헤이로스가 작년에 이제 공연을 앞두고 네. 예, 응급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공연이 취소가 됐었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마음을 비우고 네. 건강하시기만을 그냥 뭐 바라는, 기도하고 네. 있었는데 그새 또 회복을 하셔가지고
0: 네, 네,
1: 투어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셔서 다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0: 지난번에 아지무스가 내한하셨을 때는 단독이 아니었고 마르코스 발리와
1: 마르코스 발리랑
0: 함께
1: 같이 했었죠. 네.
0: 이번엔 좀 다른가요?
1: 이번에는 이제 기획 자체는 아지무스 단독 공연인데 네. 스페셜 게스트가 있고요.
0: 네.
1: 게스트가 그 아까 말씀드린 알렉스의 2세 따님인데
0: 아, 친따님이
1: 사브리나 말레이로스라고 네. 2000년대 초에 한동안 약간 일렉트로닉 보사노바가 유행이었던 적이 네, 있었거든요. 네. 베벨 지베르투 네, 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이제 보사노바지만 뭔가 기존의 보사노바하고는 조금 다른 편곡으로 뉴 보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음악 새로운 좀 그런 느낌의
0: 그런 보사노바, 무브먼트가 있었던
1: 네,
0: 거군요.
1: 보사노바가 예. 있었는데 그 당시 데뷔를 했던 싱어송라이터고요. 지금도 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뉴 보사의 여왕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브리나가 이번에 같이 와서 예. 게스트로 같이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0: 사브리나 말레이로스와 아버지인 알렉스 말레이로스 아지무스의 원년 멤버이신 밴드는 완전체로 이렇게 다 오는 거군요.
1: 네.
0: 예, 풀밴드로 오고 또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 친따님
1: 네.
0: 뉴보사의 여왕님께서 오십니다. 이 공연은 언제로 예정된 건가요?
1: 8월 25일에 잡혀 있습니다.
0: 토토스도 그렇고 둘 다 8월이네요.
1: 8월이네요. 네. 네.
0: 8월에.
1: 한창 더운 여름인데 네. 어쨌든 시원한 음악이니까.
0: 예.
1: 네.
0: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또 계속 여쭤볼게요.
1: 알겠습니다.
0: 잘 되고 변수가 생겼는지 뭐 이런 것도. 네.
1: 변수는 자, 더 이상 없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부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네. 한국 팬들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AP79705281님께서 김영혁의 CD 사롱이냐고. CD도 아니죠. CD도 지나간 매체니까 디지털 사롱이죠. 디지털 사롱. 오늘은 특별하게 LP 사롱 아니고요. 김영혁의 디지털 사롱.
1: 하지만 선곡은 LP로 했습니다.
0: 예, 네. LP도 들고 오셔가지고
1: 다 가져왔어요. 네.
0: 새로 구입하신 LP를 막 저 네. 뜯고 계셨는데 저희가 비보를 알려드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카메라로 그러니까 그 LP 아트웍은 감상하실 수 있게 저희가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곡, 두 번째 곡이 좀 특별한 컴필레이션 음반에서 성공하셨는데
1: 네.
0: 요거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오랜만에 예. 그 80년대 가요를
0: 네.
1: 준비를 했고요.
0: 네.
1: 컴필레이션이 새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준비한 곡들이 다 새로 나온 레코드에서 선곡한 음악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곡은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0: 네.
1: 호돌이 락스라는.
0: 호돌이 락스.
1: 예, 뭐 호돌이 하면은 예. 아시는 대로 88년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였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호돌이와 뒤에 이제 락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컴필레이션인데 컴필레이션의 컨셉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0: 네.
1: 한국에 뭐 사실 뭔가 이런 그 뭐 흐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0: 거의 흔적도 없었던 네. 거니까
1: 예. 사실 찾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네. 억지로 찾아낸 예. 그 80년대 한국 가요의 뭐랄까요 뉴웨이브 사운드를 모아놓은 네. 그런 컴필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들도 그렇고요. 네네. 이 앨범에 담긴 곡들도 뭐 몇 곡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중들에게는 네. 알려지지 않은 음악들.
0: 오늘 처음 들어보는 곡일 수도
1: 아마
0: 있어요.
1: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곡일 겁니다. 이게 네. 도대체 뭐야? 라고 네. 말씀하실 만한 그런 네. 곡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근데 실존했고, 그리고 한곡 같은 경우는 방송을 전파를 탔다라고 아까 정보를
1: 네,
0: 주셔가지고
1: 네, 전파를 탄 적도 있는 네. 곡이고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곡 중에 한 곡은 그렇고요. 네. 컴필레이션에 보면은 뭐 이를테면 이재민의 제 연인의 이름은 이 곡은 당시 이제 방송에서
0: 소개가
1: 밀었던 곡입니다.
0: 홍보가 됐는데 네. 이재민 씨 하면 그 한국에 만약에 진짜 뉴웨이브를 얘기한다면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1: 그렇죠.
0: 아티스트 이미지가 있어요.
1: 왜냐하면 80년대 그 정말 전 세계적으로 뉴웨이브가 유행을 했지만 네. 한국의 공중파나 혹은 이제 라디오에서 한국어로 된 뉴웨이브 음악을 듣기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음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네. 그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민이라는 가수는 굉장히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본다면 그 당시에 독보적인
0: 네,
1: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이 소개되는 음악가들도 그런 음악을 메인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주류 그러니까 히트곡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음악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그런 음악을 예, 프로듀서와 함께 만들고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이 음악가들은 어느 정도 재평가받을
0: 맞아요.
1: 가치가 있는
0: 네. 양이 좀 적어서 그렇지
1: 네 맞습니다 네.
0: 이런 시도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어로 이제 세계를 상대로 이게 마케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돌이 락스 언캐니 뉴 웨이브 사운드 프롬 더 88 올림픽 랜드 1980 이렇게 써
1: 네,
0: 있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보면은 70년대는 한국 대중음악 그러니까 70년대 중후반은 예. 한국 대중음악의 암흑기라고들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이제 모든 걸 다 통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 이제 건전 가요와 뭐 트로트와 뭐 그 외에 이제 대학 가요제 출신의 어떤 그런 젊은 음악들만 네. 거의 존재를 했던 시기잖아요. 네. 기존의 음악가들이 활동을 거의 못했던 네. 시기라서 암흑기였는데 80년대 이제 여기 호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81년에 이제 88 서울올림픽이 확정이 됩니다.
0: 그렇죠.
1: 이제 그러면서 이제
0: 세울 이렇게 발표하면서
1: 네, 세울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좀 뭔가 빗장을 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인들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문호를 이제 개방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0: 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고요. 물론 그 당시에도 금지곡이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조건과 어떤 뭐랄까요, 심의 기준을 가지고 금지곡을 결정을 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음악들이 발표가 됐고,
1: 네.
0: 예, 또 82년에 통금 해제, 야간 통행 그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1: 큰
0: 또
1: 변화였죠.
0: 그래서 이제 밤에
1: 예.
0: 예, 밤문화라는 게 생기기
1: 예.
0: 시작을 했고,
1: 나이트 컬처
0: 네,
1: 활발하게
0: 그러면서
1: 또, 예.
0: 이제 뭔가 좀더 많은 예, 새로운 음악들이 대중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 검열은
0: 네,
1: 있었지만도,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70년대 중후반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80년대의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든 있었다는 건
1: 네.
0: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이 그 시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누가 이렇게 디깅을 해가지고 이런 컴필레이션을 또 만들었을까도 궁금해지는데 그런
0: 네.
1: 정보도 아시나요, 혹시?
0: 이게
1: 예.
0: 어쨌든 DJ들이 사실 이런 음악을 제일 많이 알잖아요.
1: 그러네요.
0: 여기 선곡에 참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지금 DJ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하세가
1: 아,
0: 요이시입니다.
1: 컬렉터이자
0: 네.
1: DJ이시잖아요. 한국 음악에 또 가요사에 또 방대한 자료를 또.
0: 그렇죠. 일본인이지만 그 누구보다 한국 가요를 잘 아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선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1: 세가 요헤이
0: 네.
1: 공이 크다.
0: 양평이요.
1: 양평 김양평인가요?
0: 그냥 별명이죠. 그냥 양평.
1: 아,
0: 네, 그,
1: 양평.
0: 네,
1: 예.
0: 양평형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한자가,
1: 귀화한 줄 알았어요.
0: 네, 한자가 양평이라는 그 이름에 들어가,
1: 료헤이가
0: 네,
1: 뭐,
0: 그렇죠.
1: 예, 그렇군요. 오늘 그럼 지난 보통이면 우리가 곡을 연달아 못 듣잖아요.
0: 네. 그렇죠. 제가,
1: 원하시면 연달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네요. 예.
0: 오늘 그리고
1: 어떻게
0: 이제
1: 할까요?
0: 반을 맞출 필요가 없기
1: 예.
0: 때문에 조금 뭔가 좀 중간에 약간의 그 비는
1: 예. 예.
0: 시간들, 0.5초 내지 1초 이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어서
1: 네.
0: 음악을 좀더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곡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
1: 듣고 올까요?
0: 예, 듣고
1: 한국식?
0: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 예.
0: 준비한 곡은 현이라는 가수의
1: 네.
0: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85년에 발표된 곡인데
1: 네. 네.
0: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이 앨범이 전체가 다 김창완 작사 작곡이에요.
1: 현이라는 아티스트를 위해서 곡을 다
0: 네,
1: 써주셨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현이라는 음악가는 김창완 씨가 80년대 초에 로커스트라는 밴드를 프로듀싱을 했는데
1: 네.
0: 그때 작사 작곡으로 참여했던 음악가고요. 나중에 86년에 꾸러기들이라는 활동을
1: 아,
0: 합니다.
1: 기억납니다.
0: 그
1: 예.
0: 꾸러기들의 1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 아.
0: 뭐 김창완 사단 이런 단어는 사실 잘 쓰지 않지만
1: 네네.
0: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1: 연관이
0: 네,
1: 깊네요.
0: 김창완
1: 예.
0: 사단의 한 명이었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음악은 한번 들어보시고
1: 예.
0: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1: 아,
0: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현희가 부릅니다.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이 오늘 2부 순서 김영혁의 디지털 사롱입니다. 기발구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 첫 곡부터 아주 파격이죠. 현희의 85년 발표곡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였습니다. 이거 듣자마자 김창완 아티스트 김창완의 시그니처가 느껴지는데
1: 네.
0: 그 시그니처도 시그니처지만 현희의 퍼포먼스에 압도되는데요.
1: 비명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0: 네.
1: 네. 이 곡이 산울림의 이름으로 녹음이 된 적도 있다고 하고요.
0: 아, 그래요?
1: 발표 앨범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녹음이 된 적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버전이
0: 있어요?
1: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김창완 밴드가
0: 예.
1: 2008년, 9년 무렵에 이 곡을 또 다시
0: 한즈.
1: 커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곡 제목이 이게 슬픈 원곡의 제목은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잖아요.
0: 네네.
1: 당신이 발표했던 곡 제목은 제발 제발 가로 열고 멀쩡한 사람들이 남모르게 부르는 이상한 노래 가로 닫고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 곡의 커버를 누가 제안했나고 봤더니
0: 네.
1: 이 곡의 선곡에 참여한 하세가 요웨이 씨가 당시 김창완
0: 아,
1: 밴드 멤버였거든요. 이
0: 그랬군요.
1: 곡의 커버를 김창완 씨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때부터 하세가 요하에는 이 곡을 잘 알고
1: 이미
0: 있었고,
1: 알고 있었고, 예,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서 예, 제안을 했는데 뭐 이걸 하자고? 라고 반응을 하셨다고 하네요.
0: 왜
1: 네.
0: 그거 부담되셨나? 그 스크림 해야 되는데 그 초고음의 그 스크림을
1: 네, 어쨌든 네, 김창완 밴드가 이 곡을 다시 부른 적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좋은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0: 제발 제발
1: 네.
0: 멀쩡한 사람들이 가끔
1: 남모르게
0: 남모르게
1: 부르는
0: 부르는
1: 이상한 노래.
0: 이상한 노래.
1: 네.
0: 와, 역시 평범함을 거부하시는 김창완 아저씨. 그런데 현희라는 보컬 분도 만만치 않은 듯요. 김정아 씨께서 이렇게 또 평을 써주셨습니다. 타격감 지대로다라고 김아리 씨도 잘 들어보신 모양이에요. 윤신의 이후 이런 충격을 준 한국 여자 가수 없었을 것 같다. 죽이네요. 5775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윤신의 선생님께서는 뭐 제자로 이렇게 또 너 나랑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LP로, 아니, LP로 특별해지는 시간인데, 사정상 디지털 살롱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호돌이, 컴필레이션이 호돌이 락스, 언캐니 뉴 웨이브 사운드 프롬 88 올림픽 랜드. 이렇게 발매가 된 컴필에서 고르신 두 번째 곡도 알려주십시오.
1: 네, 이 앨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앨범의 수록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장혜리의 2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 앨범에는 추억의 발라드라는 히트곡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정확히 판매량이 얼마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0: 네.
1: 당시 크게 히트를 했던 곡이거든요. 뭐
0: 맞아요.
1: 들어보시면은 뭐 대충 예. 80~90년대 가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 이 곡이구나라고 아실 만한 노래인데 이 앨범에 살며시 수록된 네, 뉴 웨이브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0: 그러면 A, B라고 하면은
1: 네.
0: B면에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1: B면에 네,
0: 있는?
1: 세 번째였나 뭐 거기에 수록된 곡이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0: 가요 톱텐에 한번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이 곡으로.
1: 아, 이 곡을 부르셨군요.
0: 젊음 행진인지 가요 톱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1: 네네.
0: KBS 방송에 한번 이 곡을 들고 나와서 노래를 하신 적이
1: 네.
0: 있는데 어쨌든 대중들은 잘 모르는 곡입니다.
1: 그 아쉽네요. 이 곡도 꽤 멋지던데요.
0: 네.
1: 그 제가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 그 라이너 노트는 아니고 이 정보를 정리하신 분의 글을 참고하자면 크라프트베르크
0: 나
1: 얘기도
0: 크라 네
1: 있어요.
0: 크라프트베르크가 연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1: 예.
0: 약간 그좀 귀괴한 느낌의 그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들어 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고스팝에 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1: 고스트 팝.
0: 예, 조금 약간 무서운 그런 예, 느낌의 팝록 사운드가 들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음악이고요. 이게 앞서 들으신 곡은 사실 뉴웨이브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웨이브에 더 가까운 약간 실험적인 펑크 음악이었는데 이 음악은 정말 그 70년대 후반에 시작된 네, 그런 뭔가 포스트 펑크에서 연결되는
1: 네.
0: 그런 느낌이 살아있는 뉴웨이브 음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기 작곡자, 작사자 정보는 소개해 주시죠.
0: 박지훈 작사 이세건 작곡이고요.
1: 예.
0: 어떻게
1: 이세권
0: 이런
1: 작곡가는 히트곡을 또 많이
0: 당시
1: 쓰셨네요.
0: 히트곡을 많이
1: 예.
0: 쓰셨던 작곡가인데
1: 네.
0: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하시게 됐는지 이건 사실 직접 여쭤봐야 될것
1: 알
0: 같은데
1: 수가 없죠. 예.
0: 어쨌든 그 당시 활동하던 음악가 혹은 작곡가 프로듀서들도 이제 서양 음악을 어쨌든 다 듣고
1: 네.
0: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있었을 텐데 타이틀곡으로는 참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앨범에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뭐 발라드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댄스 음악도 있고 정말
1: 이런 것도 있고.
0: 다 있는데 정말 특이하게 예, 들어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딱 귀에 들어올 만한 곡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할 만한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다르게 들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1: 그래도 장혜리 아티스트 본인도 이 방송에서 한번 부르고 싶었다라는 의견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또.
0: 근데
1: 예.
0: 이게 좀 귀괴하긴 하지만 또 멜로디나 이런 구성을 보면 대중적으로 히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1: 가능성이 있었던.
0: 곡입니다.
1: 호돌이 락스 컴필에서 골라오신 두 번째 곡입니다. 1987년 장혜리 정규 2집 추억의 발라드 수록곡 진실한 사랑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게스트는, 오늘 패널은 기발의 거세 김혜영 대표고요. LP 사랑 대신 오늘만 디지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호돌이 왁스 컴필에서 장혜리의 87년 발표곡 진실한 사랑 듣고 왔는데요. 이 K방송사 그 쇼트급이라는 프로그램 영상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빠져든다, 빠져든다 그러면서 가수 장혜리 씨의 그 끄듬 처리의 그 묘한 매력에 빠져들면서
1: 네.
0: 잘 들었습니다.
1: 활동을 그렇게 길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0: 네.
1: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0: 네.
1: 이후에 잠정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CCM 가수로 다시 재데뷔를 하셨다는 소식을 봤었습니다.
0: 그런데 또 뜻이 있으셨군요.
1: 네.
0: 이 외에도 뭐틀 수는 없지만 오늘 들어볼 수는 없지만 추천할 만한 곡뭐 한두 곡만 이렇게 또 꼽아주시면.
1: 여기 이제 사이드 B에
0: 예.
1: 이 장혜리 씨곡 바로 앞에
0: 앞에
1: 이무송
0: 이무송
1: 씨의 그 요즘 세상은이라는 곡이 담겨 있거든요.
0: 이것도 약간 뉴웨이브.
1: 뉴 웨이브인데 이거
0: 예.
1: 방금 들으신 곡도 약간 뉴 웨이브지만 약간 다크 웨이브라고
0: 예,
1: 할까요? 좀 약간 고딕스러운 느낌이 들어있는 그 약간 코러스가 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포스트 펑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무송 씨 음악도 조금 그런 귀괴한 느낌의 뉴 웨이브인데
0: 의외인데요.
1: 굉장히 독특한 네,
0: 아,
1: 음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호돌이 락스, 이 컴필레이션 기회가 되시면은 여유 있게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혜화님께서 우리 가요사에 이런 곡이 있었다고요? 놀랍네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디깅해서 찾아내서 모음 음반으로 만들어준 많은 DJ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혁의 디지털 살롱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세 번째로 준비한 곡은 영국의 영국 출신의 드러머입니다.
0: 네.
1: 유셉 데이스라는 드러머의 최근 발매된 라이브 앨범인데요.
0: 네.
1: 이게 제목이
0: 예.
1: 이제 이 유셉 데이스가 라이브 앨범을 CD로 발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0: 네.
1: 팀 이름을 유셉 데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쓰고 있고
0: 예.
1: 이번에 나온 앨범은 작년에 후지산 앞에서
0: 네.
1: 했던 라이브를 담은 라이브 프롬 마운트 후지라는 앨범입니다.
0: 아, 후지산 앞에서 그 야외에서
1: 네.
0: 한 모양이네요.
1: 그 전에 나왔던 앨범이
0: 예.
1: 조슈아 트리 라이브가 있었고요. 그
0: 아.
1: 다음이 말리부였습니다. 그래서
0: 주로
1: 미국에서 녹음한 야외 라이브였는데
0: 예.
1: 이번에는
0: 후지산으로 앞으로
1: 후지산으로
0: 간 거예요.
1: 날아가서 네, 녹음을 했습니다.
0: 그래서 이 피처링 아티스트도 또 일본인 아티스트가
1: 네,
0: 있네요. 어떤 분이에요?
1: 그 오늘 들려드릴 곡에서 산신 악기와
0: 네.
1: 보컬을 잠시 들려주는 게스트인데요.
0: 네.
1: 이름은 키즈키 미나미라는 아티스트고
0: 예.
1: 이 아티스트가 이제 그 규슈랑 그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아마미 군도라는 그 섬들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쪽 출신인데
0: 네네.
1: 거기 이제 전통 음악이 시마우타라는 그러니까 뭐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시마우타 포크 음악인데 그 음악을 주로 부르는 싱어송라이터가 이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산신이라는 그세 줄로 된
0: 네.
1: 그 오키나와에서 만들어진 악기인데 그 악기의 소리도 들어보실 수 있고
0: 네.
1: 아마미라는 어떤 그이 문화의
0: 네.
1: 향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잠시지만 느낄
0: 네.
1: 수 있는 그런 퓨전 음악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영국의 재즈 드러머 유셉 데이즈가 발표한 라이브 음반에서 아마미 피처링 일본의 미나미 아니요. 어디 군도 이름이 뭐라 그랬죠?
1: 아마미 군도입니다.
0: 아마미 군도
1: 네.
0: 출신의 포크 아티스트 미나미 키즈키와 함께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 김파울의 고지의 김혜혁 대표가 꼽은 세 번째 선곡 듣고 왔는데요. Live from Mount Fuji, 영국의 재즈 아티스트 드러머 유셉 데이스의 라이브 싱글이었습니다. 아마미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그 아마미 군도 출신의 시마우타 전통 아티스트 미나미 키즈키의 산신 연주와 노래 피처링으로 또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고르신 이제 네 번째 곡인데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블라썸 디어리라는 재즈 가수의 초창기 앨범이 재발매가 됐습니다. 이 블라썸 디어리는 뉴욕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인데요. 전에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뭐 스테이시 켄트라든지 뭐 리사 익달 혹은 실리 애네가드 이런 그 재즈 보컬리스트지만 좀 특이한 발성을 갖고 있는 보컬리스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롤모델 같았던 보컬리스트고요.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잘하는 또 보컬리스트였는데, 이를테면 다이애나 크롤 같은 그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보컬리스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보컬리스트입니다. 음악가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이 블라썸 디어리가 발표한, 그러니까 버브에서 발표한 음반들이 6장이 있는데요. 이 시절 음반들 중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두 번째 음반이 유독 뭐 음원 사이트에도 없고요. 잘안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피지컬 음반으로는 더더군다나 좀 찾기가 어려웠던 앨범이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LP로 재발매가 돼서 반가운 마음에 가지고 맞습니다.
0: 그런 카탈로그상 블러썸 디어리의 특정 앨범이 좀 유통이 좀덜 됐다? 뭐 이런 상황은 좀 이례적인
1: 근데
0: 건가요?
1: 블러썸 디어리 앨범들이 대체로 좀
0: 유통이 잘
1: 잘안 되는
0: 안
1: 경우가
0: 된
1: 많아요. 그리고
0: 편인가요?
1: 이후에 이제 버브를 나와서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을 해서 발표한 앨범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그런 앨범들도 좀 구하기 좀 어려운 상태라서 음원 사이트에는 몇 곡이 좀몇 장의 앨범이 남아 있지만 대체로는 좀 듣기가 좀 편하게 듣기가 좀 어려운 앨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 오늘 이 앨범은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근데 블라썸 디어리는 좀 특이하게 오늘 이 곡도 이제 프랑스어로 노래를 하는데 프랑스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뭐
0: 미국
1: 뉴욕에서 태어났고 뭐 부모님이나 이런 집안도 사실 특별히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50년대 초반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컬 그룹을 결성해서 앨범을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보컬 앨범으로는 이 작품이 두 번째지만 그 전에 이제 피아노 앨범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 당시 활동 역시 프랑스에서 하던 시절에 나왔었습니다.
0: 오늘 정규 앨범 Give Him the Ooh La La
1: 네.
0: 58년 음반에서요. 그러면 Plus je t'embrasse 당신에게 키스하면 할수록 고르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2부 순서는 김빠를 거제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 사롱입니다. 방금 듣고 온 곡은 58년도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 작곡가인 블라썸 디어리의 음반에서요. 블루저 덤버가스, 당신에게 키스하면 할수록 듣고 왔습니다. 이게 모노 레코딩은 아닐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예.
1: 당시면은 모노였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이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이 곡도 상당히 독특하던데요.
1: 네. 최근에
0: 네.
1: 하이퍼팝이라는 음악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0: 예.
1: 이게 본래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이 본래는 다른 의미로 쓰이던 단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모 음원 사이트에서 몇년 사이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무렵부터였던 것 같은데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음악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음악가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소피라는 아티스트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찰리 XCX라는 팝 가수가 있는데 이 음악가들의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음악들이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 하이퍼팝을 굉장히 좋아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시티팝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하이퍼팝이라는 단어도 좀 정의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렉트로닉 팝 음악인데 조금 뭔가 독특한 요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장된 요소들을 좀 섞어 놓은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소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하이퍼팝 리스트에 등장하는 음악가들을 보시면 아 대충 이런
0: 감이
1: 음악을
0: 와요.
1: 예, 하이퍼팝이라고 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들어보실 이 음악도 그런 주류 그 조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언더스코어스라는 아티스트인데요. 최근에 제가 오케이루라는 프랑스 아티스트 음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아티스트가 피처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0: 기억
1: 그
0: 못하죠.
1: 음악가가 바로 언더스코어스고요. 이 싱어송라이터는 최근에 뭐몇년 사이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하이퍼팝도 좋아하고 뭐 덥스텝이라는 이제 그 일렉트로닉 음악의 한 장르인데 이런 음악을 주로 만들면서 동시에 또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0: 예전에 마마무 곡을 리믹스한 적도 있고요.
1: 리믹서로도
0: 네,
1: 활동하시는군요, 요즘.
0: 예지하고도 협업을 한 적이 있고,
1: 예.
0: 최근에 이제 좀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케이팝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이브하고도 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인이, 아, 난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 라고 여러 번 밝힌 적이 있는데, 앨범에도 보니까 그 케이팝 가수의 앨범을 사면 들어가는
1: 어쩐지.
0: 포토카드가 이렇게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 굿즈 또 이렇게.
0: 네. 그런 좀 티를 내고 있는데, 음악을 들어보시면 역시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다 요소요소에 그, 뭐랄까요. 박혀 있다고 할까요?
1: 한국에 그 많은 요소들이 다
0: 네.
1: 수용이 되어 있는
0: 수용이
1: 거잖아요.
0: 되어 있는 그런 하이퍼팝을 들려주는, 네. 최근에 뭔가 떠오르는 음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1: 응원대 영혁 씨가 하이퍼팝을 소개할 전에도 했죠? 하긴
0: 했었습니다.
1: 했죠. 예.
0: 했었습니다.
1: 자, 오늘 그러면 언더스코어스의 뮤직 전하면서 영혁 씨와도 인사해야겠네요. 아쉽지만 또두주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도 이곡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언더스코어스의 뮤직. 잘 들어보시고요.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이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私も日本に住んでた頃には傘を置き忘れてしまったことが、一度ではないですね。
1: そうですか。
0: で、その度にコンビニでビニール傘を買ってましたね。
1: ということは、うちにはまたビニール傘が溜ま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すよ
0: 一
1: ね。
0: 時期そうなってましたね。
1: じゃあ、置き忘れらの거는요、두고 내리는 거. 그래서 이 장마철 되면은 우산을 전철이나 버스 이런 곳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는다라고 하는데, 선생, 아메노 히와 마 콤비니, これは 需要가 増えると 思います. ビニール 傘とかを 買うの
0: そうで
1: で。
0: すね。
1: でも、多くのお店では売り上げが減るという
0: まあ、
1: 話を聞いたこ
0: そう
1: とがあ
0: でし
1: るん
0: ょう
1: です。
0: ね。
1: 雨の日ですから。それで、雨の日限定の割引とかですね、いろいろと工夫をしているようですね。やはり、こう、天候にもよるんでしょうね、売り上げというのはね。じゃあ、그래서、오늘은요、고택카페가있었잖아요。과연어떤식으로이장마철을잘 넘기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징검다리부터 함께 보시죠.
0: 미력 ながら.
1: 아, 요 표현도 많이 쓰이죠? 미력 하나마. 그러니까 내가 별로 힘은 없지만 작은 힘이나마라고 할 때, 미력 ながら.
0: 오 약국에 立てて 何よりだ.
1: 요 표현도 바로 쓸수 있습니다. 오약근이 立てて 何よりです. 도움이 될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0: 내리니 내る.
1: 내리니 내르. 내르라고 하는 거예요. 반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짜낸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리를 해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궁리해서. 그래서 그 내리니 내르라는 거는 여러 번 다듬다, 깊이 고민하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0: 이라시테 크레르.
1: 이라시테 크레르. 이거는 구어체로서 많이 쓰이는데, 이라샤떼 크레르. 이라샤를 오시다잖아요. 이라샤떼 크레르, 와 주시다라는 뜻으로, 이라샤떼 크레르가 좀 길죠. 그래서 이라시테 크레르라고 많이 합니다. 비 오는 날이라는 악조건을 기회로 전환한 다카하시의 아이디어. 이것은 거래처 점장의 호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매장 전체를 만족시키는 아주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今日の会話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澤部さん、今日も大盛況でしたね。
3: 雨の日サービスを提案してくださった高橋さんのおかげです。
2: 微力ながらお役に立てて何よりです。
3: 雨を逆手に取ったアイデアに本当に助けられました。
2: そのサービス内容を練りに練った澤部さんの努力があってこそですよ。
3: 雨の日にどんなサービスがあれば行きたいと思うかなと考えるのは楽しかったです。
2: その結果、雨の日でもたくさんのお客さんが笑顔でいらしてくれるお店になりましたね。
3: お客様だけでなく私たちももう雨の日に憂鬱な気持ちにならずに済みそうです。
2: よければ次は雪の日サービスも考えてみませんか？
0: 34ページ、言葉の温度。逆手に取る。
1: 자, 사카테니 토르, 사카테라고 하는 거는요, 반대 수, 이렇게 반대편 손, 이렇게 거꾸로 한손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테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란 뜻으로 쓰여서, 불리해 보이는 상황을 오히려 반대로 잘 활용하는 거, 역용하다라고 할 때, 사카테니 토르라고 합니다.
0: まさか小学生チームが勝つとは。
1: あ、설마, 초등학생 팀이 이길 줄이야.
0: 体が小さいことを逆手に取った作戦が素晴らしかったね。
1: 体が小さいことを逆手に取った。체구가 작은 점을 차라리 역이용한 거. 즉, 역으로 활용한 작전이 훌륭했어. 素晴らしかった.
0: 何々てこそ。
1: て、こそ 이거는요, 동사 태가 붙는 꼴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 때 고소 비다라고 하면은 에이를 해야, 그래야만 비로소 비라는 의미 또는 결과가 성립한다라고 할때 쓰는데요. 에이 때 고소 뭐뭐 해야만, 뭐뭐 해야 비로소 뭐뭐가 가능하다, 뭐뭐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실패 してこそ今日の成功があるんだよね。
1: 失敗してこそ실패가 있었기에, 그래서 今日の 成功가 아른다 얘네. 오늘의 성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다. 이런 뜻을 내포하는 거죠.
0: そうだよ。あの時諦めなくて本当に良かった。
1: 맞아. 그때 諦める포기하다, 諦めなくて本当に良かった。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 자, 이렇게 태 코서는 반드시 동사 태형의

0: 연결이 된다는 거.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 사와베상, 今日も 대성공 でしたね.
0: 대성공, 대성황. 그러니까 사와베 씨, 오늘도 대성황이었네요.
1: 아메노히 서비스를 제안してくださった 高橋さんのおかげです.
0: 여기서 사와베라고 하는 사람은 고택 카페의 점장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서비스를 대안してくださった 제안해 주신 다카하시 씨 덕분이에요.
1: 미력ながら 오약니타테테 나니요리です.
0: 이 표현은요, 바로 외웠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미력ながら, 미력 하나만, 오약니타테테 나니요리です.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작은 힘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할 때, 미력ながら 오약니타테테 나니요리です. 라고 합니다.
1: 雨を 逆手に 取った 아이디어に 本当に 助けられました.
0: 逆手に 取る 역이용하다. 그러니까 雨を 逆手に 取った 비를 역이용한 아이디어 덕분에 本当に 助けられました. 助けられる 큰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1: その 서비스 내용을 내리니 냈다 사와베산의 노력이 あってこそですよ.
0: 그 서비스 내용을 내리니 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번 다듬고 다듬고 또 고쳐 생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내리니 냈다. 여러 번 다듬어 완성하신 사와베 씨의 노력이 あってこそですよ. 노력이 있었기에 그 뒤에는 그렇습니다 하는 거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이렇게 의역을 해볼까요?
1: 雨の日にどんなサービスがあれば行きたいと思うかなと考えるのは楽しかったです.
0: 비 오는 날에 どんな 서비스가 아れば 行きたいと思うかな.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가고 싶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즐거웠어요.
1: その結果雨の日でもたくさんのお客さんが笑顔でいらしてくれるお店になりましたね.
0: いらしてくれる 와주시다. いらっしゃってくれる 같은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 결과 雨の日でも 비 오는 날에도 많은 손님들이 笑顔で 웃으면서 いらしてくれる お店になりましたね. 찾아오는 가게가 되었네요.
1: お客様だけでなく私たちも もう雨の日に憂鬱な気持ちにならずに済みそうです.
0: 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뭐 雨の日に 이제 비 오는 날에 憂鬱な気持ちにならずに済みそうで.ならずに済みそうです.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지 않아도 해결될 것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 되면은 손님들이 확 줄어서 뭐 가게 점원들은 좀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1: 요케레바 次와 유키노히 서비스모 考えてみませんか?
0: 괜찮으시면은 다음에는 유키노히 서비스, 눈 오는 날 서비스도 한번 考えてみませんか?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막 この 내용には 구체적으로 雨の日の 서비스, どんな雨の日 서비스だったのか 出ていませんけど, まあそれが 成功したということです. 선생, 雪の日 서비스, どんな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か? 선생님だったら.
1: 雪の日 서비스ですか?
0: カフェでできるもの。
1: カフェ?
0: はい。
1: 何でしょう? でもなんか雪に関するデザートのサービス。 雪をモチーフにしたデザートサービスみたいな。
0: あ、いいですね。 私もそれ考えたんですけど、 雪の日限定メニューとか。
1: あ、そういうのも結構、
0: あ、これいいなと。
1: やっぱ限定は強いですね。
0: 限定っていう、雨の日限定割引。 雪の日限定メニューとかですね。 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 ということで、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澤部さん、今日も大盛況でしたね。
3: 雨の日サービスを提案してくださった高橋さんのおかげです。
2: 微力ながらお役に立てて何よりです。
3: 雨を逆手に取ったアイデアに本当に助けられました。
2: そのサービス内容を練りに練った澤部さんの努力があってこそですよ。
3: 雨の日にどんなサービスがあれば行きたいと思うかなと考えるのは楽しかったです。
2: その結果、雨の日でもたくさんのお客さんが笑顔でいらしてくれるお店になりましたね。
3: お客様だけでなく私たちももう雨の日に憂鬱な気持ちにならずに済みそうです。
2: よければ次は雪の日サービスも考えてみませんか?

0: 35 페이지 口になじませる。
1: 자, 오늘의 문형 이베이 키는 테코소.
0: 皆さんの応援があってこそここまでやってこられました.
1: 応援가 ある 응원이 있다. 応援가 あってこそ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뜻을 나타내잖아요. 즉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ここまでやってこられました. 여기까지 해올 수 있었습니다.
0: 自分が親になってこそ親の気持ちがわかります.
1: 자신이 親になってこそ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親の気持ちがわかります.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0: 様々な意見を取り入れてこそいいアイデアが生まれますね.
1: 様々な 의견을 取り入れる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다. 取り入れてこそ 받아들여야 비로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죠. 生まれますね. 이렇게 됐잖아요. 즉, 테코서는 앞에 상황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미라고 하는 의미나 결과가 성립한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자, 문장 완성하기 함께 보시죠. 사와베 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러면은 노력이 있다.
0: 노력이 ある. 노력이 あってこそ. 사와베 씨의 노력이 あってこそですよ.
1: 노력이 あってこそ 가능하다고도 됐어요. 또는 성공했단 됐어요. 뭐 이렇게 이어지는데 あってこそ 됐어요. 요렇게 그냥 뒤를 생략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혼자 살아봐야 비로소 빨래나 청소의 힘듦을 알게 되지. 혼자 살아보다.
0: 一人暮らしをしてみる。一人暮らしをしてみてこそ。一人暮らしをしてみてこそ洗濯や掃除の大変さがわかるね。
1: 건강해야만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어요. 건강하다.
0: 健康だ。健康であってこそ。健康であってこそ 楽しい毎日を送ることができますよ.
1: 자, 여기서요 하나 의문이 드실 거예요. 캔코다. 그런데 이거를 캔코데 아테코소 이렇게 바꿨잖아요. 왜 그렇게 바꿨을까? 이거는 나를 내 아르로 표기할 수 있는데 테코소는 반드시 동사에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에 연결이 안 됩니다.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같은 뜻을 갖는 내 아르로 하면은 뒤가 아르라고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내 아테 데코소 이렇게 접속할 수 있어서 나를 데아르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만 하는 것은 겐코 데아 데코소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
1: 가게모찌.
0: 가케모찌, 여러 개의 일을 병행하거나 겸직하는 것인데요. 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이라든가 역할 또는 활동 등을 하는 것을 가케모찌라고 합니다.
1: 도쿄での一人暮らしは家賃や生活費の負担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1: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自选点菜.
1: 아, 아주 또 재미있는 自选, 자신이 고르는 거죠. 自, 자기라는 뜻이고 选 고르다. 무엇을? 点菜.
2: 그는 일반的朋友会觉得 당연히 自选点菜.
1: 아,
2: 这个怎么说呢? 还是有点不一样.
1: 아, 对.

0: 이건 이제 우리 대화를 봐야 되는데 왜 제목이 쯔쉔 디엔차이? 자기가 직접 골라서 디엔차이 주문을 하는 것인지. 어 그럼 자기가 고르지 남이 고르나?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약간 좀 다른 또 내용이에요. 네. 아무튼 이것도 역시 제가 직접 중국에서 겪었던 일을 좀 대화로 꾸며봤습니다. 쯔쉔 디엔차이. 세 단어 보겠습니다. 직접 고르다.
1: 쯔쉔.
0: 쯔쉔. 음식을 주문하다.
1: 디엔차이.
0: 디엔차이. 파.
1: 총.
0: 총.
1: 다총也可以.
0: 다총.都可以. 생강.
1: 姜.
0: 姜. 여기 이제 생강. 마늘.
1: 쏘안.
0: 쏘안. 마늘. 다쏘안也可以.
1: 对对对我觉得这点中国人韩国人我觉得还是比较就是口味比较合得来我们都很喜欢葱姜蒜
0: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음식이든 중국 음식이든 이게 빠질 수가 없죠.
1: 총,姜,
0: 쏘안. 파, 생강, 마늘.
1: 아. 好吃.
0: 没有这个的话.
1: 에이, 我觉得味道差很多.
0: 健康.
1: 油也健康.
0: 对对对对对. 맵다.
1: 辣.
0: 辣. 매운맛.
1: 辣味.
0: 辣味. 고추장.
1: 辣酱.
0: 辣酱. 수단이 악랄하다, 지독하다.
1: 라쇼.
0: 라쇼. 요건 이제 사실은 고추장 그 맵다라는 말보다도 아주 매운맛의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악랄하다, 지독하다. 그래서 라쇼. 짜다.
1: 咸.
0: 咸. 옆, 곁, 근처.
1: 旁边.
0: 旁边. 조급해하다, 안달하다.
1: 着急.
0: 别着急. 着急야, 着急. 기름.
1: 油.
0: 油. 소금.
1: 盐.
0: 盐. 오늘 거의 그 음식 주문할 때 필요한 말들 글자 다 나옵니다. 총장 쏜 라 시엔 요 옌 전부 음식 관련.
1: 네네네.
0: 네. 담백하다.
1: 칭단.
0: 이것도 사실은 음식 관련이죠.
1: 메소 메소.
0: 칭단. 위속.
1: 웨.
0: 웨. 추가로 적다 비고란.
1: 베이주.
0: 베이주. 여기 이제 보통 표 같은 데 보면 비고 그래서 추가로 적는 거 비고 그래서 베이주. 화학조미료 MSG,
1: 웨이징,
0: 웨이징, 웨이징, 살코기,
1: 쇼로,
0: 쇼로. 그대로 요거는 이제 원래 쇼가 그 단독으로 나올 때는 이제 마르다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쇼로라고 하면은 지방이 없는 그대로 살코기, 쇼로. 뭐뭐해 보이다, 뭐뭐하게 드러나다.
1: 显得,
0: 显得 한 다음에 뒤에 나온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젊어 보인다.
1: 显得年轻.
0: 年轻 젊다니까 显得年轻 젊어 보인다. 넓어 보인다.
1: 显得宽敞.
0: 宽敞이 넓다죠. 그러니까 넓어 보인다. 显得宽敞. 난처하다 거북하다.
1: 尴尬.
0: 아, 한 깐까야. 아, 난처해요. 주문하다.
1: 下单.
0: 下单 주문하다. 까다로운 사람.
1: 刺头.
0: 刺头.
1: 但是一般用的时候加儿化比较多.
0: 어.
1: 刺头.
0: 아, 刺头.
1: 아, 不是 不是刺头,
0: 头也 아니라 刺头,
1: 刺头.
0: 오, 这有点
1: 比较有意思吧?
0: 그러네요.
1: 对.
0: 보통 생각에 儿화가 들어가면 이음절 하면은 이 뒷글자.
1: 对对对.
0: 여기에 儿이 붙어서 刺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刺头 이렇게.
1: 对对对, 刺头.
0: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刺头, 可以呀.
1: 也可以,但是 因为它本来这个词是儿化，所以要是刺头的话，听着就感觉这个味道有点不一样。
0: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생선 가시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가시가 원래 철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头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1: 对对对.
0: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죠. 네. 찔러 이렇게.
1: 没错没错没错，就是这种感觉。
0: 그렇습니다. 고객 손님.
1: 顾客.
0: 顾客. 앱 어플.
1: 软件.
0: 软件.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用手机点菜，葱姜蒜放不放，辣不辣，咸不咸，全能自选。嗯，而且服务员不在旁边站着，慢慢选也不着急。这几个菜，我想点少油少盐。好。 吃清淡点，胃舒服。这个菜我备注不要味精，只要瘦肉，会不会显得我事太多啊？正常吧，我这边备注一下，让他们的菜量少一点。如果是服务员在这儿，咱们俩说这些。

0: 想想都觉得尴尬。
1: 没错，这样多好，自己下单，想怎么点就怎么点。
0: 哈哈，咱们俩就是网上说的那种刺头顾客吧？感谢点菜软件啊。
2: 휴대폰으로 주문하니까 파, 생강, 마늘을 넣을지 말지, 맵게 할지, 짜게 할지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네.
3: 用手机点菜，葱姜蒜放不放，辣不辣，咸不咸，哇，全能自选啊！
2: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이런 음식점 같은 데가 주문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딱 원래 준비되어 있는 키오스크 띡띡띡띡 누르는 게 있고요. 자신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서 핸드폰으로 이제 주문하는 방식이 있고, 여긴 그겁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은 후에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용手机点菜, 지금 여기 나온 거죠. 휴대폰 모바일로 주문하는 거, 총, 姜, 蒜, 그러니까 파, 생강, 마늘, 放不放, 넣을지 안 넣을지, 放不放, 辣不辣, 맵게 할지 안 맵게 할지, 咸不咸, 짜게 할지 안 짜게 할지. 全能自选, 모두 다싹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全能自选.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걸 다 얘기를 해줘. 짜게 하지 마세요. 싱겁게 해주세요. 맵게 하면 안 됩니다.
3: 对，而且那个时候没有一个标准，现
2: 对。
3: 在既然饭店这样做的话，就说明他们已经自己设定了标准，
2: 그렇죠.
3: 对吧？
2: 단순하게 맵고 안 맵고도 아니고 아주 맵게, 뭐 보통 맵게, 그냥 맵게, 덜 맵게, 그것도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그게 편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게다가 직원이 옆에 서 있지 않으니까 천천히 골라도 급할 게 없어.
3: 而且服务员呢不在旁边站着。慢慢选也不着
2: 啊，
3: 急，
2: 이게 좋아요. 很舒服。
3: 啊，对，
2: 以前就叫服务员点菜的时候，我也是有点不好意思，要 因为他站着。
3: 对，是对。可是我觉得有服务员比较方便的是，可以让他推荐。
2: 啊，对，没错。但是不一定服务员推荐的菜
3: 不一定好吃吗？
2: 不合不合我的口味，
3: 啊，那倒是。
2: 这是个问题。对，而且服务员不在旁边站着，옆에서있지않으니까慢慢选，천천히골라되니까也不着急，급하지않아서좋아요。아주좋습니다。이요리들은기름적게소금적게로하고싶어。
3: 这几个菜，我想点少油少盐。
2: 그러니까요，这几个菜요요리몇개는요，我想点少油少盐，그대로기름덜 소금 덜, 그러니까 조금씩 넣는 거죠. 기름 적게, 소금도 적게. 그래, 좀 담백하게 먹으면 속이 편하지.
3: 好，吃清淡点儿，胃舒服。
2: 그렇죠. 好吃清淡点儿，조금 이렇게 담백하게 먹으면 胃舒服，속이 아주 편안합니다. 이 요리는 조미료 빼고 살코기만이라고 적을게. 내가 좀 까다롭게 보일까?
3: 这个菜我备注，不要味精，只要瘦肉。哎，这个会不会显得我事儿太多啊？
2: 그러니까 또 추가로 요런 또 요구사항도 쓸 수가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这个菜我 备注, 비고라네. 备注, 不要味精, MSG 넣지 마세요. 只要瘦肉, 그대로 또 기름기 있는 고기 싫어요. 살코기만.
3: 真烦人呐！
2: 没关系。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또 손님이 또 만족해서 다시 또 재방문하면은, 에이, 老板, 반가우신가?
3: 也是有道理。
2: 그래서 不要味精, 只要瘦肉,会不会显得, 뭐처럼 보이지 않을까? 我是太多, 내가 좀 주문이 좀 너무 많은 좀 그런 손님으로 보지 않을까? 이상한 까다로운 손님으로 보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아니야, 괜찮아. 나도 여기에 양좀 적게 해달라고 적을 거야.
3: 正常吧，我这边备注一下，让他们的菜量啊少一点。
2: 그러니까 정상 봐, 정상. 괜찮아, 정상이야. 어저边 빼주 이샤. 나는 이렇게 적을 거야. 또뭘 하냐면, 랑타만 차이량 그 요리 이제 양을 少一点, 조금 좀 적게. 왜냐면 太多了就剩下了, 浪费了,
3: 对，这个是素质很好的顾客。
2: 그렇죠. 물론 대부분은 아, 또 이디엔 뭐 이렇게 적을 수도
3: 거의
2: 있겠지.
3: 다 包,
2: 거의 다
3: 剩下
2: 봐.
3: 可以打包。
2: 그렇던데 이제 아, 필요 없어요. 난다 봐올 것도 아니니까 차의 량 少
3: 对，
2: 이디엔.
3: 现在这也可以要
2: 예.
3: 求。
2: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만약 직원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둘이 이런 얘기하는 게 생각만 해도 좀 민망해.
3: 如果是服务员在这儿，咱们俩说这些，想想都觉得尴尬。
2: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요.
3: 有点不好意思，给他添麻烦的感觉。
2: 不管是我们最近年轻人，就经常点外卖的，这种面对面的说话，有点害怕。
3: 对，我们其实没关系的。
2: 对对，
3: 我其实更喜欢和人打交道。
2: 我也是，我也是，
3: 但是现在年轻人，
2: 就不一
3: 哎，
2: 样。
3: 我的学生真的有
2: 对，
3: 不愿意跟我通电话
2: 是
3: 的，
2: 是，
3: 他就要发短信。
2: 发短信，对，没错。
3: 可是我跟100多个学生发短信很辛苦啊，
2: 对，
3: 对
2: 没
3: 吧？
2: 错，没错，不习惯。
3: 不习惯。
2: 如果是服务员在这儿，만약에그직원이옆에있으면여기있으면咱们俩说这些이런말우리둘이하는게想想생각만해도또觉得尴尬아조금좀어색합니다 거북합니다 맞아 이러니 얼마나 좋아 직접 주문하니까 마음대로 주문할 수 있고
3: 没错，这样多好，自己下单，想怎么点就怎么点。
2: 그러니까요 这样多好 얼마나 좋아 自己下单직접 주문을 하니까 想怎么点어떻게 주문하고 싶은 대로 점머 디엔 그러니까 주문하고 싶은 대로 주문하니까 얼마나 좋아 점머 점머 점머 점머 점머 점머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고정 격식이죠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서 하하 우리 둘이 바로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런 까다로운 손님일까요 주문앱한테 감사해야 돼
3: 哈哈，咱们俩就是网上说的那种刺儿头顾客吧？感谢点菜软件呐，
2: 에
3: 点菜 APP。
2: 그러니까요. 刺儿头 顾客 나왔습니다. 咱们俩就是网上说的, 인터넷에서 말하는 那种 刺儿头 顾客
3: 其实这个在很多方面都用，公司里也用啊，什么群体当中啊，都用啊。这个人是个刺儿头，小心啊。
2: 까다로워, 까다로워. 하면서 주문앱에 감사해야 된다. 그대로 간식, 点菜, 软件 봐. 자, 34쪽에 해설 볼까요, 선생님? 첫 번째, 显得, 뭐뭐해 보이다, 뭐뭐하게 드러나다. 이 외투를 입으니까 훨씬 더 활기차 보인다.
3: 穿这件外套显得精神多了。
2: 穿这件外套，그대로 외투죠. 显得 精神 多了, 精神 多了, 활기차 보인다, 精神 多了. 탁자 위에 생활을 좀 두니까 집 분위기가 살아나네.
3: 桌上摆些鲜花，显得家里有生气。
2: 오, 桌上 탁자에 摆些 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鲜花, 그래서 鲜, 切花. 생활을 두니까 자리 有生气 아주 활기차 보입니다. 집안 분위기 확 살아납니다. 바닥을 새로 하니 거실이 훨씬 밝아졌다.
3: 新地板显得客厅明亮多了。
2: 신디반 바닥을 새로 했어요. 显得 客厅 그 거실이죠. 明亮多了 훨씬 더 밝아졌다. 想怎么诶就怎么诶 조금 전에 얘기했던 想怎么点就怎么点 마음대로 뭐뭐하다 원하는 대로 뭐뭐하다. 자기 집 베란다이니 원하는 대로 꾸미면 된다.
3: 自己家阳台啊，想怎么布置就怎么布置。
2: 그러니까요. 양타의 베란다죠. 想怎么布置 그대로 어떻게 꾸미든 就怎么布置 어떻게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재료는 사왔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해.
3: 菜买回来了，你想怎么炒就怎么炒。
2: 炒는 원래는 볶 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요리하다로 본 거죠. 그래서 想怎么炒就怎么炒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해. 돈은 네가 번 거니까 쓰고 싶은 대로 써. 괜히 남의 말 신경 쓰지 말고.
3: 钱是你自己挣的，想怎么花就怎么花，别听别人瞎说。
2: 그러니까요. 钱 돈은 是你自己挣的，네가 번 거니까 想怎么花就怎么花，쓰고 싶은 대로 써. 别听啊，누구 말? 别人 瞎说. 다른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 괜한 말. 신경 쓰지 말고.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0: 用手机点菜，葱姜蒜放不放，辣不辣，咸不咸，全能自选。
1: 而且服务员不在旁边站着，慢慢选也不着急。
0: 这几个菜，我想点少油少盐。
1: 好，吃清淡点儿，胃舒服。
0: 这个菜我备注不要味精，只要瘦肉，会不会显得我事太多啊？
1: 正常吧，
0: 我这边备注一下，让他们的菜量少一点。如果是服务员在这儿，咱们俩说这些，想想都觉得尴尬。没错，这样多好，自己下单，想怎么点就怎么点。哈哈，咱们俩就是网上说的那种刺头顾客吧？感谢点菜软件啊。
4: 점모쇼 이렇게 말해요. 36쪽입니다. 이제는 주문을 천천히 해도 돼서 서두를 필요 없어요.
3: 现在点餐可以慢慢选，不用着急。现在点餐
4: 지금 이제는 주문하는 거 거의 만만选 천천히 골라도 돼요. 不用着急. 자기 입맛에 맞게 주문해야 먹기도 좋아요.
3: 按自己口味点，吃的才舒服.
4: 안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맞춰서 쯔지 口味 자신의 맛이죠. 点 해야지 주문해야만 吃的才舒服. 담백한 게 몸에 좋아요.
3: 清淡点对身体好。对身体好。
4: 주문은 빨리 하고 식사는 천천히 해야 해요.
3: 点菜要快，吃饭要慢。要快，빨리 하고 야만
4: 천천히 해야 합니다. 음료는 뭐로 하면 좋을까?
3: 饮料点什么好呢?
4: 오, 饮料点什么好呢? 뭐가 좋을까요? 느낌대로 말해요.
3: 跟着感觉说
4: 까다로운 사람, 말 안 듣고 튀는 사람.
3: 털, 头.
4: 네, 털, 头. 규칙이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생님?
3: 신来的这小王啊,真是个刺头.
4: 年轻嘛, 很正常.
3: 哎呀, 领导要找他谈话呢.
4: 找就找呗, 人家可能根本不在乎.
3: 刺儿头嘛，都有心理准备了。对对，年轻人就是这样。而且这刺儿头到哪儿都是刺儿头。啊，对。嗯，但是他还有优点呢。对，嗯，就是敢把自己的声音发出来。对对，这也是一种优点，是吧？有的时候还是需要的，还是需要。对对。
4: 단어 보겠습니다. 젊다.
3: 年轻.
4: 年轻. 정상이다.
3: 正常.
4: 정常. 임원, 매니저, 팀장.
3: 领导.
4: 领导. 대화다.
3: 단화.
4: 단화. 전혀.
3: 근본.
4: 근본. 신경 쓰지 않다.
3: 不在乎.
4: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3: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 파트 5의 날입니다. 여러분 5 아홉 문제 푸는데 보통 이제 한 문제당 초급자는 한 문제 20초, 늦어도 25초 안에. 그런데 이제

0: 중급자가 넘어가면요, 한 문제당 보통 15초 정도 안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븐 풀 시간이 없죠. 요즘에 시간 안배가 상당히 어렵죠.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이거 아는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인지. 그럼 모르는 문제는 그냥 빨리 고르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아는 문제 정확하게 풀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연습은 시험 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장 가서 막 괴로워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10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5쪽에 9문제 있고요. 해설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After all committee members arrive in the city, 이 모든 위원회 멤버들이 도시에 도착한 후, 이 멤버들이 복수죠. 그래놓고 빈칸이 주어 자리면 대명사의 격 매번 출제되죠. 주격. They, A번이 답이죠. They will not gather until Friday afternoon. 그 후에도 오후, 금요일 오후가 되고 나서야 모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not until 구문이 참 어려워요. until 이하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래야 우리말스러워요. 이게 이제 금요일 오후나 돼야 모일 것이다. 이래야 우리말스럽지. 금요일 오후까지는 안 모일 것이다.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취지가 결국 도착한 후에도 금요일 오후가 돼서야 모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실 줄 알면 좋습니다. until 이하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대명사의 격 주격 101번 들어볼까요?
1: After all committee members arrive in the city, they will not gather until Friday afternoon.
0: 102번 별표. 여러분, 이 문제가 고득점자도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Novera Consulting Group은 is widely recognized,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For maintaining a high level of blank.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어요. In its client services, 이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 프로페셔널한 어떤 정신,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해 봅시다. A번은 뭐예요? 프로페션, 직업이죠? 이거나 B번 프로페셔널, 전문가. 이게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로 있죠. 이 전문가,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 A, B는 오답이에요. 무조건 오답. 왜 그럴까? 셀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관사 필요합니다. 근데 프로페션, 직업도 한 개, 두개셀수 있고, 전문가도 한 명, 두명셀수 있죠. 그래서 A와 B 앞에는 어가 필요한데 어가 없어요. 어나 더가 필요한데 관사가 없죠. 그럼 오답이고, C번 profess는 동사예요, 동사. 주장하다. 이게 동사 자리가 아니죠. 여기는 명사 자리죠. 그러면 남는 게 D번밖에 없어요. 전문성, 프로 기질. 이게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주로 이 추상적인 내용이죠. 전문적인 사고, 어떤 기질, 이런 걸 가리키는 uncountable noun이에요. A와 B는 countable noun, C죠. 근데 이 D는 uncountable, U, 셀수 없는 명사로 문법상 또 의미상 D가 답이 됩니다.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대강 의미로 번역해서 A와 B를 많이 골랐던 그런 유형입니다. 102번 들어볼까요?
2: Movera Consulting Group is widely recognized for maintaining a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in its client services.
0: 103번입니다. 거의 키포인트를 볼까요? Appoint나 promote는 사람이 나오고 to 직책, 누구를 무엇으로 임명하다, 누구를 어떤 직책으로 승진시키다. 이 스타일로, 이 패턴으로 쓰입니다.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Be appointed to, be promoted to 직책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자신 있게 비번 전치사 to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확인해 볼까요? After more than 10 years of service, 10여 년간 근무한 후, Ms. Duarte는 was appointed to to라 그랬죠. 임명되었다. 무엇으로? To the role of senior operations manager. 결국은 그 이 수석 운영 매니저로 임명되었다. At blah blah 회사에서. 회사 이름 앞에 전치사

0: 그렇죠. 이 지적 소유권, 여기서도 이제 소유권,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이 B번이고요. Ownership. A번 조심하세요. 이거는 저자입니다. 저자. 그냥 저자만 갖고는 안 되죠. 저자 한명안 되고, C번은 partnership, 제휴, 협력 관계, 그리고 relation은 관계입니다. 적절한 의미의 명사가 ownership이 좋겠죠. 104번 들어볼까요?
1: The company is taking legal action to protect its ownership of proprietary software.
0: 여러분 중에 이제 우리 애청자, 나중에 한번 그런 글도 올려주세요. 나는 최연소로 지금 토익킹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죠? 나는 최고령으로 지금 내가 토익킹을 듣고 있는 것 같다. 단, 여러분 그냥 들으시는 분 말고, 그랬더니 전에 또 이제 그냥 들으시는 분이 이제 막책 보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재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직접 이제 인증을 해주시면 그럼 제 교재 중에 다른 그 교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송해 드릴게요. 근데 그냥 아침마다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좀 보내드리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교재 갖고 들으시는 분 중에 인증샷을 우리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또 이제 나중에 연락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소, 최고령 이런 분들 또한 분씩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번 같이 보시죠. Mr. Lopez는 is blank concerned about delays in the Riverside expansion project. 그 리버사이드 확장 프로젝트의 그 지연에 대해서 걱정했다. 여러분이 빈칸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이 자리는 동사 수식 부사 자리죠. 그래서 이해할 만하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부사 자리로 D번 understandably 이게 정답이 됩니다. 105번 들어볼까요?
2: Mr. Lopez is understandably concerned about delays in the Riverside expansion project.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106번부터 보시죠. Northfield Manufacturing 사는 intends to recruit over 150 workers. 15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Blank its new production facility. 그 새로운 생산 시설이 begins operations next spring. 내년 봄에 운영을 시작할 때 여러분 접주동, 전명구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옵니다. 근데 여기 A, B, C, D 보니까 A번 더스는 부사, throughout 전치사, beside 전치사, 접속사가 when밖에 없어요. 접주동,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그리고 특히 when이 때나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죠. 그러면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내년 봄이지만 begins,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아, 주절이 어떻게 미래입니까? will도 없는데 미래예요. 여러분, intends to가 뭐뭐할 의향이 있다. 이 자체가 현재만 써도 미래예요. 뭐뭐할 의도가 있다. 이런 뜻은 미래 시제죠. 그래서 문법상 의미상 다 when이 정답이 됩니다. 106번 들어볼까요?
1: Northfield Manufacturing intends to recruit over 150 workers when its new production facility begins operations next spring.
0: 107번입니다. The seminar는 includes a session, 수업을 포함하죠. On the blank effects of constructive feedback. 이 건설적인 feedback, 어떤 의견에 지속 적인 영향에 대해 이 수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럴 때 지속적인 그런 의미의 형용사 lasting이 의미상 맞고요. 예를 들어 B번은 늦은이죠. 늦은 효과. 그건 좀 이상하죠. letter가 후자, 전자 후자 할 때 the former the latter. 이 후자라는 말인데 이게 뭐 전자 후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마지막 효과,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 last도 의미상 안 맞아요. 그래서 의미가 맞는 건

0: lasting이 좋겠습니다. 107번 들어볼까요?
1: The seminar includes a session on the lasting effects of constructive feedback.
0: 108번입니다. The company needed more storage space. 이 회사는 조금 더 넓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했다. Then it blank when the plan was first proposed. 그 계획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 계획했었던 것보다 계획했었던 것보다 과거보다 더 과거죠. 그러면은 과거 완료 had planned가 딱 정답이죠. 그것보다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했다. 필요로 한 게 과거예요. 근데 그 전에 계획했었어요. 그냥 계획했다가 아니라 했었다. 이거는 과거 완료죠.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돼요. 과거 완료 시제도 은근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08번 들어볼까요?
2: The company needed more storage space than it had planned when the plan was first proposed.
0: 109번입니다. 여러분, 이 prove라는 동사를 잘 기억해야 돼요. prove란 단어는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는 그런 대표 동사입니다. 이 형식 동사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이 이제 시대가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장의 5형식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갖고 이제 무시해버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5형식 정도는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이 다른 이제 언어학자에 따라서 막 20형식, 30형식까지 가는데 기본 5개 문형으로 정리한 거는 그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공부해주면 좋고 이게 소위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 동사에 잘 쓰이는 대표 동사입니다. is, become, 뭐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 prove도 이제 같이 외우면 좋다 이겁니다. Entering overseas markets, 그래서 해외 시장에 들어가는 것, 즉 해외 시장 진출은 has proven profitable, 이익이 남이 입증이 되었어요. For Felix Industries 사에게 있어서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에 들어볼까요?
3: Entering overseas markets has proven profitable for Felix Industries in recent years.
0: 자, 이 형식 동사 prove, 그 뒤에 이제 형용사 보호가 온다는 게 키포인트인데 우리 여기는 이제 또 정리를 잘 해드렸어요. 이렇게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이 형식 동사 부류를 총정리해드렸어요. 그래갖고 여기 그 prove, become, get, grow, turn, go, feel, 뭐 seem, appear, remain, stay, look, sound, smell, taste, 기타 등등 이렇게 갖고 정리해드렸죠. 이거는 꼭 자습을 해주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시험에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이런 단어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옵니다. 우리 보너스 대단히 좋은 내용 많으니까 꼭 정리하세요. 101번부터 복습 들어가죠. 대명사의 격, 매회 출제된다. 여기는 주격 대의가 정답.
1: After all committee members arrive in the city, they will not gather until Friday afternoon.
0: 102번은 여기가 이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셀 수 없는 명사, professionalism이 정답.
2: Movera Consulting Group is widely recognized for maintaining a high level of professionalism in its client services.
0: Appoint나 아니면 promote가 summon, 사람이 나오고 to 직책이 돼서 수동태가 되면 be appointed to, be promoted to 직책 이렇게 씁니다. 전치사 to가 정답 들어보시죠.
3: After more than 10 years of service, Ms. Duarte was appointed to the role of Senior Operations Manager at Helix & Corp.
0: 104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 문맥상 맞는 명사가 ownership이 됩니다.
1: The company is taking legal action to protect its ownership of proprietary software.
0: 105번 앞에 is, 뒤에 concerned, 앞뒤로 동사예요. 몸부림 쳐봐야 동사 수식 부사자리, D번 understandably가 정답.
2: Mr. Lopez is understandably concerned about delays in the Riverside expansion project.
0: 106번 접주동 전명구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죠. 여기는 접속사 자리 when이 정답.
3: Northfield Manufacturing intends to recruit over 150 workers when its new production facility begins operations next spring.
0: 107번 지속적인 의미의 형용사 lasting이 문맥에 맞아 정답입니다.
1: The seminar includes a session on the lasting effects of constructive feedback.
0: 108

0: 1번은 과거에 처음 계획했었던 것보다 더 필요했다. 필요한 게 과거인데 그 전에 계획했었으니까 과거 완료. 헤드 플랜드가 정답.
1: The company needed more storage space than it had planned when the plan was first proposed.
0: 109번, prove가 이형식 동사로 형용사 보호를 취해서 profitably 정답.
2: Entering overseas markets has proven profitable for Felix Industries in recent years.
0: 예, 여러분, 우리 앞에서 다시 강조했지만은 prove, become, get, grow, turn, go, feel, seem, appear, remain, stay, look, 그리고 sound, smell, taste가 형용사가 뒤에 올수 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럴 때 hungry나 foolish가 다 형용사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거 잘 보시고요. 자,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 자료실 이어서 계속 봅니다. 4번 할 차례죠. Ms. Hill was reluctant to speak at the conference. 이분이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Because she had little experience.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5번입니다. The city council, 시의회는 was reluctant to fund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자금 대기를 꺼려 했습니다. Until the cost were reviewed. 이 비용이 검토될 때까지. 이때 fund가 동사로 쓰였다는 것도 잘 관찰해 보십시오. Be reluctant to, be willing to, be unwilling to, hesitate to, be hesitant to 뒤에는 모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러니까 거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0: 계속
1: 네.
0: 마지막 장면만 쓰시네요.
1: 왜냐면 그게 극적이거든요. 네,
0: 아하,
1: 그래서
0: alright.
1: 당연히 로미오는
0: 네.
1: 줄리엣이 이제 세상을 떠난 줄 알고
0: 네네.
1: 본인도 이제 이렇게 가겠다, 따라가겠다
0: 네네.
1: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줄리엣이 다시 깨어나죠.
0: Oh, I know.
1: 아,
0: This
1: 너무
0: is so
1: 슬픈.
0: tragic.
1: Yeah.
0: 선생님, 어젯밤에 연기 연습 좀 하셨나요?
1: 밤샜습니다.
0: Okay.
1: 네.
0: Alright, I'm excited.
1: Alright.
0: Here we go.
1: 당신이 없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신에게 가겠어요, 줄리엣.
0: 로미오? 당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1: 내 사랑, 당신이 영영 떠난 줄 알았어. 이 어리석은 사람을 용서해요.
0: 로미오, 안 돼! 이런 일을 있을 수 없어. 모두 내 잘못이야. 죽음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어요. 당신이 어디 가든 따라가겠어요.
1: 아, 여기까지가
0: Oh, my
1: 되겠습니다. 이거
0: goodness.
1: 너무 슬픈
0: Why do they have to
1: 내용이에요.
0: do
1: I
0: that?
1: know, right? 좀 기다려보지, 그죠? 아, 이게 조금 타이밍이, 이래서
0: 네.
1: 사랑은 타이밍인가요?
0: Yes.
1: 네, 그렇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 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0: 선생님,
1: 좀
0: 좋아졌어요.
1: 나아졌어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아주
1: 자,
0: 좋아요.
1: 핵심 표현으로 여기서 잡아보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마지막 문장에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자, 목적어를 갈라놓는 것, 누군가를 갈라놓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자연스러울까요?
0: Come between 목적어. 이거는 상상하기 되게 쉬워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1: 오!
0: 우리 갈라놓으려고 하는
1: 갈라놓는
0: 거야.
1: 거.
0: Come between 목적어.
1: 진짜 말이 되네요. 그쵸?
0: 네.
1: 그래서 사이를 좀 어색하게 만든다든가. 그쵸? 뭔가 불편하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결국 사이를 틀어지게 만든다는 뜻이네요.
0: 맞아요. 선생님, when you were young, did you have like a best friend? And then all of a sudden, a new kid comes along and tries to steal your best friend?
1: 아,
0: 어?
1: 있었나?
0: 저는 그런 게 많았어요.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셋이 있으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1: So someone else came between you two, huh?
0: Yeah.
1: And then what happened?
0: And then I had to try and get my best friend back.
1: 아, 그런 게 있군요. 이게
0: 네.
1: 남자들은 보통 그래, 놀아. 이렇게 하거든요. Okay, so come between 하고 목적어. 한번 해볼게요.
0: Okay.
1: 아무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못 오는 거잖아요.
0: 네.
1: So 아무것도 올순 없어.
0: Nothing can come
1: 우리 사이에.
0: between us. Nothing can come between us.
1: 네.
0: Right, 선생님?
1: Nothing.
0: Nothing.
1: Except for maybe like 족발
0: Yeah.
1: and,
0: Or
1: you
0: like
1: know,
0: food,
1: some
0: right?
1: food.
0: Yeah.
1: Yeah. 자, 두 번째는요. 난 너와 나 사이를 아무도 갈라놓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난 아무것도 오래 오게 두지 않을 거야.
0: I will not let anything come
1: 너와 나 사이에.
0: between you and me. I will not let anything come between you and me, 선생님.
1: 네, 어휴.
0: 마지막 피스 제가 양보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럼 우리 사이 괜찮은 거죠?
0: 네.
1: 네. 자, 세 번째 예문은요. 그 상황이 그들을 갈라놨다. 자, 그 상황이 왔다.
0: The situation came
1: 그들 사이에.
0: between them. The situation came between them. 그래서
1: 네.
0: 그 상황이 그들을 갈라놓게 하는
1: 아,
0: 거죠.
1: 맞아요. 근데, 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근데 그런 게 뭐, until 뭐, death do us part. 뭐 이런, 뭐, 아예 예전 표현도 있기는 하지만,
0: They say that at weddings.
1: yeah.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그렇게 웨딩에서나 쓰는 표현이고, 얘가 훨씬, 이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0: I
1: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0: agree.
1: So, come between, 뭐, A and B 이렇게 써도 되고, 복수 명사를 써도 되겠습니다.
0: 맞아요.
1: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라진.
0: Gone. G-O-N-E.
1: Right. 이 gone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줘요.
0: Yeah, that's
1: 그렇죠?
0: right.
1: 단순하게 something is missing 하는 것보다 gone 하면 완전히 사라진, 가버린.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왜 she's gone out of my life, right?
0: Oh, yes.
1: 그거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0: No, no, no.
1: 아니잖아요.
0: She left you.
1: 다시는 못
0: Yeah, no,
1: 찾아요.
0: she left you.
1: Okay. 자, 두 번째는요. 용서하다.
2: forgive입니다. 네, 강세 중요합니다. 이거는 forgive, give의 강세를 주시면 돼요.
1: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give가 있으니까 give도 원래 과거형이 gave잖아요.
2: 네.
1: 그러면 용서했다 하는 것도 그렇게 쓰면 될까요?
2: 맞아요. 그래서 she forgave him yesterday.
1: 아, 뭔가 패턴이 있네요. 네. 어제 용서했군요.
2: 네.
1: 자, 다음은요. 어리석은 사람, 바보.
2: Fool입니다. Fool.
1: 이 fool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약간 얌전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뭔가 stupid person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저 어감 자체가. 그쵸?
2: 맞아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뭐 항상은 아니지만 특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뭐, I was a fool. 나 바보였어.
1: 내가 어리석었다.
2: She
1: 미안해.
2: used me. I was a fool.
1: I was, 아, 그쵸. 그것을 이제 형용사로 한 게 foolish가 될 테니까요.
2: 맞아요.
1: 그쵸?
2: 아니면 영화에서 villain이 you fool.
1: you fool.
2: 너 그것도 몰랐어?
1: 속이다도 될 수 있습니다. 동사도 네. 가능해요.
2: 맞아요.
1: 그래서, you can fool me. 이러면서 yeah. 하이. 자, 다음은 잘못.
2: fault입니다. fault. 이거는 특히 right. 뭐 누구의 탓이라고 할 때 많이 써요. It was my fault. 선생님, it was your fault.
1: Oh. No, I think it is your fault.
2: No. It's your fault.
1: Okay. So 잘못이라는 건 fault고요. 그리고 네. 실수, 이거는 mistake죠. 조금 yeah. 뉘앙스가 다르죠.
2: Mm-hmm.
1: 자, 다음요. 죽음을 명사로
2: death입니다. 네, 뭐 dead는 많이 쓰지만 이거는 네. 명사 형태입니다. death.
1: 맞아요. 이거를 조금 더 respect를 두는 표현이 바로 passing이에요. 그렇죠?
2: 맞아요.
1: 그거는 이제 세상을 떠나심 정도가 되겠습니다.
2: Yes.
1: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나 어디든지.
2: Wherever. Wherever.
1: Right. So wherever you go. 이렇게 하면 어디에 너가 가든지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Right.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Here we go. 네, He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ing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2: Oh, what's the point of ing?
1: 아하.
2: 어제는 저희가 what good is it 썼잖아요.
1: 아, 맞아요. 네. 그게 무슨 굿이 있냐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direct한 느낌. 아, 회화에서 더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2: 어, 맞아요. What good is it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격식 있는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what good is it 이거는 뭔가 허무한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2: 아, I agree.
1: 뭐 그래. 근데 what's the point of 이러면 불평을 할 때도 좀 쓰기도 하죠. 그렇죠?
2: 맞아요. 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1: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자, 뭐가 의미야?
2: What's the point?
1: 노력하는 것에
2: of trying
1: 아무것도 안 바뀐다면
2: if nothing changes. What's the point of trying if nothing changes?
1: 네. 자, 두 번째는요.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2: 불평하네요.
1: Right? 자, 뭐가 의미야?
2: What's the point?
1: 열심히 일하는 것에
2: of working hard.
1: 아무도 내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2: if no one appreciates me. What's the point of working hard if no one appreciates me?
1: 슬픈 문장입니다.
2: 네, 슬퍼요. 네. 조금 짜증나요.
1: 알겠습니다.
2: 자, 정신 차려!
1: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이거는 Easy Writing에서 5만 한 3천번 정도 나왔어요.
2: 네.
1: 자, 바로 완전히, 아주, 영원히.
2: 여러분, forever 안 쓸 거예요. 오늘은 for good.
1: For good.
2: For good.
1: 네. 이거는 permanently랑 의미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캐주얼하고요. 사용 빈도도 훨씬 높습니다.
2: 네, 맞아요.
1: Right. 그래서 뭐 완전히 영원히라는 느낌인데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모가 원래 미국에 사시는데 이번에 오신 거예요,
2: 네.
1: 한국에. 근데 완전 돌아오신 거예요.
2: 오, 오케이.
1: 그렇죠?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모는 돌아오셨어.
2: My aunt is back.
1: 미국에서부터.
2: From America.
1: 완전히.
2: For good. My aunt is back from America for good.
1: 네. 왠지 permanently 이러면 엄청 좀 딱딱할 것 같아요.
2: 네.
1: 자, 다음은요. 난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될 거야. 난 너의 친구일 거야.
2: I will be your friend.
1: 영원히.
2: for good. I will be your friend for good. 이렇게 약속하는 게 조금 무섭네요.
1: 의심스럽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2: 뭐 잘못한 게 있나요?
1: 오케이. 자, 주요 표현 세 가지, 아, 세 번째 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할 리가 없다. 동사원형 할 리가 없어.

0: Can't 동사 원형. Can't 동사 원형. 이거는 뭐를 할수 없다보다는 뭔가 믿기지가 않을 때 이럴 일이 없을 거야. 그럴 때
1: 맞아요.
0: 특히나 현재에 이게 뭔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될수 있지만 여기선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특히나 솔직히 말하면 동사 원형으로 쓸 것이 비동사 원형을 쓸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막 벌어지는데 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리가 없어. 자, 이게 벌어지고 있을 리가 없어.
0: This can't be happening
1: 내게.
0: to me. This can't be happening to me. 예를
1: 네.
0: 들어서 선생님 발이 오리발로 변하고 있어요.
1: 와우, that's a very realistic example. Thank you.
0: Then you would say this.
1: Yeah. Next time it happens, then I'll use this, okay?
0: Okay.
1: Thank you. 자, 다음은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이게 진짜일 리가 없다고.
0: This can't be real. You're looking at your duck feet. And you're like, this
1: What?
0: can't be real.
1: 이건 진짜일 리가 없다.
0: Why me?
1: 오늘 왜 하필 덕을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일이 나왔을 때이 문장들 예문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이번
0: 네.
1: 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오케이, 자, 어순영장 넘어갈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turn to page 65.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로미오가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없다면 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신에게 가겠어요, 줄리엣. 이거는 줄리엣이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뭐가 의미지?
0: What's the
1: 사는
0: point
1: 것에
0: of living
1: 내가 당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0: if I don't have you?
1: 난 당신에게 와요, 줄리엣.
0: I'm coming to you, Julie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I don't have you? I'm coming to you, Juliet.
1: 네. 근데 쌤, 여기서 왜 I'm going to you라고 안 쓰고 I'm coming to you라고 썼나요?
0: 네, 영어로는 상대방을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는
1: 아,
0: 거예요.
1: 상대방 입장, 상대방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다가간다, 가까워진다.
0: So if someone comes to your apartment, they ring the doorbell, ding dong, ding dong, then you would say, I'm coming, not I'm going.
1: I'm going. 왠지 I'm going 그러면 집에 무슨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은
0: Yes.
1: 얘기 느낌이 들어요.
0: Yeah,
1: 나 간다 이런 느낌.
0: 아하.
1: So coming이 더 어울리겠죠?
0: Yes.
1: 자, 그랬더니 줄리엣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자, 로미오? 당신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깨어난 거죠. 그렇죠?
0: Mm-hmm.
1: 자, 로미오?
0: Romeo?
1: 뭘 당신은 한 상태예요?
0: What have you done
1: 당신 자신에게.
0: to yourself? Romeo? What have you done to yourself?
1: 자, 그러면서 로미오가 막 거의 죽어가요. 내 사랑, 당신이 영영 떠난 줄 알았어. 이 어리석은 사람을 용서해요. 자, 내 사랑.
0: My love.
1: 난 생각했어.
0: I thought
1: 당신이 사라졌다고.
0: you were gone
1: 영원히
0: for good.
1: 이 바보를 용서해.
0: Forgive this fool. My love. I thought you were gone for good. Forgive this fool.
1: 아, 이렇게 제가 했었어야 됐는데. 자, 지금 보면요. You were gone. gone 자체가 이미 완전히 갔다는 뉘앙스를 충분히 줘요. 근데
0: 맞아요.
1: 거기다가 for good까지 하니까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죠.
0: 맞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죽었다라는 뉘앙스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어디 완전히 떠나거나 뭐 그럴 때 gone for good라고도 많이 씁니다.
1: Right. 자, 그랬더니 줄리엣이 로미오, 안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모두 내 잘못이야. 자, 로미오, 안 돼.
0: Romeo, no.
1: 이건 벌어지고 있을 리가 없어.
0: This can't be happening.
1: 그건 모두 내 잘못이야.
0: It's all my fault. Romeo, no. This can't be happening. It's all my fault.
1: 네, 믿을 수 없다라는 거를 can't로 이렇게 활용을 했네요.
0: 네.
1: 자, 마지막으로 줄리엣이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어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겠어요. 자, 심지어 죽음도 올순 없어요.
0: Even death can't come
1: 우리 사이에
0: between us.
1: 난 당신을 따라갈 거야.
0: I'll follow you
1: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지.
0: wherever you go. Even death can't come between us. 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1: 여기서 보니까 wherever 그다음에 you go. 당신이 가는 곳 어디인지 상관없이란 뉘앙스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Right.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0: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I don't have you? I'm coming to you, Juliet.
1: Romeo, what have you done to yourself?
0: My love, I thought you were gone for good. Forgive this fool.
1: Romeo, no! This can't be happening. It's all my fault. Even death can't come between us. 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2: And here's today's review.
3: 사라진,
2: gone,
3: 어리석은 사람, 바보,
2: fool,
3: 잘못,
2: fault.
3: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갈라놓다.
2: Come between 목적어.
3: 주어 표현으로 가서요. ing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2: What's the point of ing?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3: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아요.
3: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좀 되는 문장인데요.
2: Oh, okay, let's hear it.
3: 네, 살도 빠지지 않는데 굶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살도 빠지지 않는데 굶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2: 오케이.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네. ing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What's the point of ing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2: 세리나였습니다.
3: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Easy Writing.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귀가 트이는 영어.
6: Welcome back to Quit 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7: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요즘 중국에서요, 새로운 노트북이 아니라 그 중고 맥북, 그 애플 제품이죠. 중고 맥북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산대요.
6: Yeah, and the reason behind it is not some kind of retro nostalgia for old American electronics. It's because those are seen as the most cost-effective way to run some of the new open-source AI agents.
7: 이제 원인을 잘 살펴보니까 그 혁신적인 AI 에이전트 하나가 탄생을 했거든요. OpenClaw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6: 맞아요. 뉴스에 화제됐어요.
7: 맞아요. 네. 그냥 뭐 인터넷상에서 웬만한 걸 다 해주는 그런 어떤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다만 이 이제 그 개인 정보라든가 보안상의 이슈로 이제 사용자들이 메인 컴퓨터보다는 세컨드 PC 같은 걸 이제 구매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그냥 새로운 노트북이나 이

0: 맥북 같은 게좀 비싸니까 중고 제품을 막 열심히 찾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간 중고 사이트에 가서.
1: 그렇죠. 네. Yes, it's a really interesting concept that you have one extra laptop to do things like autonomously, basically. You can send emails and do the shopping. But yeah, because of security concerns, you don't want to do it on your main one.
0: 그렇죠. 근데 왜 굳이 맥북이냐? 이제 기존에 그 애플이 최신 그 M 시리즈 칩을 탑재한 그 기기들이 상당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나온 제품도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보니
1: 그쵸.
0: 이 오픈 클라우드 같은 그 AI 에이전트가 좀 무겁잖아요. 헤비하다고 하죠. 네. 돌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돌아가니까 이 제품을 지금 누구나 다 찾으려고 이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뭐 중고 맥북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합니다. 이게 이제 기사화할 될 정도면 이게 상당히 크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 Yeah, there has been a surge in the prices of used MacBooks. So, let's take a look at the article. If you've got the June book, turn over to page 62 and we're going to start as always with part 1.
2: Demand for AI tools drives surge in used MacBook prices in China. A boom in interest in the AI agent OpenClaw is driving increased demand for second-hand MacBooks across China. Many users are trading in older devices to access more powerful machines capable of running the software efficiently. This trend has pushed up buyback prices, reflecting strong consumer interest in affordable yet capable computing options.
0: 자, 오늘 기사를 이제 한번 보시면 이 OpenClaw와 같은 AI 에이전트 사용이 이제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트래픽을 인간보다 기계가 더 쓰고 있대요. 그걸 추월했대요.
1: 어허.
0: 그 기사를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기사하고 이 기사하고 좀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A boom in interest.
1: A boom in interest in the AI agent OpenClaw is driving increased demand for second-hand MacBooks across China.
0: Okay. AI 에이전트 오픈클로어에 대한 이제 폭발적인 어떤 관심이 붐이란 건 갑작스럽게 막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어떤 관심이 is driving increased demand for second-hand MacBooks across China. 여기 뭐 필요한 단어 다 들어갔네요. 중국 전역에서 중고 맥북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1: Yeah, driving increased demand. So acting as the catalyst, the force is this AI agent, right? And yeah, you can say 중고 in many different ways in English, used, but second-hand is the one that comes to mind most often. First-hand is new.
0: 그렇죠. 물론 뭐 세 번째 주인이 바뀌었다 해서 third hand라고 하진 않는데
1: 그쵸, 굳이, 네.
0: 두 번째부터는 이제 중고인 경우는 second hand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used 혹은 second hand 둘 다 나옵니다 오늘.
1: 네. Okay. A boom in interest in the AI agent OpenClaw is driving increased demand for second-hand MacBooks across China.
0: Okay.
1: Many users are trading in older devices to access more powerful machines capable of running the software efficiently.
0: Okay. 이 부분. Running the software efficiently. 이 OpenClaw 같은 프로그램이 좀 헤비하기 때문에 돌아가면 전체적인 노트북이 상당히 좀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맥북에 좀 돌려야 되는데 run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구동하다 의미로 쓰는 동사 아니겠습니까?
1: Yeah, to execute the program, right? To have it function without too many glitches. So what are they doing? Many users are trading in older devices. Trade in and of itself means to like swap something for something, right? But to trade in means you're giving your old one to somebody and then getting or buying a new one.
0: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쓰던 노트북 같은 것을 어디 팔고 그 얻은 뭐 돈으로 새로운 기기를 사는 약간 이런 걸 trading in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죠.
0: Yeah. 시장에다 본인 걸 내놓고 새로운 걸 이제 들여온 거예요.
1: Yeah.
0: 중고 제품끼리.
1: Originally it would mean in the same place like give it to a shop and then buy a new one from there. But
0: 그쵸.
1: now it can be much broader like you sell yours on an online platform and go and buy offline. That's still trading
0: 그쵸.
1: it in.
0: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상점에 가서 옛날 기기 주고 새로운 기기 받는 거 그거를 이제 trading in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꼭 국한하기보단 조금 더 넓게 봐도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1: Of course, yeah. And they're trading those into access more powerful machines. Access here in this case basically means to buy it so that they can then use it, right?
0: So that they can have access to those powerful machines.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고성능 기기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Many users.
1: Many users are trading in older devices to access more powerful machines capable of running the software efficiently.
0: Mm-hmm.
1: This trend has pushed up buyback prices, reflecting strong consumer interest in affordable yet capable computing options.
0: Okay. Buyback prices 표시를 잘 해놓을게요.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무엇인가를 되사들일 때의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쓰던 노트북을 중고시장에 팔았잖아요. 그럼 그 중고 뭐 상 뭐 중고 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되판단 말이에요.
1: 네.
0: 그걸 buyback price라고 보시면 되겠죠.
1: 그렇죠. Yeah, the amount of money the retailer is asking another consumer to pay to buy something back.
0: 그쵸.
1: It can also be if you've bought let's say an Apple and you're selling it back to Apple because they want you to upgrade, it's the price that Apple will pay to you as well. 그렇죠. It can work in many ways, but it's not the first sale of something, buy back. So this has pushed them up. It has made them increased.
0: 그래서 여기서 buy back price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중고기기 거래가를 소위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0: 중고거래기기를 이제 거래할 때 그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맥북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Reflecting strong consumer interest in affordable yet capable computing options.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뭐에 관심이 많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가격 부담은 좀 덜하면서도 그럼에도 기기의 어떤 성능은 괜찮은. 그게 이제 capable이라는 말로 쓴 거거든요.
1: 그렇죠. 뭐 한국말에도 뭐 캐파 이렇게 쓰죠. That's from capability, from capable. So it means that you can do something to the required standard.
0: 그렇죠. 뒤에 computing options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연산 능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컴퓨터 기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그렇죠. 네.
0: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computing power가 더 좋기 때문에. Okay?
1: All right, let's listen next to part two.
2: The growing popularity of OpenClaw, developed by Peter Steinberger, stems from its ability to automate tasks such as emails and online shopping. However, security concerns have encouraged users to run the tool on separate devices, further boosting demand for additional computers. Apple's hardware, particularly models with newer chips, has become especially attractive due to performance and efficiency advantages.
0: 자, 오픈클로우가 이제 어떤 에이전트인지 설명을 해 줍니다. 볼게요.
1: The growing popularity of OpenClaw, developed by Peter Steinberger, stems from its ability to automate tasks such as emails and online shopping.
0: 자, 지금 이제 청취할 때 초반에 들린 단어가 the growing popularity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기가 중간에 가면서 stems from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다라는 얘기잖아요.
1: Yeah, originate from, come from.
0: 그럼 인기가 뭐에서 온다. 이렇게 빨리 이해가 돼야 되죠. Stems from 뭐로부터? Its ability to automate tasks. Automate 자체는 이제 자동화한다는 얘기고요. Automation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태스크 같은 것을 이제 자동화하는 능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점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 이메일이라든가 온라인 쇼핑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메일을 직접 보내거나 정리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이메일을 분석해서 필요한 걸 뽑아달라면 뽑아주기도 하고
1: 그렇죠.
0: 나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 가서 온라인 쇼핑을 직접 해주고 다만 컴퓨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그 계정 접속도 다 해줘야 되고
1: 그렇죠.
0: 그게 문제죠.
1: Yeah, that's what makes people nervous. But it's also why it's so popular because the current AIs, you need to prompt them to write a certain reply. You need to prompt them to maybe find a product and then you need to click buy. This does it all, saving so much time, right? However, security concerns have encouraged users to run the tool on separate devices, further boosting demand for additional computers.
0: 이게 이제 특이한 점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본인 컴퓨터의 그 로그인 액세스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허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안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개인정보를 다 얘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지금요. 그런 어떤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have encouraged users to run the tool on separate devices. 본인의 메인 노트북 혹은 메인 컴퓨터가 아니라 별도의 기기에 이 도구를 구동하게끔 부추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However, security concerns have encouraged users to run the tool here is OpenClaw, on separate devices, further boosting demand for additional computers.
0: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말고 추가적인 어떤 컴퓨터 기기에 대한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Further boosting은
1: Apple's hardware, particularly

0: Particularly, models with newer chips has become especially attractive due to performance and efficiency advantages. Mm. Yeah, so the hardware, remember, the difference is that's talking about the computers. The software is what's mm. running on them. And particular models with newer chips, as you were talking about, the M chips, mm-hmm. those have become attractive.
1: 그렇죠. 특히 이제 애플 맥북들 중에서 최신 반도체가 장착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선호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첫 번째, performance, 성능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efficiency advantages. 이거는 배터리 성능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0: 그렇죠. And the power consumption and 맞아요. things like that, 네. right? That can also be another cost if you're running it on an older laptop. It will suck out too much 맞아요. electricity.
1: 전력 효율. Mm-hmm.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기존 기계가 3, 4시간 가던 게 이게 막 10시간, 16시간 간다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충전 대비 더 오래 가잖아요. 그런 mm-hmm. 게 이제 efficiency advantages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Okay?
0: All right, let's listen to part 3.
2: This spike in demand mirrors patterns seen during the pandemic, when personal device purchases increased sharply. Second-hand retailers are adjusting pricing strategies to secure more supply as competition intensifies. With continued interest in AI tools and rising component costs, the market for used Apple devices is expected to remain strong for the time being.
1: 자, 이 애플 제품에 대한 중고 시장에서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Part 3.
0: This spike in demand mirrors patterns seen during the pandemic when personal device purchases increased sharply.
1: 오케이. 자, 동사 보루 들리셨나요, 여러분? Mirrors. 거울이란 단어가 동사를 쓰일 때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예전에도 했었던 단어거든요.
0: Exactly. Reflects, resembles something. So what is mirroring what? The spike in demand mirrors patterns seen during the pandemic. So those are similar. During the pandemic as well, used prices of Apple must have gone up.
1: So 이런 뭐 중고 기기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목격했었던 패턴이랑은 흐름이죠. 그것과 mm-hmm.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mirror 동사. 잘 표시해 놓으세요. mirror. 앞으로 동사를 딱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자, 당시에 when personal device purchases increased sharply. 당시에 개인용 기기 구매가 급증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니까 mm-hmm. 그 태블릿 PC를 두 개 샀던 기억이 납니다. 둘 다 중고로.
0: 네, 그렇죠.
1: 왜냐면 이제 비싸니까.
0: 네. 네. And then you 네. could have fun at home sticking a Netflix on or whatever.
1: 맞아요.
0: It's a different purpose, but it's the same trend, right? The spike in demand, the sudden sharp 맞아요. purchasing desire. Second-hand retailers are adjusting pricing strategies to secure more supply as competition intensifies.
1: 자, 이건 무슨 의미일지 정확하게 파악해볼게요. 일단 retailer라고 하면 우리가 유통 관련된 기사에서도 많이 다뤘다시피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유통업체들을 말해요. retailers 그러면. 그럼 second-hand retailers 같은 경우는 중고 상품 거래 유통업체들이나 플랫폼들을 말할 겁니다.
0: 그렇죠. 네. Yeah, they're adjusting pricing strategies. So how much they're going to sell things from. If demand is high, they can increase the prices.
1: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격 책정 전략을 좀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cure more supply.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해서 빨리 더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비싼 가격에 더 많이 사들인다든가. 왜냐면 그쵸.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네. Yeah, so maybe from individuals, they're willing to pay more for second-hand right. apples, right? And that's as competition intensifies, because other retailers want them as well.
1: 맞아요. 점점 이 중고 애플 제품 중 맥북을 이제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
0: With continued interest in AI tools and rising component costs, the market for used Apple devices is expected to remain strong for the time being.
1: 그렇죠. For the time being. 듣자마자 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유지되겠다. 이런 의미로 바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오픈클라우드와 같은 AI 도구들과 rising component costs는 component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기 부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는 신제품들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지금 뭐 메모리 칩 그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애플 중고기기에 대한 시장 내 어떤 수요 강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것이 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0: Yeah, the prices aren't going to come down soon. We're going to listen now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As you're listening, check out page 66.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웰컴 어보드
4: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비행기에서 가끔 몸이 불편할 때 있잖아요.
3: Mm-hmm.
5: 아프거나 네, 어디 뭐 속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3: Yeah.
5: 일단 뭐 허리가 저는 살짝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3: Yeah, same here.
5: 계속 아프니까.
3: 근데 정말 emergency situation 같은 거는 저는 personally I've never experienced it or seen it myself. But I have on, you know, in like movies or on dramas.
5: 저도 예전에 이제 요로결석 때문에 한번 병원에 새벽에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치료받았는데 그 이후로 비행기 탈 때마다 공포예요. 혹시 비행기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3: 예.
5: 자,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제 기내방송으로 의사 선생님 있으시냐고 이렇게 찾는 이제 안내방송이 나왔대요. 근데 이제 본인 전공 환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의사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약간 나서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내과 쪽이시고 응급 환자 많이 보셔서

0: 이렇게 나이적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1: Yeah.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어린 아이였는데 복통과 이제 구토 증상이 있어서 이제 승무원들이 저기 비행기 회항해야 되냐고 응급 상황이냐 이제 물어봤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갈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국제선이었는데 그래서 회항을 막았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릴 때 승무원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와인 선물로 주시고 그러셨다. 너무 뿌듯한 그런
1: 그쵸,
0: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1: 놀라죠.
0: 그럼요.
1: 이렇게 응급
0: 그러니까요.
1: 상황에서는 you do need help.
0: 맞아요. 이렇게 의료인이 주변에 계시면
1: Sure.
0: 도와주시면 너무 좋죠.
1: 네, 오늘 사연은 입티형으로 종종 사연 보내주시는 전주
0: 응?
1: 박성광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Okay, let's listen.
2: Preventing a flight diversion. This happened a long time ago on a flight from the U.S. back to Korea. About an hour after takeoff, there was an announcement asking if there was a doctor on board. On international flights, it's not easy for a doctor to step forward in that situation. It can be tricky if the patient's condition isn't in your specialty. Plus, there'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But I'm an internist with a lot of experience handling emergency cases, so I decided to help. The patient was a 6-year-old boy traveling with his grandmother. He had abdominal pain and was vomiting. They asked me to assess whether the plane needed to turn back. I determined that it wasn't a condition that needed emergency surgery. I said he would be fine to continue to Korea, and the lead flight attendant looked visibly relieved. When we landed, one of the crew members gave me 2 bottles of wine as a thank you. It made me feel like I was right to choose internal medicine, where you're dealing with people's lives.
0: 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네요. 자, 시간은 좀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네요. 오래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 This happened a long time ago on a flight from the US back to Korea.
0: 그렇죠? 전치사 잘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래전에 있었다. 이건 앞에서 일단 처리하고 This happened a long time ago. 그 다음에 비행기 탑승 상태는 항상 on이죠. You say on a flight. 뭐, I slept on the flight. 그러거든요. flight 자체는. 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니까. 어디 발? From the US. 어디 행? Back to Korea. So from to 전치사까지 잘 챙기세요. 자,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승객 중 의사가 계시는지 묻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1: About an hour after takeoff, there was an announcement asking if there was a doctor on board.
0: 여기도 on board죠. 탑승한 상태를 말하는 말. 그래서 탑승객 중에 의사가 있는지 묻는 방송이 나왔다. 자, 국제선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요. 의사라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 On international flights, it's not easy for a doctor to step forward in that situation.
0: 그렇죠. 국제선에서는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자기 전공이 아닐 수도 있고 책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언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Oh, absolutely.
0: 완전히 뭐
1: 맞아요.
0: 우리가 뭐 이해 못하는
1: 그렇네요.
0: 언어를 쓰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제선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네요. On international flights, it's not easy for a doctor to step forward in that situation. Step forward?
1: Step forward means 여기요, in this case,
0: 그렇죠.
1: saying here I'm a doctor. Step forward means to come in some certain situations. It can also mean to present yourself.
0: 맞아요. 그냥 직역하면은 앞으로 한 발짝 나오는 거잖아요. Step forward, 나오세요. 뒤로 뭐 step backward의 반대 의미로. 근데 앞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2차적인 의미로는 나서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I step forward. 예, 나서서 내가 직접 하겠다고 자원하다. 이럴 때 이제 step forward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국제선에서는요.
1: On international flights, it's not easy for a doctor to step forward in that situation.
0: 오케이. 본인 전공이 아닌 환자면 곤란할 수도 있는 데다가 책임 문제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1: It can be tricky if the patient's condition isn't in your specialty. Plus, there'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0: 그렇죠. 이게 이제 곤란할 수 있다. tricky라는 것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을 tricky라고 하거든요. 누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답하지? That's a tricky question. 이렇게

0: 자, 그다음. 그렇지만 나는 내과 의사로 응급 환자를 다뤄본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돕기로 했습니다.
1: But I'm an internist with a lot of experience handling emergency cases, so I decided to help.
0: 자, 내과 전문의를 뭐라고 하나요?
1: Internist.
0: Internist.
1: Internist.
0: 오케이. 외과 의사는 주로 surgeon이라고 하잖아요. 그 surgery가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So surgeon 하면은 외과 의사, internist 하면 내과 의사. 이렇게 전공의들을 부르는 말들 다시 한번 챙기면 좋을 것 같네요. So I'm an internist with a lot of experience handling emergency cases. 응급 상황을 많이 다뤄본 내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so I decided to help. 돕기로 했다. 자, 이제 환자한테 가보니 할머니와 함께 탄 6세 남자아이였습니다.
1: The patient was a 6-year-old boy traveling with his grandmother.
0: 자, 증상은 복통과 구토 증상이 있었는데, 승무원들이 회항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 He had abdominal pain and was vomiting. They asked me to assess whether the plane needed to turn back.
0: 집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어우, 나배 아파.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1: Oh, I have a stomachache.
0: Okay. Number two.
1: My tummy hurts.
0: My tummy hurts.
1: My stomach hurts.
0: Oh, my stomach is upset. 약간
1: 아,
0: upset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네.
1: yeah.
0: 이건 일반적으로 배 아프다. 구어체에서 쓰는 말이고.
1: 그렇죠.
0: 복통이란 건뭐말 그대로 어떤, 약상자 뒷면에 서 있는 단어라든가.
1: It somehow
0: 네.
1: sounds more serious than,
0: 의사분하고 소통하면서 쓸 법한 말.
1: yeah.
0: 복통. 영어로?
1: Abdominal
0: 맞아요.
1: pain.
0: Abdominal pain. Abdominal 자체가 이제 복부 쪽을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저기 그 식스팩 할때 abs라고 하잖아요.
1: Yeah.
0: abs 그게 abdominal muscles를 줄여서 ab에다가 s만 붙인 거잖아요. So he had abdominal pain. 복통이 있었고 and was vomiting. 구토 증상이 있었습니다. 자, 회항 여부. They asked.
1: They asked me to assess whether the plane needed to turn back.
0: 이럴 때 구동사가 힘을 발휘하죠. 지금 이륙한 지 1시간 됐단 말이에요. 뭐 미국에서 이제 출발해서 항공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turn back 해야 되는지를 assess 판단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좋습니다. 자, 진찰 결과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1: I determined that it wasn't a condition that needed emergency surgery.
0: 그렇죠. 그래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니었다. 뭐 급성 맹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 네.
0: 그런 거라면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회항을 해야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증상이 아니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I determined that it wasn't a condition that needed emergency surgery. Okay? 자, 한국까지 충분히 갈수 있겠다고 하니 수석 승무원은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1: I said he would be fine to continue to Korea, and the lead flight attendant looked visibly relieved.
0: relieved. 이 비행기에 뭐 탑승객이 많잖아요. 근데
1: 아하.
0: 이제 그 이걸 비행기를 돌린다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냥
1: 그럼요.
0: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그러지 않아도
1: 네.
0: 된다고 하니까 승무원분께서 특히 이제 거기 책임자분께서 너무나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So the lead flight attendant looked visibly relieved. 그죠?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죠? 그런 의미로 visibly 붙였습니다. 자, 내릴 때 승무원 중한 분이 감사의 선물로 포도주 두 병을 주었습니다.
1: When we landed, one of the crew members gave me 2 bottles of wine as a thank you. 자, one of the crew members gave me 2 bottles of wine. Crew member면은 it's just another way of saying flight attendant, right? 자, they gave me 2 bottles of wine. 와인 두 병을 줬는데 as a thank you라고 그랬어요.
0: 이렇게도 그냥 써도 되나 봐요.
1: 아하,
0: 네.
1: yes.
0: I gave a gift to him as a thank you.
1: As a thank
0: 이렇게.
1: you. 네.
0: Right. So thank you를 이제 표기할 때 이럴 때는 thank과 you 사이에 하이픈을 붙여서 이게 하나의
1: 맞아요.
0: 덩어리로 감사의 뜻으로 이럴
1: 그렇죠.
0: 때 as a thank you. 좋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내과를 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It made me feel like I was right to choose internal medicine where you're dealing with people's lives. It made me feel like I was right to choose internal medicine. 아, 내가 이걸 선택하길 잘했다.
0: 잘한 선택이구나.
1: 잘한 선택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다라는
0: 그렇죠.
1: 말이죠. It made me feel like니까 where you're dealing with people's lives. Deal with라고 하면 뭔가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내과를 내가 선택하길 아, 정말 잘했다.
0: 그렇죠.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

0: 그래서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말을 할때 이거 정말 유용해요. 야, 너안 가길 잘했어. 우리 유생.
1: 아, 그럼 이 패턴을 사용해서 you were right to 그다음에 not go 하면 돼요.
0: 야, 사람 많아서 우리 고생만 했다. 너안
1: 아.
0: 가길 잘했다. 예를 들어 그런다면 you were right to not go.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 판단이 옳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선 본인이 내 과를 선택했다는 걸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래서 I was right to choose internal medicine.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Preventing a flight diversion. This happened a long time ago on a flight from the US back to Korea. About an hour after takeoff, there was an announcement asking if there was a doctor on board. On international flights, it's not easy for a doctor to step forward in that situation. It can be tricky if the patient's condition isn't in your specialty. Plus, there's the issue of responsibility. But I'm an internist with a lot of experience handling emergency cases, so I decided to help. The patient was a 6-year-old boy traveling with his grandmother. He had abdominal pain and was vomiting. They asked me to assess whether the plane needed to turn back. I determined that it wasn't a condition that needed emergency surgery. I said he would be fine to continue to Korea, and the lead flight attendant looked visibly relieved. When we landed, one of the crew members gave me 2 bottles of wine as a thank you. It made me feel like I was right to choose internal medicine, where you're dealing with people's lives.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오늘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보겠습니다. 패턴에서 통한기 문장 두 개를 지정을 해드릴게요. 자, 첫째로 이 tricky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잘 쓸 수 있게 문장에서 완전히 하나 외워보죠. It can be tricky 하면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
1: It can be tricky if the patient's condition isn't in your specialty.
0: Okay.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다, 혹은 애매해질 수 있다.
1: It can be tricky if you don't plan ahead.
0: 이제 여행지 같이 이제 자기가 모르는 그런 장소에 갈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면 현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It can be tricky if you don't plan ahead.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이 문장 오늘 통한기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크게 자신감 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 It can be tricky if you don't plan ahead.
0: Okay. 자, 경험이 많은 with a lot of experience.
1: I'm an internist with a lot of experience handling emergency cases.
0: 그냥 경험이 많다는 거에서 끝낼 수도 있고 뭐 하는 경험하면 이렇게 handling ing 붙여주면 됩니다. 자, 우리 상사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1: My boss is someone with a lot of experience.
0: 업계에서 뭐 오랜 기간 계셨던 분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감사의 표시로 간단하게 as a thank you. 단지 표기할 때는 하이픈을 넣어줍니다.
1: One of the crew members gave me 2 bottles of wine as a thank you.
0: 그렇죠. 자,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답례로 점심을 샀습니다.
1: I bought her lunch as a thank you.
0: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 Yeah.
0: 어우, 내가 고마워서 밥 샀어.
1: 아니면
0: 이거거든요.
1: 살게. I'll buy you lunch as a thank you.
0: I will buy you lunch as a thank you.
1: Yeah.
0: 이렇게 쓰는 게 간단하거든요. 이거 그냥 외울게요, 여러분. 통학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점심 샀다 고마워서.
1: I bought her lunch as a thank you.
0: 한 번 더요.
1: I bought her lunch as a thank you.
0: 통학기 2번이었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Have you ever heard an announcement asking for a doctor on a flight?
2: Yes, I actually stepped in once myself.
1: Wow! Was the patient in serious condition?
2: Luckily, it wasn't serious enough to need emergency surgery.
1: So the plane didn't have to turn back?
2: Right. A flight attendant even gave me some wine as a gift.
1: The woman says, Have you ever heard an announcement asking for a doctor on a flight?
0: 자, 비행 중에 의사 찾는 방송 들어본 적 있냐? Okay.
1: 남자가, 사실 내가 한 번은 직접 나선 적도 있어 라고 해요. I actually stepped in once.

0: yourself.
1: 아까는 step forward였는데,
0: Forward.
1: 그렇죠? 나서다.
0: 아하.
1: step in 같은 경우는 약간 내가 발을 들여놓다니까 개입하다 여감이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0: Yeah.
1: 직접 나서다 의미로 step forward, step in 둘다 가능. 오케이? 구동사 하나 더 챙긴다고 생각하시고.
0: 제가 was the patient in serious condition? 환자 상태가 지금 심각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luckily, 다행히도 it wasn't serious enough to need emergency surgery.
1: 오케이?
0: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 So the plane didn't have to turn back.
1: 이럴 때 구동사 또.
0: 네. 그러면은 비행기를 돌리지 않았어도 됐어? 회항은 안 해도 됐던 거야? 했더니 right. A flight attendant even gave me some wine as a gift.
1: 그렇죠. As a thank you 대신에
0: 예.
1: 뭔가 선물로 와인도 한병 주셨다. 좋습니다. 대화문으로 풀어봤습니다. 오늘 사연 내용을.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을 손으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AI 챗봇에게 준 다음에 정답 문장과 비교해서 본인의 영작이 잘한 것인지 어디를 더 보완해야 되는지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주 하는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중에 1번과 3번에는 별표 쳐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bye.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비 오는 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비 오는 날에만 한정 짓지 말고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오늘 준비해봤어요. 사실 비 오는 날 밖에 잘 못 나가면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내다보면 어머, 나름 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 Sure.
0: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entence is,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이에요. Yeah. 이 표현은 특히 이제 뉘앙스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It's nice 하고 It's kind of nice. 의 차이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1: 네. If you say it's nice, 그냥 좋다. 네. It's good. It's a positive sentence. If you say it's kind of nice, it means you didn't expect it to be nice, but it is.
0: 맞습니다. 그냥 it's nice라고 하면 아, 좋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좋았어요. 긍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it's kind of nice라고 하면 어, nice일 것을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 근데 꽤 괜찮네라는 뉘앙스를 주는

0: 거죠.
1: 그리고 kind, you might think it means, you know, 착해.
0: Mm-hmm.
1: But this is kind of. You can think of kind of as one word.
0: 맞아요. kind는 물론 그 자체로 착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kind 뒤에 of가 나왔다. 그러면 kind of를 하나로 봐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o kind of 자체로는 뭐꽤 대략 약간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자세히 우리가 문장을 파헤쳐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인데요. 뭐뭐 하지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보통은 it's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뭐비 오는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날씨를 얘기할 때는 보통 it's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it's nice.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뭐 좋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약간 뭐, 꽤 이런 뉘앙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줄 때는 kind of라는 표현을 씁니다. kind of 뭐뭐는 약간 뭐뭐해, 뭐꽤 어떠어떠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약간 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싶으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kind of가 온다는 거. It's kind of, it's kind of. 그 다음에 존인 nice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it's kind of nice라고 하면 나름 괜찮네. 오, 꽤 괜찮네. 약간 요런 뉘앙스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꽤 운치 있구나. 오늘 뭐 비가 오지만 그래도 날씨 꽤 괜찮네. 라고 할 때, It's kind of nice. 라고 할수 있어요. 억양은 조금 중요하죠. It's kind of nice.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럼 너무 AI 같아요. 로봇 같죠? It's kind of nice. 약간 요런 뉘앙스 억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꽤 괜찮네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비록 영어지만 그 억양에서도 느끼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kind of 두 개의 단어지만 아까 잭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의 단어로 그냥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발음을 할 때도 kinda, of의 f 발음 빼고 그냥 kinda,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미션 문장을 연습해 볼까요?
1: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1: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잘하셨어요. 자, 이 문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해 볼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1: It's kind of 뭐뭐.
0: It's kind of 뭐뭐라고 해서 꽤 뭐뭐하네요. 뭐 약간 뭐뭐해요. 네,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떤 거를 이렇게 뭐뭐해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의견이나 느낌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So when can we use this?
1: Well, if you have the sentence with kind of and you use it with a negative word, then that softens that word.
0: 맞아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쓸 때는 약간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거죠.
1: So let's start with It's kind of chilly in here.
0: chilly. 자, chilly라고 하면은 추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서늘한 이런 뉘앙스인데, 여기 약간 춥네요. 그러니까 추워가 아니라 약간 춥네요. 춥다는 거를 좀 부드럽게 알려주는 거죠. It's kind of chilly in here. 이곳에. 네, 그렇게 쓸수 있겠네요.
1: Another one might be, It's kind of weird.
0: It's kind of weird. 자, 나는
1: 조금 이상하네요.
0: 그쵸, 약간 이상하다는 말인데 정말 이상해를 말하면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it's kind of weird.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 거지. 좀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요. It's kind of weird. 또요?
1: It's kind of hard to understand.

0: understand.
1: 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좀 direct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It's hard to understand. It's kind of hard to understand. 똑같이 이해를 못한다는 말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갈 mm-hmm. 수 있겠죠? It's kind of hard to understand.
0: But you can also use it with positive words. Mm-hmm. And instead of reducing that word, it's sort of like before. It's mm-hmm. kind of nice. Mm-hmm. It means you didn't really expect it, but it is.
1: 네, 그래서 kind of 뒤에는 좀 긍정적인 단어가 올 경우에는 아까 it's kind of nice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몰랐는데 요런네, 약간 요런 뉘앙스로 살릴 수 있겠죠. 아, 잭쌤, mm-hmm. 아까 에린 PD님이 한 그 농담 들었어요? Did you hear the joke?
0: Yeah, it's kind of funny. 응, 나를 웃기더라.
1: 그쵸? 웃긴 줄 몰랐는데? 에린 PD님이 노잼이니까. 농담이고요. 네, 예문입니다. It's kind of funny. 네, 웃길 줄 몰랐는데 좀 그래도 꽤 나름 재밌더라. 뭐 이럴 때 It's kind of funny 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Let's do another positive word.
1: Mm-hmm.
0: It's kind of cute.
1: Oh, it's kind of cute.
0: Yeah, maybe you see a toad.
1: Ah.
0: It's kind of cute.
1: Or maybe an insect for me.
0: Right.
1: 네,
0: yeah.
1: 저는 이제 곤충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벌레나 봤을 때 징그러워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mm-hmm. it's kind of cute.
0: A lot of people think jumping spiders are super cute.
1: Really?
0: Yeah. They're no. little and fuzzy and they have these little black eyes.
1: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일단 jumping이라는 단어부터가 좀 무서워요.
0: hopping spiders.
1: 안 왔으면 좋겠어요.
0: 그래도.
1: 아, 그런데 제가 crested gecko?
0: Mm-hmm.
1: 요즘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로 키우시는데 제 친한 친구도 키워요. 처음에는 난 못 볼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렇게 먹는 영상들을 조금씩 보다 보니까 네. It's kind of cute 이렇게 mm-hmm.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0: Okay, let's go back to negative ones for a
1: okay.
0: little bit. It's kind of mean to say that.
1: 아, 제가 아까 에린 피디님한테 노잼이라고 한 거, 네, 그런 거.
0: It's kind of mean to say that, Kaylin.
1: 저 농담이었다니까요, 예문.
0: 그래도.
1: 그래도, 맞아요. 자, it's kind of mean이라고 하면 그건 좀 못됐어요 라는 뜻이고 to say that, 그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붙여서 It's kind of mean to say that 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못됐네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Sorry, Erin PD님. I hope you're not hurt. 하트를 발사해 주셨습니다. 네.
0: Oh, it's kind of crowded.
1: 아, crowded. Crowded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도가 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쇼핑몰 갔을 때 느낌이겠죠. It's kind of crowded. 아니, 오늘 쉬는 날이고 쇼핑몰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It's kind of crowde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Mm-hmm.
0: It's kind of uncomfortable.
1: 아, uncomfortable. 불편한이라는 네. 뜻이죠. It's kind of uncomfortable. 좀 불편하네요. 좀 부드럽게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It's kind of comfortable. 이라고 하면 mm-hmm. 이렇게 내가 편안할 줄 몰랐는데 편안하네? 라는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Shall we do one more?
0: Okay. This one, if you use kind of with a very positive word,
1: mm-hmm.
0: it's not exactly funny, but it engages your mind a little bit. Like,
1: okay.
0: It's kind of wonderful.
1: It's kind of wonderful.
0: Yeah.
1: 좀 멋지네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0: It's kind of wonderful that you didn't expect to love it, but you really love it.
1: 맞아요. 그래서 좀 extra, extra positive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럴 때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it's wonderful도 좋지만 아까 말했듯이 꽤라는 의미로도 긍정적인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와, 정말 멋지네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t's kind of 뭐뭐 연습해봤고요. 쭉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요?
0: It's kind of chilly in here.
1: It's kind of chilly in here.
0: It's kind of weird.
1: It's kind of weird.
0: It's kind of hard to understand.
1: It's kind of hard to understand.
0: It's kind of funny.
1: It's kind of funny.
0: It's kind of cute.
1: It's kind of cute.
0: It's kind of mean to say that.

0: It's kind of mean to say that.
1: It's kind of crowded.
0: It's kind of crowded.
1: It's kind of uncomfortable.
0: It's kind of uncomfortable.
1: It's kind of wonderful.
0: It's kind of wonderful.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여기 따뜻한 차야.
3: 고마워. 창밖을 내다보는 거 정말 좋네.
2: 꽤 괜찮지?
3: 마음이 차분해져.
0: 그렇죠. 비 오는 날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 따뜻한 차야 이렇게 건네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통 건넬 때 쓰는 단어가 있었죠. Here를 많이 썼습니다. 자, 따뜻한 차 생각해 보시고요. 고마워. 이건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창밖을 내다보는 거 정말 좋네. 자, 창밖을 내다보는 것. 요런 건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보통 동사에 ing 쓴다고 했잖아요. looking이 들어갈 것 같고요. 내다보는데 의도적으로 내다보는 거니까. 그래서 looking으로 한번 시작하는 거 만들어 보시고요. 그게 정말 좋다? 뭐 좋은 건 아까 wonderful도 될 것 같고요. 뭐 super, amazing, 뭐 great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꽤 괜찮지?
1: 아하.
0: 여러분 요거는 영어로 나왔어야 돼요. 꽤 괜찮네. 꽤 괜찮지. 약간 요렇게. 마음이 차분해져. 마음이 차분해진다. 일단 차분한 calm이 올 텐데요. 마음이가 주어가 될까요?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를 듣고 올게요.
4: Here is some warm tea.
5: Thanks.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4: Yeah, it's kind of nice.
5: It makes me feel calm.
0: 여기 따뜻한 차야. 이렇게 건네면서 말했죠.
4: Here is some warm tea.
0: One more time.
1: Here is some warm tea.
0: 네, here is some warm tea. 여기, here, 따뜻한 차가 있어요. Is some warm tea.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랬더니 고마워.
5: Thanks.
0: 네, 이건 뭐 간단하네요. 그럼 이어서 창밖을 내다보는 거 정말 좋네.
5: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0: Again?
1: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0: 네, 창밖을 내다보는 것. Looking out the window. 네, look out은 어떤 걸 통해서 바깥을 쳐다보다라는 뜻이거든요. So looking out the window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그게 정말 좋으니까 is great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자, 이어서 응, 꽤 괜찮지.
4: Yeah, it's kind of nice.
0: One more time.
1: Yeah, it's kind of nice.
0: 자, 이건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Yeah, 응. It's kind of nice. 꽤 괜찮지. 꽤 괜찮지. 뭐 이런 뉘앙스도 될 것 같고요. It's kind of nice. 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가 마음이 차분해져 라고 대답을 했어요.
5: It makes me feel calm.
0: One more time.
1: It makes me feel calm.
0: 자, 이런 문장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t makes me 뭐뭐라는 말은 나를 어떠어떠하게 만들어요인데 feel calm이라고 했죠? 차분하게 느끼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 makes me feel calm이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또 영어라는 사람들의 습관이니까 이렇게 따라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it makes me feel 뭐뭐로도 패턴화 시켜서 연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재 67쪽 보시면 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It makes me feel calm. 요 문장도 오늘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4: Here is some warm tea.
5: Thanks. Looking out the window is great.
4: Yeah, it's kind of nice.
5: It makes me feel calm.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It's time for a listen and repeat. 자, 오늘의 문장은 다시 한번.
1: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kind of는 연음이 됩니다. 그런데 kind of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F 소리가 V 발음으로 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아예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s kind of nice 혹은 It's kinda nice. 이렇게 둘다 가능한 거죠. 뭐, 둘다 많이 쓰긴 하는데,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V 발음 빠지는 걸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it's 하고 nice의 마지막 S 발음은 또 s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연습을 해 볼게요.
1: It's kind of nice.
0: It's kind of nice.
1: It's kind of nice.
0: It's kinda nice. 네, 그래서 있는 버전 V 발음이 없는 버전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해주세요. 자, 그리고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오늘 62쪽에서 여러분 뵙고 있습니다. Mm-hmm. 오늘은 목요일 11일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제도 이제 그 의류 세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right. 오늘은 옷의 사이즈에 대한 얘기인데
1: 아.
0: 이제 어제는 그 wool 제품, 그러니까 울 제품을 찬물에 세탁을 하거나 건조기에 right. 넣었다라고 할 때 if you wash it with in the cold water,
1: right.
0: 그렇죠? Or put it in or throw it in the dryer 하게 되면 right. it shrinks라는 말을 했었어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1: So wool shrinks easily. So do not throw it in the dryer.
0: Right. And let's not forget to check the care label. 꼭 그 세탁
1: right.
0: 방법을 알려주는 라벨을 확인하는 걸 잊지 말아야겠는데 자 오늘도 옷이 줄었다라는 말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1: mm-hmm.
0: 옷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커진 거예요.
1: People usually outgrow.
0: 그렇죠.
1: Outgrow your clothes.
0: Outgrow your clothes.
1: Yes.
0: 근데 보통 outgrow라는 말은 mm-hmm.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you actually okay. grow. To yeah. be older and wiser, hopefully. 자, 어쨌든 그러면서 옷이 줄어드는 경우를 outgrow라고 하는 거잖아요.
1: Right.
0: 근데 내가 살짝 체중이 더 좀 불어서 옷이 줄었다.
1: Right.
0: 이럴 때는 outgrow를 쓰지 않죠.
1: No, you have to sometimes you can, I think, but usually you don't.
0: 그렇죠.
1: Yeah, yeah.
0: 그런 경우는 yeah. oops가 되는 거니까.
1: 그냥 oops, you just became too big for your clothes.
0: Right, exactly.

0: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doesn't fit anymore. 어, 옷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We usually talk about children outgrowing their clothes.
0: 맞습니다.
1: When you're young.
0: Exactly. 보통은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이제 옷을 사주지만 새 옷을 입은 옷을 사주지만 그 몸이 훌쩍훌쩍 크니까 불과 몇 달밖에는 옷을 못 입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1: Right.
0: 자, 대화 먼저 들어보세요.
2: Jake가 몸이 커져서 바지가 전부 또안 맞아. 올해 참 빨리 컸다.
0: 어, 벌써? 아니, 그거 산 지도 얼마 안 됐잖아.
2: 맞아. 그리고 허리 둘레도 너무 꽉 끼는 거야. 단추도 안 잠겨.
0: 아유, 다음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보는 거 어때? 네. 이제 흔한 일이죠. 그러니까 조카들이
1: Yes.
0: 예뻐서 옷을 막 사줬는데, 아니, 그 사이에 몸이 커진 바람에 바지가 전부 또안 맞게 된 거예요.
1: Yeah, he has physically outgrown his pants, right?
0: 아, 선생님, physically outgrown 이런 말씀하셔서 신체적으로 몸이 커져서 옷이 더 이상 안 맞게 되는 경우인데,
1: Right.
0: 그 철이 들어서 혹은 뭐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바람에
1: That's right.
0: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쓰지 않게 됐다.
1: That's right.
0: 그럴 때도 outgrow로 쓰죠.
1: I had outgrown my toys,
0: 네,
1: outgrown
0: 그렇게.
1: my comic books,
0: 그렇습니다.
1: outgrown video games.
0: 네. 자, 어릴 때는 뭐 그게 한참 재밌게 갖고 놀던 것이 조금 나이가 드니까 아주 시시해진 거예요.
1: 맞아요.
0: 그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게 됐다. 그럴 때에도 outgrow를 쓴다는 거죠. 그 out가 붙게 되니까 앞에 뭐뭐보다 더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그래서 grow 하면은 성장하다, 커지다는 뜻이 되는데 outgrow라고 하니까 너무 커져서 맞지 않게 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1: You no longer fit into your old clothes. You have
0: 그렇죠.
1: outgrown them.
0: 아, you have outgrown them. 그럴 땐 내가 이만큼 많이 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방금 여러 예문에서 들으신 것처럼 have, outgrown 이런 식으로 완료형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사준 게 1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버렸다라는 뜻으로 he has outgrown, she has outgrown, I have outgrown, 뭐뭐뭐. 이렇게 완료형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먼저 보죠. 제이크가 말이야, 몸이 커져서 바지가 전부 또안 맞아요.
1: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0: 네,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이렇게 has나 have, 그다음에 outgrown, 그다음에 바로 그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오게 되면 그게 pants가 됐든 뭐 shirts가 됐든 sweater가 됐든 더 이상 작아져서 입을 수가 없어진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오게 됩니다. So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자,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1: Jake is growing fast.
0: 네, 바로 그겁니다.
1: Right.
0: 그 올해 그 아이가 참 빨리 컸어.
1: Yeah, he is growing so fast.
0: That's right. So he grew so fast this
1: This
0: year.
1: year.
0: 네.
1: So Jake grew so fast this year. Sounds like Jake is still very young,
0: Yeah.
1: elementary school, right? Because every year they grow and grow and grow. You need to get new clothes every year.
0: 그렇죠. I think so too.
1: 아.
0: 맞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초등학생 정도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가 가장 훌쩍훌쩍 크니까 말이죠.
1: I see my younger daughter growing so fast, so she has to buy new clothes every 6 months.
0: Every six
1: Because she's
0: months.
1: still in elementary school.
0: Tell her, enjoy while she can.
1: Enjoy while you can.
0: Yeah, that's
1: That's
0: right.
1: right.
0: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하세요.
1: That's right.
0: 저기서도 he grew so fast. 그가 자라났어. So fast. 정말 무척 빠르게. This year. 올해에 그렇다라는 뜻으로요. He grew so fast this yea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 말을 듣고, 아니, 벌써 그 옷이 작아졌단 말이야? 라고 하죠.
1: Already?
0: Already?
1: Already?
0: Already?
1: 이 발음도 중요해야 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0: 네.
1: already 아니에요.
0: 네.
1: Not already, it's already.
0: 아.
1: 모든 게 준비되었다. 두 가지 합쳐서 already.
0: 그렇죠.
1: 그런데 벌써?
0: 벌써라는 already? 뜻이죠. 이미 벌써? 아 선생님 already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여러 번 뵀던 것 같아요.
1: 참 많이 뵀어요.
0: 네, 네. 저도 많이 뵀어요. already?
1: already가 아니죠?
0: 그렇죠. all right 같은 경우도 all right.
1: all right.
0: 네, 그런 경우 네. 있죠. 근데 이거 아니고 L과 R이 이렇게 바짝

0: 붙어서 연달아 발음이 되면 항상 사실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 That's
0: 근데
1: right.
0: 차라리 이때는 L를 포기해 버리시고요. L을 발음하지 말고 어까지만 발음하고 ready라고 바로 이어지는 건 어떨까요? Already?
1: That's right.
0: 네.
1: You don't have to say already.
0: 네네.
1: 그냥 already,
0: Already?
1: already.
0: Already?
1: 그냥 already 해도 괜찮아요. Already.
0: Already. 그렇죠. 정말 벌써. 이미라는 뜻으로 already 그러면서 너 그거 산지 얼마 안 됐잖아라는 말을
1: You just bought those.
0: 네 이렇게 you just bought those라고 한 겁니다.
1: You just bought those.
0: 네. 자, 이런 식으로 just가 쓰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1: Right.
0: 너 여기 방금 왔는데 벌써가 you just got here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 You just got here
0: 그렇죠.
1: 5 minutes ago.
0: 네.
1: You're leaving?
0: 맛있는 샌드위치를 누가 갖다 주는데, 어머, 저 점심 방금 먹었는데, I just had lunch.
1: Right.
0: 그렇죠.
1: I just ate.
0: 네, I just ate. 저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you just bought those, 혹은 I just got here, 혹은 뭐 I just ate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리신 이 모든 문장에서 공통점은 just 다음에 과거형이 왔다는 거예요.
1: Right.
0: Just bought, just got. Just 뭐 ate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뭐뭐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방금 뭐뭐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론 5분 전에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you just bought those 그만큼 아주 그 가까운 과거를 말하고 있죠.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들을 얼마 전에 샀잖아라는 말로 those는 그 pants를 말하게 됩니다.
1: You just bought those pants.
0: You just bought those pants. 또 그거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산 거잖아. 라는 뜻이군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2: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He grew so fast this year.
3: Already? You just bought those.
0: Already? You just bought those. 너 그거 산지 얼마 안 됐잖아. 라고 했더니, 그래. 게다가 말이야. 허리 둘레도 너무 꽉 끼는 거야.
1: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0: 네, yeah, 그렇지. I just bought those for my, nephews and nieces. 내 조카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they a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이때 they는 pants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바지들이 허리 주변에서 너무 타이트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1: Too tight around the waist.
0: Too tight around the waist.
1: So either your waist is too big or your pants are too small.
0: Right.
1: Too tight.
0: 네.
1: It's 너무 꽉 끼는 거예요.
0: 네.
1: Too
0: 어우,
1: tight.
0: 얼마나 속상해요.
1: Your shirt can be too tight.
0: 네,
1: Your jacket
0: 그렇죠.
1: can be too tight. Right.
0: 너무 그꽉 낀다라고 할 때, too tight, too tigh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두 지금 outgrow 하는 바람에 좀 벌어진 일이죠. 자, 이렇게 허리 주변에 허리가 꽉 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 Right.
0: 영어로는 too tight around the waist 이렇게 around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제 둘레를 말하는 거니까 허리 주변이 허리 둘레가 꽉 낀다. 자, 그런데 얼마나 꽉 끼는지 단추도 안 잠길 정도라는 거죠.
1: He can't even button them up.
0: He can't even button them up. 아, he can't even 뭐뭐조차도 할수 없다. He can't even 그다음에 단추를 채우다라는 말. button them up입니다.
1: The British version is button them up.
0: button them up.
1: North American version is button them up.
0: button them up.
1: Button.
0: 아, button.
1: button.
0: 그렇죠. 그러니까 TTON 혹은 TAIN으로 끝나는 경우 있잖아요. 뭐
1: sure.
0: mountain이라든지 captain 같은 경우도
1: Sure.
0: mountain, captain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Captain,
0: captain.
1: mountain, mountain.
0: 그렇죠.
1: I live behind a mountain, so I live near a mountain.
0: 산 뒤에 산다고요?
1: I actually do.
0: okay.
1: There is a mountain near my, right in front of my
0: 선생님
1: house.
0: 좋겠다.
1: 모기도 많아요.
0: 아, 네.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button up이라고 하는데요. button, 단추라는 뜻도 되고,
1: Yes.
0: 단추를 잠그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1: 이거 세트로 배우세요. Button them up.
0: button them up.
1: Yeah, button up your shirt. Button up this, right?
0: 아, 그러니까 button them up. 여기서 이제 바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두 벌도 아니고, 모두 다 이제 단추를 잠그는 게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he can't even button them up. 그래서 button up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추를 채우다라는 뜻으로, 그 왜, 이거 단추 좀 채워줄래요? 라고 부탁할 경우에 지금 63쪽에도 이제 위에 그 미리 어휘 소개해드린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Can you button it up for me? 라고 될 수
1: Right.
0: 있겠군요.
1: Button it up. That's right.
0: Button
1: To
0: it up.
1: put each button inside the hole
0: Right.
1: on the other side, right?
0: 네.
1: To button up. Sometimes my shirt button comes off and say, and somebody would say, Juch, button up your shirt.
0: Button up your shirt.
1: Right.
0: 아, 셔츠 좀 딱 채워 입으라고 단추 좀.
1: Yes.
0: Button up your shirt. 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1: Mm-hmm.
0: 네. 자, 근데 선생님, button it up 하면은 단추를 채우는 거고, zip it up 하면은 지퍼를 올려 잠그는 거죠.
1: Yeah. 네. So zipper is the zipper.
0: Uh-huh.
1: Zook, zook, zook. Button is 단추죠.
0: 네.
1: So there are two types of buttoning or putting your pants together.
0: Right, right.
1: Zipping and buttoning.
0: 아, yeah. 그러면 저 등 뒤에 이렇게 뭐 지퍼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1: Oh.
0: Can you zip it up for me?
1: Sure.
0: 네.
1: Can you zip it up for me?
0: Can you zip it up for me?
1: Sure.
0: 뭐 뒤에 단추가 달려있다면 Can you button it up for me? 이렇게
1: yeah.
0: 말할 수 button 있겠다.
1: Button it up. Button
0: 네.
1: it up.
0: Button it up.
1: Right.
0: 네. 여기서는 button them up 이라고 쓰였습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보죠.
2: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He can't even button them up.
0: He can't even button them up. 뭐뭐조차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되겠군요.
1: Can't even.
0: Can't even.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제 대화를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야, 그러지 말고 다음에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보는 게 어떠니?
1: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네. 자, maybe, 어쩌면, 아마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여기는 단어잖아요. Maybe, 그 다음, buy a size up 하면은 한 사이즈를 위로 올린 것을 사다. Buy a size up. 그 다음에 다음엔 next time. 그러니까 딱 맞는 걸 사지 말고, 만약에 10살짜리이다 그러면 뭐 11살짜리 옷을 사라.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 항상 펑퍼짐한 옷을 입잖아요.
1: That's right.
0: 어차피 크면 커면 더 작아져 이렇게 말하면서.
1: 근데 주변의 여성분들은
0: 네.
1: 꼭 자기 몸 사이즈의 옷을 사지 않고
0: 네.
1: 꼭 더 작은 사이즈 사고 싶어해요.
0: 누가 네. 그래요?
1: 난 무조건 뭐 사이즈 0을 입어야 돼. 꼭 사이즈 2 입어야 돼. 맞지도 않는데.
0: 아.
1: So they say, I have to wear this size. 꼭 이거 입어야 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저럴까.
0: 아, 네. 그건 선생님 이제 네. 본인이 옷에다 네. 몸을 맞추겠다라는
1: 예, 예,
0: 각오를 가지고
1: 예.
0: 내가 비록 지금은 사이즈 뭐 4에도 작은 거예요 선생님.
1: 어, 오케이.
0: 그러니까 뭐 미국 사이즈로 봤을 때 뭐 한 7, 7을 입는다. 우리나라
1: 오케이.
0: 사이즈로 보면은.
1: 오케이.
0: 근데 실제 옷은 66이나 55를 사서 내가 거기에 나중에 맞추겠다라는 생각이지 우리가 뭘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1: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0: 아,
1: 제가
0: 예, 예.
1: 이제 oh,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하면
0: 그렇죠.
1: 혼나요. 아. They get into big trouble.
0: 아, 근데 yeah. 보기에는 작아 보이나 보죠?
1: They like to think that they are a smaller size.
0: 아.
1: But in reality, it's not.
0: 아, 그래요, 선생님? 전 아니죠? 저는
1: not 그냥, you, of
0: 아,
1: course.
0: 그렇죠? 네. 자, 그래서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선생님, 한 단계 더 큰 사이즈 그러면 한 단계 더 작은 사이즈는 뭐라 그래요?
1: Maybe buy a size down next
0: 아,
1: time.
0: 아, 그렇죠. Yeah. 다음에는 한 사이즈 적은 걸 사,
1: sure.
0: 작은 걸 사.
1: Mm-hmm.
0: Maybe buy a size down next time.
1: Mm-hmm.
0: 자, maybe라고 해서 나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들어보세요.
3: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네, 자,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2: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He grew so fast this year.
3: Already? You just bought those.
2: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He can't even button them up.
3: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옷이 뭐 이제 작아졌다, 내 몸이 커져서 뭐 그런 표현들 outgrow도 있었고요.
1: Mm-hmm.
0: 허리 둘레가 좀 빡빡하게 꽉 낀다. Too tight around the waist. 그리고 단추도 못 채울 정도다. Can't even button them up. 그리고 한 사이즈 위 걸로 사다. Buy a size up 이란 표현까지 특히 유의하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겠습니다.
1: Let's go.
0: 제이크가 몸이 커져서 바지가 전부 또 안 맞아요.
5: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6: Jake has outgrown all his pants again.
0: 올해 그 아이가 참 빨리 컸어. He grew so fast this year.
1: He grew so fast this year.
0: 아니, 벌써? Already?
1: Already?
0: 그거 산 지도 얼마 안 됐잖아. You just bought those.
1: You just bought those.
0: 그래. 아, 그리고 허리 둘레도 너무 꽉 끼는 거야.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1: Yeah, and they're too tight around the waist too.
0: 그래서 단추도 안 잠겨. He can't even button them up.
1: He can't even button them up.
0: 아, 그러면 다음엔 한 사이즈 큰 거로 사보는 게 어때?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1: Maybe buy a size up next time.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0: 자, outgrow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완료형으로 보통 많이 써서 he has outgrown, she has outgrown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1: That's right.
0: 신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성숙해져서 습관이라든지 관심사가 변한다라고 할 적에도 outgrow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That's
0: 왜
1: right.
0: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안 봐 라고 할 때 she outgrew cartoon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1: That's right.
0: 네. Grew out of it.
1: She grew out of it.
0: 네.
1: Yeah.
0: 이렇게.
1: Outgrew, grew out of it. 네. They're both fine.
0: 네.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Writing 시작해보세요. Writing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accelerate, 뜻은 속도를 높이다, 가속화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Favorable spring weather has boosted yields and accelerated shipments of domestic onions, driving wholesale prices down over 20%. 여기서 accelerate이라는 표현은 어떤 일의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ompany accelerated its expansion into overseas markets. 그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 속도를 높였습니다. 뉴스에서 accelerate growth, accelerate chang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일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ccelerat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hursday, the 11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Summer is synonymous with fun and long-awaited vacations, but it also brings some undesirable guests, such as humidity, tropical nights, and, of course, mosquitoes. Well, it seems like they've learnt to associate these repellents with food now.
1: 매년 여름철에 우리가 맞이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 중에 뙤약볕과 장마, 습기와 무더운 밤, 그리고 모기도 있는데요. 이 모기를 멀리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기 퇴치제를 쓸 때도 많은데 그런데 모기 퇴치제로 오히려 모기를 불러 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0: According to research, conditioned mosquitoes can learn to love DEET, which is insect repellent, turning the world's most popular repellent into a sort of dinner bell. It turns out these pests are smarter than we thought, and it's not just about the chemistry anymore. This learned behavior completely flips the script on how we protect ourselves from bug bites.
1: 모기 퇴치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피제 성분이 디트, 디에틸 톨루아미드인데요. 이 디트 성분에 노출되면은 될수록 모기는 이를 학습해서 거꾸로 이 성분이 탐지되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하는 신호처럼 인식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기 퇴치제를 사용할 때는 한 번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덧바르는 쪽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하네요.
0: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rning is Jason Lee. Good morning, Jason.
2: Good morning, Soo-jin.
0: Now, well, mosquito time, mosquito season is upon us. Have you had any mosquito bites so far?
2: I have, absolutely.
0: Already?
2: Oh,
0: no.
2: Yeah. A couple of weeks ago, we went to, you know, like

스토리들 뉴스 헤드라인 살펴볼게요. 자, 무모한 문장 계속 보내주세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게 생겼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his is India Ari. Can I walk with you?

0: 네, India Ari, Can I Walk With You 들으셨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볼까요?
1: Record-breaking heat waves and severe droughts around the world have fueled the so-called climateflation by disrupting global supplies of cocoa, coffee, and olive oil and causing their prices to fluctuate wildly. And economists now warn that the fallout from the Iran war could trigger an even more severe inflationary crisis this year.
0: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코코아, 커피, 올리브유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가격이 요동치는 이른바 기후플레이션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이란 전쟁의 여파까지 겹쳐 올해 더욱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Right, so climateflation.
1: Climateflation is the rise in consumer prices, caused

0: 샤키라의 Try Everything 들으셨습니다. 월드컵 개막식 때는 이제 다이다이라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또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main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첫 번째 표현, 다섯 개 중에 첫 번째, highlight.
1: Highlight is something that you want to make stand out or be easy to remember, just like if you were to take a highlighter pen and put it across a word or phrase in something to help you remember it.
0: 네, 강조하다. 예문 볼게요.
1: I didn't like him highlighting his accomplishments over and over again in his lecture.
0: 그가 강의 중에 계속해서 자신의 성과들을 강조하는 것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 강조하다. 여기서는 highlighting his accomplishments 이렇게 쓰였거든요. 자, 다음 표현은 to kick off.
1: To kick off means to start something, much the way that you kick off a soccer game by kicking the ball to your own team. We say when you kick off, you're starting something new.
0: 시작하다. 예문 볼게요.
1: Let's kick off the new year somewhere warm, like Hawaii.
0: 새해 첫날을 하와이처럼 따뜻한 곳에서 시작해보자. 좋네요. Kick off가 이렇게 시작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an even more severe thing.
1: Severe is something that is extreme and usually in a negative way. And when you're going even more, so then you have something that was already bad and this is making it worse.
0: 훨씬 더 심각한 무엇무엇 예문 보겠습니다.
1: That was a powerful typhoon, but an even more severe typhoon is expected next week.
0: 그 태풍도 굉장히 강력했지만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파급력이 있는 태풍이 다음 주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To earn something.
1: To earn something means that you do something to receive something. Usually you are earning money, but it can be other things as well.
0: 네, 돈을 벌다, 자격을 얻다, 평판을 얻다. 이런 의미의 얻다도 될수 있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He is earning his master's at Yale after completing his undergrad at Harvard.
0: 학사는 하버드에서 이제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석사 학위를 예일에서 지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형으로 선생님이 쓰셨기 때문에 he is earning은 아직 이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0: EBS 독서문화 캠페인 책이 좋아서 깊은 산속 전이마을 도서관 원자력 할아버지로 불리는 장인순 관장은 한국표준형 원자로 개발, 핵연료 국산화 등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그런 분이 왜 산골마을에 도서관에 연 걸까요?
1: 어렸을 때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0: 그가 쓴 책 여든의 서재의 수익금은 모두 도서관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초중고생 필독서 3,000권에 기증받은 책까지 2만여 권의 책이 모였죠. 도서관이 문을 연 건 2021년 5월 5일. 아주 특별한 어린이날 선물이었습니다.
1: 단 한 명의 아이만 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와서 변하면 다른 아이도 따라 변할 거다. 그 아이가 여기에서 큰 꿈을 키워서 나중에 사회에 큰 봉사하기를 바라요. 어느 때든지 필요한 책은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hursday, the 11th of June. I'm your host, Chesu Jin, and joining me in the studio is Jason Lee. 자, Morning Special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매일 하나씩 긴 호흡으로 읽어보는 뉴스 커버리지로 꾸며지는데요. 자, 오늘은 도시의 빛 공해가 봄철 알레르기 시즌도 더 길고 심하게 겪게 만든다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보고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제이슨?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ypically associated with allergic reactions? Is it 1, rash? Is it 2, bone fracture? Or is it 3, sneezing and runny nose?
0: 자, 다음 중 알레르기 반응으로 촉발되는 상태가 아닌 것은 which is not typically associated with allergic reactions? Is it 1, a rash? Is it 2, a bone fracture? Or is it 3, sneezing and a runny nose? 자, 지금 바로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유튜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또 너무나 쉽게 이제 바로 정답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의 고충도 좀 알려주세요. 사연 보겠습니다. QHADL105님이요. 안녕하세요. 작년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모닝 스페셜을 들었었는데 아기가 곧 돌입니다. 오늘 아기가 5시에 일어나더니 이제야 잠이 들어서 유튜브 라이브로 모닝 스페셜 보고 있는데요. 졸리지만 모닝 스페셜 본방 사수 즐겁습니다. 최고. 쌤들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0: Well, yeah, congratulations. Your baby's almost a year old now. That's fantastic.
1: First birthday coming up.
0: Yeah, big milestone. 자, 민영도님. Good morning, Moss family. 오늘은 전 직장 퇴직 동호회 주간으로 서울흥에 소풍 가는 날입니다. 모두 100명쯤 가는데요. 퇴직하고 문화해설사 자격증을 딴 동료 3명이 세 그룹으로 나눠 안내한다고 해요. 반가운 사람들 만나고 옛 왕릉도 구경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오겠습니다.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Well, this is great. Retired co-workers getting together for an excursion, and they're going to a royal tomb, so an ancestral site, which is something that's right up your alley.
1: Yeah, my kids love those places.
0: Yeah, fantastic. Hope you have a great day. 정경희님, 남편에게 선풍기 고쳐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다 망가뜨려서 선풍기 다시 산 적이 있어요. 혹을 때려다가 이제 붙인 게 이런 경우인 거죠.
1: Yeah, I'm sure I've done that where I've tried to fix something and I'll be like, okay.